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남게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강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전남 광양과 담양 함평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한병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의 법요식에 참석한 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를 도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인천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약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북 김천을 방문해 직지사 법회에 참석하고 개운사와 관음사, 대유사 등에 인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수가 4,464만 9,9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인 8회 지방선거보다 34만 6,459명이 늘었고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25만 8,037명 증가했습니다. 선거인 가운데 내국인은 4,440만 9천여 명, 재외국민은 8만 9천여 명, 외국인은 15만 1천여 명입니다. 연령대별 선거인은 50대가 863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19.34%로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칸의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제79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품으로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은 무대에 올라 큰 변화를 이뤄내고자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서구의 1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간 23일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기자단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백악관 단지 외곽의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에비뉴 북서쪽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실을 봉쇄하고 기자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노사 잠정 합의안에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를 회사 측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이나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요즘 헌법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그 39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추진됐지만은 야당의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었죠.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흔히 그래서 법 중의 법, 최고 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바꾼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잠시 후 통일사랑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북한이 이제 최근 헌법 개정을 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변화는 어떤 겁니까?
1: 네, 한국의 청취자분들이 조금 약간 충격을 받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조국 통일이라는 목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0: 헌법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기존 헌법, 그게 네. 2023년 9월에 개정됐는데 네. 거기에는 딱 있었어요. 자주, 그리고 평화 통일, 그리고 또 민족 대단결.
0: 항상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이게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네. 있는데, 근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 표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0: 3원칙이 다 빠진 겁니다.
1: 삭제된 거죠. 네, 네. 3원칙이 다 빠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영토조항 신설입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영역을 중국, 그리고 러시아,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규정했다. 라고 네. 하는 겁니다. 얘는 남북을 같은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서로 다른 두 국가처럼 표현한 변화다. 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0: 영토가 이제 한반도 북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1: 네. 네.
0: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렇게 헌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그 적대적 두 국가론.
1: 네.
0: 이게 이제 그 헌법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1: 네. 두 국가론. 말 그대로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니라 뭐 네. 특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다른 두 국가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에선 그런 게 있었잖아요.
0: 네.
1: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지금은 이제 갈라졌지만 진짜 언젠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통일에 대한 관계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0: 네.
1: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남북 관계를 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왔고 뭐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말이 아니라 그 법 중의 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그동안 말로 해오던 이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기존 헌법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다 빠졌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그리고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오랫동안 이것을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그러니까 이른바 선대의 통일 업적으로 선전해 왔었던 거죠.
0: 네.
1: 이거는 이제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그렇죠. 계속적으로 헌법에서 이어져 왔었고 그거는 빠지지 않을 것 같처럼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남과 북이 그러니까 자주니까 외세의 관계 없이 간섭 없이 그리고 평화 통일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 그러니까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0: 실제적으로 이제 미군 철수하고 통일 얘기하자 뭐 이렇게 계속 왔던 전술이
1: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요. 흡수 통일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0: 네.
1: 뭐

0: 실제 북한의 대남 정책은 그러니까 평화적이지는 않은 거죠. 네네. 군사 도발도 있었고 대남 심리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헌법에 이 표현이 남아 있었던 것은 적어도 북한으로서 공식적으로는 야,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내가 지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였는데 이 문구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북반부라는 표현도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죠?
0: 그렇죠. 이제 한반도, 네. 조선반도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런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가운데 북쪽 지역을 북한이 통치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북반부라고 하는 거는. 즉 남쪽도 언젠가는 같은 민족 공동체 안에서 통일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표현이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번 헌법에서도 이제 두 국가니까 이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이 북한이 자신을 더 이상 한반도의 북쪽 절반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네. 하나의 별도 국가로 설명하려 한다는 뜻인 거죠.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국경 밖에 다른 나라, 네. 다른 뭐 이런 어찌됐든 그냥 다른 나라로 인식시키려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1: 당연히 이제 영토조항도 신설을 했고요.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러시아.
1: 네.
0: 여기까지는 뭐 그렇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대한민국까지 이제 접한 영토와 그에 기초한 영해 영공으로 규정했습니다.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이 처음으로 자기 영토 범위를 원래는 없었는데 예. 헌법에 분명히 적은 건데요. 특히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그 사단장 뭐 이런 회의를 또 했었죠. 네. 그래서 남반부 우리의 그러니까 북한의 남쪽에 이런 영해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식으로 이제 군대까지 강조를 한 건데.
1: 뭐 하여튼 그쪽 방어 잘해라 뭐 이런 뜻이었죠.
0: 그렇죠.
1: 그쪽 사령관들한테.
0: 네. 거기 이제 뭐 군대도 엄청 투입하고 네. 뭐 무기도 많이 좀 투입하고 이렇게 네.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경 사이에 둔. 이 국가 관계처럼 보이게 만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그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이걸 헌법에 네. 실질적으로 명문화했다.
0: 네.
1: 방법론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그 적대국으로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적대국은 뺐 다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 글쎄 주목해봐야 될 부분.
0: 어떻게 보면 네.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다, 뭘 이렇게 우리가 협력이라든지 뭐 교류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명백하게 이렇게 선언했다. 적대국이라고 했으면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는 직접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1: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해왔는데
0: 그렇죠.
1: 적대적 두 국가론
0: 네.
1: 두 국가라고. 근데 법적으로는 적대적이란 말을 뺐다는 거는 이제 뭔가 여운을 남기는 거고
0: 네.
1: 우리로서는 그래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해요.
0: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분석이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는 남북 단절이 있고 그리고 두 국가론을 추진하면서도 법정에서는 일정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1: 네.
0: 평가가 있고요. 뭐 앞으로는 뭐 대남 압박, 뭐 내부선전 대협상에서 이 필요에 따라
1: 네.
0: 표현 수위를 조금 조절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라는 네. 지적도 있습니다.
1: 자,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 기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0: 네.
1: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이 왜 이런 변화를 택했을까요? 헌법에, 헌법상의 변화를 택했을까요?
0: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내부를 제대로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1: 내부 통제 강화 네,
0: 그런 식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한 드라마, 그러니까 네. 뭐 한류라고 하는 그게 좀 오래됐잖아요. 벌써 20년, 30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노래도 있고 말투도 있고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남한을 같은 민족으로 느끼면 이 남한 정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좀 더 커질 수 있어서
1: 네.
0: 그동안 북한 당국이 얘기했던 그런 선전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1: 네.
0: 하는 식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을 남한은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더 나아가 뭐 적대국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한 문화나 정보를 접하는 행위는 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적대국 문화에 물드는 일종의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뭐 두 국가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 우리 그 통일사용 설명서 마지막 순서에 그 설송아 작가가 나오셔서 탈북하신 지 한 10년 좀 넘으셨는데 그 자기 자신이 그 이제 중고생 때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 한국 문화를 접했던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접했다 그럴까요? 저 기억을 많이 해요. 뭐 탤런트 이름도 그렇고 드라마 이름도 그렇고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걱정을 뭐 하겠구나 하는 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0: 예.
1: 자, 그러면 그 데일리 NK는 계속 북한 내부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0: 이런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외무성 안에서 원래 조국 통일국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 조직 그리고 담론에서 통일이라는 말이 밀려나고 있고 아예 삭제되고 있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통일력이 있었잖아요.
1: 네네. 통일
0: 북한 평양에. 네네. 근데 갑자기 그냥 역으로 바뀌고 그 통일력이 이제 모란봉역으로 전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 철거된 점이 이미 확인된 바 있죠. 특히 북한은 이제 남한식 말투, 외부 영상물, 외부 정보를 강하게 단속해 왔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폐법 시작해서 평화문화보호법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 이번 헌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남한과 관련된 생각, 문화,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내부 통제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현 상황을 통일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헌법을 보면 이 상황을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0: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같은 민족이었고 언젠가는 통일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면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경제 수준
1: 빨리 따라잡아서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잘 이렇게 융화돼서 이것도 우리가 잘 자유스럽게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층과 학생들에게 남한 문화와 언어를 경계하라는 교육이 더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개헌 단순한 지도부가 남한을 싫어한다는 말한 수준은 아니고 학교 교육이라든지 조직 생활이라든지 강연의 이런 단속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 노래라든지 영상 말투에 대한 이 처벌 논리도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0: 그렇죠. 이제 문서상으로서는 북한이 통일 목표를 뒤로 밀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원래 설정한 이 대남 전략까지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아닌 거죠.
1: 네네.
0: 오히려 통일한 말을 지우면서도 남한을 압박하고 흔드는 전략 이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는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교류 협력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 지워지게 되면 그리고 통일이 지워지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예, 다음 시간에 계속 그 북한 헌법에 관한 얘기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26년 북한 헌법 개정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두 국가론 명시의 실체와 그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0: 6일 동안 이제 평양을 방문한 한 네덜란드 남성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남성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 네.
0: 참고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남성의 이름이 그느튼 씨인데, 이 그느튼 씨의 영상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획 기사를 냈던 자주시보의 네. 기사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그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그 몇 년 동안 이제 북한 탐방기가 없었어요.
0: 맞습니다.
1: 거의 네.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네덜란드 남성의 정체는 뭐고
0: 네.
1: 또 어떤 사람이고 왜 어떻게 북한은 뭐 아무 때나 뭐 비행기표 산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0: 네.
1: 어떻게 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인물은 이제 바트 반 그느튼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고요. 당시 33살 네덜란드 남성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한국인 여성분과 결혼을 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의 네. 시간 동안 지금 서울에 살고 계세요. 네, 남한에 이제 살고 계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국적은 네덜란드인 거죠.
1: 네.
0: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여행을 소재로 한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이제 그
1: 운영도 하고 크리에이터 노릇도 하고.
0: 네, 크리에이터로 네.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 그느튼 씨가 2025년 4월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바로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고요.
1: 네.
0: 이 국제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저희 프로그램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1: 네.
0: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평양에 방문해서 거의 일주일이죠. 6일간 평양에 머물게 되는데 이 그느튼 씨가 이제 아내분이 여성,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 꽤나 능숙하세요. 그래서 방문 기간 동안에 이제 여행 가이드라던가 아니면 주민들, 북한 주민들하고도 뭐 대화를 한다거나
1: 직접 우리말로 했겠네요.
0: 네. 근데 이거를 또 잘 찍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북한 사회를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눈으로 들여다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네. 영상을 남겼습니다.
1: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바트 반 그느튼 씨 네.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어렵는데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남한에서 북한으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어딜 통해서 갔습니까?
0: 네, 평양에 이제 방문을 하려면 어찌됐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1: 네,
0: 이제 2025년 4월 4일에 베이징에 일단 머뭅니다. 네, 베이징에 이제 아내와 갔군요. 함께 네. 넘어가요. 네, 아내는 이제 한국 국적이니까 북한은 못 들어가시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베이징에 머물면서 뭘 하냐면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를 받아요.
1: 네.
0: 그러니까 놀러 간 게 아니고 심사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베이징에 머물러야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자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이제 비자와 함께 여권을 돌려봤는데
1: 네.
0: 이 그느튼 씨가 계속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보면
1: 네.
0: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비자 도장이 자신의 여권에 딱 찍히면서 굉장히 좀 들뜬 모습이 보였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돌려받은 여권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증. 이렇게 해서
1: 네.
0: 원래 여권에 이런 게 찍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목적지 평양. 사용 종류는 일반 / 왕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네.
0: 유효기간이 1개월로 나와 있고요. 체류기일은 정확히 6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니까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 통과 지점은 평양 신의주 두만강이라고 아예 적혀 있고요.
1: 네.
0: 발급 날짜는 이제 2025년 4월 4일 발급 장소는 베이징이다라고 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영상에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은 가지마로 이제 남편은 가겠다고 굉장히 좀 신나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 고려항공이 창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근데
0: 바로 옆에 대한항공 창구가 있어요. 베이징 공항에.
1: 그 서우드 공항인가 그렇죠.
0: 네네네.
1: 거기.
0: 그래서 이제 양측에 탑승구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1: 네. 네,
0: 그런 이제 장면들도 보이고요. 평양의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아내한테 잘 다녀오겠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이제 타서 기내식을 먹는데 햄버거가 나옵니다. 햄버거를 먹고
1: 고려항공에서
0: 네네 네. 고려항공 기내식으로 나온 햄버거를 먹고 이제 그느튼 씨 입장에서는 이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다라고
1: 네.
0: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햄버거 꽤나 괜찮다라고 네.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한테 신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4월 5일자 이제 노동신문을 이제 줍니다. 이제 그 당일이 5일이었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또 노동신문에 당시 좀 이제 저희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네.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네튼 씨가 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행기 내에서의 촬영은

0: 제한이 되지만 공항에 도착한 뒤부터는 자유롭게 비교적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평양을 처음 가는 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평양에서 그 도착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유튜브 보니까.
0: 네.
1: 그다음에 평양 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사실은 이 그느튼 씨가 2018년에 평양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비자 발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평양 국제마라톤 신청했을 때에도 아, 이 북한에서 내가 재방문하는 걸 받아줄까. 어쨌든 방문을 하려면은 이제 초청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방문 허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방문이 허가가 된 상태였고요. 2018년에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양에 이제 당시 이제 문 대통령과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오픈카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변에 많은 축하 인파들 그리고 평양에 새로 지은 굉장히 그 넓은 신축 도로, 신도로와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들 네. 이런 건물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갔더니 그러니까 2025년에 갔더니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졌고 새로운 건물도 더 많아졌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8차 당대회 이후에 5개년 동안에 이제 5개년 계획 동안에 평양에 건물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1: 네,
0: 이런
1: 그렇죠.
0: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 그느튼 씨가 서산 스포츠 호텔에 짐을 풉니다.
1: 네.
0: 이제 많은 마라톤 대회 参가자들이 여기에 묵게 되는데
1: 지정 호텔이겠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 서산 스포츠 호텔은 아주 세련되거나 이제 현대식 호텔은 아니지만 북한의 내부 상황을 생각하면 비교적 현대식 건물이고요.
1: 네.
0: 이 마라톤 대회는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주최 측 추산에는 10만 명의 평양 시민이 아마 운집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느튼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들이 평양 시민들과 구분 없이 이제 뒤섞여서 평양 시내 한복판을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1: 네.
0: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느튼 씨는 이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그 과정 모두에 이제 카메라를 켜놓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뛰면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뛰면서 이제 평양 이제 어린이들이 막 걸어가니까
1: 네.
0: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어디 가요?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처음에는 북한 어린이가 헬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1: 아, 영어로. 네. 네.
0: 이제 외국인이니까.
1: 네.
0: 근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이제 한국어로 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라톤을 뛸 생각보다 시민들한테 계속 말을 겁니다.
1: 네.
0: 학생들이 이제 친근하게 이제 손바닥도 맞대고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요. 이 그느튼 씨는 사실은 본인 개인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나 여행을 워낙 이제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소박한 인간 교류가 굉장히 좀 울림을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에 능숙하지만 영어가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1: 네.
0: 이 혹시라도 채널에 가셔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어로 이제 말을 하고요.
1: 네.
0: 자막 한글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이 부분은 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라톤을 이제 끝내고 경기장에 막 들어오면 마침 이제 축구 경기를 막
1: 네.
0: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이제 막 이겨라 막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영상 속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이 장면을 보면서 그느튼 씨가 좀 굉장히 좀 감탄을 하거든요.
1: 네.
0: 이 워낙에 축구든 뭐든 이제 각 나라 스포츠에는 열정적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국제 마라톤 참가하고도 6일이니까 한 3, 4일 더 있었는데
0: 네.
1: 그다음에는 어디를 소개합니까?
0: 네. 사실은 이제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 국제 축구 학교도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1: 네.
0: 이 여기가 이제 2013년 5월 31일에 개교를 한 곳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제 개교를 한 곳인데 축구에 특화된 학교겠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여기에 입학하려면 전국적인 선발 심사에 통과를 우선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첫 심사에 통과를 하더라도 2차 심사를 평양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7살에서 17살 남녀 학생들인데 이 3차 심사는 또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요 3차 심사를 통과해야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들을 막 돌아보다가 이 일행들이 이제 평양국제초등학교 축구학교의 학생들과 막 악수도 하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 그 축구 시합 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참여자들도 경기장에서 이 남자 가이드와 함께 축구 시합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친해진 것 같다.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가이드에게 좋아하는 축구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를 얘기를 해요.
1: 아, 그러니까 그 근욱튼 씨가 그 이제 북한의 가이드 요원한테 물어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를 좋아한다.
0: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 북한에서도 은근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1: 네,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좀 아쉽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북한 사회가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네. 보신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은 장면은 어떤 겁니까?
0: 네, 뭐 많은 장면이 있지만 일단 서산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어메니티라고 하죠.
1: 네, 북한 용품들.
0: 네, 이제 뭐 샴푸나 이제 린스 같은 그런 용품들이 조그만한 병에 담겨서 이렇게 북한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샴푸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영어도 있지만 한글도 명기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한 기념품 이제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이 근우튼 씨가 의도적으로 상점에 가서 북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맥주 한 캔 주세요 이러면서 대독강 맥주를 이제 한 캔 받으면서 어떤 게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어요. 거기에 이제 북한의 과자들 그다음에 뭐 단무 그다음에 뭐 캐슈넛 이런 너츠들도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그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6년 만에 열린 거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왜 또 취소를 했을까요?
0: 사실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 파트너사가 고려 투어스거든요. 이 고려 투어스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를 한 것이고요. 이 3월 지난 3월에 이제 공지가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회 주최 측보다 상위 기관에서 명령이 좀 떨어진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 취소를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추후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근데 그 취소됐지만 그 신청했던 그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라든가 아마추어 선수 수십 명은 북한 방문을 허용했다는 걸로 전해졌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돈독하네요.
0: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이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이들 이제 잊혀졌지만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또 러시아와 관계가 그 뒤에 더더욱 돈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적 관광객들이나 선수들은 방북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외화벌이도 있고요. 그리고 외화벌이가 아니죠. 이제 그분들이 와서 관광 수입이 있겠죠. 관광 수입도 있을 것이고 또 러시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한정해서는 얼마든지 와라라고 좀 열어놓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또 북러 관계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좀 친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꼭 이 대회뿐만 아니 대회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방북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통일 사용 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북한 사회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우리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사리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송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이제 북한의 문화어가 우리 표준어와 얼마나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걸 좀 유심히 그 설 작가님하고 살피다 보면 어휘의 이질감도 있지만 억양에서 오는 이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3: 예, 아무래도 한국의 그 옥양? 네. 이게 송조가 아주 그 부드럽지 않습니까? 넘나지가 넓지 않거든요.
1: 네네.
3: 근데 북한은 같은 말도 한국에서는 너 밥 먹었니? 하는 것도 네 밥 먹었니? 예. 이렇게 네. 그 아주 그 가파로운 송조 때문에
1: 네.
3: 이질감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말처럼 들려올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저희 말을 듣는 한국 분들도 이렇게 싸우자고 그러는가. 네. 화가 나지 않았나 네, 이런 좀 오해 아닌 오해 이런 말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 우리 사실은 한국도 그 중부 지방부터 남쪽으로 갈수록 좀 억양이 세지죠.
3: 아, 그러니까 전라도 쪽으로 말입니까?
1: 네, 경상남도 전라남도. 아. 근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조금 또 그보다는 좀 저 서울말에 좀 가깝고요. 억양이 네, 그런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착 초기에 그 한국에 처음 오셔서 억양 고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세요?
3: 그리고 하나원에서도 교육도 합니다. 이렇게 연필을 입에 물고 30분씩 하루에 연습을 예. 하라. 그러면은 북과 남이 이거 옥양이 5와 5가 다르지 않습니까?
1: 네네.
3: 그게 일단 좀 해소가 된다. 물고 하루에 30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근데 그게 10분만 말하면
1: 예.
3: 뭐 여기 입에 온통 뭐 침투성이거든요. 예, 그렇게 정말 그래도 발음을 교정해야
1: 네.
3: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스피처 학원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1: 네.
3: 그 회기에 있는 유료 학원이었는데요. 말을 저에게 그 피드백 주는 게 공을 던지듯 저 산 너머에 이렇게 유연하게 해라. 그 유연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무리 해도 저는 아직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냥 내 고향 옥양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북한의 말로 전해주는 자산으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 네. 스스로 이렇게 자세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1: 그 아마 언어 습관이 말이죠. 어려서 부터 학교에서부터 북한은 그 발표, 뭐 암송 이런 걸 그 의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3: 주생활 청화도 네. 있고.
1: 그렇죠.
3: 예.
1: 근데 이제 한국은 너무 발표를 안 하고 이게 시험 공부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오히려 힘주어 말하는 걸 더 힘들어하죠. 그냥 평소 말보다.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평소에 말투가 마치 무슨 발표하듯이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3: 예, 예. 그것도 하기 막 항상 전투적이고 혁명적이고
1: 그렇습니다.
3: 예, 맞는 예. 것 같습니다. 보죠.
1: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수도권 서울말 표준어가 있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방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억양이 달라서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데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 뭐 이런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3: 같은 말인데도 그 억양이 다르다 이런 네. 것보다는 그 사투리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 대표적으로 제 드라마가 왔다 장보리.
1: 네, 예전에
3: 아마 KBS
1: 네.
3: 드라마입니까? 네. MBC 드라마
1: MBC일
3: 같습니다.
1: MBC. 예.
3: 이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다 사투리여서 제가 마지막까지 내가 딱 고향에 온 것 같은 왜 사투리가 이렇게 그 친근했던지 모르겠지만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 들면은 내 가슴이 떨리고 갖고 못 사겠어. 예, 여째 여러코롬 그 야식가 암시렁터 안으니까
1: 네.
3: 싸게 싸게 가자니께 이게 오대 말투지 이거 전라도 말투라고 하더라고요.
1: 예.
3: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전주 채씨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3: 예, 그래서 이거를 평안도 말로 바꾸면
1: 네.
3: 엄마 나 가슴이 너무 떨려서 못 살겠어. 어째 네네.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가지고
1: 네.
3: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전라도에서는 네. 암시렁토 안타. 그리고 싸게 싸게 가자. 이거를 평안도에서는 얼똥얼똥 가자.
1: 네.
3: 그래서 그래도 사투리지만 고향의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네.
3: 그래서 친근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특정 지역 방언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정 지역 방언을 처음 들으면 많이 당황하죠.
3: 이게 제가 오전에도 제가 울지대에서 그 사투리 네. 가지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1: 네.
3: 서울 사람들은 아재가 뭐예요 질문을 던지니까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1: 아재.
3: 예, 아저씨. 그래서 네. 이게 왜 서울에서도 그러네.
1: 네.
3: 저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만인 줄 알았거든요.
1: 네.
3: 중년 남성.
1: 네.
3: 근데 북한에서는 아주 젊은 여성을 보고 아재라고 합니다.
1: 예?
3: 예.
1: 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방 결혼식 하거나
1: 네.
3: 아직 30대 초반 네, 네. 이런 여성들 보고 아재 이 허벅점 사이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젊은 남성 아예 성별 자체가
1: 삼촌입니다. 삼촌 그러니까요. 아저씨 삼촌
3: 예, 예, 우리는 이모죠. 그러니까 예, 이모 젊은 이모
1: 또는 젊은 세대 예예예 뭐, 예. 예, 예.
3: 우리가 새색시 평안남도는 네. 또 아짐이라고 하는데 네. 함경도는 아재 그래서 아 이게 예. 이렇게 아재가 다루다니 정말 그 함경도에 가면 북한의 장마당에 발달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고객을 이렇게 젊게 호칭해줘야 호객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 할머니 예. 보고도 아재 그러다 퉁을 한마디 퉁퉁 맞긴 하는데 네. 그래도 40대 중반이면 아줌마이가 되고 60대 이상이면 할머니가 되지만 네. 장마당에서 북한에서 가장 지금 많은 호칭이 바로 아재라는 이 측면에서는 앞으로 남북이 이제 교류할 때 이 아재가 어느 말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지? 네. 예, 삼촌이 될지 이모가 될지 네.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물론 서울에서는 아재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아재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그 약간 자기보다 위 또는 위가 아니더라도 젊은 남자를 이제 그 정감 있게 칭하는 건데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그 뭐라고 불러요?
3: 아저씨죠.
1: 아, 그 표준어로 아저씨.
3: 아, 예. 아저씨고. 아. 그리고 그 아예 그 장가가지 않은 남자 네. 그건 삼촌.
1: 삼촌.
3: 예, 삼촌.
1: 총각은 삼촌.
3: 예, 예, 총각은 삼촌. 총각으로 간 자꾸 삼촌 여기 좀 와 하게 되면은 그 훈이 근대 삼촌 하죠.
1: 그거는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저 제일 많은 게 음식점에 한국의 그 미스테리 밑까지에 음식점마다 웬 이모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 음식점에서 도와주는 아주머니들한테 정감 있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아줌마 그러면 좀 사무적으로 들리니까. 네. 그다음에 아줌마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그 뭐랄까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네. 한때. 사실 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모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네, 그건 뭐 사실은 쓰기는 쓰지만 그거를 무슨 사전에 등재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바로 그 방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북한에도 이제 함경도 평안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드라마에서도 가끔 북한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방언 연기를 가장 잘한 배우 기억에 남을 만한 배우 보신 적 있나요? 기억나는
3: 제가 북한에서 네. 2000년대입니다. 공동 경비구역을 봤습니다.
1: 아, JSA. 네네네. 네, 네.
3: 그걸 그때 그 한국 배우를 처음 봤는데 네. 나름대로 그 북한말 흉내내면 대체로 평안도 말을 많이 평양말이라고 네. 막 일부러 이렇게 하시라요. 아 이게 약간 어색하다 했는데 사랑의 불시착도 나름대로 조금 나섰는데요. 제가 올해 2월에 지금 영화관에서 본 적 그 있는 영화 휴민트 이 영화에서 네. 그 박권 국가보위부 욕을 한 이 배우하고 러시아 주재 평양식당
1: 그 박정민 배우입니다.
3: 아 네. 제가 예, 배우 이름 모르고 왔는데 네. 그리고 평양식당 정업원 욕을 한 신세경 배우 있지 않습니까?
1: 신세경 여배우. 예, 예.
3: 얼마나 신통. 저는 계속 이거 훈련을 누가 줬지? 가장 제가 보던 중 북한 사투리를 가깝게 현실감 있게 재현했다는 건 제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1: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꽤 이제 아주 많지는 않아도 많이 이제 그 나오면서 이제는 그렇게 원본에 가깝지 않으면 또 이제 탈북민들이 우리 왜 TV 라디오 출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처럼 어설프게 흉내 내면 연기 못한다고 욕먹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이 박정민 배우 신세경 배우 다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뭐 대종상에서 상도 타고 이런 배우들인데 연습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3: 가장 네. 그 송조까지도 예, 비슷해서
1: 예. 예. 예, 옛날에 그 공동경비구역 나올 때보다는 아마 훨씬 더 그 저 익숙해져 네, 있습니다.
3: 이제 20년도 네. 지나갔으니까요.
1: 네, 작가님 평안도가 고향이시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함경도 방언하고는 뭐 거기서도 많이 다른 걸 느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3: 뭐 완전히 다르지요. 뭐 네. 기차 타고 딱 평양 지나서 고원 지나면 함경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부터는 이 넘나지가 너무 높아서 귀를 막아야 돼요 일단.
1: 네.
3: 그래서 우리는 평안도에서는 함경도 말투 보고 한라꼬이라고 하고
1: 한라꼬이.
3: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아. 한라꼬이 이게 낮잡아 네. 부르는 말이고 네. 오히려 함경도에서는 우리 평안도 말투 보고 간지럽게 말한다고 해서 깐드레라고 하거든요.
1: 예.
3: 싸울 때냐 이 한라꼬야 이 깐드레야. 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말도 함경도에서는 네. 제집 안가에 거리 핵가닥했어. 이거를 평안도 말로 번역하면 저 집 예민애가 머리가 한 절반 나갔어.
1: 정신 나갔다.
3: 예, 예, 네. 이게 어려워. 예, 함경도 말이 조금 더 셉니다.
1: 네.
3: 저 지역마다 어디까지 말이 다른지 네, 이런 거 하나만 사례를 들면은 함경도는 안 해보고 안까이라고 하고 네. 평안도는 예민해 그리고 또 뭐 내 편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도 평안도는 소나가 됩니다.
1: 소나?
3: 예, 너 네 집 소나 뭐해?
1: 소나는 어원이 뭘까요? 서방님을 소나.
3: 그게 아마 소방님하고 낙원에 그 밖에서 지금 나더는
1: 낙원에, 그렇죠. 네.
3: 예, 그거 아마 합성어가 아닐까. 또 평안도에서는 소나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나 함경도가 가서는 100% 다 낙원에 통일됐습니다.
1: 낙원에.
3: 저 집 낙원에 정말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장작도 잘 패주고 아내를 잘 도와주는. 네. 그래서 교과서나 신문에서는 이게 문화어 이런 공용어가 많이 실리지만요. 네. 그래도 실제 삶에서는 이러한 그 사투리가 더 많이 쓰인다. 이게 북한의 현실 같습니다.
1: 그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우리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남쪽으로 갈수록 억양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네. 제일 센 데가 부산일 거예요.
3: 아, 부산. 부산하고 전라도하고 또 다릅니다.
1: 예,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억양만 세지. 그리고 부산에는 또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함경도 평안도에서. 그 6.25 때.
3: 아, 그 흥남부두에서.
1: 예,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왜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오신 분이 예. 부모님이라고 그랬었듯이. 그래서 그런지 거기 이제 친구들 보면은 우리 그 서울말 쓰는 사람들 보고 어떨 때는 간사하다 그래요. 그 사내 자식이 말하는 게 말이야. 뭐, 아, 그렇죠. 야들 해가지고.
3: 여자처럼 말한다.
1: 약간 부러워하죠. 왜 그냥 자기들 말은 거친데 서울말은 자기가 들어도 좀 얌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아까 그 저 함경도 사람들이 평안도 말 뭐 간자.
3: 할라꼬이 깐드레. 우리 몸 깐드레.
1: 이제 간사하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했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이제 말이 완전히 다른 것들 반찬. 이제 물고기를 요리한 것만 반찬이라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는 밥상에 올라오는 밥을 제외한 모든 건 반찬이잖아요. 근데
3: 그게 평안도에서는 네. 다르고 제가 네. 함경도에서 한때 그 우류 도매업을 좀 많이 했는데요. 거기 갔더니 고기는 다 반찬입니다. 고기는 같습니다. 한국처럼. 야 반찬 좀 올려와라 하게 되면 뭐 돼지고기도 반찬이고 김치도 반찬이고 근데 평안도에서는 반찬하게 되면 꼭 생선구이.
1: 예.
3: 예, 그것만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반찬아 우리는 찔개라고 합니다. 반찬을 안 하고.
1: 찔개.
3: 예, 찔개.
1: 나머지 뭐 나물이나 김치나 이런
3: 네,
1: 것들은 찔개라고.
3: 네, 그리고 다 찔개죠.
1: 생선만 반찬이라고.
3: 예, 반찬하고 찔개는 엄연하게 이게 다르고 또 이게 한국에서 보면은 찌개 국물이 적으면 그리고 국물이 많으면 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3: 또 북한에서는 국물이 많든 적든 다 국.
1: 국.
3: 네, 예, 이건 지역에 상관없이
1: 국이든 찌개든 다 국이네요.
3: 네, 그러니까. 근데 또 황해도에서는 국을 국이라고 안 하고 국물을 마룩이라고 합니다. 마룩 좀 줘서 저 알아 못 들었어요.
1: 아, 말국이 아니라 말국이란 말은 한국에서도 사투리로 좀 쓰는 것 같아요.
3: 아, 말국. 그게 말국인가? 아무튼
1: 예,
3: 황해도에서는
1: 경기도 지방에서 가끔 쓰는 사람 봤어요.
3: 예, 아주 연선에서 가까울수록 마룩 좀 줘. 정말 그 옛날 사투리가 그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 한국이 부대찌개지 않습니까?
1: 네네.
3: 갖가지 채소, 고기, 그 라면까지 있고 저도 참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이 평안남도에서는 오므라이탕이라고 하거든요.
1: 오므라이탕.
3: 오므라이탕.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그 명절 지나면 뭐 돼지고기 삶은 물도 남고 콩나물 반찬도 남고 뭐 여러 가지 김치, 똑도 이걸 한 담비에 가득 꾸려가지고 물을 넣고 콜로에다 넣고 소귀 콜로에다 넣고 발랑발랑 끓여가지고 그 식구들이 뭐다부터 먹을 때 정말 술안주도 좋지요 뭐.
1: 그래서 잡탕이죠 잡탕찌개.
3: 잡탕 예 속히 보면 맞습니다.
1: 뭐 한국에서도 잡탕찌개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3: 그리고 저 오므라이탕 하면은 저희 남편 친구들 명절 뒤끝에 술안주 최고의 술안주로 그 뜨끈한 국물에 막 또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1: 걸쭉하고
3: 예예 그런 추억이 제가 이런 북한의 그 한국에서 부대찌개 먹을 때마다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거 오므라이탕을 술안주로 해서 예, 농택이라는 건 개인이 뽑은 술입니다. 네 이거를
1: 농택이
3: 예 농택이 가양주복으로 그러거든요.
1: 집에서 만든 술.
3: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예. 북한에서는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그 농포라고 하잡아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3: 그러니까 질이 나쁜 술도 농택이라고 농자에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이 뽑은 술을 뿌얀 술 한 잔 마시고는 사사키 주패를 합니다.
1: 사사키는 또 뭐예요?
3: 그 주패.
1: 주패.
3: 예, 카드놀이. 카드게임.
1: 카드
3: 네. 카드게임인데
1: 카드
3: 이게 홍수라고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밤새 정말 이걸 주패놓고 게임하면서 추석에 고밤을 보내던 추억, 아이 부대찌개로 인해서 제가 별난 이야기까지 예, 오늘 다 내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하여튼 뭐 저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재미있는 말의 차이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이동원, 박인수가 함께 부르는 향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속적으로

0: 지속적이고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2층 창고 난간이 등장하는 순간 누군가의 추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기죠. 아직 일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작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잘못 움직이다가 손을 다칠 듯한 불안도 피어오릅니다. 인물들의 대사로 여러 번 요구되는 가죽 앞치마와 팔토시는 끝내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우는 사고를 겪습니다. 실수로 그라인더를 놓친 직후 팔을 꿰매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죠. 노동의 통증을 이기기 위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착용하게 된 반깁스 장치마저 숨겨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창우는 엄마와 두 동생의 눈을 피해 팔을 숨기고 모로 누워 잠부터 청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피어오르는 불안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서사는 대부분 산업재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고에 피해자가 생길 때, 나아가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노동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대신 참혹한 사고의 양상을 낱낱이 봅니다. 사건의 개요와 숫자가 보도화면을 무심하게 가릅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취는 이런 예고된 불안이나 참사 양상보다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을 더 크게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죽거나 다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매일을 삽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막바지 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남은 연휴 동안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내일은 서울 30도, 충남 아산이 32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에서 한여름 사이로 오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도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볕이 강한 만큼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볕이 뜨거울 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전국이 20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춘천과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먼저 내일 낮부터 제주도에, 밤부터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원융회통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길 위에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왔다며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과 서울의 사찰에서 열리는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전남 광양과 담양, 함평을 차례로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법요식에 참석한 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를 도울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나흘째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조계사를 찾은 뒤 인천으로 향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인천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북 김천을 방문해 직지사 법회에 참석하고 개운사와 관음사, 대휴사 등에 인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종전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남게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간 23일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으며 비밀 경호국과 연방수사국 요원,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세 발 발사했으며 이에 비밀경호국 대원들이 대응사격을 해 총격범을 제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안산시의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한 남성이 집회 교환기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특수손괴, 절도 등 혐의로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새벽 5시쯤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의 한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집회 교환기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망치로 집회 교환기의 잠금 장치를 파손한 뒤 범행했습니다. 로마니아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칸의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제79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품으로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4도입니다. 유닝구였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뉴스월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에너지 위기가 올여름 세계 경제에 큰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유와 휘발유, 항공유 수요가 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유 공급과 재고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 비축과 수급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원유 공급원을 찾기 위한 경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청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와 각국의 에너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0: 5월 24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주간 키워드 전주연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의자는 제압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1: 네.
0: 이게 계속 반복이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1: 예,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런 보도가 들어왔는데요. 이 사건 당시에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에 백악관 단지 외곽에 있는 한 교차로 쪽에서 총성이 울렸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일시적으로 좀 폐쇄가 됐고 네. 건물 외부에 있던 기자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기관이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밝히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서 권총을 세 발 발사했고 그래서 요원들이 대응사격을 해서 총격범을 제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법 집행당국의 한 관계자가 이 용의자가 백악관 근처의 검문소로 접근을 했고 경찰관들에게 총을 발사했다라면서 일단 용의자가 제압이 됐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법 집행 요원 중에 부상자는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 근처에서 최근에 총격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네. 4일에도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에 있는 교차로에서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가 법 집행 요원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응사하면서 교전을 벌였던 적도 있고 지난달 25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렸던 워싱턴의 한 호텔 만찬장 근처 보안 검색 구역에서 무장기한이 총을 쏘면서 검색대를 돌진하다가 당국에 제압 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최종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밝혔네요.
1: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최종 확정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합의가 거의 이제 끝에 다다랐다 이런 뜻으로 분석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 이번엔 진짜 될까요?
1: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 요르단, 바레인 정상들, 고위 당국자들과 뭐 이란과의 평화 양해각서의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를 해서 이것도 매우 잘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며칠 뒤든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진전됐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고 그래서 조만간 종전을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회담 상황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인 재개방,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 희석 또는 이전 논의, 또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항만 봉쇄 및 제재 완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0: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봤을 때는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도 계속 뭐 협상이 다 됐다고 했다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과 공습을 다시 할 가능성이 50대 50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23일에 악시오스 기자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좋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부숴버릴지에 대한 가능성은 50대 50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란과의 협상을 담당해온 위트코프 특사 그리고 자신의 맞사위인 쿠시너를 만나서 이란이 보내온 최신 답변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란이 보냈다는 최신 답변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이란

0: 에서 받아온 걸로 보이는데요.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까지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1: 지금까지는 미국 쪽 입장이었고 이란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0: 이란도 미국과의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합의에

0: 현재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지난 이틀간 이란을 방문해서 이란 지도부를 연쇄 면담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 목적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메시지 교환이었다. 양측이 종전 조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협상 조건과 관련해서는 양해각서가 확정이 되면 다음 단계에서 여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결정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1: 네.
0: 결국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예 기간을 더 거친 뒤에 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또 미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과연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주간 키워드 살펴봅니다. 먼저 하산하는 중입니다.
0: 네.
1: 산에 내려온다고요?
0: 그렇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요.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미국인의 59%는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답한 반면에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0%였습니다. 이 생각이 인종, 소득 수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인종별로 보면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흑인이 66%로 가장 높았고요.
1: 네.
0: 이어서 히스패닉 64, 백인 57, 아시아계 53% 순이었습니다. 또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 중산층 모두 61%가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고소득층은 절반만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 또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64%는 전성기가 지났다라는 데 동의를 했는데 반면에 공화당원들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경우는 53%만 지났다고 했고 46%는 앞으로 전성기가 올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도 비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였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미국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또는 다소 비관적으로 느낀다라고 답한 반면에 좀 낙관적이다라고 답한 쪽은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는 이란 전쟁 같은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건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 조사가 실시됐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네, 뭐 미국인 외에는
0: 네.
1: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0: 네.
1: 미국 상황을 보면 하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나가거든.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재임 중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벤스 부통령에게 보낼 비밀 편지를 작성해뒀다고 서베스천 코카 대통령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가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서열 1위이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 앞으로 편지를 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한 2016년부터 이미 여러 번 암살 위협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2024년에 선거 유세를 할 때 총알이 귀의 윗부분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요.
1: 네.
0: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25일에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도 이렇게 총격 시도가 있었고 오늘도 지금 있었고요.
1: 네.
0: 또 미국 정보당국 등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에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던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암살 계획을 마련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에 이란 정권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지침을 내가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이란 나라 전체가 없어질 거다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지금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트럼프까지 암살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최근 체포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간부 역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보복 계획을 세웠는데 이방카 트럼프의 자택 설계도도 확보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자, 다음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드라마 제목 아닙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의사 생활인가라고 제가 네. 물음표를 덧붙였는데요. 과거에 쿠바에서 의사 직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1: 예.
0: 최근에는 의사를 그만두고 택시기사로 전업하는

0: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쿠바 국가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공식 평균 월급이 6,930페소, 우리 돈으로 약 16만 9천 원 정도입니다. 근데 비공식 시장 환율인 1달러당 533페소를 적용하면 이 실질 월급이 우리 돈으로 1만 9천 원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근데 의사, 간호사 같은 보건의료 부문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이거보다도 더 낮아서 우리 돈으로 약 1만 1천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급으로는 계란 한 판, 돼지고기 한 0.45kg, 식용유 1리터를 사고 나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1: 생활이 안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바 연금 생활자도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져서 90% 이상이 은퇴한 뒤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택시 기사로 전업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건데 예. 한 쿠바인은 의사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데 택시를 몰면 하루에도 수십 달러를 벌 수 있다. 근데 요즘 택시는 부르기도 어려운 데다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택시 기사로 전업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택시 기사들은 관광객들 많이 상대할 테니까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쿠바 경제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9일에 쿠바는 실패한 국가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군사 경제적 압박으로 쿠바 정권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공격이 감행될 경우에 우리는 맞설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주간 키워드는 뉴욕에서 라떼 다섯 잔값.
0: 맘다니 뉴욕시장이요. 추첨으로 뽑힌 시민 1,000명에게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티켓을 $50, 약 7만 5천 원에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티켓 가격이 수천 달러로 치솟았었거든요.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 근데 사실 월드컵이 열릴 수 있도록 공사하고 도왔던 노동자들이 정작 표값이 비싸서 경기를 보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50는 뉴욕에서 라떼 다섯 잔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1: 네.
0: 뉴욕시가 내일부터 6일간 매일 오전 10시에 추첨 응모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하루에 응모가 가능한 인원은 5만 명입니다. 개인당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해서 이 기간 최대 6번 응모할 수 있는데요. 뽑히면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각자 최대 두 장을 장당 $5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경기장까지의 왕복 버스 교통편도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암표로 거래될 수 있으니까
1: 네네.
0: 뉴욕시가 양도가 불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주지 확인을 거친 뒤에 경기 당일에 버스 탑승 장소에서 당첨자에게 직접 표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5경기 결승전을 제외한 토너먼트 2경기의 표를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월드컵이 FIFA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티켓 가격이 정말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20일 기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경기의 평균 입장 비용이 우리 돈으로 130만 원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을 최고 등급 좌석에서 보려면 4,974만 원이 들게 되는데요.
1: 엄청나네요.
0: 네, 다만 이번에 뉴욕시가 마련한 할인 티켓은 FIFA가 제공한 게 아닙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공동 개최위원회의 배정분에서 마련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월드컵 티켓 가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다시 조이는 나사입니다.
0: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던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관보에 게재된 이후 15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체류 프로그램 시행이 되기 이전 규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광부는 밝혔는데요. 사실 태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된 관광산업을 되살리려고 작년 7월에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습니다. 대상 국가도 56개국에서 93개국으로 대폭 늘렸는데
1: 네.
0: 문제는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도를 완화했더니 일부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이용해서 불법 사업을 하거나
1: 네.
0: 현지

0: 결국 칼을 빼야 되는
1: 그렇습니다.
0: 거네요.
1: 그래서 이게 경고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0: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1: 궁금하시죠? 예. 한국인의 경우는 무비자 체류기간 단축 조치와 별개로 지금 양국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예. 이 협정에 따라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0: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네. 자, 다음은 튀르키예 에스와티니 그리고 나오에로. 나라 이름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예.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뀌었었잖아요. 예. 이름이 스와질랜드에서 에스와티니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가 공식 국명을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인 나오에로로 바꾸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관련 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예.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국명 변경이 확정되면 유엔의 공식 기록을 비롯해서 여권, 국적기, 국가 상징물의 명칭 등도 순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우루 정부가 1월부터 이제 이 국명 변경 추진을 공식화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나우에로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우루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예. 우리가 선택했던 게 아니다. 편의를 위해 바뀐 이름인데 국가의 유산과 언어 정체성을 충실하게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나우루가 독일 보호령을 거쳐서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공동 신탁 통치를 받다가 196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와 역사적 잔재로 남은 나우루라는 국명을 이제 나우에로로 바로잡겠다라는 예, 예. 뜻인데요. 뭐 예전에도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영어식 명칭인 실로니 스리랑카로 영국식 지명인 뉴 헤브리디스가 바누아투로 이름을 바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0: 되게 보면 식민시대의 그 잔재들을 걷어내고 네.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주연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계의 창, 오늘은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와 각국의 에너지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최근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중러 정상회담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두 회담 네. 모두 에너지 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만큼 지금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각국 외교의 핵심 의제다. 핵심 의제로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로 세계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파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너지 안보 관련 국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관련 협력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5월 19일 안동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 LNG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된 정보 공유 소통 채널을 또한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원유 석유 제품 및 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유 스와프는 공급 위기 시 비축분 있는 국가가 비축유를 빌려주고 네. 나중에 원유로 돌려받는 협력 체계입니다. 하루 뒤인 5월 20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5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중러 정상이 만난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리스크에 노출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0: 당장 이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가서 이 에너지 수급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텐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있습니까?
1: 네,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파트 비로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예. 이란 전쟁 장기화와 또 여름철 여행 성수기 진입이 맞물리면서 오는 7월에 글로벌 석유 시장이

0: 그렇지만 수급난을 뜻하는 레드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 가까이 몰려있는 북반구에서 여름 휴가철 시작되면은 네. 경유, 휘발유, 항공유 할 것 없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처럼 공급이 경색된 상황에서는 재고 감소 속도가 가파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0: IEA는 이달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3월에서 4월간 글로벌 석유 재고가 2억 4,6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고의 속도의 감소세입니다. 또 에너지 자문단 자문사 라피단 에너지 그룹은 호르무즈 해협이 7월 재개통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1: 네.
0: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260만 배럴 감소하고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여름철에 배럴당 130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최근에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8월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1: 네.
0: 원유 재고가 운영 한계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이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0: 네,
1: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0: 네. 미국의 경우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
1: 예.
0: 평균 가격 돌파하면서 체감 경기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미시간대가 지난 22일에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44.8로 1952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았습니다.
1: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이네요. 예.
0: 그렇습니다. 예. 국제유가 상승과 휘발유 가격 등이 주범인데요. 실제로 미국 에너지 가격 정보 업체인 OPIS 가격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2월 말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인이 휘발유 디젤 경유 구입에 지출한 누적 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년 사이에 우리 돈으로 무려 67조 5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필수 재료인 헬륨, 또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공급의 핵심 수송로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차질 장기화가 유가 상승은 물론 농업과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생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 네.
1: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고유가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확산되고 있다고요?
0: 네. 케냐에서는 케냐 정부가 지난 14일에 경유 가격을 23.5%나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의 이동수단인 미니버스 마타투가 파업에 발단이 됐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타투는 경유 가격이 3월에서 4월 한 달 사이에 25% 상승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케냐 정부가 경유 최고가를 재차 인상하니까 또 파업에 돌입했고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발이 묶인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시위대 일부가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면서 진압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케냐 내무부가 발표했습니다.
1: 네.
0: 또 동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7일에 정부가 경유 가격을 46% 인상하자 버스 운전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와 잠비아 등에서도 같은 시기에 휘발유 가격이 최대 26% 오르는 등 아프리카 전역에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중남미 볼리비아에서는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고 연료 부족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정부 퇴진 요구를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볼리비아 정부가 시위대를 테러 집단으로 간주해서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태는 현재까지도 악화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이제 중동에서 시작된 에너지 위기가 길어지면서 참 여러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네요.
0: 네. 최근에 영국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와 항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3국에서 정제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로 생산한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1: 예.
0: 이번에 그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19일에 이런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지원은 변함없다. 변함없이 확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의 우회 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2022년 말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또 이어서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금지했는데요. 러시아는 이후에 원유 수출 물량을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 제3국으로 돌렸고요. 또 이들 제3국이 유럽으로 석유 제품 수출을 늘리면서 사실상 우회 수출이 이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가울 리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최근에 늘리고 있습니다.
1: 네.
0: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17일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정유시설과 연료 적재 시설을 겨냥해서 공습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기반 정유시설이 있는 흑해연안 도시 투압세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4차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1: 결국 치솟는 유가에 유럽도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거잖아요.
0: 네.
1: 각국에서 이제 새로운 원유 공급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전과 인프라 손상으로 중동 원유 생산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 공급원 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비교적 최근에 석유가 발견된 중남미 신흥 산유국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인구 80만의 소국 가이아나는 2015년 인근 해상에서 약 110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일약 빈국에서 부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1인당 석유 매장량을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가이아나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은 석유 발견 이전이 2014년에는 4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2024년에는 3만 3천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가이아나 원유 생산은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소모빌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첫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요. 지난해에는 하루 생산량 90만 배럴을 돌파했고 또 2027년경에는 120만 배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아나 이웃 국가 또 수리남이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반대편 이웃 국가입니다. 수리남의 위상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은 토탈이 수리남 해안에서 10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APA 코퍼레이션, 그다음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수리남 유전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파타고니아의 바카부엘타 지역에 풍부한 셰일가스와 셰일 원유가 매장돼 있는데요. 예.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2월 석유 생산량이 1년 사이에 16% 가까이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87만 3천 배럴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요즘에 AI가 워낙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 수요도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세계 에너지 위기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 아니겠습니까?
0: 예, 지금 생성형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전력 사용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맥켄지가 2030년까지 미국의 신규 전력 수요 증가분의 68%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데이터 센터가 전력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못 미쳤습니다.
1: 네.
0: 또 IEA의 비롤 사무총장은 석탄의 시대와 석유의 시대가 에너지의 역사를 과거에는 규정했지만 이제는 전기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력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1: 자, 이번 이제 에너지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0: 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란 전쟁으로 이란 그런 지정학적 갈등이 이제는 그런 변수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이제는 상수가 돼버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 자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일과 9일에 우리나라에서 한낮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평일 대비 전력 수요가 좀 줄어든 공휴일과 주말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 변화의 선도국은 중국인데요.
1: 네.
0: 중국은 2010년대부터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기술을 혁신하고 투자를 늘린 결과 2025년에 녹색 부문이 국내 총생산의 11.4%에 이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340기가와트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 발전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40%에서 현재는 약 60%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설비 사용률이 보통 35%에서 40%,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서 좌우받기 때문에 약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날씨와 일조량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더해서 연중무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천연가스와 수력, 원자력 등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1: 네. 자, 오늘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 각국의 에너지 전력에 미치는 영향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 조선 이영성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오늘은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탄생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죠.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 곳곳으로 퍼지며 역사와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 일상 속의 세계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세계사 속 불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20세기 세계사의 저자 이영숙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된 지도 이제 50년이 넘었고요. 그만큼 불교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깊이 자리 잡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 네, 그렇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죠. 절이나 탑, 불상 같은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면 연등을 밝히는 풍경도 우리에게는 익숙하고요.
1: 네.
3: 저도 4월 초팔이면 가족들과 절을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익숙한 풍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가 어떻게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는지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1: 그래요.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불교와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또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3: 그렇죠.
1: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3: 네. 네, 이제 그 2500년 전 인도, 고대 인도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네팔 지역이라고 해요.
1: 예.
3: 그러니까 인도 그 북부 쪽인데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더불어서 세계 주요 종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죠. 네.
1: 자, 부처님.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잖아요.
3: 그렇죠.
1: 이제 석가모니 생애에 관해서도 뭐 전설 같은 이야기도 많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실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1895년에 부다의 그 탄생지인 룸비니 유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독일의 고고학자여에서.
1: 네.
3: 그래가지고 이 부다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죠. 예, 그 발견 이후에 부다의 모든 유적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1: 예.
3: 그것은 중국인 현장이란 그 분이 남긴 대당서역기라는 책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중국인이었지만 부다의 자취를 찾아서 인도로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모든 그 부다의 유적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기록을 다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한 그 덕분에 사실임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1: 네, 기록으로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3: 네.
1: 거고 저도 기억하기에 석가모니가 이제 원래 그 높은 지체 왕자로 맞습니다. 태어났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실제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0: 그는 이제 크세아트리아라고 하는 계급 출신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크세아트리아라고 하는 거는 왕이나 귀족에 속한 계급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 교라고도 하고 베다 힌두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걸 믿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자였던 게 맞죠. 그러니까 호화로운 궁전에서 자랐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어요. 근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인 왕이 예언을 들었는데 그의 왕이 그가 왕이 되지 않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깨달음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1: 예언대로 됐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막아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항상 보면 이야기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어두운 면을 감추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9살 때까지도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랐던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밝은 면만 보고 그랬는데 29살 때 궁궐 밖을 나갔다가 이 어두운 면을 한꺼번에 다 보게 돼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늙은이와 환자와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되죠. 그날. 그래가지고 고타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1: 예.
0: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워낙에 이제 아름답고 고운 것만 보다 자라가지고 한순간 그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깨닫고 충격과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1: 네.
0: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을 봤는데 그 사람은 수행자였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수행자를 따라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1: 수행자를 보고 그때부터 고행을 시작을 한 거네요. 그래서 석가모니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0: 뭐 여러 이제 고행도 하고 단식도 하고 참선 수행도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49일간 그 좌선을 한 다음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어요. 그때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기본 전제는 삶은 고통이다.
1: 삶은 고통이죠.
0: 예. 네, 그 뭐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을 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되고 고통에는 끝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
1: 마음가짐 얘길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성제라고 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라는 것을 또 이제 그 제시를 해요. 그래서 팔정도라는 거는 그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 성스러운 길이자 진리에 이르는 바른 여덟 가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라는 다섯 가지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명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집중. 꼽아서 여덟 가지로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팔정도를 완전히 실천하게 되면 열반에 들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불이 된다고 합니다.
1: 개인도 팔정도를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0: 네, 그렇죠.
1: 그게
0: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철학 같은 거다라는 말도 하죠.
1: 그렇죠. 종교와 철학은 어떻게 보면 있다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뭐 힌두교도 있고 이미 오래된 종교 전통 그리고 카스트 제도라는 굳건한 신분 제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가 급속히 또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이끌게 했을까요?
0: 네. 일단은 그 좀 이전 종교가 갖지 못했던 미진한 구석을 파고들어서였겠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 관습이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
1: 종교에서 바탕을 이뤄서 이걸 통해서 종교로 발전한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 타고난 계급이 평생 낙인처럼 찍혀가지고 뭐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 기원전 6세기 부분에서는 이 시기가 좀 그 뭐 변화가 좀 많은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붓다 이 그 왕자였던 이분까지도 보면은 그 브라만보다는 신분이 낮았었죠. 브라만 그다음에 크샤트리아니까.
1: 크샤트리아
0: 그런데 당시 이제 전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왕권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이제 신라 시대의 육두품 같은 그런 신분의 기분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붓다 역시 왕

0: 여선지 브라만보다 신분적으로 높다는 주장을 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수용한 것 같아 보이고요.
1: 예.
0: 그래서 또 당시에는 또 상업을 통해서 자산가들이 많이 대두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분제 동요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카스트 제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면서
0: 그렇죠.
1: 불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0: 그렇다.
1: 끌게 한 거고요.
0: 네.
1: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보면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까지 널리 퍼졌잖아요.
0: 그렇죠.
1: 뭐 조금씩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 네.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이 어떻게 인도를 넘어서 아시아 전 체계로까지 확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0: 네, 일단 이제 석가모니는 35살 때쯤에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80세로 이제 열반에 들 때까지 45년간 열심히 제자를 가르치고 대중을 깨우쳤죠. 그 열반에 든 이후에 그의 가르침이 인도 밖으로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는데요. 그 위치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네팔 쪽이니까
1: 예.
0: 그 인도보다는 인도 바깥에
1: 그렇죠.
0: 오늘날로 보면
1: 예.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
0: 예.
1: 거죠.
0: 티벳, 뭐 네팔, 예. 뭐 부탄 뭐 이쪽을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기가 좀 쉽기도 했죠.
1: 네.
0: 지리적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인도에서는 사실 이제 힌두교라는 것에 매몰된다 그래요.
1: 그러니까
0: 유사한
1: 현재
0: 사상도 좀
1: 있고.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가
0: 예.
1: 크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왜 그런가 좀 궁금했었는데 지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인도라기보다 고대 인도기 때문에 그 인도 아대륙보다 저 위쪽에 시작이 됐고
1: 네.
0: 그렇게
1: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 때문에
0: 그렇죠. 그것도 좀 있고.
1: 갔다.
0: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석도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경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그리고 당나라 승려였던 현장법사가 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1: 네.
0: 그 아까 그
1: 기록을
0: 기록했던 바로 그분인데요. 그러니까 627년에 인도에 가서 불교 법전을 가져와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는 그 불교가 널리 알려지게 한 공로가 있죠.
1: 예.
0: 중국에서는 많은 전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자 사후 세계관이 있는 불교가 민중들을 매료시켰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법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고 악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에서 고생한다. 뭐 이런 그 가르침이 민중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 같죠.
1: 윤회 사상. 예.
0: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국 시대 때 뭐 2차 논의 순교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불교가 전래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불교가 젠이라고 하는
1: 네.
0: 선불교로 발전해갔죠.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호국불교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유명한 스님들도 많잖아요. 사명대사를 비롯해서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 사상과 연결된 또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우리나라는 또 이제 특히 보면은 그 지도자들 중에 불교 그 지도자들 중에 그 귀족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귀족 아니면 왕족.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1: 예.
0: 호국 불교가 좀 크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원광이라는 승려는 이제 승려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군사를 파견해 달라.
1: 네. 그러니까
0: 전쟁이라는 거는 어차피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일단 이제 군사를 파견해 달라는 걸사표라는 걸 썼다고도 하고요. 뭐 자장이라는 분은 선덕 여왕을 도와서 호국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었고
1: 네.
0: 그 고려시대 때 보면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고려 문종의 넷째 왕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천태종을 수입해서 불교계를 통일함으로써 왕권 강화와 국력 신장을 꾀했으니까 호국 불교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충성, 충. 나라에 충한다는 것 이것이 있었는데 한국 불교의 주류가 귀족에게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네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에서 중요한 충과
0: 네.
1: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이렇게
0: 네.
1: 합해지면서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색채로 보였다고
0: 그렇죠.
1: 볼 수가 있겠고
0: 예. 조선시대는 특히 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고 이제
0: 네.
1: 오늘날 불교를 좀 보겠습니다.
0: 네.
1: 오늘날 불교는 주로 어떤 지역에 많이 뿌리 내려져 있나요?
0: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0: 동남아시아나 아니지 그 중앙아시아 쪽하고 네. 그리고 동아시아
1: 네.
0: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이었었죠.
1: 네.
0: 근데 중국은 조금 좀 변화와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부터
1: 네.
0: 확 달라지죠.
1: 예.
0: 예.
1: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뭐 네. 동남아시아 쪽은 뭐 대승 뭐 소승불교,
0: 맞아요.
1: 우리는 대승불교 이런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동남아시아하고 동아시아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뉘어지죠.
1: 네.
0: 그러니까 대승불교로는 이제 한국, 일본, 네팔 몽골, 대만 같은 곳이고요. 이제 소승불교로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 쪽이 많다고 하네요.
1: 자, 불교가 동아시아와 이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뿌리 내렸지만 최근에는
0: 네.
1: 서양인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그게 이제 보면은 그 1960년대에 히피 문화하고 더불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불교가 유행을 했대요. 그 스즈키 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때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 네.
0: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만 해도 1970년대 중반에 선불교에 입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애플의 그 단순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교가 융성하고는 하지만 서양에서도 꽤 많이 인기를 끌고
1: 여러 가지 그리고 미디어나 예. 이런 부분에
0: 맞아요.
1: 영향을 받으면서
0: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교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아시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일상 속의 세계사 지금까지 이영숙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0: 3원칙이 아주 정말 유명하죠.
1: 네.
0: 첫 번째가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1: 네.
0: 두 번째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1: 네.
0: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1: 네.
0: 근데 이제 아시모프가 정말 천재적으로 이걸 전개하는 게 이 세 가지가 결국 부딪히는구나.
1: 그렇죠.
0: 예. 예.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1: 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0: 네.
1: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첫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0: 이게 정말 작가들이 정말 천재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1: 네.
0: 이게 그 얼라인먼트라고 하죠. 인공지능의 그 인간의 윤리와 네. 정렬시키는 거.
1: 네.
0: 그 딜레마에 관한 얘기예요.
1: 네.
0: 이게 그 지금 얼라인먼트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없거든요. AI에 대한 얼라인먼트를 어떻게 하냐.
1: 네.
0: 그 얼라인먼트가 조금만 튜닝을 하면 깨지네.
1: 네.
0: 그리고 얼라인먼트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뭔가 프롬프트를 조금만 슬쩍 해도 탈주 안 해.
1: 네.
0: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강화학습을 할 경우에 딜레마가 100% 생기는구나.
1: 네.
0: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 얘기를 그 옛날에 아시모프가 충실히 한 거죠. 이미.
1: 로봇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이 아이 로봇이고 이제 약간 뭐 우화처럼 된 연작 소설들인데 그 연작 네. 소설들이 대부분 다 어떤 도덕 철학적 딜레마.
0: 예, 예. 예.
1: 로봇 입장에서 네, 이거를
0: 그게 로봇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기도 하죠.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참 아시모프가 너무 놀랍다.
1: 네. 로봇 시리즈에서 한참 뒤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이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배경인데요.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은하 제국이 퇴보를 하게 되고 그 문명의 어떤 암흑기를 막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립을 한다. 그런 새로운 문명을 건설을 한다. 뭐 이런 설정인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처음 읽을 1990년대에는 흥미로운 설정이다. 뭐 이러고 그냥 읽었거든요.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니 흥미로운 걸? 이랬는데 2010년대를 거치면서 2020년대가 되니까 내가 사는 문명도 퇴보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민주주의의 위기, 뭐 사회의 퇴행 이런 것들 지적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끼어들고 의장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집안도 이제 꺼질 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퇴행을 할 수 있을까요? 퇴행의 어떤 징조가 좀 보이시나요?
0: 저는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지금을 예언적으로 서술한 소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 내용을 보면
1: 네.
0: 그 은하제국이 수만 년의 역사 끝에 붕괴를 앞두고 있다.
1: 네.
0: 수학자 해리 셸던이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개발해서 이를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1: 네.
0: 이 심리 역사학이 개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1: 네.
0: 수십억 명의 집단 행동은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원리에 기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1: 네.
0: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1: 빅데이터.
0: 우리가 그러네요. 지금 말하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로 집단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1: 그 심리역사학도 소설 안에서 전제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0: 네.
1: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모으면 그건 예측 가능하다.
0: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1: 네.
0: 그게
1: 빅데이터네요.
0: 빅데이터를 심리역사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제국 붕괴 이후 찾아올 3만 년의 암흑기를 1천 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1: 네.
0: 그래서 제일 파운데이션, 제일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1: 네.
0: 제일 파운데이션은 바깥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네. 은하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인류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기술명의 불씨를 너희들이 지켜라.
1: 네.
0: 그리고 그 뒤에 이 심리 역사학자들이
1: 네.
0: 모든 것을 내다보고 인간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100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채로
1: 네.
0: 개입하죠.
1: 보이지 않는 정부인 셈인데
0: 네.
1: 사실 초반에는 제일 파운데이션 사람들은 그런 정부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죠.
0: 모르죠. 그리고 네. 알면 안 되죠.
1: 네.
0: 왜냐하면 알면은 그 인위적인 개입이 되니까.
1: 네.
0: 그러면 운명의

0: 를 바꾸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어제 1부에서
1: 네.
0: 인류 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된 슈퍼 엘리트들이 인류 운명을 좌우할 AI 개발을 독점하고 있어요.
1: 네.
0: 그게 챗GPT고 클로드고 제미나이고 그록이죠.
1: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거물들이 뭐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SNS에 올리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네트워크가 있고 정말로 다가올 미래를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그 박태용의 AI 강의 2026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해 주셨죠.
0: 네. 그 네. 피터 틸로 대표되는 페이팔 마피아들.
1: 네.
0: 그리고 그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AI 개발자들이 전부 다 어릴 때 SF를 읽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1: 네.
0: 그래서 특히 그 반지의 제왕의 광팬들입니다.
1: 네.
0: 팔란티어라는 이름부터
1: 네.
0: 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1: 제가 의장님 책을 보다가 좀 소름이 끼쳐가지고
0: 네.
1: 네.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게 하필 또 반지의 제왕이랑 스타워즈였구나.
0: 네, 스타워즈하고 네.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스페이스 오페라에
1: 네.
0: 완전히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걸 네. 현실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피터 틸이 이제 일단 거기서는 돈이라고 불려요.
1: 네.
0: 마피아의 두목이죠.
1: 네.
0: 피터 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더 이상 대중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1: 네.
0: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들 의사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네.
0: 그리고 이게 바로 심리 역사학과 제이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1: 그렇네요.
0: 피터 틸이 제이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우리가 더 이상 대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
1: 네.
0: 그리고 피터 틸은 나는 더 이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양립할 수 있는 제도라고 믿지 않는다.
1: 네.
0: 그리고 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해요.
1: 네.
0: 근데 그게 그럼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딱 제이 파운데이션이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심리 역사학이죠.
1: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도 제이 파운데이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이 파운데이션에 있는 해리 셸던의 후계자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인류를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는 거다.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내가 제일 파운데이션에 있는 나머지 수백억 수천억 인류를 이끄는 것은 나의 희생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0: 그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1: 네.
0: 그 이 친구들이 대부분 장기주의거나 장기주의자거나 네. 효과적 이타주의자인데
1: 네.
0: 장기주의자가 뭐냐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인류는 그 우주에서 너무나 희소한 놀라운 지성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이게 사라지게 두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다.
1: 네.
0: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태양의 수명하고 물려 있죠. 태양이 10억 년쯤 지나면 이제 불꽃을 크게 넓히기 시작하면 지구가 그 불꽃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수명이 끝나는 거죠.
1: 네.
0: 예정돼 있죠. 그때가 되기 전에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
1: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네. 할 때는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뭐 화성을 가야 된다. 화성을 발판으로 다행성 네, 종족이 네, 돼야 네. 되고 태양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참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나 했는데 그 만화를 많이 본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0: 어마어마한 돈과
1: 네.
0: 어마어마한 권력과
1: 네.
0: 인공지능을 손에 쥐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에 인류가 끌려가는
1: 그리고 그들은 진지한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을
0: 사명이라고
1: 하고
0: 믿어요. 네.
1: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세계 지배를 하겠다가 아니라
0: 네.
1: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하고
0: 네.
1: 그 과정에 희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0: 그게 문제예요.
1: 네.
0: 그 인류가 유일한 주체가 돼버리면 개별적인 존재들이 다 희생당합니다. 인류의 장기적 존재를 위해서 너희들은 희생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 네.
0: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부트스트랩인 것이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동 거는 존재였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1: 이게 의장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휴머니즘과 전체주의가 갈라지는 대목이
0: 그게 거기죠.
1: 네.
0: 네.
1: 개인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0: 네, 네.
1: 개인을 희생될 수 있는 도구로 보면 그건 이제 휴머니즘이 아닌 것인데
0: 이를테면 독일의 아리안족의 위대함
1: 네.
0: 그게 나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심지어 독일인이어도 개개인의 희생은 별게 아닌 걸로 아리안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1: 근데 여기서 이제 섬뜩한 게 사실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소설적 재미가 제이 파운데이션의 그 사명을 독자가 나쁜 놈들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제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0: 그럼요. 그 지금 네. 그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주의나 효과적 이타주의가
1: 네.
0: 그 지배적인 사상으로 돼가고 있어요.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반론을 펼치려면 피터 틸 당신이 틀렸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이 위기들을 현재 닥친 위기, 앞으로 닥칠 위기, 뭐 태양계의 위기까지도 지금 우리의 슈퍼 엘리트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미래 우리 후손들이 민주적 절차로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반론을 펼쳐야 되는데 피터 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민주주의로 뭐가 그렇게 현명하게 잘 됐냐고 뭐 기후위기를 맞섰냐 뭐 기후위기는 피터 틸의 관심사도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전쟁위기를 맞섰냐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뭐 있냐 게다가 점점 더 어떤 의회라는 조직이 선진국에서 망가지는 게 안 보이냐라고 할 때 사실 좀 할 말이 좀 궁색해지잖아요.
0: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소수의 아주 뛰어난 몇 사람들이
1: 네.
0: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자비로운 독재를 펼쳐야 되는 것처럼.
0: 그게 자기라는 거죠.
1: 네. 네.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0: 그게 여러 가지 점에서 틀렸는데요.
1: 네.
0: 가치를 바깥에 두는 순간 틀린 거예요. 이를테면 인류가 도구가 되잖아요.
1: 네.
0: 인류는 도구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1: 근데 우리가 그런 당위로 반박을 하는 거야 쉬운데 지금 민주주의가 작동하냐라고 물을 때 지금 어디가 약간 잘못돼가지고 조금 삐걱거리는데 원래 이거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대답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0: 그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아,
0: 그 인류의 제도는
1: 네.
0: 기본적으로 인류의 약점 위에 세워진 제도고요.
1: 네.
0: 그래서 최선의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가장 덜 나쁜 것을 구하는 거지.
1: 네.
0: 그러니까 가장 덜 나쁜 것을 구한 게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인 거지
1: 네.
0: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1: 네.
0: 왜냐하면 인류는 기본적으로 되게 연약한 존재고 어쩔 수 없이 약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되는 존재고 더 나아가면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1: 네.
0: 그거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표현하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만 할 수 있었으면 인류의 모든 죄의 99%가 사라졌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는 대단히 취약하고 나약한 존재다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1: 네.
0: 피터 틸의 나쁜 점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취약점은 다 인정하지만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믿는 거예요.
1: 네.
0: 그런 것들이 다 전체주의고 독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틀린 전제인 거죠.
1: 제 생각에 피터 틸이 스타워즈랑 반지의 제왕 볼 시간을 조금 어렸을 때 줄이고 플라톤이나 뭐 이렇게 좋은 좀 고전 인문서들을 좀 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0: 피터
1: 듭니다.
0: 피터 틸도 그렇고 알렉스 카프도 그렇고 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1: 네.
0: 제가 보면 그 친구들이 공부한 철학이 미국식 공리주의예요.
1: 네.
0: 그러니까 반도 못 보는 거죠.
1: 네.
0: 그 자기들이 펼치는 논리의 함정들. 이를테면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이 대표적인데
1: 네.
0: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써야지 너네 맨날 애들 뻘거벗은 사진이나 공유하게 하고 잡담이나 하게 하고 그런 쪽에 너희 에너지를 쓰냐. 너가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받아놓고 네. 와가지고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뺏고 그러고 살다 죽냐.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 선하고 나머지 특히 중국이 나쁘니까 우리가 기술을 이 선한 나라를 선한 세력을 지키는데 써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엇나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명백히 트럼프가 그렇게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미국만이 선하고 중국은 악한 존재니까 우리가 AI를 압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1: 네.
0: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피터 티라고 알렉스 카퍼하고 트럼프가 다 나쁠 때는 어떡할 건데?
1: 네.
0: 라는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1: 네.
0: 그냥 우린 선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극히 결함이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철학 공부를 덜 한 거죠. 아니, 책을 반만 읽었거나.
1: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들을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때 탐독할 때에는 그저 장쾌한 상상력, 아 정말 웅장하다 뭐 네. 그러면서 약간 뭐 인간의 어떤 뭐 지구의 가친 혹은 뭐 이 인간으로 유기물 지능의 가친 생각을 벗어나서 우와 이러고 읽었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막 무기물로 된 지능을 제가 상대를 하고 있고
0: 네, 네. 네.
1: 뭐 어떤 엘리트 슈퍼 엘리트들의 그림자 정부가 이미 반쯤 만들어진 것 같은
0: 네. 네.
1: 그중에 한 명은 페이팔 마피아인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입각도 했다가
0: 그럼요.
1: 네, 나오는 걸 보면서
0: 그리고 지금 펜스 부통령
1: 네.
0: 그 친구도 페이팔 마피아고요.
1: 네. 피터 틸이 후원을 엄청 네. 많이 해서 사실상 키워낸
0: 백악관에 여러 명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아, 이상합니다. 이 의장님과 함께 아이작 아시모프 세계관 이야기만 해도 2시간은 훌쩍 할 것 같은데
0: 네.
1: 다음 책도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0: 네.
1: 네, 여기서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인생책들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깊은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제 저희 우리 메인 도서입니다. 그 이승윤 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집중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책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0: 그 이승윤 교수님은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1: 네.
0: 이것 관련한 논문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바넷 연구상
1: 네.
0: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학회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받았고요.
1: 오, 네.
0: 일본 교토대에서 교수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 네.
0: 그 2023년에 영문판 도서 불안정 노동의 다양성
1: 네.
0: 액화 노동과 한국 복지 국가의 실패한 노동자 보호
1: 네.
0: 이걸로도 또 상을 받으시고
1: 아.
0: 그래서 그 액화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1: 네.
0: 인정을 받게 된 놀라운 개념이고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1: 네.
0: 잘 정리해 줬다.
1: 네.
0: 그래서 너무 시의적절한 표현이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1: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에
0: 그렇습니다.
1: 적을 두고 네. 계시지만
0: 예.
1: 세계적인 학문적 권위자이고
0: 예.
1: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연구자이시고
0: 네네네.
1: 네.
0: 어떻게 보석 보면, 같은 분이죠.
1: 네. 어제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 정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0: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1: 우리가 예. 네. 한국이 이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여러 선진국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문제 정의를 하고 이거 같이 논의해 봐요라고 얘기할 때 이승윤 교수님 그중에
0: 네.
1: 한 분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보이지 않는 노동 이 책이 아마 그 액화 노동에 대한 책인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1: 네.
0: 네.
1: 책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그 액화 노동이란 건 뭐냐면
1: 네.
0: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1: 네.
0: 비정형적이고 비표준적인 노동이 기존의 경계들 사이로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하면
1: 네.
0: 그냥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사대보험을 받거나 직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1: 그렇죠. 이것도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사실은 20세기까지는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었고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제 정규직이 아닌 그렇게 보호 못 받는 무슨 뭐 단기 계약직, 뭐 파견 근로 뭐 이런 게 뭐 하청인데 사실은 그냥 본청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똑같은 일 하는데 너는 하청 회사 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험을 좀 덜 받는다든가 임금 덜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담협 대상이 아니라든가 그런 노동자가 있었고
0: 뭐 소사장도 있고요.
1: 네. 예. 그런 그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아, 이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노력을 하느라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비정규직조차 아닌.
0: 네, 비정규직조차 아니죠.
1: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네. 그런 노동이 많아졌다.
0: 대표적인 게 플랫폼 노동자들.
1: 플랫폼 노동자들.
0: 플랫폼 노동자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네. 원래는 하나였던 하나의 덩어리였던 노동을
1: 네.
0: 다 막 잘라내고 썰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 네.
0: 이 하나의 뭉치였던 노동을 세분화해서 요거를 요만큼 따로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요걸 네. 요만큼 따로 이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요걸 요만큼 따로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1: 네.
0: 그래서 해체를 시켜버려요.
1: 옛날에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배달을 하는 청년이 있었으면 그 청년은 그 식당 직원이었는데.
0: 그렇죠. 철가방.
1: 네. 근데 그 배달을 뭐 배달 전문 업체한테 맡기면 이제 아웃소싱이 되는
0: 그런
1: 것이고.
0: 그런 거죠. 예.
1: 근데 이제는 그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조차 아닌.
0: 예. 배달만 딱 잘라내서 네. 알고리즘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 배달 중개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고 네. 그 플랫폼에서 음식점과
0: 알고리즘이
1: 라이더가
0: 작동을 하는 거죠.
1: 만난다. 예. 그럼 이 라이더는 배달 플랫폼 업체 직원도 아니고
0: 네.
1: 음식점의 직원도 아니고.
0: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제도 사이로 액체처럼 빠져나가버려요.
1: 네.
0: 그래서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는 돈,
1: 네.
0: 사고를 내서 쓰게 되는 치료비,
1: 네.
0: 오가는 데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이 다 이 제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1: 네.
0: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어떤 게 돼버리는 거예요.
1: 배달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한 2010년대 즈음에 이제 좀 대중화가 되니까요.
0: 네.
1: 그때 이런 거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많이 봤던 기사가 아니라 뭐 인터넷 게시물은 와 배달로 뭐 월 500 가능 뭐 이런 것들.
0: 네 맞아요.
1: 그러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아무도 책임 안 지고.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왜 그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냐면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생긴 거죠.
1: 네.
0: 알고리즘 덕분에.
1: 네.
0: 그 노동을 한 단위 덩어리였던 노동을 딱 떼내서 알고리즘이 분배를 해줘서 생기는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거예요.
1: 노동자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앱에 어디 배달하세요라고 뜨면은 그걸 보고 열심히 배달을 하고 나면 얼마를 받는데 네.
0: 엄밀히 보면 자영업자로 분류될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1: 나는 노동을 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
0: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명백하죠
1: 그렇죠
0: 네.
1: 네. 근데 이게 한국뿐 아니라 그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0: 전 세계적으로
1: 뭐 우버니 뭐니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0: 그러니까 이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이 많은 분야에서 액화돼 버린 거예요.
1: 이 용어 자체가 참 잘 지은 용어이고
0: 네,
1: 잘 지은
0: 네.
1: 용어인데 그 용어 자체가 배달 플랫폼이 생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0: 예.
1: 한참 지나야 문제를 정의하게 되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0: 그게 이제 이게 IT의 발전과 AI의 발전이 다 맞물려 있는데
1: 네.
0: 지금 제가 첫 번째 날에 얘기했던 게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여기서 오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기술의 변화를 지금의 제도와 가버넌스가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움직이는 표적이니까 그 이를테면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상태를 상정하고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법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자, 한 6개월 만에 총을 만들었어요.
1: 네.
0: 딱 겨냥해보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새였는데
1: 네.
0: 오늘 보니까 물고기가 돼 있네.
1: 네.
0: 그러면 총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0: 방향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진.
1: 네.
0: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를 만듭시다 하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보면 공룡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법과 제도의 속도, 가버넌스의 형태가 현재하고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지각 위에서는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1: 네.
0: 이분들은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거다.
1: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입법 과정이라는 걸, 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이렇게 법치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몇백 년 전에 생겼고,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뭐 어떤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뭐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뭐 그 와중에 뭐 심의도 하고 여러 번 하고 이래가지고,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을 뜨는 용도가 아니고 텐트가 아니고, 이거는 한 번 지어 놓으면 오래 갈 건물로 생각하고, 우리의
0: 대리석 법체계가, 건물이
1: 네. 우리 법체계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0: 네.
1: 뭐 한국뿐 아니라 뭐 어느 나라나 법은 다 그런 거였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법을 텐트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건가요?
0: 저는 그래서 그게 법이 시대와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이를테면 이건 지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아, 그 사람의 노동자성을 굳이 따지지 않고.
0: 네.
1: 네.
0: 네. 그렇게 하면 다른 접근이 가능하죠.
1: 아.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호할 때 뭐 이 사람의 사용자가 누구냐, 뭐 기업이 누구냐, 이런 거에 논의를 조금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겠군요.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요.
1: 네.
0: 그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네.
0: 그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땅이 흘러도
1: 네.
0: 표적이 움직여도
1: 네.
0: 더 큰 건물로 잡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디지털로 인한 어떤 그 노동의 분해라든가
1: 네.
0: 아니면 AI로 인한 소득의 극단적인 집중
1: 네.
0: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해서 AI 자체를 사회의 것으로,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게 신안군의 태양광 연금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1: 네.
0: 여주 구양리의 태양광 마을 같은 경우에.
1: 네.
0: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 노동의 탈상품화라는 질문 대신에 사람을 지켜보자. 어떤 경우든 어떻게 되더라도 사람을 지킬 수 있으면 이 친구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아예 질문을 바꿔본다.
1: 사실 박태웅의 AI 강의 2026 그 책 말미에서 AI 기본 사회라는
0: 네네.
1: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고
0: 예.
1: 굉장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액화노동 얘기를 조금만 더
0: 네.
1: 하고 싶습니다. 액화노동이 지금까지는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이 AI 변혁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었고, 그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디지털 미디어 기술들의 결과물이었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사회 시스템이랑 결합을 하게 될 때 액화노동도 심해질까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플랫폼 액화였다면
1: 네.
0: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는 AI 액화입니다.
1: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좀 머릿속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없는데 어떤 걸까요?
0: 그 노동이 극단적으로 더 분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네.
0: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배달 노동자 정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1: 그렇죠. 뭐 배달, 뭐 프리랜서들이
0: 네,
1: 모이는
0: 네.
1: 플랫폼들.
0: AI 네. 액화가 되면
1: 네.
0: 번역가, 회계사,
1: 네.
0: 디자이너, 초급 개발자가 다 액화될 수 있어요.
1: 아.
0: 혹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회계사가 필요한 회사들이 회계사를 굳이 내 회사 안에 두고 싶지 않다.
0: 지금 그 엔트로픽의
1: 네.
0: 클로드가 개발 쪽을 거의 먹었거든요.
1: 네.
0: 그 지금 엔트로픽 자체에서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1: 네.
0: 다른 회사들도 보통 90%, 구글 같은 경우가 보스로 얘기하는데도 75% 이상
1: 네.
0: AI가 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그 엔트로픽이 두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게 회계입니다. 금융회사들하고 손잡고 네. 합작회사를 며칠 전에 발표했어요.
0: 네.
1: 그 얘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0: 아.
1: 엔트로픽의 클로드로 돌려보니까 회사 필요 없네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큰 금융회사들이 거기 투자를 한 거예요. 비가시성이 심화되는데요.
0: 네.
1: AI로 인한 해고는 안 보입니다.
0: 안 뽑는 거라서.
1: 안 뽑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AI로 인해서 사람을 줄이게 돼도 AI로 인해서 그렇다고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냥 뭐 그 친구 다른 말이 있잖아요. 그 restructuring이라고 하죠.
0: 네.
1: 절대로 해고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AI가 작년 말부터 명백히 가속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말부터 AI의 재기적 자기 개선이 본격화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AI를 이용해서 AI를 개선을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AI의 성능 개선 그래프가 명백히 지난해 말부터 꺾입니다.
0: 네.
1: 더 가파르게 꺾여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새 모델까지 나오는 주기가 평균 50일로 줄어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법과 현실의 간극이 가속도를 띠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0: 네.
1: 액화 노동에 대한 대응이 가속도를 띠면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플랫폼 기업이 가져왔던 액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빠른 가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액화에서 AI 액화로 넘어가면서 대상은 확대되고 비가시성은 심화되고 속도는 빨라진다.
0: 저희가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지금 빅테크 CEO들에 대해서 의장님의 쓴소리를 비판을 잘 들었고 이 박태웅의 AI 강의 2026에서 그 빅테크 CEO들이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1: 그렇죠.
0: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액화노동 문제인가요?
1: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부의 집중의 가속화예요.
0: 네.
1: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너무 풍족해져서 돈이 필요 없어지는 시간이 온다.
0: 네.
1: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갖게 될 때가 온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정작 그들의 회사에서 주니어 개발자들이 뭐 특히 뭐 인도 출신 개발자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당한 다음에 비자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그런 게
1: 네.
0: 아주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부의 가속화되는 집중과
0: 네.
1: 돈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풍요로워지는 미래 사이에 그 갭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그리로 넘어갈 건데를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빨리 갈 수 있기 위해서 AI 회사에 대한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죠.
0: 방적기가 등장했으니까 증기기관이 등장했으니까 우리 이제 풍족한 산업사회로 갈 것이다.
1: 네.
0: 그 중간에 뭐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19세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뛰어넘자.
1: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보면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0: 네.
1: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90년 걸렸습니다.
0: 산업혁명 기간에는 오히려 퇴보를 했던
1: 퇴보했죠.
0: 거지. 평균 수명도 줄어들고.
1: 런던의 평균 수명이 20살까지 떨어질 만큼.
0: 영아 사망률은 치솟고.
1: 왜냐하면 4, 5살짜리 애들도 공장에 가서 10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0: 네.
1: 그때 노동조합이 나오고
0: 네.
1: 청소년 노동에 관한 법이 나오고 대기 환경에 관한 법이 나오고 온갖 투쟁을 거쳐서 정치적 타협과 투쟁 을 거쳐서 비로소 겨우 90년 만에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수준을 회복했거든요.
0: 그 90년 동안에도 그 산업혁명의 기술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됐고요.
1: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0: 네.
1: 그런데 왜 그나마 타협을 했냐. 런던의 평균 수명이 20살까지 떨어지고 런던 포그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하루에 2만 명이 죽은. 그 석탄 가스로.
0: 네.
1: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자기 물건을 사줄 손님이 없잖아요.
0: 네.
1: 20살에 다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팔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해준 거예요.
0: 환경도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1: 네. 자기들도 런던에 살아야 되니까
0: 인구 구조도 보아하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0: 뭐 노동쟁의도 격렬하게 네, 일어났고 네. 그래서 결코 자연스럽게
1: 전혀 자연스럽게 아니고.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대단히 비겁하거나 속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래와 지금 갈수록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현재 사이에 가교가 없잖아요. 그 가교를 제시해 줘야지. 그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야지.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미래를 당기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한다고.
0: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게 뭐 권력과 부를 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한 15년 정도 우리가 겪어온 이제 한국의 사례를 저는 좀 약간 회고를 해보고 싶은데 액화 노동이 한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퍼질 때 우리는 왜 그거를 대처를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의 어떤 그 플랫폼 CEO들의 악덕이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뭐가 약간 대응하는 게 기본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느렸는데 뭘 만약에 했었어야 되는 걸까요?
1: 저는 이게 런던 스모그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그게 뭔지 몰랐어요.
0: 두
1: 번째로는 그 문제와 솔루션이 맞지 않아요.
0: 네.
1: 왜냐하면 현대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네. 글로벌로 작동해요.
0: 네.
1: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동시에 규율을 하지 않으면 규율을 못하는 기업들이에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0: 네.
1: 어떤 특정 개별 국가가 규율할 수가 없어요.
0: 한국 청문회에 CEO 나와라 그래도
1: 안 나오죠.
0: 미국 기업이다.
1: 네. 우리 쿠팡은 미국 기업이야. 네. 쿠팡은 명백히 한국에서만 장사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도 우리 네. 미국 기업하고 빠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모든 법과 규율, 규제는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0: 네.
1: 사건은 글로벌로 일어나고 있다.
0: 네.
1: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0: 네.
1: 국회의원들이 IT를 몰라요. 그런 몇 가지가 겹쳐서
0: 플랫폼 노동도 몰랐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1: 네.
0: 그들은 국민 국가가 규제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닌
1: 그런
0: 기업이고
1: 예.
0: 게다가 그들을 규제해야 될 사람들조차 어떤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네. IT 회사의 특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었다.
1: 네. 이를테면 이게 사실 액화 노동이야라고 말해준 사람이 이승윤 교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왔을 만큼 인류가 이 문제를 정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0: 박태웅의 AI 강의 2026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을 이용해서 불과 싸운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시대와 제도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니까 점점 그 불화하는 속도나 규모도 커질 것이다. 근데 그 문제를 AI로 해결을 해보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AI가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합의하는 데 시작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게 아니다.
0: 네.
1: 얘는 인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0: 네.
1: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어떤 거죠.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그 제국주의 경험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0: 제가 의장님 책을 읽으면서 그렇네요.
1: 네.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리고 그 이번에 그 UN에서 AI 허브라는 걸 한국에 만들겠다고 합의를 냈잖아요.
0: 네.
1: 그게 왜 합의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도 있어요. 트럼프가 워낙 예산을 많이 잘라서.
0: 네.
1: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우리가 그 돈을 다 대줄 테니 가지 마라라고 했어요.
0: 하지만 스위스에는 반도체 공장도 없고
1: 그 기구들이 다 노르랍니다.
0: 네.
1: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친구들이 진짜 원했던 건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유럽의 노쇠에 가는 낡은 리더십과 미국의 미친 리더십을 피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억압적인 전체주의적 제도에서 빠져서
0: 네.
1: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을 택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미국도 택할 수 없고 중국도 택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 나라들이 미들 파워로서 어떤 제국주의 경험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AI 기본 사회를 같이 만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장을 대행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APEC 회의에서 의장을 했었고,
0: 네.
1: 그거 내년에 G20에 또 의장을 해요.
0: 네.
1: 트리플 크라운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AI 기본 사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포용적인 AI를 합시다.
0: 네.
1: 라고 했고, 그래서 APEC에서 AI와 관련된 합의문 중에서
0: 네.
1: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사인한 첫 번째 합의문이에요.
0: 아.
1: 그 APEC 합의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거기서도 APEC AI 센터를 한국에 두기로 합의를 했어요.
0: 네.
1: 그걸 중국이 너무너무 가져가고 싶어 했거든요.
0: 네.
1: 근데 한국의 리더십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들 파워로서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나라로서
0: 네.
1: K-POP, K-Culture, K-Food의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로서 신뢰를 준 거예요.
0: 이게 뭔가 그 AI 전환이라고 부르든 AI 위기라고 부르든 대변역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의장님 만났을 때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좀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살고 있네요.
1: 네. 우리가. 그 공간적으로도 중요한 장소고요.
0: 네.
1: 저희가 그래서는 되게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 인류 역사에서 그 쿠데타를 총 한 방 안 쏘고 민주적으로 제압한 유일한 나라예요. 두 번이나.
0: 두 번이나.
1: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집단지성이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세계적인 극우화의 물결이
0: 네.
1: 지금도 고조되고 있는데 허리를 부러뜨린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극우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미국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전 세계가 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0: 네.
1: 유일하게 보통 이런 거는 꺾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부러뜨리잖아요.
0: 네.
1: 올라가고 있는 중에 부러뜨린 유일한 나라예요.
0: 우리가 계속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거울이 없어가지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깥에서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역량이 가진 나라가 없다.
1: 너무 놀라운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유엔의 그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여섯 개 기구가
0: 네.
1: 한국의 AI 허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 게 그런 뜻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I를 5단 케이크라고 표현하거든요.
0: 네.
1: 그 밑에 에너지가 있고 그 위에 반도체 칩이 있고
0: 네.
1: 그 위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위에 모델이 있고 그 위에 서비스가 있어요. 이 다섯 개를 다 가진 몇 안 되는
0: 네.
1: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령 하나씩 접어보면요.
0: 네.
1: 에너지 있냐?
0: 네.
1: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냐?
0: 네.
1: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거의 다 자빠지는데 반도체 있냐?
0: 네. 미국이 지금 공장이 없잖아요.
1: 반도체 있냐 해서 네. 거의 몇 나라 빼면 다 없어지죠.
0: 네.
1: 네 번째 독자 모델 있냐?
0: 네.
1: 다섯 번째 포털 있냐?
0: 포털. 그렇네요.
1: 전 세계에서 구글을 제끼고 포털이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이잖아요.
0: 아.
1: 그 마지막에서 그냥 내 나라밖에 안 남아요. 거기다가 반도체 있냐 그러면 러시아 자빠지죠.
0: 네.
1: 중국은 이제 시작이죠.
0: 하여튼 이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있고 하지만 우리의 역량도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절망적인 역량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 국가가 될 그런 역량이 있고
1: 어떤 그 역사적인 책무 같은 거를 좀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도전. 역량, 책무.
1: 네.
0: 근데 저희 목표는 아마도 AI의 혜택을 모든 구성원이, 모든 인류가
1: 네, 모든 인류가
0: 잘 누리는 그런 사회일 텐데 그걸 AI 기본 사회라고 할 텐데 요거는 어떤 사회입니까?
1: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번 해봤잖아요.
0: 네.
1: 그때 90년에서 1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0: 네.
1: 그걸 봤는데 왜 그걸 되풀이할 필요가 있나?
0: 지금 제가 박태웅의 AI 강의 2026을 읽고 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근데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적은 사회인 거죠.
1: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하나가 생계 수단으로서 일이 있고,
0: 네.
1: 또 하나가 자기 실현으로서 일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99대 1? 95대 5?
0: 밥벌이죠.
1: 뭐. 그리고 뭐 그 뭐요? 그 저 취미와 동업 일치가 된
0: 네네.
1: 상위 2% 이런 사람들 있죠.
0: 드무니까 그런 경우가 드무니까 네. 선망의 대상이죠.
1: 지극히 드문 동업 일치가 네. 된 뭐 1%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0: 지금은 직업과 밥벌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
1: 네네.
0: 98%에게는 그렇죠. 동의어죠.
1: 그런데 AI가 만약에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면
0: 네.
1: 이걸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0: 네.
1: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직업이 밥벌이가 아닌 시대.
1: 네.
0: 밥은 그냥 저절로 벌어지는 시대.
1: 그러니까 우리는 99대 1 혹은 100대 0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0: 아.
1: 그때는 노예들이 일을 하고 시민들은 심포지움을 했죠.
0: 네.
1: 향연을 누렸잖아요.
0: 네.
1: 그 노예의 자리를 AI가 차지할 수 있다면 그리스 시대처럼 살 수 있는 거죠.
0: 뭐 이렇게 낮에는 에우리피데스랑 같이 연극 공연하다가
1: 네.
0: 저녁에는 소크라테스한테 독잔도 건네고
1: 그러니까 그
0: 네.
1: 그렇게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만은
0: 네.
1: 어쨌든 노동의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사실은 놀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0: 네.
1: 그 본질적으로 노예 노동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0: 그리스 귀족처럼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1: 네. 저는 두 시간만 놀아도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 어쨌든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이 오는 시대라면
0: 네.
1: 노동의 이 비례가 극단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0: 아마 개개인들의 삶의 방향성도 그에 맞춰가지고 달라질 것이고 막 아, 워커홀릭이다 이 말이 이제 칭찬이 아니게 되는 네, 때가 네. 오게 될 것이고
1: 네.
0: 그럼 그 시간을 그 시간의 삶을 내가 뭘로 채울 것이냐 이거는 각자 고민을
1: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 일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일을 하면 되죠. 그 일이란 게 이를테면 그 물리학을 더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목수 일을 한다거나
0: 네.
1: 기타를 연주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종이에 풀칠하면서 나는 인생의 보람을 느낀 다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 되죠.
0: 아, 이 2부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정말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와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다둑이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시는 시간 되었겠죠? 이장님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1: 그 영국에 춤바완바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0: 네.
1: 이 친구들이
0: 네.
1: 개혁을
0: 네.
1: 즐겁게 해야 된다.
0: 아.
1: 개혁은 파티와 같은 거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0: 영국 민중가요단인가요?
1: 네.
0: 네.
1: 그런데 노래가 너무 신난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막 축구장에서 응원가로 쓰이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노래입니다. 춤바완바의 Top Thumping.
0: 그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5월의 24번째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이틀간 흐리겠고요. 오늘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은 낮부터 제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에 비가 와서 모레 화요일은 전국에 상당량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수요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고요. 우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번 연휴에 이제 막바지에 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광주가 28도, 세종 대구 27, 강릉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이렇게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공휴일이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내일은 서울과 춘천이 30도, 대구 28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자외선 지수가 이에 따라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시고요.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화요일은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올 텐데 중부지방은 30에서 80, 남부지방은 80에서 최고 200m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공습재개 우려마저 나왔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하루 만에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종전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협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 여러 국가들 간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고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재개 우려로 고조됐던 긴장감이 불과 하루 만에 외교적 타결 분위기로 돌아선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 결혼식 참석 일정까지 취소한 채 백악관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공항에 미군의 공중급유기 50여 대를 배치하면서 대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분위기는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협정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종전협상과 관련해 오늘 늦게든 내일이든 뭔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협상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 기류도 급변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종전 양해각서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제안한 14개 항의 양해각서에는 핵 문제와 동결자산 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종전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최종 서명 직전까지 막판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각 2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가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의 관리하에 남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국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2: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융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는 주요 불교계 인사와 정관계 인사,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전날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한 용의자가 총을 발사하며 백악관에 접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제압돼 숨졌는데 총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현지 시각 주말 저녁 6시쯤 미국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용의자가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백악관은 폐쇄됐으며 건물 외부에 있던 기자들에게는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는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입니다. 총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었지만 무사하다고 비밀 경호국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비밀 경호국의 대응 사격에 제압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았지만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는 총격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호텔 만찬장 근처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도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서 총기 소지자와 법집행 요원들 간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5: 초호황을 이어가는 반도체 업계 안에서도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 임금 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 원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 약 269만 원보다 477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월 임금 총액의 격차는 2020년 316만 원에서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커 해당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는

북한 관영 매체들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승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한국에서 경기가 열린 사실과 남쪽 민간 단체들의 응원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에 대해 우리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을 1-0으로 이겼다고만 보도하고 남북 공동 응원단의 응원 등 현장 분위기는 준결승에 이어 결승 보도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는 현지 시각 2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에볼라 집단 발병 사태에서 의심 환자는 867명이며 이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에 집단 발병 사태로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 이어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과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역대 최대 순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국가 통계 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과 30대의 고용률은 각각 43.7%와 81.0%로 37.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연화사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이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6.3 지방선거 판세. 오늘 2부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시사본부 5월 24일 일요일 1부 출발합니다.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부처님 오신 날 기획. 나는 절로.
1: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 제작진이 절로 왔습니다. 여기는 묘장 스님이 계신 연화사입니다. 네, 묘장 스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연화사 대웅전, 지금 스님을 바로 이 대웅전 안에서 뵙고 있는데,
2: 네.
1: 연화사라는 절은 서울 한복판 경희대학교 바로 옆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절 뒤편에 재현왕후 윤 씨, 사람들은 아마 패비 윤 씨라고 해야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그분의 그 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회묘동에서 회기동으로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재현왕후 유인 씨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입니다.
1: 그게 언제죠, 그러면?
2: 지금 뭐 벌써 한 500년이 훨씬 넘었죠.
1: 와, 그 제가 방금 경희대학교 바로 붙어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 오늘 스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 들으니까 경희대학교 그 교정 전체가 연화사의 뒤뜰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해도 될 만한 게 실제로 이 우리 연화사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하고 우리 연화사는 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0: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뒷마당 가듯이 학교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1: 학생들도 참 많이 오죠?
0: 네, 대략 한 1,500명 정도가 매일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자주 와서 특히 시험 기간 때 많이 들어옵니다.
1: 왜요?
0: 뭔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연안사 자랑 좀 하신다면?
0: 네, 저희 절은 이렇게 대웅전 그리고 뒤편에 대학교, 여중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젊은이들과 많은 소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예.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가 뭐 지하철로든 또 걸어서든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0: 네.
1: 우리 묘장 스님이 요즘 불교계에서 가장 힙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네. 젊은 층들과 함께하는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 또 청년 밥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부처님 생신 카페 프로그램, 오늘 이 세 가지 좀 소개도 드리고 자세하게 말씀 듣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갈 때는 홀로, 올 때는 둘로, 나는 절로. 요즘 이 장안의 화제인데 이 커플 결과 발표 순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그럼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저희 네 커플이 총 탄생을 했어요. 처음 찍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님, 네, 그리고 은채님. 그리고 시원님.
1: 지금 저희가 이게 듣고 있는 소리가 누구랑 누구랑 짝이 됐다.
0: 네, 네, 맞습니다.
1: 이런 이 커플 결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죠?
0: 네, 네. 저희가 그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남녀 간의 인연을 맺어주고 또 1박 2일 동안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 절 안에서?
0: 절 안에서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저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람들끼리 해서 네. 커플 발표를 합니다.
1: 그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이게 빗대가지고 나는 절로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그죠?
0: 맞습니다. 이게 원래 댓글에 적혔는데요. 저희의 이제 프로그램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공지를 했더니 댓글에 그러면 나는 솔로 비슷하네. 그럼 나는 절로겠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해서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름 덕분도 좀 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바로 이 사업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 네. 설명이 필요 없이.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뭐 관심도 가지고 실제로 커플도 되고 지금은 결혼도 해서 애도 뭐 많이 낳고 있습니다.
1: 묘장 스님이 이거 아이디어를 처음 기획하셨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언제입니까? 몇 년도예요?
0: 제가 한 3년, 4년 전 이때쯤 됩니다.
1: 아니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0: 사실은 이제 저도 결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 일이 아니어가지고 남일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인터넷 이제 여러 정보들 중에 한국의 저출산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아이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1: 국가적인 과제죠.
0: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구나 할 때 뭔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불교에서 저출산 관련 인식개선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보통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라는 요구가 3위 안에 꼭 들어갑니다.
1: 맞아요.
0: 결혼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맺어주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 연안사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0: 그건 아니고요. 처음엔 조계사에서부터
1: 시작했어요. 조계사에서부터. 네. 지금은 그러면 여러 절에서 합니까?
0: 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원래는 이제 한 절에서만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행사 때만 함께 머물고 끝나면 바로 흩어지는 거예요. 네. 서울 인근에서 했더니 네. 교통이 좋아서.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면 마음에 설레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남녀 이성이 만난다는 설레임에다가 여행 간다는 설레임을 더 얹으면 얼마나 더 기분 좋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봄이 되면 봄꽃이 아름다운 절로 떠나고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다운 절로 떠나고요. 여름에는 물과 바다, 계곡이 좋은 곳으로 떠나도록 했더니 정말 많은 커플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 네네. 그럼 전국의 사찰이 사실은 대상이 되겠네요.
0: 그렇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게 된 이유가 버스를 타면서
1: 그때부터 시작이죠.
0: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녀 이렇게 서로 앉게 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자. 그래서 뭐 거리가 가까워서 한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좀 돌아가면서 일부러 예. 멀리 가고요. 그리고 예. 이제 휴게소 들릴 때마다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 커플이 함께 오랫동안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죠.
1: 1년에 그러면 몇 차례 하는 겁니까?
0: 1년에 처음에는 두 차례만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네 차례 또는 여섯 차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 4 내지 6회. 한 번 할 때 남녀 몇 명씩?
0: 그것도 이제 한 남녀 10명씩 또는 뭐 한 남녀 15명씩 이 정도까지 사이에서 하고 왜냐하면 사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 사찰의 규모에 따라서
0: 그렇죠 그렇죠 규모에 따라 수용 가능한 인원만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래도 1년에 4, 5번인데 10명, 15명 어휴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0: 신청은 이제 인스타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SNS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서류 심사를 좀
1: 서류
0: 하죠.
1: 심사. 네네. 그 기준이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말 급한가.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 근데 그냥 결혼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녀를 몇 명 낳을 건가라는
1: 계획을 다 쓰고
0: 쓰면 이제 여러 명을 스스로 가산점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합니다.
1: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0: 보통 20명 모집에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서류 심사하는데 아주 고역이겠네요.
0: 고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되게 아쉬움도 크고 왜냐하면
1: 그렇죠.
0: 다 좀 받아주고 싶은데 아이고야. 저희가 절에서 수용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1: 아니 3,000명 중에 20명을 어떻게 취해요? 네.
0: 네, 그런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1: 아니 이렇게 그 참가 인원이 많으면 좀 횟수를 늘리셔야 되겠어요.
0: 아 글쎄 말입니다. 근데 저희 부서가 사회복지 재단이 이제 관할 부서인데 네, 네. 그 재단 사회복지 이 사들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또 업무가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0: 남녀만 돌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도 돌봐야 되고. 또 장애인도 돌봐야 되고.
1: 그러니까 이걸 조계사 사회복지재단에서 할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각 절에다 그냥 다 줘버리세요. 절마다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템플스테이 1박 2일 하고 이런 식으로요.
0: 그러면 아무튼 생각해 보겠는데요.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뭐냐면 이게 우리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꼭 배운 바대로 하겠다는 서약하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하겠죠.
1: 그 노하우가 뭔데요?
0: 이게 겪으면서 저희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남녀의 마음을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약간 짝짓기 프로그램은 서로의 마음을 모르다가 마지막 최종 순간에 공개가 되잖아요.
1: 예.
0: 그렇게 되면 아마 커플 될 확률이 되게 적어질 겁니다. 저희는 이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의 특성이 이제 거기 다 녹아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의 특성은 내담자들이 여러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 본능?
1: 상담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참가자들 중에 아, 나 몇 번 참가자가 관심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파랑새가 돼서 열심히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좀 그 매칭 확률이 확 높아지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참가한 청춘 남녀들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0: 네.
1: 사회복지사들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야기 나누고
0: 네.
1: 이 사람이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찔러도 주고.
0: 네네, 그런... 맞습니다. 아. 그건 이제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직업이 사회복지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참가했어요? 네. 보통 몇 쌍쯤 만들어집니까?
0: 보통 이제 그 남자 10, 여자 10명이니까. 예. 보통 뭐 네 쌍에서 여섯 쌍, 일곱 쌍까지도 이루어집니다.
1: 와,
0: 엄청 높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 노하우를 전국의 사찰에 좀 널리 퍼뜨리셔가지고 사찰들이 계속 이걸 이 프로그램을 절마다 절마다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좋은 생각입니다.
1: 네. 자, 이 나는 절로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갖고도 참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두 가지 세 가지 오늘 소개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청년 밥심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미리 와서 미리 취재했는데요. 잠깐 현장 소리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3: 어서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커피라면 말하세요. 맛있을 거예요.
4: 청년 밥심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5: 저는 경희대학교 간서연이라고 하고요. 회기역 앞쪽에 프랜카드가 걸려있기도 하고 또 동기들이 많이 먹었다고 소개받아서 오게 됐어요. 나물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취하니까 그런 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절밥은 이제 나물 위주의 식단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좀 안고 있습니다.
6: 그리고 사실 요새는 1인 가구나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다 같이 청년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5: 대학교 다니다 보면 강의도 혼자 듣고 밥도 혼자 먹을 때 많은데 다 같이 같은 밥 먹으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하는 점이 되게 좋다 생각합니다.
7: 친구가 불교 동아리를 다녀서 절밥 무료로 먹을 수 있다고 추천을 해줘서 왔는데 밥도 맛있고 해서 종종 오고 있어요.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절도 예쁘고 해서 기분 전환하러 오는 것 같아요. 봄똥 비빔밥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유행하는 음식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어요. 저희만 알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8: 경희대학교 이지헌이라고 합니다.
6: 근데 사찰에서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준다.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8: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이제 안식처 같은 감사한 느낌 많이 받았고 거의 매주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찰 음식 특성상 채소랑 건강한 식단 위주라서 부담 없이 점심 함께 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즐겁게 인사 나누면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점심 먹는다는 것도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9: 이탈리아에서 온 교환학생이라 엄청 맛있더라고요. 새로운 맛이 다시 먹고 싶어요. 맛있어서.
10: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 보고 음식 무료로 먹을 수 있어. 다 맛있었어요.
1: 네, 이 젊은 학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청년 밥심.
0: 네.
1: 뭐예요 한마디로?
0: 그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네. 우선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밥을 먹어야 힘도 나고 또 마음도 평안해지잖아요.
1: 물론이죠. 네.
0: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좀 더,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게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저보고 이제 특강을 하나 해달라 하더라고요. 특강할 때 학생들이 절에 와서 특강 받았기 때문에 밥을 줬어요. 밥 줄 때 얘기하는 게 교수님이 우리 자기 제자들이 점심값을 많이 아끼더라. 알바하느라 바쁘고 예, 뭐 예. 자취한다고 돈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절에서 밥을 공짜로 주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전 사실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밥을 뭐 많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컸죠. 왜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 뭐 풀만 있다.
1: 예,
0: 옛날에
1: 예.
0: 사실 구박받았습니다. 사찰 음식이.
1: 맞아요.
0: 네, 맞아요. 영양가 없다. 고기 안 먹으니 무슨 영양가 있겠냐.
1: 요즘은 완전히 인기가 짱이에요.
0: 그 인기가 높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해줬어요. 해주고 그냥 지나가면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이러니까 웬 여학생이 뭐 엄마가 해준 집밥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전 한 번도 그 가정식과 이 절밥을 연결지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나물밥을 많이 해줬대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온 다음에는 이 나물을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1: 식당에
0: 거예요.
1: 식당에 가면 별로 없죠.
0: 사실 그럴만도 한 게 나물이라는 게 손이 엄청 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하 이게 나물을 좋아하면 절밥도 좋아하겠다.
1: 예.
0: 좋아하면 해줄만 하지.
1: 네.
0: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1: 언제부터요? 시작하신 거?
0: 그것도 3년 됐습니다.
1: 그러면 매일 점심을 젊은이들한테 공짜 제공합니까?
0: 아, 그렇진 않고요.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총 한 100명 정도. 사실 처음에는 20명 갖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없는 거죠. 예, 밥이라는 예. 게 남아도 좀 그렇잖아요.
1: 아니, 안 되죠. 안 되죠.
0: 그래서 20명 갖고 했는데 항상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려니 했는데 어느 날 같이 제 앞에서 밥 먹는 친구하고 얘기 대화하면서 먹었는데 학생 뭐 자주 와요 이러니까 자기가 5번을 신청을 했는데 3번 떨어지고 2번이 됐다는 거예요.
1: 예, 예.
0: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30명으로 늘렸다가 50명 늘렸다가 60명 늘렸다가 지금은 100명까지 늘어났어요.
1: 매주 화요일 점심 100명씩.
0: 네네.
1: 사전 신청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0: 네네. 이것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공식적인. 그래서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아마 QR코드로 노출을 해놨을 거고요. 거기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이것도 경쟁률이 많습니까?
0: 그렇죠. 경쟁률이 예전에는 한 뭐 한 100명 모집한다 그러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적정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100명 모집을 했는데 2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 선착순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0: 그렇죠. 선착순으로 해요. 빨라야 됩니다.
1: 완전 공짜입니까?
0: 완전히 공짜입니다.
1: 한 번 온 학생들이 계속 오지 않나요?
0: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온 친구들이 가면서 다음 주에 올 건가 말건가를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 예. 친구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만일을 못 오게 되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노쇼가 가끔 있습니다.
1: 그렇겠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죠. 그러니까 한 번 그 밥을 안 줍니다. 신청해도. 그랬더니 이게 못 오게 되면 골고루 두루두루 하니 서로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잘 먹을 수 있겠지.
1: 네, 네.
0: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됐습니다.
1: 네, 네. 와서들 먹고 다 엄마 집밥 같다 맛있다 반응은 네. 좋죠?
0: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남을 좋아할지 몰랐어요. 저희는 고사리를 줄 때도
1: 네.
0: 고사리 크게 인기 없는 메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맛있는 거는 이제 손으로 퍼주는데 그건 알아서 먹으라 했더니 그게 다 동의나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연하사에서만 합니까?
0: 아닙니다. 지금 연하사에서 하고요. 연하사는 경희대, 외대 그리고 한예종 뭐 또 인근의 대학교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운사가 있습니다. 네. 아람동에. 거기는 네. 고려대
1: 앞이니까
0: 그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하고 중앙대 옆에 상도선원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숭실대와 상도선을 그러니까 숭실대, 중앙대 학생들 대상으로 밥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대학 가까이 있는 절들은 다 좀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0: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저랑 이게 사실 점심 때 먹어야 되니까 이동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되거든요.
1: 당연하죠.
0: 아 그랬더니 절이 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1: 많지가 않겠군요.
0: 그래서 서울은 얼추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확대하려고.
1: 예. 요 아이디어도 어쨌든 3년 전쯤 묘장스님이 경희대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서 시작한 프로그램
0: 네,
1: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아이디어맨이세요. 젊은이들하고 함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0: 아니 뭐라도 자꾸 뭐 퍼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예, 생겨가지고요.
1: 예. 자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이 오늘이 바로 부처님 생신인데 연화사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부처님 생신 카페입니다. 지금 제가 그 부처님 생신 카페의 음료수를 잠깐 한 모금 마셔볼까요?
0: 네, 저도 먹겠습니다.
1: 이게 뭐죠? 그 코코아 맛이 나네요. 커피는 아니고
0: 이게 초코라떼.
1: 초코라떼.
0: 네네. 이건 쑥라떼고요. 요새 젊은이들이 아이돌 문화가 있습니다.
1: 예.
0: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면은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생일 카페라고 해서 생카를 엽니다. 그래서
1: 예.
0: 뭐 굿즈도 서로 교환하고 포토카드도 교환하고 컵 홀더도 교환하고 막 그런 행사를 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아 젊은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 불자에게는 부처님이 우리에게는 아이돌이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생신 카페를 열면 좋겠다 해서
1: 예.
0: 부처님 오신 날 생신 카페를 엽니다.
1: 연화사에서 부처님 네. 오신 날은 부처님 생신 카페를 연다. 이건 언제부터요?
0: 이거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1: 그 뭐 프로그램이 뭐 다양하게 있어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돌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표현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 스티커가 있고요.
1: 예. 예.
0: 포토카드. 근데 이게 저희로서는 별거 아니거든요. 스티커 뭐 한두 장 가져가는 거고요. 포토카드 뭐 요만해요.
1: 예.
0: 근데 이거를 보고 사진 찍고 소유하는 게 큰 기쁨인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갖고 야, 이게 이벤트가 되는구나.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뭔가 큰 행사를 만들어주고 뭔가 많은 걸 줘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1: 네.
0: 이런 컵홀더만 보고도 너무 기뻐하고
1: 이 컵홀더에 해피 부다스 버스데이
0: 아, 네네. 맞습니다.
1: 그렇게 딱 써 있어요.
0: 네네.
1: 요거 이제 가져가게 하는 거죠?
0: 네, 요거 가져갑니다. 음료를 다 사서 먹고요.
1: 그렇죠.
0: 인증하고 사진 찍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 컵홀더를 따로 챙겨서 네. 집에 갖고 갑니다.
1: 네.
0: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1: 따로 스티커 같은 건 안 줘요?
0: 스티커도, 네.
1: 있어요?
0: 네네,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부처님 생신 카페에 와서 이런 음료 사먹고 컵홀더 가져간 친구들이 절에 이제 자주 옵니까? 그 다음에?
0: 사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할 때 어른들이 이제 데리고 가야 오는 약간 그런 행사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생신 카페를 연 이후에는 스스로 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생카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 이렇게 여기 와서 소원도 빌고
1: 네, 네.
0: 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뭐 부처님을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는 방식이 생카라면. 또 옛날 어르신들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즐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부처님께 목욕을 시켜드리는 방법을 시키는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체험하게 합니다. 옛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자기 소원도 빌고 또 연인끼리 와서
1: 예.
0: 저를 돌아보면서 소원도 빌면서
1: 예.
0: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다들 너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게 절에 오는 분들의 나이와 또 영역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부처님 생신 날 4월 초파일 날만 1년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와서 이런 경험하면 수시로 절을 찾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0: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 절에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났고요.
1: 예, 예.
0: 원래는 이제 완전한 불자가 되는 걸 저희는 이제 수계라는 걸 줘요.
1: 예.
0: 계를 받으면 이제 불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계식을 하면 경희대생들이 주로 오는데 한 10명 정도가 왔었는데 올해는 60명이 와서 받았습니다.
1: 이것도 다 부처님 생신 카페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젊은 층 포교를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신 거죠? 쉽게 말하면?
0: 의도 분명한 포교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절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게
1: 길어지고.
0: 하고 또 우리도 절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좀 나누고 베풀고 네. 싶다.
1: 네.
0: 그리고 절에 있는 여러 좋은 문화들, 전통 문화들을 함께 즐기고 싶다라는 것을 기회를 좀 만들어 준 거죠.
1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부처님 오신 날 기회 나는 절로
1: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연화사 묘장 스님과 함께 아주 힙한 프로그램들 나는 절로 청년 밥심 그리고 부처님 생신 카페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자 우리 스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책 속에 삶의 지혜를 좀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책 속의 한 대목 잠깐 만나보죠.
12: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어떤 이는 가슴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 같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며 인연이 아니다 라고 쉽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0: 나를 웃게 한 사람은 행복의 기억을 남겼고 나를 울게 한 사람은 성숙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설령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또한 나라는 사람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인연의 한 조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인연은 감사함으로 받고 힘겨운 인연은 나를 닦는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인연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지혜다.
1: 네, 결국 이 백미가 되는 문장들은 나를 울게 한 사람은 성숙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힘겨운 인연은 나를 닦는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그거죠?
2: 네, 맞습니다. 그 이 다가오는 인연들 또 내 곁에 인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나에게 주는 것은 어쩔 때는 이제 훈육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또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악연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나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1: 그렇죠.
2: 하고 내가 또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또 오히려 그것이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연은 다르지만 그 인연에 맞게 내가 뭐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악연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만 할 것이 아니다.
2: 네.
1: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2: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인연은 또 내가 약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름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부모님께는 자식이 되겠고 또 뭐 내 동생들에게는 뭐 형 누나가 되겠고 예. 직장에서는 상사님이 되거나 또 부하 직원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사람으로 문득문득 바꿔주는 거죠. 나를 뭐 이게 사랑만 귀여움만 받는 막내 동생으로 설정해놓고 안 바뀐다면
1: 예.
2: 어디선 어느 공간에서는 철부지가 될 것이고
1: 예.
2: 어느 공간에서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아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따라 내 이름을 바꾸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사람 앞에서든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네.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1: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제목을 딱 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 모든 인연들이 전부 다 소중하다. 나에게 베품, 나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1: 그렇죠.
2: 훌륭한 뭐 인연이다라는 것 때문에 다 모든 이들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인연 아닌 사람은 안 만난 사람이죠? 못 만난 사람이죠?
2: 인연 아닌 사람은 이제 만날 때마다 뭔가 분심이 나. 그러면 근데 또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말을 안 하고 더 이상의 인연을 안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 관계를 끊어야죠.
2: 네,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1: 예.
2: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겠죠.
1: 네. 그리고 책 속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또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2: 네.
1: 잠깐 들어보죠.
3: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들 때 더 쉽게 다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의 기술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연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로 숨을

0: 쉽니다.
1: 스님 시인 같으세요?
2: 그 글로 써놓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낭송으로 들으니까 내가 참 글을 잘 썼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마지막 문장. 인연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로 숨을 쉽니다. 어떻게 이런 문장, 이런 단어가 떠오르세요? 이거 완전 시예요.
2: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놓음의
1: 그 용기
2: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고통의 시작은 집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1: 그게 통제죠, 그러니까.
2: 네네. 근데 그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1: 네. 근데 그걸 이제 숨을 쉰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내신 거.
2: 네. 숨 쉰다는 것은 늘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익숙한 것,
1: 예.
2: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1: 그러니까
2: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부러 놔야지, 놔야지 한다고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숨을 들이셨으면
1: 예.
2: 뱉을 수밖에 없듯이
1: 예.
2: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1: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2: 네.
1: 스님은 누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2: 저는 네, 관세음보살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아니, 뭐 짓궂은 질문이지만
2: 네.
1: 연애를 하거나 부부생활을 해보시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2: 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소금물도 꼭 다 마셔야 그 맛을, 바닷물 다 마셔야 뭐 아는 거 아닌 것처럼 사실 스님들에게 오히려 인생사를 겪을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와서 고민 상담을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거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결혼 안 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힘든 분들을 오히려 많이 겪기 때문에
1: 네.
2: 자연스럽게 세상을 더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스님께 와서 뭐 부부간의 갈등이다 뭐 이런 등등 열심히 떠드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서로 집착하고 통제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해결책도 본인이 다 갖고 있어요. 행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상담 같은 거 할 때 자꾸 제가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르치려는 걸 멈췄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상담하러 왔는데 그분 오시기 전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해결해야 할 직책을 주지 스님으로서 주지로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생겨서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상담은 왔고 그분이 여러 인생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제 고민은 어떻게 풀까 생각이 딴 데 간 거죠.
1: 예, 예, 예.
2: 그러다가 두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1: 예.
2: 그때서 근데 이분이 주섬주섬 일어나요. 그때 제가 큰 실례를 했다.
1: 내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2: 제대로 듣지도
1: 건성건성
2: 않고.
1: 건성건성 들었고.
2: 건성건성 듣고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좋은 얘기도 안 해줬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좋은 얘기 해줘야 된다 하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스님 너무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충분합니다. 너무 깊이 감사합니다. 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은 털어놓는 것으로서.
1: 그럼요.
2: 예, 그걸 방법을 자기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온전히 다 들었잖아요.
1: 네.
2: 중간에 말 끊은 적도 없고.
1: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네. 도움이 된 거예요.
2: 네네. 그 이후로는 제가 자꾸 가르치려는 거 이제 그만뒀습니다.
1: 들어만 주고, 맞장구만 네. 쳐줘도.
2: 네.
1: 그리고 그때 그 공감을 표시해줘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네. 진짜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다들 한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2: 먼저 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겠고.
1: 그렇죠.
2: 또 알 거 다 알거든요. 이미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워야 될 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딱히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1: 알겠어요.
2: 예, 고개만 끄덕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자, 결론적으로 인연을 마주하는 태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다시 책 속에서 지혜를 얻겠습니다.

0: 살면서 만나게 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고 밀어낸다고 해서 인연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중한 이 삶을 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올 인연은 다가오고 멀어질 인연은 멀어집니다. 그때가 되어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될 뿐입니다.
1: 부처님께서 인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뭐 그런 말씀들이 있나요?
2: 네, 있죠. 인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는 인연에 대해서 그 거절하거나 하지 말고 또 떠나간 인연에 대해서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연은 이렇게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려 하고 나가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아닌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저절로 떠나갈 것이고요. 내가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근데 억지로 밀어내려고 한다면 또 이게 악연의 씨앗이 되고
1: 그렇죠.
2: 서로 미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 인연은 또 소중하게 늘 대한다면 인연 아닌 사람들은 떠나가더라고요.
1: 그리고 인연으로 삼고 싶다고 해서 조바심 내고 억지로 붙잡고 이건 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2: 그렇죠. 이게 속성이 다 서로 비슷하거든요.
1: 예.
2: 붙들려고 하면은 떠나는 거고요.
1: 그렇죠.
2: 떠나 보내려고 하면은 계속 들러붙습니다.
1: 그렇죠.
2: 이게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속성이 똑같아요.
1: 예.
2: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머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워하게 되는 것도 똑같아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린 생각 안 하면 될 거잖아요.
1: 예.
2: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당기는 작용이거든요. 자꾸 생각하는 것.
1: 네.
2: 사랑도 당기는 작용이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건 속성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1: 네. 네. 이게 우리 앞에 들은 그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붙잡으려고 하거나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통제잖아요.
2: 네.
1: 그건 바로 사랑의 반대말인 것이고.
2: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그 앞에 우리가 들은 문장, 나를 지금 괴롭히는 그런 인연도 사실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인연이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대를 통제하려고 들지 않게 되고 저절로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그래서 뭐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으로 친구를 삼으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1: 그렇죠, 맞아요.
2: 늘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이
1: 꼭
2: 항상
1: 있어야죠.
2: 맞습니다.
1: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부처님께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2: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원래 부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원래 우리 내 생각 스스로 요즘 보면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자책도 많이 하고 괴로워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원래 우리는 부처님이란 존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한없는 위대함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삶의 지혜 깨달음만 얻으면 내가 곧 부처다.
2: 네네.
1: 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정관용의 시사본부 제작진이 절로 왔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묘장스님께 신청곡을 부탁드렸는데 아이돌 가수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을 신청하셨어요.
2: 네.
1: 정말 힙하십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어요?
2: 이게 사연이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이제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로서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노래 가사 속에 곡에 다 담겨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하면서 그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서
1: 예.
2: 마음이 풀리고 위로가 되는 좋은 마음을 담겨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런 마음이 예뻐서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 절로 와라. 그동안 그랬어요.
2: 네.
1: 근데 우리 묘장 스님은 이제 배고픈 사람 절로 와라. 짝짓고 짝 잡고 싶은 사람 절로 와라. 부처님 생신날을 우리 같이 파티도 하자. 그렇죠?
2: 네. 모두 묘장... 절로 오십시오.
1: 묘장 스님 초대해 주셔서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미래 호환 잠깐 듣고요. 저는 1시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닷곱의 참외, 서홉의 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닷곱은 다섯 홉, 즉 반대를 이르는 것이고 참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인 참여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과 관련된 표현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먼저 부엉이 방귀 같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자기가 낀 방귀에도 놀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는 말입니다. 또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사소한 일에 차별을 두는 데서도 섭섭한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자 성어 가운데 모기와 파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기 문자가 들어가는 견문발검이라는 말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가 들어가는 노승발검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화가 나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평소답지 않게 큰일도 아닌데 노승발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기 안성이 28.3도, 전국 최고 기온이고요. 전남 곡성이 28도, 그 밖에 서울 구로도 27.4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오늘은 27, 8도 안팎까지 기온이 다시 올라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곳 있겠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과 내일까지 흐리겠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제주에 다시 비가 오겠고,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에 비가 와서 모레 화요일은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은 앞으로 3도가량 더 올라서 29도까지 예보됐습니다. 대전 광주 28도, 세종 대구가 27, 강릉 25도 등으로 대부분 덥겠고요. 대체 공휴일이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내일 서울 춘천은 30도까지, 대구는 28도 까지 올라서 더위가 내일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외선 지수도 이틀간 매우 높은 단계가 대부분이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지나서 평일로 돌아가는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중부지방은 30에서 80, 남부와 제주는 30에서 150, 최고 20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 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정부의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학전에 김원장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그 성과 그 격차가 워낙 커서 지금 노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그 제 세무사 친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100억만 있어도 100억, 200억만 돼도 안 싸울 형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만 해도 수백조 영업이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이걸 직원들에게 그중에서 직원 이걸 합의해야 되는데 다행히 파업 1시간 전에 이제 노사가 타결을 했다게.
2: 네, 김원장 대표님.
3: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2: 김 대표님. 여보세요? 김 대표님, 아이고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다시 전화를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삼성전자의 그 파업, 네 파업 이제 한 시간여 전에 극적으로 일단 잠정 합의안에 타결을 했고요. 노조가 지금 이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워낙 그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액수의 차이가 워낙 커서 지금 노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 우리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도

0: 중이었습니다만 전화 연결 상태가 너무 고르지 못해서 잠시 끊고 다시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안에는 이제 여러 노조가 있어요. 자, 김원장 대표님.
1: 아, 예. 저는 잘 들리는데요.
0: 예, 네네네. 예, 이쪽 저 접촉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1: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0: 자, 그래서 결국은 파업 1시간 전 타결된 핵심 내용이 뭐죠?
1: 직원들에게 그 전체 성과에 영업이익의 10.5%를 주기로
0: 네.
1: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안에서도 뭐 DS나 DX나 여러 부문이 있어서
0: 그렇죠.
1: 그 부문별로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노조들이 모두 포함돼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메모리 부분에서 일하는 직원들 연봉이 한 1억이라면 한 6억 정도 받는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임금은 6% 인상되는데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특별성과급인데 DS 그러니까 디지털 솔루션 분야 이게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곳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뭐 대부분의 돈은 지금 메모리에서 벌고 있는데 메모리는 그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연봉 1억이라면 한 6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0: 예.
1: 이제 그 DS 안에서도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라든지 뭐 설계하는 분야는 연봉 1억 기준으로 한 2억 원 정도 성과급을 가져갈 것 같고요. 이제 뭐 가전 DX라 그러는데 가전 이제 반도체 만드는 부분이 아닌 거죠. 가전이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사업부는 한 600만 원 정도 아이고. 성과급이 가는 거예요. 이 사업부 중에 일부는 또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600만 원이라는 성과급이 이게 참 적은 돈은 아닌데 나는 600 받는데 친구는 옆에 사업 부분에서 6억을 받으니까요.
0: 100배잖아요. 100배.
1: 예, 이제 참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0: 그런데 네. 원래 노동조합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노조원이 고루 비슷한 임금 인상률을 얻어내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업별이 아니라 이 상별 노조, 금융노련이나 금속노련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싸워서 같이 얻어내자. 그 원칙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1: 네. 금속노련 안에서도 현대차 노조가 있고 뭐 1차벤더 하청기업까지 같이 넣어서 상별로 협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차가 5% 임금 인상 받으면 하청도 한 3%라도 임금 인상 받도록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같은 부문 안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0: 그러게요.
1: 참 우리가 이제 워낙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이걸 어떻게 나눌지 사회적으로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에서 5억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이 줄잡아 1,700명 정도입니다. 지난해.
0: 네.
1: 그런데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3만 명 이상이 5억 이상을 받게 생겼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0: 그 네.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를 향해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법원도 사측이 제시한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1: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익 관철하기 위해서 관철하는 거 노력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적당한 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선을 그었죠.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네. 또 노동 3권은 그 약자들 보호하기 위한 건데 연대와 책임이라는 원리도 작동한다. 이 말은 이제 해석해 보면 직원들도 물론이지만 하청이나 더 어려운 사람들과도 나눠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0: 맞아요.
1: 노조는 사실 뭐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언론도 거의 회사 사측이었고
0: 예.
1: 네. 또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노동자라면 아무래도 약자여야 되는데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학교와 학생회와의 갈등이 아니고 학교와 전교 1등 학생과의 갈등 같다. 이게 이제 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한 1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 중에 노조가 있는 기업은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있어가지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노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기업이나 대기업입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예.
1: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은 회사 눈치 보느라고 노조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0: 예, 예.
1: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봐도 우리는 유럽식 고용 안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가 매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성과 보수는 그럼 미국식으로 달라고 하느냐.
0: 그렇죠.
1: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을 딱히 이 노조가 삼성전자 노조가 반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0: 네.
1: 논리적으로. 네, 네.
0: 근데 앞서 그 또 역시 천문학적 수익 올려 가지고 많은 성과급 준 SK 하이닉스는 별 갈등 없이 그냥 타결이 됐죠?
1: 그건 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확실히 삼성전자는 정말 우리를 상징하는 최대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더 많이 그 또
0: 여보세요?

0: SK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라서 어찌 보면은 노노 갈등의 소지도 별로 없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국민들 인식에 삼성전자는 원래 20년 전부터 뭐 세계 1위 메모리 업체 아니었어. 원래 부잣집에 입사했던 거잖아.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니까 부문별 갈등도 별로 없고요.
0: 예. 네. 그나저나 이 파업 찬반 투표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어때요? 가결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보도가 많던데.
1: 그렇습니다. DX 부분 등 다른 노조원들도 속속 노조에 대거 가입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 숫자가 워낙 원래 협상을 주도했던 반도체 부분에 이제 초기업 노조 수가 7만 명이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숫자가 적어서 일단 부결은 쉽지 않을까 가결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이제 초거대 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큰 숙제를 남겨준 건 맞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죠. 그런데 이제 주주 자본주의 원칙으로 하면 주식회사니까 이론적으로 큰 이익이 나면 주주들이 가져가는 건 뭐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성과급도 그래서 모두 자사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6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고 3분의 1은 1년 안에, 3분의 2는 2년 안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자본 수익이 돈이 돈을 버는 게 노동소득, 근로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0: 예.
1: 근데 자꾸 이런 게 커지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돈 2억, 3억 받아도 집값이 이것보다 더 오르잖아. 자본소득이 더 오르니까 나도 더 많이 줘. 이렇게 이제 모두 전 세계가 이걸 겪고 있는데 그러려면 근로자가 주주가 되면 자본소득의 일부를 근로자들이 노동소득 아니고 자본소득으로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제 결정이 된 거니까
0: 예, 뭐
1: 당장은
0: 예.
1: 이런 방식도 해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두 번이나 전화 연결한 데가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답답함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네, 누굽니까?
3: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꼽았는데요.
2: 네. 네,
3: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선거 현장에 등판했습니다.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대구가 지금 이제 초반에 김부겸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전망은 사라졌고 김부겸 추경은 두 후보가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대구인데 여기 지금 이제 칠성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2: 네.
3: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박빙인데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통 이제 두문무출하다가 나타난 걸로 봐서는 아무튼 대구가 대단히 접전 지역이다 라는 걸 보는 것 같고 아무튼 대단히 이례적이었고 특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출연했다는 게 말이죠.
2: 네. 네. 대전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3: 대전도 간다는 겁니다. 지금. 대전 충남도 그렇고 충남도 지금 이따 말씀 나누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수현 후보와 김태형 후보도 지금 호각세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제 본격 나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최진 원장 검주했던 인물.
4: 그거 같을 수가 있어요?
3: 네.
4: 저는 이제 그 비판적인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선거 여왕이 재임 중에 그런 별명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솔직히 선거 개입의 여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거 때마다 개입을 하시는지 내가 아마 지지는 몇 달 전에도 좀 전직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구 돌아다니고 이제 부산에 가, 대전 가면 그 지역이 일부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0: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른 지역에서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작용 반작의 원리가. 진보도 뭉치게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극단적인 정치가 이렇게 좀 심화되고 또 국론이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가능한 한 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설마 했는데 또 이렇게 출격을 하는 걸 보고 함정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 선거의 비교적 그래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1: 그러니까 뭐 누가 찾아오면 만난다든지 메시지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것과 유세 현장에 직접 나간다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0: 많이 다릅니다.
2: 저도 보기 좋지 않았어요.
0: 네. 선거 전면에 나선 거 아닙니까?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입물은요, 최창열 교수.
2: 저는 이제 평택 의뢰 그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좀 꼽았는데 아직은 이제 뭐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부업체에 차명 운영을 했다 대부업체를.
1: 그러게요.
2: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거로 봐요. 그게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도 증자를 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쇄를 했던데 이걸 만약에 차명으로 운영한 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건 국회의원 전 후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 뭐 완전히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렇긴 합니다만 게다가 지금 김용남 후보는 그 보좌관 폭행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황이고 뭐 여러 후보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제 그 과거의 일들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특히 김용남 후보에게 나타나는 건 아주 좀 김용남 후보로서는 예, 예. 상당히 힘든 그런 악재 중에 악재다.
1: 그렇죠.
2: 사실력을 떠나서. 그래서 일단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꼽았습니다.
1: 예. 네. 원래 문 닫으려고 했다고 예. 언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도 바뀐 데에 맞춰서 증자도
2: 했더라고요. 예.
1: 그게 왜 문 닫으려고 하는 사람의 행태냐. 라는 비판까지 예. 나오고 있는 거죠.
2: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최진 원장 금주의 진입물.
0: 송원석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광주가 더러워서 안 가겠다 했는데 바로 이제 보면서 더러워서 아니 잘못됐다 이건 서러워서다라고 해놓고 이제 뒤늦게 다시 또 더러워서라고 해서 신중을 했는데 이거 보면 옛날 뭐
1: 바이든 날리면
0: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1: 국민 듣기 평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0: 그렇습니다. 또 다시 옛날 생각났는데 당동혁 대표하고도 상당히 좀 소리 없이 내부적인 좀 갈등 알력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동안 조용하더니 다시 또 예 송원석 대표 좀 행동 조심해야 된다 말 언행 그런 생각 새삼 들었습니다.
1: 네. 자 조금 아까 우리 최창열 교수가 뭐 대구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선거 이제 불과 한 열흘 남았잖아요.
2: 맞죠, 예.
1: 게다가 이제 다음 주 후반 보면은 사전투표니까 네. 사실상은 뭐 일주일 남았다고 봐도
2: 일주일
1: 되는
2: 거죠.
1: 거예요.
2: 네,
1: 판세가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 자체 분석을 보면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충남
2: 네.
1: 이렇게 여섯 곳이나 경합.
2: 경합죠, 그렇죠.
1: 물론 민주는 그 중에 몇 곳은 우세 경합이라고 하긴 했지만. 네. 초창기에는 뭐 경북 빼고 민주당이 다 이긴다라고 네. 하던 곳에서 여섯 곳이나 경합이라고 하는 건 놀랄 만한 변화 아닙니까?
2: 글쎄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이제 경합적으로 양당이 같이 공이 꼽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대구는 상당히 초박빙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구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선거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조금 희석도 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초접전 지역, 접전 지역이 자꾸 늘어나는 것, 경합적이 이제 증가하는 것은 민주당이 좀 자초하면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 뭐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거 특검법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그 어떤 프레임의 어떤 예. 변화에 단초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이게 뭐 약간 희석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선거 기간이 이제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시킬 겁니다. 국민의힘이.
1: 그럼요. 네,
2: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막판에 가면 또 양 진영이 결집합니다. 결집하는데 워낙에 기울어진 농장이고 내란 프레임이나 계엄 탄핵 프레임에서 스스로 못 벗어났던 국민의힘 때문에 이렇게 15대 1을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다른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 상세할 만한 게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무려 6곳이나 지금 접전 지역이 됐단
1: 그러게요.
2: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이번 선거가 15대 1은 제가 볼 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0: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진보 진영이 먼저 결집을 세게 하면서 15대 1 완승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강력한 위기감.
1: 그럼요.

0: 지심 이게 뒤늦게 작동을 해서 결국은 지금 팽팽해지다 보는데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고 봅니다. 예, 접점은.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마지막 최종 관점은 늘상 말씀드린 중도인데 중도 내외에도 세 갈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있습니다. 이 양대의 중도층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양쪽으로 다 흩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남은 것은 마지막 중도 중에 중도 진짜 알맹이 중도 남아있는데 이 층은요.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지켜보는데 어느 쪽이 더 우리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더 해결될 수 있냐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좀 친여적인 친정부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알맹이. 네. 그래서 지금은 초박빙이 많지만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완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15대 1 판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혀진 지역이 많은데 저는 가장 이제 좀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는 게 일단 대구하고 대구는 초접전이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울산 정도. 지금 단일화 깨지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김상훈 후보로 단일화 되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예, 지금 경선을 좀 중단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진보당과의 어떤 단일화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진보당은 그 울산에서도 세가 세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울산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단일화까지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대구 울산이 제일 위험하다. 그럼 경북까지 합하면 현재 정도 굳이 표현하면 10이다 3위 정도 판세로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초박빙이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10이다 3 정도. 만약에 끝까지 결론이 12대 3으로 선거 끝나면 뭐 완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아 물론 12대 네, 3도 완승은 완승인데 네. 애초 예상보다는 그쵸. 갑자기 상황 변화가 그렇습니다. 생겼다는 예. 거고.
2: 이번 12대 3이 되면 장동욱 대표는 아마 체제가 유지될 거예요. 네. 12대 3으로 간단 말이죠. 특히 대구를 만약에 추경호 후보가 이기고 지금 경남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경남이 특히 이제 김경수, 박안수 두 후보인데 창원의 인구가 많거든요. 창원 지역에서 굉장히 썩 그렇게 선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김경수 네. 후보가. 만약 12대 3이면 당연히 완승인데 워낙 15대 1에 이제 예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대구조차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게 12대 3이 되면 이건 이제 축구 경기에서 3대 0으로 지다가 4대 3으로 저도 이게 이긴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식의 이제 그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지방선거는 아닙니다만 부산 북갑의 선거 결과라든지 평택 의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선거 이후에 장동혁 정청회 대표의 그 지속 여부가 또 판가름 나네. 아주 이번 선거가 대단히 아주 그 흥미진진한 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재보궐선거 지역까지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대 1 완승론이 너무 널리 퍼지기 그렇죠. 네. 때문에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위기감을 가졌던 것과 동시에 저는 미래를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보수진영이. 전에는 너무 가까이 있는데 일단 북갑에 드는 그래서 한동훈 효과가 컸다고 보는 예, 거죠. 예. 장당이. 아 우리가 잘만 하면 뭐 이렇게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른바 한동훈 어떤 상수효과 여기서 찾으면서 보수진영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1: 합리적 보수 그러니까 조갑제 대표 같은 분이 강조하는 게 예. 이번에는 보수를 심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아예 투표장에도 안 가거나 막 이러더러던 세력들이 예.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아 그래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게다가 이제 그 아까 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이게 네. 공소 취소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산되니까 합리적 보수가 이건 해도 너무한다
2: 네, 그렇죠.
1: 뭐 이렇게 해서 합리적 보수가 투표장으로 가고 여론조사에도 자꾸 응답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태도 변화가 생긴 중요한 변수가 그 두 가지다. 라는 예. 건 뭐 다들 동의하시는
2: 거 동의하죠. 100% 동의합니다. 네.
0: 저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효과가 더 컸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부산시장 보면요. 처음에 전재수 후보가 박흥규보다 거의 포인트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투입돼서 막 치고 올라가면서 거의 지금 뭐 박빙 비슷한 추세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효과인데 다만 지금 한동훈과 박미식 후보 경쟁을 벌이면서 미묘한 갈등을 멈추니까 버리기 시작하니까 박형준 후보의 상승세도 멈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효과가 박형준 후보에게 가는 그런 파급 효과는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산은 저는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저는 유리하고 다 보는데 다만 이 북갑의 추세는 아 이건 정말 마지막 개표까지 예. 예상하지 어렵죠. 못하지만
1: 어렵죠.
0: 계속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한동훈이.
1: 하여튼 네. 전체 판세는 그렇고 그 주목받고 있는 부산 북갑하고 평택을 두 곳은 초반부에는 한동훈 조국 두 주목받는 인물이 1등 달리는 결과가 아예 없었어요.
2: 아예, 그렇죠.
1: 네. 아예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조국이 조금 더 집중 조명받는 현상으로
2: 예.
1: 거기는 그 양쪽 지역에서는 그런 변화가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2: 그럼요. 어떻게 이제 북갑의 경우가 이제 처음에는 1강 2중이었어요.
1: 하정우가 1강.
2: 1강이고 2중. 예. 이제 예. 한동훈과 박민식의 차이가 크게 안 났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다가 선거
1: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2: 했어요. 선거 수치도 그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수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정우 후보의 승리를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박민식 후보가 약간 이제 멀어지는 한동훈 후보. 그러면서 이제 2강 1약이 된 거예요. 2강 1약 중이 그럼, 아니에요. 이제 박민식
1: 예,
2: 후보는.
1: 예.
2: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상징하는 게 박민식 후보가 이제 그 머리 깎은 거 삭발한 거 말이죠.
1: 단일화 안 한다고.
2: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서 그 절박했던 건데 저는 글쎄 그게 유권자들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서 머리를 깎은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전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 개인적으로. 각자 사람이 다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깎으면 깎였지 어머니나 90이나 붙으신 뭐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그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2강 1약이 되면서 어차피 단일화를 안 할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의 그 정도 의지란 말이죠. 그래서 장동윤 후보의 변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장동윤 대표의 변수도 있어서 단일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차이가 벌어지면서 보수가 해볼만하다. 아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되면은 정말로 이건 마지막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정우 후보가 그리고 좀 공세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조작기소 특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이건 이번 지역 현황과 관계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으니까
1: 예, 예.
2: 자꾸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이 방어를 하려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방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동훈 후보가 바짝 추격해서 어떤 거는 지난번에 채널에 있고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별 수치 차이는 없었지만 오차범위 내니까 의미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분 자꾸 도망가듯이 하니까
1: 예, 예.
2: 이거는 뭐 마치 하정우 후보가 그 지역에 맹주였는데 쫓아온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정우 후보는 지금 신인이에요. 보다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거 이러다 시간이 열흘이면 이게 뒤집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1: 그럼요.
2: 그렇다면 이건 끝까지 알 수 없다. 평택 의뢰의 경우도 김영호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 의혹이 좀 나오면서 게다가 민주당의 후보는 후보인데 뭔가 민주당 같지 않은 민주당 이런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1: 게다가 네. 이제 유시민 그렇죠. 작가 등의 발언.
2: 네, 지지하고 그러니까.
1: 그리고 이호철 전 수석의 어떤 지지선 예. 이런 것들.
2: 이런 걸로 봐서는 그쪽도 조국 후보가 의외로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들어요. 처음에 조국 한동훈 두 후보가 다 이거 낙마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의외로 다 살아오는 거 아닌가.
1: 글쎄요.
2: 그럼 완전히 한국 정치판은 바뀐 겁니다. 이건.
0: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이 좀 17주기 때 봉하마을에 사람 다 모이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그런데 네. 재밌는 장면이 김영남 후보만 유일하게 국가다발을 가고 왔어요. 국가다발을.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국가다발 가지고 오니까 다 눈에 띄죠.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인 권양춘 여사에게 국가다발을 주고 와 지금 둘이 되게 가깝다. 민주당이 적자다. 이런 것들 확 부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네. 바로 조국 후보는 이제 나는 다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조국 대통령이랑 밥 먹었다다. 아 이게 권양춘 여사하고 이미 점심까지 했다라고 더 친근감을 이제 과시하는 양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정청리 대표가 또 조국 대표 나란히 앉아서 봉하마을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건 당 대표들이 함께 앉는 자리라서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아 또 그렇게 되죠. 근데 송구팀 좀 이렇게
1: 아니요. 네. 그런
0: 아닌가?
1: 자리에서는 네. 당 대표들이 같이 앉아요. 원래 네. 그 조국 대표는 12석 자리 당의
2: 당 대표
1: 아닙니까?
0: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정청리 대표 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대표끼리 또 다정하게 얘기하고. 또 권양준 사하고 점심도 먹고 하기 때문에 적자가 누구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국이 더 가깝나 이런 부분들이 좀 먹혀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1: 그 점심 먹은 것도 당대표이니까 먹은 거예요.
2: 그렇죠.
1: 김영남 후보는 그냥 일개 후보. 정당의
0: 저는
1: 후보고
0: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조국이 아니었다면 당대표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다고 보는 거고 저 누굽니까 이제 정청리 스타일상 패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국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보는 거고 여기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후보 전략이 절묘해 이렇게 하정우와 박민식 같이 사실상 단일화했다 뭐 이렇게 또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예. 막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모습,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저는 하종 후보에게 뭔가 정치적을 기대하고 더 좀 잘해봐라라고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하종 서포팅의 선거 전략이나 인적 물적인 이런 역량들이 더 중앙당 자원에서 지원을 세게 해줘야 됩니다.
2: 그런데 하종 후보가 개인기 좀 확실히 딸려요. 제가 볼 때. 신인이니까.
1: 정치 신인인데
2: 그럴 수밖에 없는데 눈에 확연히 보여요. 그게. 학습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인터뷰 같은 거 잘하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말이 아주 청산 유수도인데 KBS하고 그때 인터뷰하고 제가 들었는데 말을 잘해요. 아, 학습효과도 빠른데 뭔가 이게 지금 후보라 하더라도 아무 지역 선거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거든요. 예. 정치 중앙 현안에 대한 자기 견해도 필요해요. 네. 조작해서 특검 이런 것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이 민주당 후보니까. 근데 그거 자꾸 피해 나가는 것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있고 또 하나 민주당으로서 좀 지금 부담스러운 게 전북 선거입니다. 전북 지사 선거.
1: 지금 무소속 김관영 네, 후보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2: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거 예. 이외에 지금 북갑이나 평택이나 전북 지사 선거 이런 부분들이 당 대표들의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이에요.
1: 당연하죠.
2: 이 이원택 후보냐 김관영 후보냐도 전북 지사 후보 예. 이것도 정청래 대표에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0: 네. 저는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하종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드리면 일단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선거적 과정에서 툭툭 던지는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팍팍 꽂히지 않습니다.
1: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0: 네. 그 기억에 남는 게 없고 두 번째는 SNS 전략이 추악해요. 이 부분은 무적이 한동훈은 세게 전방위로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청와대 AI 수석하던 나왔을 때 공약폭탄, 정책폭탄 이런 부분들이 정말 폭탄처럼 팍팍 지역민들에게 느껴지는가? 아직은 조금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부산 북갑 후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공약 폭탄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0: 아, 아니, 옛날 이정현 후보로 그 저 순천에 뭐 공약 폭탄 예산 폭탄 아닌데 이 중요한 건 이게 지역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좀 마치 하종 후보를 그냥 광야에 던져놓고 제발 잘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보는 듯 구경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2: 그런 점이 있는데 정청래 예. 대표가 많이 나섰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오빠 얘기 나오고 뭐 나오면서
1: 오빠 때문에 부산을 못 가요.
2: 못 가는 거야 지금. 그게 결정적이었다고요 처음에.
0: 아니 정청래밖에 뭐 없습니까? 당 지도부도 있고 뭐 총리도 가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2: 아니 근데 이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0: 예.
2: 이 영남 지역, 서울도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예. 대표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안 오잖아요. 예. 안 오고 아마 만약에 이제 서울에 장동혁 대표 나타나면 이제 선거는 망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러니까요.
2: 호남 지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들이 잘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충청도 아니고 이런 거.
0: 그런데 네. 그게 어떤 패착이라고 봐요. 이 하정우는 다른 후보하고 달라서 솔직히 말씀드린 진짜 아마추어입니다.
1: 네.
0: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방위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면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1: 예.
0: 아직은 많이 그부른 부분이 좀 예,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1: 아무튼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이런 선거 해서 뭐해 라고 하던 예. 상황이 예. 야 이거 호기심이 가네. 결과를 예. 마지막까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맞아요. 되겠네 예. 라는 분위기도 변하고 있는 것. 그런데 두 분 언급 안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언급해두는 게 각 지역에서의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도 있지만 예. 동시에 대통령 지지도 조사하고 정당 지지도 조사도 함께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지금 높고
2: 그렇죠.
1: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항상 국민의힘을 상당히 압도해요.
2: 압도하죠.
1: 바로 이것도 결국은 영향을 미칩니다.
2: 아 물론이죠. 네. 굉장히
1: 모든 선거에서 네. 후보 지지율도 있지만 네. 정당 지지도가 아주 주목되거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걸 항상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변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민주당 절대 우세다.
2: 아, 당연하죠.
1: 라고 하는 건 변화는
2: 그 기본 전제로 깔고 하는 말이에요. 네.
0: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선거 주기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번 선거 때 여가 이기면 그다음에는 이제 야가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이기는데 그때마다도 막 지옥으로 가면 서로 박빙이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되나 했는데 결국 선거 끝나고 보면 아 보수가 한 판 크게 이기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진보가 이기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진보 차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큰 흐름은 저는 뭐 어차피 민주당이 승리로 간다. 그런
1: 네.
0: 다만 많은 이제 박빙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숨죽여야지만 지금 아까 앵커께서 뭐 여섯 권을 군데를 경합 지역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뭐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결국 두공을 까보면 예,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을 거다.
2: 14대 2나 예. 13대 2대 1. 1은 이제 전북 무소속.
1: 무소속.
2: 14대 2로 갈 것이 12대 3으로 안 갈 것 같아요.
0: 그럼 방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정도로 완전히 민주당 네. 압승인 거죠. 그렇죠?
2: 근데 압승 제가 말하는 압승은 대구조차 이기는 것. 예.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0: 예, 뭐
2: 상황이 압도적인 건 이제 이게 워낙 기울어졌었기 때문에 15대 1은 돼야지 압도적이라고 그랬는데
1: 아니 그냥 예. 통상적으로 보면 10대 5만 해도 압승이에요.
2: 압승이죠.
1: 그런데
2: 선거 자체가 탄핵 선거.
1: 항상 압승 예. 얘기했듯이 예. 예. 다 이긴다고 봤으니까.
2: 아, 다 이긴다. 그런 거죠. 당연히.
0: 근데 만에 하나 뭐 서울에서
1: 뒤집어진다.
0: 저는 그걸 이제
2: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 경천동지도 뭐 그렇게
2: 예. 예. 그럼 얘기 달라요. 14대 2라 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민주당이 졌다고 얘기해도 아니,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예.
0: 패배 참패 이렇게까지.
2: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0: 그런데 지금 여론사마다 완전히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이
2: 예.
0: 어떤 때는 뭐 11%포인트까지도
1: 차이가 나는 게 있고
0: 앞서고 어쨌든 또 0.1%까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2: 너무 들쭉날쭉해요 여론사들이 지금
0: 결국은 큰 흐름으로 갈 거
1: 알겠습니다.
0: 됐다. 서울시장은
1: 1시 35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 보이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 방향 정체가 예상되고요. 오늘 강원권 이동량이 많습니다. 아직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검소부터 서종까지 또 내촌 1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 양양 분기점에도 이동량이 몰려 있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호법분기점과 새마을에서 속도가 더딥니다. 또 동두내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진이에서 3km가량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 1차로인은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일대가 혼잡하고요. 이후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도심 방향은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준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한 서너 마디 좀 소개하겠습니다.
2: 아, 괜찮습니다. 예, 예.
3: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얘기인데 홍준표 전 대표에게 이제 탈영병인데 민주당으로 월북하러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한번 했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이렇게 이제 받았죠. 또 하나가 최근 스타벅스 이게 상당히 지금 예, 예.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주적 관련 얘기가 있어요. 하정 후보한테 주적을 물어봤었는데 하정 후보가 뭐 이거 선거와 관련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한동훈 후보가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스타벅스인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탈영병, 월북. 주적 북한 이런 것들은 한동훈 후보가 굳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건지 한동훈 후보 이미지로서 뭔가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데 어떤 그렇고 봤고 또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또 5.18을 아까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건데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 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2: 예.
3: 물론 이제 그 여권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 또 하나가 아까 다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앵커님하고 저기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더러워서 안 간다.
2: 예.
3: 이것도 핫한 말이에요.
2: 예, 예.
3: 정말 어이없고 하면 안 될 말도 너무 많이들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2: 네. 최준 원장 핫한 한마디.
4: 일단 뭐 키워드인데요. 뭐 스타벅스 관련해서 뭐냐. 탱크데이. 뭐 책상을 탁. 그다음에 사이렌 머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발은 상관없이 일단 아, 그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던 이 그런 참사를 놓고 상업화했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상업화를 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중대한 문제다. 이런 건 정말 앞으로 어느 기업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네. 인명을 피해간 부분들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장동훈 대표 여기서 뭐라 했냐면 5월 24일 날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성을 상실해서 앞뒤 없이 내지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 맞아요.
4: 난 이걸 보면 야 어떻게 본인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할 수 있냐. 그동안에 그 많은 국민들이 장동혁은 이성을 잃고 앞뒤 없이 질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또 대봤을 때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 예, 예.
4: 어쨌든 사람 인명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번 이거 탱크데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예. 한 번 더 드립니다.
2: 그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5월 18일 날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하는 홍보를 시작했다가 뭐 정용진 회장도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건데 방금 얘기한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 노래나 이걸로 홀려서 배를 침몰하게 만드는
4: 예, 예.
2: 근데 그게 이제 스타벅스의 그 상징 그 문구 이제 그 도안 예. 도안의
3: 로고에
2: 적어란 말이죠. 예. 근데 하필이면 지난 4월 16일 날 그날이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거든요.
4: 예.
2: 하필이면 4월 16일 날 왜 세이렌 머그 행사를 하느냐라는
4: 예.
2: 이제 이거는 뭐 그 당시에는 큰 논란이 안 됐고 뭐 스타벅스에서 사과하거나 뭐 철회하거나 이런 일도 없었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까지 했었다면 5.18 이거를 그냥 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4: 예.
2: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4: 네,
2: 했거든요.
4: 예.
2: 비판한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성을 잃었다.
4: 네, 예.
2: 그러면 뭐 그런 그 국가적 참사 날짜에는 맞춰갖고서 그럼 간판도 다 지우란 얘기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4: 네.
2: 그런데 이제 언론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뭐 4월 16일 날 침몰을 연상시키는 또 5월 18일 날 탱크를 연상시키는 이런 식들의 이것을 1년에 1배씩 뭐 지적 내지는 1배씩 무슨 이벤트
4: 예.
2: 이렇게 부르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4: 예.
2: 그러면 좀 그런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3: 전 이거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2: 예.
3: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4월 16일이 어떤 날이에요.
2: 그러니까요.
3: 어마한 날인데 물에 빠진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세이렌이라는 거 유혹을 사람이 홀리기 위해서 물에 다 빠져 죽고 이러는 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2: 배를 침몰시키는 네, 거를 상징하는
3: 네, 건데
2: 필요한 4월 16일이면
3: 그게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 안 하면 이상한 거죠.
2: 그렇어요.
3: 지적 안 하면 이상한 거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넘어갔다 이번에 이제 5월 18일 날 탱크데이 하면서 그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얘기예요. 박종철 열사 예, 예. 1987년도 그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하필 탱크데이 탱크가 뭐라 몰고 와서 광주 짓밟은 건데 온 세계가 다 아는 건데 탱크데이에다가 또 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2: 예, 예.
3: 이건요 대통령이 더 심한 언어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 안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런데
2: 네.
3: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왜 대통령이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인식에 기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과하고 자기는 잘못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사적인 부분인데 왜 대통령이나 공적 부분이 개입하냐. 그럼 공적 부분은 사적인 부분에 개입 안 합니까? 삼성 이번에 그 논어 갈등 아니 저기 성과 배분할 때 대통령 개입하잖아요. 긴급 조정도 네, 있는
2: 예,
3: 것이고
2: 예.
3: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도대체 저는. 네.
4: 일베 말씀 나왔는데 지금 일베 뭐 옷차림을 하고 하는 그 청년들 50명이 봉화마을 내려가서
2: 네,
4: 노무현
2: 네.
4: 대통령 막 조롱하는 막 사진을 찍어서
2: 글쎄요.
4: 올렸지 않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탱크데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폐륜 행위다. 이거는 임두겁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 저는 일부러 다분히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 임명을 가지고 상업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베 이런 너무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쐐기를 강하게 박는 의미에서 일부러 다분히 예, 전략적으로
2: 맞습니다.
4: 예, 센 표현을 썼다고 보는데 야, 이건 차제 이런

0: 강한 표현들이잖아요. 뭐 탱크대니 뭐 이런 일베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좀 어느 정도는 예, 좀 예. 제도와 좀 법제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1: 그래서 지금? 또 예. 지금 그 최근 가장 최근에 또 올라온 게 대통령이 그런 일베식 사이트들 폐쇄하고 네, 네. 법적으로 제재하는 네. 것도 국무위에 지시하겠다. 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필 이게 정용진 회장이 과거에 이른바 그 멸콩 네. 이 공산당 싫다고 하는 식의 그런 그 일종의 구설을 자주 했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과거 여권에서 이쪽으로 영입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 같은 경우가 탱크데이 그 이벤트를 보고 이건 정용진 회장 책임이다라는 식의 그 발언도 했어요.
2: 했죠.
1: 그 뭐 그냥 그 스타벅스 사장 자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 그 그룹 내에 정영진 회장의 평소 성향을 보고 알아서 그런 알아서 식의 알아서 이벤트를 예.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예. 문제 제기도 그렇죠. 가능하죠.
2: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단정할 수는 없겠죠. 뭐 정영진 회장이 시키진 않았을 거고 시킬 일은 아무한데 아무튼 평소에 그룹 회장의 그런 인식에 발맞춰서
1: 그러니까요.
2: 기업 문화가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순응된 것이 아닌가 네. 잘못 순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건요 어떤 국가의 제도나 법적인 여러 가지 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제어해야 돼요. 일베라는 거 우리 뭐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 얘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모독하고 예, 그리고 예. 인간의 어떤 존엄을 짓밟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 그 뭐 얘기하면 많잖아요. 이해를 들 필요 없죠. 예, 이 자리에서. 예. 그걸 이 사회가 이 소셜 차원에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이 선진사회입니까? 선진 문명사회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30만 원 한다고 선진사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 네.
2: 정말 이거는 대통령 말처럼 이건 어떻게든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런 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다음에는 이제 뭐 개엄데이 그래서 뭐 개엄 엄청 미화한다든지.
2: 그럴 수 있어요.
0: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이제 말이 평상시라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너무 법제화 제도화하는 거는 뭐 재간을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 범위를 넘어서 버렸고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적 수준까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1: 그렇습니다.
0: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 네.
0: 그래서 차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좀 최 교수님 말씀대로 좀 서로 공론화하면서 오늘 일정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지만 아, 윤호견이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시키자는 건데 물론 일부러 하더라도 법률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0: 네.
2: 물론 그게 표현의 자유이고 사상의 자유라 하더라도 미래 나오는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로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사회에 헬기치 않는 공공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의 자유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네.
1: 근데 뭐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윤핵에는 뭐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네. 그렇게 주장한다 손치더라도 네. 5.18의 희생자, 4.16의 희생자를 생각하면 그 두 날을 연상시키는 어떤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2: 아, 물론이죠.
1: 이건 금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거죠.
2: 넘어요.
0: 제 뭐 비판의 권리는 있지만 지금 뭐 조롱하고 말이죠. 비하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4.3이든 5.18이든 뭐든 그러나 아, 이렇게까지 폄훼하고
1: 예.
0: 하는 거는 국론 차원에서도 나라 발전 차원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2: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1: 자, 네.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이것도 이제 그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그 배를 피납하고 거기에 우리 활동가들 두 명이 체포된 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하고
2: 했죠.
1: 비판을 네. 했는데 그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차관한테 질문을 하고
2: 네.
1: 답변을 잘 못하니까 안보실장이 나서서 또 답변을
2: 했죠.
1: 하고 이런 네. 대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상세히 보도가 됐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대통령은 아니 그게 이스라엘 영해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2: 아,
1: 공해석상이었고 그건 위법 불법적인 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니까 외교부 차관도 안보실장도 좀 동떨어진 답변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답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다음 그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
2: 네,
1: 라는

0: 이게 답변이었어요. 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적에 똑바로 대답을 못하는지 그게 참 다시 한번 지적돼야 할 둘 다 외교관 출신들이고 오랜 그렇죠.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성에 젖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싶은 생각 하나가 있고 바로 또 대통령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 장동혁 대표는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바로 대통령의 지적 하루 만에 두 사람의 활동가는 풀려났고 풀려나자마자 구타당했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폭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유럽의 많은 활동가들은 성폭행 당했다라고 네. 하는 식으로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요 마당.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전 일단 그 외교 차관과 그 위성락 실장의 그 발언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네. 자리에서의 발언, 그 태도.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취지였어요. 느낌상.
0: 계속 그래 왔었다 뭐 이런 식이고.
1: 별 문제 아닌데 왜 문제 삼지?
0: 특히 안보 실장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갔다.
1: 근데 거기 갔느냐.
0: 그건 그 문제고.
1: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내부 문제다. 그렇지. 우리 내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깡패 국가도 아니고 영예도 아니잖아요. 영예도 아닌데.
0: 깡패 국가죠.
1: 깡패 국가에 그런. 거길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딱을 때리고 구금을 하고 말이죠.
0: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에 이제 구금이 될 뻔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체포됐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도하는 대통령은 정부고 정부는 국가예요. 대통령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는 말이죠. 그럼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0: 네.
1: 우리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받고 말하자면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관, 외교차관, 2차관하고 위성락 실장의 그 태도는 그 공직자의 태도가 맞는가?
0: 글쎄요.
1: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대답하는 게 저분들의 평소 외교관들의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른바 이 동맹파라분들의 생각은 저런 건가?
0: 그러니까요.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0: 네. 네.
1: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2: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자주 국방 그다음에 뭐 국익 외교 이런 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공통된 가치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주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을 했으면 더구나 국무회의라 너무나 중요한 네. 회의라면은 특히 안보시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뭐 뒷받침해서 어떤 대통령이 그런 국익외교 이분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건데
1: 진상을 밝히겠다든지 하다못해
2: 그런식으로 일이 간다는 거는 국정철학이 좀 대통령과 옆에 참모들이 다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0: 오해가 아니라 분명히 철학이 다르고 대통령의 거예요. 문제인식을 공감 못했었죠.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의 회의록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1: 그래.
0: 사전에 교감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1: 예. 느닷없이 질문을 받으니까
0: 글쎄요.
1: 평소
0: 생각하던 대로 나온 거예요.
1: 그냥 당황한 거예요. 네. 그렇게 당황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2: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참모들과 상당히 좀 교감을 하고 뭔가 좀 제대로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랬었으면 더 좋았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예.
1: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이거는 한미동맹은 좋고 미국과 이스라엘 가까운 거 다 아는 건데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가 이 안전 보호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0: 물론이죠.
1: 그런 거에 관점에서 보지를 않고 자꾸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이라는 저기 이상의 진영 논리를 잠깐 보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0: 네.
1: 뭐 이란에게 우리 편들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편들 필요도 없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0: 네.
1: 이 그 관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사실. 요즘 우리 정부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되게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워요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미국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중동 정책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일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아마 좀 추가 보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우리 관료 사회와 특히 외교 라인의 기존 관성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0: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아까 최 교수께서 뭐 우리 국익과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네. 뭐 이런 표현 네. 쓰셨는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1: 그렇죠.
0: 이 저 국제적인 선도 국가로서의 우리 역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역대 헌정사상 공개 석상에서 국가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거는 최초라는 거 아닙니까?
1: 최초죠.
0: 이것은 우리 관료 사회 외교 라인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다. 다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략적 어떤 공감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1: 당연하고
0: 봐요.
1: 당연하고 그런 걸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0: 예.
1: 언제부터가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대통령답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0: 시각인데 전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 그런 걸 지적하는 게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당신들 인식이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거 대통령 같은 넘어갔을 거예요. 괜히 불편해지고 말이죠. 막 괜히 이스라엘과 복잡해지고 미국 과도 복잡해지고 관세협상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관료사회도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는 네. 항상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그 진영 논리라든지 이상한 아주 애매하고 네. 애매한 거기에 아주 묶여있는 갇혀있는.
1: 알겠습니다. 저는 좀 내심 뿌듯한 게 대통령 소신을 딱 하니까 바로 또 두 사람 석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만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면은 그 두 사람들을 체포한 기간이 또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 말이 국제사회 제대로 먹히는구나. 아니 뭐 이게 좀 좋았습니다.
2: 그 정말 이런 국무회의 이전에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하고 사전에 좀 논의 한 번 정도 하고 네.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거진 이상 이걸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기다기보다
0: 그렇죠.
2: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볼 네.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0: 그렇습니다.
2: 네. 그 정도 지적까지 네. 하고요. 네.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럭키 스타스의 마이 라이프 들으시고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기온이 계속 상승세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7.6도까지 올랐고 또 가장 기온이 높은 곳 경기 화성 진안 지점 29.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오늘 28도 안팎

0: 낮게 낮 최고 기온을 보이면서 다시 더워졌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높은 기온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이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내일도 서울과 춘천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는 내일도 28도로 역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예보돼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이 27도대, 대전과 광주 28도, 세종, 대구 27, 강릉 25도 등으로 이렇게 오늘과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에 하늘이 맑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워졌는데 제주는 이틀간 흐린 하늘 속에 오늘은 낮까지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지겠고 내일은 낮부터 제주에 비가 다시 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려서 모레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30에서 80,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과 모레 3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 비가 많이 집중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영미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과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한 협의안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지 시각 23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 즉 60일간 유효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양해각서에 따르면 60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항행 자유화를 위해 기뢰 제거에 동의합니다. 미국은 이란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합니다.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초 법요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섬세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흉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간 23일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으며 비밀 경호국과 연방수사국 요원,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3발 발사했으며 이에 비밀 경호국 대원들의 대응 사격으로 총격범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전체 수출액 2,199억 달러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이 957억 달러로 4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28.7%보다 14.8%포인트 커졌습니다. 특히 1분기 수출 증가액은 상위 5대 기업이 5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액의 8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139% 급증했지만 그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11.6%에 그쳤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승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한국에서 경기가 열린 사실과 남쪽 민간단체들의 응원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에 대해 우리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을 1-0으로 이겼다고만 보도하고 남북 공동 응원단의 응원 등 현장 분위기는 준결승에 이어 결승 보도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크리스탄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칸의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제79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품으로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35년 된 서울대공원의 리프트를 곤돌라로 교체하는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보에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고에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과 편의시설 증진,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대공원 기존 노후 리프트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8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2: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0: 호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로열 이스터쇼에서는 매년 새롭게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을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올해도 시민권 수여식에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총독이 새로운 시민들을 반겨주었습니다.
1: 여러 나라에 대해 알아봤는데 호주의 다문화적인 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2: 이렇게 시민권을 받게 되어 날아갈 듯 기쁩니다.
3: It's very fantastic.
4: It's good. It's good to be able.
5: 좋은 나라의 일원이자 시민이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좋아요.
4: In my future, like I want
6: 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곳에서 자라길 바라거든요.
4: Oh, it's overwhelming.
5: 감격스러워요. 이 모든 축복과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에 정말 감사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4: It's like a dream come true.
0: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 진짜 이웃의 조건. 5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할 수 없었죠. 이제 호주의 터를 잡은 이민자들은 충분히 환영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2: 200개가 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고 서로 협력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7: All them obey the rules.
8: That's like a pledge that's when we accept the citizenship.
1: Yeah.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존 호주 시민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어도 자신의 종교와 전통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존중해요.
8: Everyone respect that. Everyone
4: be able to help.
5: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0: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은 이 나라를 좋아합니다.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착의 시대에서 영향력의 시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겁니다.

0: very proud of being Korean.
1: 저는 한국인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문화를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2: 정착을 넘은 영향력의 시대. 경계에서 성장해 경계를 지우며 영향력을 키워가는 한국계 호주인들을 만났습니다.
3: The winner of the X Factor 2013

0: 호주 안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나 이렇게 메인스트림 안에서 대중적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좀 최근의 일이고, 또 국가를 부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쪽으로도 더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와 우리 호주가 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일부의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백인도 아닌데 부르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네, 제가 이제 엑스팩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진짜 백인이 아닌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특히 네, 저희 한인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 뭐 축하는 하는데 너가 우승까지 할 거는 약간 너무 기대하진 마라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너가 투표를 그렇게 받을 거는 모르겠어라는 그런 인식? 네, 근데 이제 그때 우승을 하고 뭐 저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도 흐름이 점점 좀 더 다양한 인종이 대중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지금 이 순간 가장 유명한 한국계 호주인을 떠올려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가수 임다미 씨는 2013년에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호주 X팩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유럽 최대 음악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호주 대표로 출전해 준 우승을 하면서 호주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임다미 씨의 목소리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에서 또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호주 국가로도 진숙한데요.
0: 맞아요. 네, 자부심이죠. 실감이 안 나기도 했어요. 그 호주의 국가를 녹음을 하고 그런가 보다 뭐 영광이네 했는데, 정말로 무슨 행사에서 울려 퍼진다든지 아니면 제 아는 사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모 노래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했구나, 내 목소리가 틀어지는구나 뭐 그런 거. 네,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지만 네,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얼마 전에는 AFC 여자 아시안컵 경기에서 한국과 호주의 국가를 모두 부르는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1: 진짜 사실 제가 경기에서 호주 국가를 부른 일은 많았는데 한국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진짜 거의 뭐 엑스펙터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호주 국가도 부르고 한국 국가도 같은 곳에서 부른다는 게 너무너무 좀 신기한 일이었는데 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애국가를 부를 때는 뭔가 관중석에 계신 많은 이민자, 한국 이민자분들이 이 애국가를 들으면서 같은 그런 약간 애국심을 엄청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벅차게 생각하면서 불렀고 네, 참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뭔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0: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 아파트 아파트.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randomly on a drive and they started playing Korean music.
2: 운전하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국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1: 뭐지?
2: 이거 호주 채널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문화가 주류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 Starting to blend into the mainstream culture.
3: 호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쇼나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중 정체성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난 경험을 공동체를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은 코리안의 첫 음절에 호주인을 뜻하는 오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컴을 합성한 이름인데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의 활약상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4: Her work is commissioned by Diversity Arts Australia for the I'm Not a Virus project. Please warmly welcome Kevin.
5: So thank you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being here today. Thank you to the Asian Australian Alliance.
1: I had the opportunity to organize the first anti-Asian hate rally in Sydney.
2: 저희가 시드니에서 최초의 반아시아 혐오 집회를 조직했어요. 다른 아시아계 호주인 단체들과 함께 소식을 알렸는데요. 당시에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1: Just because we're Asian, to not automatically assume that we have coronavirus. We didn't want to wait.
2: 미국처럼 노인들이 귀갓길에 공격당하는 경우까지 가는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느꼈고 서로에게 믿을 만한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건 매우 호주답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뷰한 분 중 하나가 캔버라에서 활동하시는 엘리자베스 리 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그냥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계 호주인 여성이 정치 무대에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6: Elizabeth Lee to address Federal Council. Welcome, Elizabeth.
7: Thank you, Mr. President. And I'm a little bit shorter, so I'll just bring this down a little bit. I acknowledge the traditional custodians.
8: 아무리 이제 호주에서는 multicultural 나라라고 해도 그때 저기 내가 election 했을 때는 이제 2016년 때는 그래도 아시안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주 아니면은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저기 많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기 they're not used to it. They're not used to
2: 익숙하지 않았죠.
8: 그래서 내가 리더 됐을 때는 저기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아시안 오스트레일리언이 리더 메이저 파티에서 리더 된 걸로 알거든요. 첫 스피치는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이제 파라멘트에서 처음 일렉션 됐을 때 그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아빠가 나한테 말한 게 있었는데 호주에 이민 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몇십 년 됐었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저기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사람이 아직도 호주
2: 의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었어요.
8: 그 전에 우리 아빠 시대에 지금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말하는 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3: 다문화 사회답게 정치에도 다른 얼굴,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2016년 호주 내 소수민족 출신으로 정치에 도전해 수도 준주 의원에 당선된 이슬기. 엘리자베스 리 의원은 2020년부터 4년간 아시아계 최초로 자유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에 당선된 직후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두 두 개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9: That is the journey that my parents took in 1986 when I was 7 and my sister Rosa was 5.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빠, 해냈어요. 이제는 내가 왔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and I stand ready to serve Canberra, our Canberra.
8: 이번 now ACT Parliament에서도 아직도 내가 아시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서는 지금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making sure that
2: 제가 바라는 건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좋겠어요.
10: 라이드 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호주 전체에서 가장 다문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기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약 인구는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한인은 그 중에서 사실 6, 7%밖에 안 돼요. 라이드 씨 안에. 이스트우드에는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이스트우드에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한 3, 40년 정도 되고 원래 있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런 상권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지정을 받지는 못한 거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록다운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록다운에서 이제 다시 이제 풀리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가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점에 한국 문화는 사실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지역을 좀 공식적으로 코리아 타운이라는 브랜딩을 하고 조금씩 꾸며가지고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새로운 고객들이 생기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제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3: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코리아 타운 조성에 앞장선 한정태 시의원. 한국인 이민자를 돌본다기보다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더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상권을 새롭게 브랜딩했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붙였습니다.
10: 뭐 리틀 이탈리 뭐 아니면 무슨 어떤 스트리트 이렇게는 네임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름을 좀 크게 잡고 코리아 타운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이름을 공식적인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고 팻말을 꽂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발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당선이 될 당시에 저희 당도 있는데 반대쪽 당에서도 시의원 한 분이 한국계 출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발제를 하고 또 상대방 쪽에서도 재청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재브랜딩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3: 젊은 한국계 정치인의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리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한인 사회에 안겨주었습니다.
10: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먹고 살기도 다들 바쁘겠지만 전문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던 문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11: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식품들을 호주에 무역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3년째 그래서 좀 빨리 성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거는 한국의 단백질 닭가슴살 바로 먹을 수 있는 준비된 닭가슴살 단백질 그 제품은 호주에는 없죠. 작년에 한국 닭을 저희가 20만 팩이니까 닭 한 마리에 닭가슴살 두 팩이 나오거든요. 10만 마리 정도를 저희가 한국 토종 닭을 이제 물 건너 호주로 데리고 왔죠. 네. 뭐 한국 특유의 맛들도 추가를 해서 뭐 후추 맛도 있고 뭐 데리야끼 맛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칠리 맛. 네. 호주 사람들을 위한 이제 타코 맛도 이제 곧 출시가 되고요.
3: 호주에서 무역업을 하는 이준 대표. 호주에서 보기 힘든 한국식 리토르트 식품을 주류 시장에 입점시키며 사업을 기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꽤나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11: 한국 고유의 빨리빨리 문화? 네, 정서적인 면으로 한국 업체들이랑 저희가 딜링을 할 때 한국 분들은 순차적으로 되게 스위프트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가 대충대충 하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에서 비롯된 게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궁금증이 추가로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것들이 호주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품질적인 부분에서 뭘 하나를 할 때 제대로 되게 똑바로 하자라는 한국인들의 자긍심? 적어도 이 사람들이 취향이 맞진 않을 수 있지만 품질에 대한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호주 주류 사회에 한국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저에게는 자신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쪽 문화를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이준 대표에게는 매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11: 굳이 매출이나 뭐 마진율을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한 지표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제품을 이제는 한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넘어서 호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호주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에 저희 제품들, 한국 제품들이 진열이 되고 소개가 되는 게 저희 2세 역할론의 초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해서 3세대에 넘겨주기 전에는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식품 무역에 대한 규제나 한국에 있는 제품들과 호주 공증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 이제 3세, 뭐 4세들이 와서 또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무역업자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을 꿈꾸는 이준 대표.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코리아타운부터 캔버라 주의회까지 정치의 얼굴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키워가는 청년들, 이들에게 호주와 한국의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12: So everyone I interview, whether they're graffiti artists or small business owners,
13: 그래피티 아티스트든 소규모 사업주든 식당 주인이든 제가 인터뷰하는 모든 분들이 한국적인 요소와 호주적인 요소를 함께 녹여내는 걸 좋아해요. 한 분은 예전에 자신이 반은 한국인, 반은 호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100% 호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11: 그럼요. 저는 100% 한국인이긴 하지만 100% 호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이바지가 된다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14: 그냥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다 떠나서 다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이 세계 그냥 인간이고 하나의 사람인 것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15: And now we're gonna do it in Korean. One, two, three, four.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아입니다. 저는 웨스트미드 기독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K-POP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 크레아. 전체 학생의 70%가 이민 가정 출신으로 2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는 시드니의 웨스트미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2: 저희 학교는 다문화를 하루 일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고 있어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정말 갖가지 음식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 우리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학년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기념일과 명절을 배우면서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지를 익혀요. 이번 주말 같은 경우 부활절을 기념하는 가정도 있고 또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이 주말을 보내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3: I can meet many people and
4: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재밌어요. 만약 한 문화권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완전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느낌이에요.
1: 교감 선생님의 말처럼 지루할 틈이라고는 없는 다문화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노래하고 웃고 떠들며 차이를 재미로 받아들입니다.

0: like the sound?
1: 저희가 음악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잘 접근하고 있고요. 그냥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음식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또 관심 있어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
2: I think we all just witnessed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the joy.
3: 유치원 교실에서 다 같이 보셨잖아요. 존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존 선생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서요. 저는 그 열정이야말로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4: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다름은 다름 아닌 일상입니다.
5: I like learning about Korean. It's really fun. And Korean is one of my favorite languages.
6: 저는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언어예요. 한국 문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민화 배울 때 정말 신났어요. 호랑이랑 다른 동물들이 기억나요. 친구들 억양도 좋아요. 다양한 억양이 정말 멋져요.
5: It's really cool. Different accents.
7: I've been part of the school for over 20 years.
8: 저는 이 학교에 20년 넘게 있었어요.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인종을 보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베트남계이고 제 아이들의 친구들도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졌죠. 그래서 아이들은 인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를 봅니다. 자신과 함께 자란 사람들,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버터 치킨이었어요. 학교의 인도계 친구들은 우린 맥도날드 피자 좋아하는데? 했지만 제 아들은 난 버터치킨이 좋아 했죠. 아이들이 인종이라는 경계를 넘어 친구가 되고 평생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7: And they build lifelong friendships through that.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really beautiful about who we are.
4: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어우러지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호주다움을 만들어가는 모습. 학생들이 인종이 아닌 친구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과정을 교장 선생님은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한국계 교장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또 다른 다문화 학교, 웨스트 라이드 초등학교에서는 EALD 수업을 담당하는 리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EALD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또는 방언으로서의 영어를 뜻하는 줄임말인데요. 모국어가 따로 있는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EALD 수업입니다.
9: Something I always do when a student comes from another country and
6: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영어가 거의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네 언어로 단어 한두 개만 가르쳐 줘 하고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려다 더듬거리면 아이들이 막 웃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네. 내가 아는 게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요.
9: They can keep teaching me more of their language.
10: The expectation is that students don't come out being fluent in that language.
11: 학생들이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작은 접점 하나를 갖게 하는 거죠.
4: 언어를 통한 작은 접점 하나.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다문화 교육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10: And I hope that, you know, kids, when they see me, they're not necessarily going.
11: 제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어? 한국계 호주인 교장 선생님이네가 아니라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일부입니다. 매일 살고 숨 쉬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4: 그렇게 7년을 함께 보내다 보면
11: 아이들의 가족을 알게 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도 알게 되고 기쁜 순간들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되는 거죠.
4: 공동체. 교육으로 심어놓은 다문화의 씨앗은 공동체라는 토양 위에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조화로운 숲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속을 다지며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민자 단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 한인복지회는 이민 1세대의 어르신들을 성심껏 돌보고 있습니다.

0: 정부에서 하게 되면 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면은 한인복제 같은 이런 단체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언어로 우리 문화로 우리 정서로 어른들에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호주 복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호주 정부 기관인 셈이에요.
1: 시드니 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의 말처럼 호주의 이민자 복지는 정부의 예산으로 단체를 통해서 집행됩니다. 현재 한인복지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노년에 접어든 이민 1세대들이 외롭지 않게 즐겁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돌보는 일인데요.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가봤습니다.
2: 저는 한인복지회라고 데이케어 코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날을 기다린다. 예, 너무 좋아하시죠. 예,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끓여서 만든 국, 저희가 직접 만든 밥을 드시는 건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맞춰드려서 100%한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완전 한식으로. 네. 어떤 걸까요?
2: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사실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메뉴를 사실 좋아하세요. 조림하고 나물이에요. 특히 씹거나 예, 소화를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드시기 때문에 그 가지나물, 호박조림, 호박나물 이런 나물류나 조림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대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시게끔 저희가 최대한 서빙하고 있어요.
4: 연금도 뭐 내가 가서 달라 할 것 없이 굳이 하나 터놓으면 하루도 안 틀리고 그 시간에 들어오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말이야. 어느 자식이 부모가 돈 달라고 세 번만 가서 돈 벌리면은 응? 과연 웃으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자식들이 있을까? 여기서는 뭐 은행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돈이 응? 이제 이런 농담들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항상 한다다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았게.
5: 제 이름은 강흥여입니다. 고향은 황해도. 지금 딱 100. 피란 나와서 새밤 자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영원히 못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다 그냥 펜션도 제가 지금 2000불 조금 못하게 받아.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1: 구순을 훌쩍 넘긴 양재은 할머니 그리고 올해 100세를 맞은 강흥여 할머니는 호주의 연금 제도와 한인복지회의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4: 또 병원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는 펜셔너들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기 저 앰뷸런스까지 전부 무료예요. 전부 무료예요. 그렇게 양로원에 들어가도 전부 무료. 이제 나이가 90이 넘다 보니까는 다 감사하죠.
1: 국가의 지원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이 만나는 곳에서 이민 1세대들은 인생의 황혼기를 여유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6: 호주 정부가 난민 강제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이민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반면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7: 호주 시드니,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서 이민 축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극우 세력의 개입을 우려하며 강력 규탄했고 이민자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8: 호주 정부가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했습니다. 이민과 주택난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호주의 다문화는 50년을 앞서갔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아불 리즈비 전 차관보는 정보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9: At the moment, we have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is afraid to explain immigration policy.
10: 현재 호주 정부는 국민에게 이민 정책을 설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아무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라죠. 제가 보기엔 이건 위험한 태도입니다. 정보의 공백이 생겨서 국민들이 실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음모론과 부정확한 정보가 채우게 됩니다.
9: And I think that's where we have gone wrong.
1: 호주 국립대학에서 다문화를 연구하는 베트남 난민 출신의 김 후인 교수는 호주의 철저한 이민 통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1: Australians love to be in control. Have a very complex
12: 호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우 복잡한 이민 점수제를 운영합니다. 호주인들은 통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한국처럼 호주가 다른 나라와 맞닿은 긴 국경이 없는 섬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호주의 이민 정책과 망명 신청 시스템 모두 그 본질은 강한 통제예요.
1: 다언어 방송과 통번역 서비스 같은 좋은 정책이 수요자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13: I don't think so. I can't think of anything. I couldn't think of any system or service.
14: 잘하면서 특별히 도움이 됐다고 느낀 제도나 서비스가 없어요.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그런 것들로 딱히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13: 근데 그게 호주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이 시작한 거라. For example, 교민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식품점, 한국 교회들 다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이 다른 이민자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거니까 정부에서 도움 받는 거는 저한테 특히 없는 것 같아요.
15: 맞아, 게 없어.
13: 네, I don't think so.
1: 호주가 다문화 국가라는 걸 체감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16: 호주가 성공한 멀티컬처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That's not without its challenge.
14: 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6: 특히 요즘은 이제 Palestine and Israel 뭐 그런 이슈들이 지금 요즘 많이 민감하고 지금 많은 호주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이제 diversity is a benefit.
14: 다양성이 도전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16: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래도 저기 public profile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성공한 분들이. 근데 public face of leadership 그러니까 정치 아니면은 미디어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계셔도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15: 인식을
16: very obvious, yeah, very obvious 이제 public face가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나와 닮은 공적인 얼굴이 없다는 사실은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13: Australia is still not as multicultural as people think it is. So we have
14: 호주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문화적이지 않아요. 시드니 거리를 걷다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정말 많이 봐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네팔인, 필리핀인 커뮤니티가 아주 잘 자리 잡혀 있죠. 근데 라디오를 틀거나 신문을 읽거나 호주 TV를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불균형이 이민자로서 여전히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특히 정치나 리더십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표성이 부족하죠.
13: Especially in politics and especially in key parts of the community and yeah, leaders at the top. So
1: 다양성의 나라에서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제 중심의 이민 절차와 제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한 다문화. 호주 사회가 먼저 걸어간 길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행착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이정표가 될 겁니다. 호주의 50년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두 가지를 모두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던 나라 호주는 다문화라는 열쇠를 꺼내들고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면서요. 자, 그럼 이제 막 다문화의 출발선에 서게 된 한국 사회를 향해 호주 다문화의 증인들이 보내는 편지에 귀 기울여 볼까요?
15: 한국을 사랑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한국의 현재 애티튜드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날 좋아해줘. 나의 문화와 나의 K-POP과 나의 K-드라마 그리고 나의 음식.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이런 거 다 하고. 아 근데 잠깐 있다. 그러니까 여행만 하고 돈만 쓰고 그리고 나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왜 그렇지? 앞으로는 다문화밖에 없어. 글로벌 시대인데 어떻게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겠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비슷한 생각만 가진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거면은 그러면 그냥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냥 나만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면서 예, 그냥 핸드폰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다문화는 그냥 공존을 하는 거. 예.
17: 인구 절벽이 온 상태에서 사실 해외 동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해외 동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역이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문화를 경험했던 인재들이 좀 한국에 들어와서 인력을 좀 채워주면서 그 앞으로의 다문화 한국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8: And I think the next thing is things like multicultural education where
19: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다문화 교육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다만 그 변화는 개인 몇 명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변화여야 해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21: Government departments ensuring that when they make a decision,
22: 다문화주의를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다문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꼭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1: Everybody.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당부의 말.
9: There would be three points in particular that I would make. The first is
10: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을 감추거나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추진하는 건 큰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왜 타당한지 설명하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민자를 선별할 때 기술과 언어 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세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도 마세요.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 50년을 앞서간 호주의 다문화 비빔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환상적인 유토피아의 맛도 아닙니다. 다문화는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관리하며 섞이는 과정 그 자체니까요.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재료를 붓고 영원히 휘젓는 수고로움이 다문화의 진짜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 다문화로의 대전환을 앞둔 대한민국은 누가 요리사가 되어 어떤 비빔밥을 만들게 될까요?
2: 조던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호주 공영방송 SBS의 콘텐츠가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성민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교육청 노무사에게 필요한 장비와 개선점을 건의합니다.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그의 선택이죠. 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에 미숙하기만 했던 창우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새롭게 용접일을 배우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취업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 역시 창우의 선택입니다. 3학년 2학기는 현장 실습생을 둘러싼 구조를 고발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분연히 촉구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라니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그저 이들의 삶을 한번 공들여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불어 악당의 역할을 만들어두지도 않습니다. 실습생들을 받아주는 공간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말투가 조금 투박할 뿐 상식적인 수준의 직원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은 여느 평범한 직장 풍경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일 겁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할 만해? 라는 짐짓 무심한 질문만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을 도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웅적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 대신 느리고 평범하게 자신의 걸음을 지속하는 창우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3학년 2학기의 중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압도적인 매력도, 부유한 집안 배경도 없는 인물의 소박한 처음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전국의 수험생들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 길거리 현수막이 응원하는 미래의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역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발을 힘껏 내딛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시선을 돌려 그곳을 인지하기만 해도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워져서 경기 하남의 춘궁이나 외서 지점은 30도를 넘겼고 그 밖에 영월 등지로 역시 오늘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기온이 28.5도,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대전 광주 28도, 세종 대구 27, 강릉 25도 등으로 대부분 더워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이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내일 서울 춘천이 30도까지 예보돼 있고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틀간 더워질 전망이고요. 이후로 평일로 돌아가는 화요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남부와 제주는 30에서 최고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상당량의 비가 화요일부터 예보돼 있고요.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이 더위는 화요일 낮부터 대부분 25도 이하로 떨어져 하루 정도 더위가 화요일에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제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려서 모레 화요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그 전까지 내일까지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오후에 높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과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악시오스가 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양해각서를 보면 60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항행 자유화를 위해 기뢰 제거에 동의합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합니다.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고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와 신도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끼리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전북 고창군 성송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21톤 화물차가 1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11.5톤 화물차 적재물이 하행선으로 넘어가면서 승용차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21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11.5톤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승용차 운전자 4명도 팔과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철마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 외국인이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찰이 서울 강북 주거지에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다며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그제 밤 9시쯤 발음이 불명확한 상태로 아이언 홀스라고 말하며 길을 잃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 장소를 철마산으로 추정한 뒤 사흘째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새벽 시간대 경기 안산시의 무인 인형 뽑기 방에서 지폐 교환기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특수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새벽 5시쯤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의 한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망치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지폐 교환기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최고 기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져 37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통신 등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서 폭염으로 1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도 최근 열사병으로 21명이 숨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고 고성능 인공지능을 악용한 해킹 등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의 고성능 AI, 미토스 등 초거대 AI가 사이버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에 따른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에 따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와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할

0: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율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지동설을 주장한 책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오랜만에 남측에 왔지만 남북 간 냉랭한 분위기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은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2: 네, 오늘 오전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주를 이뤘는데요. 지금은 서울 방향 교통량이 차츰 증가하면서 주요 노선들에서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정체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독립기념관 나들목부터 천안 호두유기소 사이 정체가 오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고요. 서울 방향은 충청권에선 신탄진과 옥산 그리고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렵고 경기권에선 안성분기점과 기흥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답답하게 이동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의 정체는 남양주교소부터 서종까지 10km가량 길게 남아있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양양분기점과 설악나들목 부근에서 짧게씩 막혔다가 이후로 남양주교소부터 강일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정체는 강원권에만 남아있는데요. 둔내터널과 평창휴게소 부근에서 6km 구간씩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진부와 여주 그리고 양지와 북수원 부근에서 3km 안팎씩 비교적 짧게 밀립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 구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부터 동서천 분기점 사이 그리고 송악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 답답했다가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도 8km 구간 버겁게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삼성전자 성과급 투표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관련된 얘기가 지금 보도가 막 되고 있어서 네. 이 얘기를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보니까 휴전을 60일 연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무료로 개방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좋은 얘기 같은데요.
3: 예,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악재는 뭐니 뭐니 해도 이란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1: 예.
3: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고 특히 우리나라 물가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1: 예.
3: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예.
3: 트럼프 대통령 하도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100%

0: 영향력이 높은 언론입니다.
1: 예.
0: 이 언론은 사설 같은 거 일체 안 쓰고요. 자신들은 의견이나 생각은 표출하지 않겠다.
1: 아.
0: 오로지 팩터, 살아 움직이면 팩터만 쓰겠다.
1: 예.
0: 그리고 기자들을 돈을 많이 주고 스카웃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이지만 그동안에 많이 맞췄고 특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파, 공화, 민주의 관계없이
1: 예.
0: 정확한 뉴스를 많이 보도해 왔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한 페이지짜리의 합의문이 서명이 되는 것 같아.
1: 아.
0: 지금 자세한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측이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서 이란 측에 요런 거 합의하자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1: 예.
0: 지금 파키스탄 중재자들이 이란에 가 있거든요. 그 파키스탄 측이 답해오길 이란도 오케이라고
1: 예.
0: 말은 했다는 겁니다.
1: 아하.
0: 그렇게 되면 이제 파키스탄이나 또 제3지역에서 둘이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8일 전쟁 시작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휴전을 향한 진일보를 내딛게 됩니다.
1: 예.
0: 지난번에도 파키스탄에서 예, 부통령까지 나와서 휴전 협상을 했지만 그때는 성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1: 아.
0: 그때도 바로 이 정도의 도장을 찍자는 내용인데 악시오스 보도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1: 네.
0: 그 이란이 그동안에 농축했던 핵 우라늄 이게 약 60%까지 농축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리면 바로 핵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무기급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440km가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 넘긴다 이것은 아직 아니에요.
1: 아.
0: 그건 아니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요.
1: 예.
0: 넘기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1: 예.
0: 그전에는
1: 네.
0: 그 핵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 이건 우리 주권이다. 아,
1: 예, 예.
0: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도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60일 동안 서로가 무기 쓰지 말자.
1: 네.
0: 그리고 60일 동안 협의를 하는데 일단 60일 동안에 큰 성과를 거두기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한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국은 이란에 뭐를 해 주느냐. 미국은 이란에 그 60일 동안 현재 호르무즈 바깥에 5만만을 미국 해군이 일체 봉쇄를 하면서 이란 배 못 나가고 있는데.
1: 그러니까 지금 서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안쪽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1: 예.
0: 바깥쪽에서는 5만만에서 미국이
1: 예.
0: 역봉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 역봉쇄 풀게. 그러면 이란에 지금 석유가 넘쳐흘러서 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르그슴에 석유가 철철 흘러넘치고 있는데
1: 예.
0: 그거를 중국에 팔 수 있습니다. 그거 60일간 팔게 해 줄게. 대신에 이란도 호르무즈에 60일 동안 풀어.
1: 예.
0: 요 세 가지가 지금 합의, 그 세 가지가 합의가 됐다는 악시우스의 보도가 있는 겁니다. 합의됐다가 아니고.
1: 네네.
0: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아직까지 워싱턴에서는 공식 확인은 되지가 않고 있는데
1: 네.
0: 이게 워싱턴이 아니라 파키스탄 쪽에서부터 먼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지금 우리 방송하는 중에도 뉴스가 나올 수 있고요.
1: 글쎄요.
0: 이게 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큰 게
1: 네.
0: 하나도 합의된 건 없지만 지금 60일 동안
1: 네.
0: 석유가 오고 가면 유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가 기초를 주목하고 있는
1: 예.
0: 아주 급박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게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0: 네.
1: 급박하게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0: 네.
1: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는 삼성전자 성과급 투표
0: 네.
1: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조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유권자의 80% 이상이 지금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 15분 전에도 제가 전화도 한번 해봤어요.
1: 예.
0: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식 발표하는 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에서 83.8%다.
1: 예.
0: 근데 지금 투표 마감이 27일 오전 10시거든요.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1: 사흘이 남았는데.
0: 예.
1: 예.
0: 그런데 저도 현장에 기자로서 노조 현장 취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1: 네.
0: 이렇게 투표율이 80%가 넘어가는 게 이것은 공산당 투표도 아니고 이렇게 거의 뭐 그 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 각자 자기의 뜻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관심이
1: 예.
0: 그만큼 뜨겁다고
1: 예.
0: 볼 수 있고
1: 예.
0: 어떤 뭐 찬했는지 반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1: 네.
0: 굉장히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물론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는데 현재 노조원이 5만 투표 유권자가 5만 7,900명이에요.
1: 예.
0: 근데 그 4만

0: 1,000명을 훌쩍 넘어가는 인원이 벌써 투표를 끝낸 겁니다.
1: 예.
0: 현재 의결 정족수가 그러니까 투표가 성립이 되려면 과반수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1: 예.
0: 과반수는 훨씬 넘겼기 때문에 이미 투표는 합법이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가 넘어버린 거죠.
1: 그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찬성이 나오느냐. 그런데 현재로서는 찬성 쪽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1: 그 조합원들의 구성상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예. 예.
0: 만약에 삼성전자 전 삼성전자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1: 예.
0: 아주 박빙의 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아닌 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노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1: 예예.
0: 그리고 또 지난번에 노조 협상을 할 때 비반도체 부분, 이른바 DX 부분의 노조 조합원들 우리 입장을 들어달라 했는데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초기업 노조에서 그걸 안 들어준다 해서 중간에 탈퇴도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더 줄은 겁니다.
1: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은 숫자가 적고
0: 예.
1: 찬성할 사람들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반도체 숫자가 거의 90%예요. 그래서 돈은 거의 반도체만 지금 상여금 잔치를 하기 때문에 성과급
1: 예.
0: 잔치를 하기 때문에 돈 받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1: 예.
0: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자,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1: 예,
0: 반도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1: 예.
0: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반도체는 요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은 메모리, 기억하는, 그냥 저장해서 쌓아놓고 있는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서 여기서 흑자가 대부분 났습니다. 그런데
1: 예.
0: 실제로 그 반도체 중에서도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고 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반도체.
1: 예예.
0: 그런데 그 부분은 적자예요, 지금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노사 타협할 때도
1: 예.
0: 세 부분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 비반도체 부분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 노조에서도요. 그쪽은 이번에 성과급 6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1: 아,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대와
0: 예.
1: 600만 원과.
0: 그러니까 한쪽은 6억 받는데 한쪽은
1: 네.
0: 600만 원 받거든요.
1: 예.
0: 계산하면 100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00배 차이니까 그쪽은 거의 포기한 거죠.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도 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오랜 경영 원칙, 특히 그 전대 이건희 회장께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게 삼성전자 기업 문화. 성과 있는 곳에 성과급 있다. 그래서 적자되는 대목에서는 삼성전자 역사상 한 번도 보너스를 준 적이 없습니다.
1: 적자인 경우에는.
0: 네.
1: 예.
0: 그런데 반도체 전체로는 흑자지만
1: 네.
0: 메모리는 엄청난 흑자. 시스템은 적자거든요.
1: 부문별로 나눠놨더니 그런 일이 있습니다.
0: 예.
1: 예.
0: 그런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측과 노조 협상을 할 때 삼성전자 노조는 우리 반도체 흑자 전부 다 나눠 먹겠다
1: 예.
0: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안 된다.
1: 으하.
0: 메모리만 받아가.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판 절충에 중앙중노위위원장도 들어오고
1: 예.
0: 고용노동부 장관도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40대 60이라는 아주 절충안을 내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는 뭐 1억 급여자라고 하면 6억 원 정도.
1: 네.
0: 그런데 이제 시스템은 적자지만
1: 아하.
0: 그래도 반도체니까
1: 예.
0: 2억 원 정도는 받아가 이렇게 지금 타협이 돼 있어요. 그게 최종 타결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반도체 중에 시스템 쪽에서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공부도 잘했는데.
1: 네.
0: 그리고 옛날에 흑자 될 때는 우리 돈 가지고 메모리 먹여 살렸는데
1: 예.
0: 메모리가 오랜 기간 동안 적자였습니다. 흑자된 게 1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칠기삼인 것이죠.
1: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네,
0: 돌고 도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대한 금액의 성과급 안 줬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렇게 엄청나게 주는데 하필 이번에 메모리만 터졌어. 메모리만 대박이야. 그러니까 비메모리 측인 시스템 쪽에서 불만을 갖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시스템 쪽에서는 2억 받는 것으로서 만족할까? 아니면 메모리 6억 이거 다시 조정하자고 반대표를 던질까?
1: 예.
0: 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1: 일단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이제 합의를 받고
0: 예.
1: 이것을 인준하기 위한 투표가 어마어마한 지금
0: 예.
1: 이제 참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속에 이게 숨어 있는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군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이게 지금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0: 그렇습니다.
1: 이게
0: 예.
1: 요 합의된 내용이 이게 사실은

0: 주총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지 이게 뭐 양 노사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1: 예.
0: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법정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아주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예. 이분의 성과급을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 기준이 영업이익의 10.5%를 주기로 최종이 타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그런데 예. 보통 성과급이 사전에 연간 목표에 짜놓은 회사의 경상경비에서 성과급을 준다는 그것은 회사 사장이 그냥 결정하면 돼요.
0: 네.
1: 그런데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회사가 장사한 결과 비용까지 뜬 내용이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주주 몫이에요.
0: 예.
1: 그리고 주주가 그것을 양보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돈인데 우리 허가 안 받고 노사가 합의를 했어?
0: 예.
1: 이거 상법 위반이야.
0: 그러니까 이익과 관계된 것을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1: 예.
0: 그거를 임의대로 회사 경영 차원에서 그 합의를 해버렸다.
1: 예. 네. 그런데 이 대목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상법 388조 유명한 조항인데요.
0: 예.
1: 그 급여나 성과급을 주총에서 결정할 것인가 이사회가 결정할 것인가. 이사회란 뭐 사장이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0: 예.
1: 이게 간부급들 임원급들은 금액이 크니까 상법 388조에 반드시 주총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0: 네.
1: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388조 조항만 보면 위법이 아니에요.
0: 아.
1: 그런데
0: 직원과 관계된 거니까 임원이 아니라.
1: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성과급 직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은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위법이 아닌데 이번 성과급이 보통 성과급이 아니라 한 사람당 6억씩 주는 거잖아요.
0: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1: 예. 이번 한 해만 주는 게 아니고요.
0: 네.
1: 계속 회사가 흑자를 내면 10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만 60억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0: 그렇겠네요. 10년 안에.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중대한 사항은 주총 결의해야 된다는 또 다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이든 아니든 이렇게 한 사람에게 60억씩 주는 이것은 회사 중대 결의 사항 아니냐.
0: 네.
1: 그러니까 주총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없이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게 위반이라는 거고요.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법을 세 번 바꿨는데 그중에서 네.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회는 사장 등은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바로 배임이 됩니다. 그게 상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영업이익 60억 1인당 60억이면 전체로 보면 올 한 해만 약 네. 50조가 날아가거든요. 올 한 해만. 그러면 그것은 중대한 주주의 이익인데 주주 이익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했지 않냐.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사장 등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0: 예, 예.
1: 이런 문제를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지금 주주들이 선언을 하고 나섰죠.
0: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0: 네네.
1: 만약에 가결이 되면 실제로 돈을 줘야 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이제부터 예. 싸움은 시작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0: 파업은 막았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이 네. 꽤 높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3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부처님 오신 날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8.7도까지 올랐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 지점은 30도 넘는 곳도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예상 낮 최고 기온 29도, 대전, 광주 28도, 세종, 대구가 27, 강릉 25도 등으로 대부분 22도에서 29도 분포인데요. 내일은 더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서 서울과 춘천이 30도, 대구는 28도까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틀간 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자외선 지수가 낮 동안에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색으로는 붉은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과 내일 오후 시점에는 대부분 나쁨 상태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다행히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주의 경우는 이틀간 흐림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제주에 다시 비가 오겠고 내일 밤에는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에 비가 와서 모레 화요일은 전국에 상당량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평일로 돌아가는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과 제주는 30에서 최고 150, 많은 곳은 제주 산지를 포함해 일부 남부지방으로 200mm 이상의 강수가 예보됐고요. 이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화요일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밑으로 떨어져 하루 정도 화요일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7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과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2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동둔대 하이패스에서 둔대터널까지 8km 어렵습니다. 이 둔대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후로 진부 2터널에서 진부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연문아들목 우기 1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정안휴게소부터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는 12km 정체입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도 다부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대형버스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책 읽는 일이 이렇게 또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0: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이 이름은 잘 아는데 책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5: 그렇죠.
0: 책이 있어? 뭐 이러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5: 네.
0: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5: 맞습니다.
0: 오늘 대화, 두 번째로.
5: 네. 천동설과 지동설 두 책에 관하여라는 긴 제목인데 흔히 이제 그냥 대화라고 부른다. 갈릴레오보다 앞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널리 회자되기 전에 뭐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0: 예.
5: 큰 고초를 겪지 않았다 이 말씀도 드렸고
0: 예.
5: 1616년에 종교 재판이 열려서 코페르니쿠스 책이 금서가 됐다.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0: 예.
5: 말씀드렸죠. 갈릴레오의 이야기 좀 덧붙여서.
0: 그렇습니다. 예.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처음에 지동설을 주창을 했지만 뭐 이제 생전에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았고
5: 네.
0: 근데 사후에 난데없이 본인의 책이 금서가 됐다.
5: 맞습니다.
0: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5: 그러니까
0: 예.
5: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0: 예.
5: 한 추기경이 그러지 마라. 편지까지 보냈어요.
0: 예.
5: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옹호하는 건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니까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0: 예.
5: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갈릴레오가 권력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은 1632년에 출간한 바로 이 책.
0: 예.
5: 대화 때문인데요. 예수회에서 이 책이 그러니까 종교교역자들 루터와
0: 예.
5: 칼뱅의 설교보다 나쁘다.
0: 에?
5: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0: 아, 예수회는 루터와 칼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데죠, 그러니까.
5: 그렇죠, 이제
0: 그러니까 그들도 나쁜데 이건 더 나빠 이런 거네요.
5: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예.
5: 화가 난 교황은 그냥 종교재판소를 소집해요. 종교재판을 소집해요.
0: 예.
5: 이단 행위로 갈릴레오를 이제 기소하게 됩니다.
0: 아.
5: 1633년 2월 이제 나이가 많은 노령이었는데
0: 예.
5: 그리고 질병도 있었는데 로마로 소환되기까지 합니다. 피렌체에서.
0: 예.
5: 그 유명한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리는 건데
0: 네.
5: 2월에 소집돼서 4월에 결론이 났어요.
0: 두 달간 그러면은
5: 맞습니다.
0: 예.
5: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 잘못했지만
0: 예.
5: 네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는 줄게.
0: 아, 이거는 그 양심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부정하면 살려는 줄게 이러니까 갈릴레오가 자기의 잘못을 철회하고 어쨌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걸 지지하게 돼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천동설이죠.
5: 그렇습니다.
0: 네네네. 예.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5: 예. 그리고 하도 나가서 떠드니까 떠들어왔으니까 나가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0: 예.
5: 그래서 피렌체의 집에 가택 연금이 돼요.
0: 아,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해. 그 다음에 맞습니다. 너 저기 지동설 철회해. 예, 그러고서는 나 천동설 하는 것처럼 해.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가택연금이야.
5: 맞습니까?
0: 이렇게 된 거예요.
5: 그러니까
0: 석방은 됐는데.
5: 이 법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0: 예.
5: 그래도 지구는 돈다.
0: 이
5: 에피소드 과학이 이제 태어난 배경인 거죠.
0: 이걸 실제 들었다는 사람은 아직 못 찾았죠.
5: 아무도 없습니다.
0: 예, 예.
5: 기록에도 없습니다.
0: 예. 대화라는 책은 어쨌거나 또 이 책 때문에 이제 뭐 재판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죠?
5: 뭐 앞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한 부분에 대부분 나와 있는데
0: 예.
5: 사실은 이 제목이 좀 궁금해요.
0: 그렇죠. 이 제목은 뭐 이렇게 과학 적인 내용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0: 예, 서로 대화하고 살자 뭐 이런
5: 맞습니다.
0: 것 같기도 하고.
5: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0: 네.
5: 아,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좀 설명하고 다시 지동설 설명하면서 두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0: 예.
5: 하지만 갈릴레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천재였습니다.
0: 예.
5: 독자들이 내가 주장하는 지동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대화체로 책을 썼어요.
0: 오. 그러니까 살짝 대화하는 느낌만 주면서 과학적인 얘기를 오고 가게 한 것이 아니고.
5: 네.
0: 예, 진짜 대화란 말이죠.
5: 그렇죠. 예.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0: 예.
5: 첫 번째 살비아티, 심플리치오, 사그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0: 네.
5: 이 세 사람이 토론하는 형식의 책입니다.
0: 성경의 비유를 하면 그 욥기랑 좀 비슷한 구성 아니에요?
5: 맞습니다.
0: 예.
5: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5: 살비아티라는 사람은 갈릴레오보다 먼저 지동설을 주장한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0: 살비아티는 코페르니쿠스다.
5: 예. 예. 그 반대편에 서서 무슨 소리냐? 천동설이지.
0: 예.
5: 이렇게 지지하는 인물은 심플리치오.
0: 이거 단순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5: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겠죠. 이름
0: 네.
5: 보면.
0: 예.
5: 세 번째 인물 사그레도. 이 인물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0: 네.
5: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주 중립적인 사람이고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0: 저 같은 사람인가요?
5: 맞습니다. 진행자죠.
0: 예.
5: 살비아티가 중간중간에
0: 예.
5: 동료 학자가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여러 번 인용을 해요.
0: 네.
5: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0: 그러니까 살비아티는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그 역할이랄까 뭐
5: 그렇죠.
0: 이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동료 학자라는 사람의 얘기를 끊임없이 인용하고
5: 네.
0: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다.
5: 그렇습니다.
0: 사실상의 화자.
5: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살비아티랑 사그레도는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제 친구들을 모델로 한 사람들.
0: 그래요?
5: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0: 네.
5: 이런 형식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혹은 종교 권력이 덜 반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전형적이지 않아도 훨씬 효율적인 전달 방법을 고민했다. 이렇게 저는 풀고 싶습니다.
5: 맞습니다.
0: 네.
5: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냥 잠깐 한두 시간 모여서 대화한 게 아니라
0: 예.
5: 무려 나흘간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0: 욥기도 길잖아요.
5: 맞습니다.
0: 예.
5: 이 살비아티가 첫째 날에 하늘은 불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도 달이나 행성과 함께 우주를 떠돈다. 그러니까
0: 네.
5: 지구가 돌고 있다.
0: 예.
5: 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주장을 해요.
0: 예.
5: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마치 마치가 아니라 봤죠. 아.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봤더니
0: 그렇죠. 예.
5: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더라.
0: 갈릴레이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5: 맞습니다.
0: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다고 개념을 잡은 거고.
5: 그렇죠. 예. 마지막 날에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그 유명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한다는

0: 것까지 주장하고 이제 대화가 거의 끝나가요.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천동설을 주장하는 단순한 심플리치고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홈그라운드가 아닌데 이 책은. 그렇죠.
0: 그렇죠. 예. 네, 심플리치고는 그러니까 천동설의 대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1: 네.
0: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였던 철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 네.
0: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인간. 이렇게 네. 주장했던 철학자이고요.
1: 네.
0: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철학으로 너무 잘 알려 있지만 사원소, 세계를 구성하는 사원소, 흙, 물, 불, 공기
1: 예.
0: 이걸 주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천문학에서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 천동설의 대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1: 예, 예.
0: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지상계와 천상계로 아주 엄격하게 땅과 하늘을 구분하거든요.
1: 네.
0: 각각의 성질도 운영 원리도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늘은 영구불변.
1: 네.
0: 여기는 완전해서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다.
1: 예.
0: 반면에 지구는 생성, 소멸,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상의 물체들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원래 성질인데 움직이니까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무려 기원 전부터 주장되어 온 것이니까 지금 1600년대 얘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무려 1600년이나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 세계관이 인간의 핵심적인 어떤 세계관이었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예. 예. 살비아티가 이제 얘기 듣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렸던 것이 관찰과 탐구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천동설은 생각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의 집합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예.
0: 이에 반해서 갈릴레오는 망원경 통해서 하늘을 봤죠. 행성과 별들이 시시각각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는 걸 봤단 말입니다.
1: 예.
0: 새로운 별이 생겨난 것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1: 예.
0: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하늘은 불변이라는 생각은 내가 관찰해보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매일매일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살비아티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1: 너희들의 주장은 그 좁은 시야로 본 거 그냥 그거밖에 아니야. 근데 나는 이 망원경이라는 이 당대의 이제 현대 기술을 통해서
0: 그렇죠.
1: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지 뭐 이런 겁니다. 예, 사람들이 뭐 이제 놀랄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반박을 하고
0: 맞습니다.
1: 예,
0: 사실은 이 살비아티는 하늘의 원운동이라는 것이 있다면
1: 예.
0: 지구의 원운동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늘의 물체들뿐만 아니라 땅의 물체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례를 몇 가지 딱 듭니다.
1: 네.
0: 야 봐라 1572년에 그리고 1604년에 새로운 두 별이 등장했었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두 번째 사례는 해의 표면에 어둡고 짙은 물체들이 있다. 내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의 흑점이거든요.
1: 예.
0: 이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면 사실은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결정타 한 방을 날립니다.
1: 예.
0: 지구와 달의 유사점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이렇게 지구에서 저 달 우리 주변에 있는 늘 있는 저 달을 보니까
1: 예.
0: 저게 우리 주변을 계속 돌고 있어.
1: 네.
0: 그렇다면 그것보다 큰 태양 중심을 당연히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해야겠지?
1: 네.
0: 라고 얘기하면서 자, 망원경 니들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네.
0: 수정처럼 매끄러운 완벽한 구가 아니라 계곡과 운석 구덩이가 있는 울퉁불퉁한 천체. 이걸 니들 눈으로 보면
1: 네.
0: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게 실감 날 거야.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1: 그렇군요. 이제 성경 속 욥기에도 뭐 친구들끼리 아웅다웅 하다가 또 지나가는 청년까지 이제 개입을 하거든요.
0: 네.
1: 앞서 소개해 주신 이제 모더레이터, 아나운서, 진행자가 있습니다. 사그레도인가요?
0: 그렇습니다. 예. 중립적 관찰자.
1: 예.
0: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경청하고 중재하는 교양인입니다.
1: 예.
0: 여기서 이제 서로 막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네 이러면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과열되지 않도록
1: 예.
0: 조금 조율하기도 하고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0: 살비아트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실비아 심플라치오는 이렇게 예. 얘기하는군요.
1: 일단 분위기를 차분하게
0: 예. 네. 쉽게 설명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그레도는 슬슬슬슬슬 살비아트의 주장에 동조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 주인공에 좀 협력해가는군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뭐 이 사람의 그 성격이 설정된 바에 따른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예, 예. 책 후반에 나오니까 예. 이런 이제 그 사그레도의 주장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 말은 사실은 지동설에 대한 경계. 약간의 경계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1: 예.
0: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학설이 나오면 무분별하게 열광하거나 추종할 때가 있어요. 와, 저게 새로운 학설이래.
1: 예.
0: 저게 진리인가 봐. 그런데 이 사그레도는 슬슬슬슬 마음이 지동설로 기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당한 과학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두 사람에게 던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1: 예.
0: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1: 예.
0: 아주 좋은 진행자.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취해야 될 자세를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교양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화는 종교가 과학의 지배 아래 있던 엄혹한 시절 이야기.
1: 그렇죠.
0: 새로운 것을 이제 보여주는
1: 예.
0: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모험적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레이는 자기 주장만 늘어놓지 않고
1: 네네.
0: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거.
1: 그렇습니다.
0: 이게 학문하는 태도다.
1: 네.
0: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 AI로 대표되는 과학 만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과학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주 절제하면서 보여주는 책 바로 대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오늘 말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시계를 못 봤습니다. 2분이나 초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참 좋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뭐 그냥 우린 대충 외운 대로 사는데 말이죠. 그 이면에는 지동설 이면에는 이런 책이 있었고
0: 네.
1: 또 훌륭한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거를 또 그 면모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습니다. 다음 주는 또 바다의 날이어서 바다에 관한 책까지 오신다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뉴스 화면 보니까 그 북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두 경기를 치렀는데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고요. 어제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팀과 결승전을 했는데 이기고. 우승하고 돌아갔습니다. 다 보셨어요?
3: 네, 저는 이제 그 뒤에 하이라이트를 봤는데요.
1: 예. 예.
3: 그 뭐 예상했던 대로 실력이 좀 선전을 했고요.
1: 예.
3: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북한 팀도 잘했지만 또 우리 그 수원 위민 팀이 예. 여러 가지로 또 네, 그 많은 노력을 했고 또
1: 아쉽게 졌어요. 예.
3: 그래서 예.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특수한 남북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3: 그래서 저는 또 위민 팀도 크게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글쎄 그게 어제도 스포츠로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좀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경기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북 공동 응원단 사실 이것도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예, 공동 응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개념도 그렇고 말이죠.
3: 이게 요즘 뭐 축구에 조금 이제 만연해지고 있는 문화인데 이제 원정 팀에서 응원단이
1: 네.
3: 못 올 경우에 개최국에서 대신 응원을 해주는 걸 이제 공동 응원단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3: 이제 남북 관계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또
1: 네.
3: 이번에도 북한 쪽에서 응원단이 못 왔기 때문에
1: 예.
3: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한 200여 개 단체에서 공동 응원단을 이제 조직을 하셔서
1: 예.
3: 사실 뭐 북한 사람은 없지만 예, 그렇게 이제 공동 응원을 하신 거죠.
1: 그렇군요. 북한 언론이 사실이 지금 뭐 우승을 했다는 건 바로 또 어제 일이고.

0: 그래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또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식을 다뤘습니까?
1: 예,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아,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0: 예.
1: 네, 이제 뭐 한국에서 열렸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 수원의 무슨 팀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수원팀 이 정도로만 하고요.
0: 아니 이겼는데 많이 알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1: 예, 근데 이제 최대한 이 한국에 대한 그 언사는 많이 절제를 했습니다.
0: 조심스럽게.
1: 예, 뭐 예. 공동 응원단 이런 이야기도 아예 안 했었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굉장히 딱 팩트 우리가 했다 이겼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요. 뭐 상금 이야기도 없고 네, 그런 정도로만 보도를 했습니다.
0: 예, 상금도 타갔으면 좋은 거 아닌가?
1: 예, 받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받아도 그런
0: 아니,
1: 거를
0: 줄 사람은 예. 확실하게 줄 텐데요.
1: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대북 제재하고 요구하고 좀 아마 좀 아, 판단을 해볼 겁니다.
0: 아, 예. 그런 게 또 있군요. 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축구 경기는 이제 큰 경기 치르고 나면은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반드시 감독들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회견에서 북한 감독이 중간에 퇴장을 해버렸어요.
1: 이게 이 국호 문제 때문에 사실은
0: 예.
1: 스포츠 경기 이후에 이 북한 선수단이나 감독하고 우리 기자단하고 좀 이렇게 이런 마찰음이 있는 경우가 요즘 좀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0: 예.
1: 이번에는 감독이 이제 우리 측 기자가 요즘 이제 북한 축구단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통역관한테
0: 예.
1: 국호 똑바로 쓰라고 해라. 저 기자 질문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 아, 근데 한국말로 질문을 했는데 이게
1: 예.
0: 또
1: 통역관한테 얘기한 거죠. 예. 다른 나라니까 직접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른 기자 질문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0: 네.
1: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방 안 돼서 바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0: 금방 그냥 그 얘기하고 통역한테 예. 얘기하고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사실
1: 네.
0: 말을 알아들을 텐데
1: 네.
0: 그러고서 자기는 또 입에 담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지적하고 통역한테 얘기하고 그냥 나갔단 말입니까?
1: 예, 그러니까 예. 원래 사실은 다른 기자들이 더 질문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안 받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받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당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아 보이겠다. 이런 계산들을 좀 했을 것 같고요.
0: 사실 그런 거 기자회견에 제대로 참석을 안 하면 그 제재를 받고 뭐 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말이죠.
1: 네.
0: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네요. 그러니까.
1: 일단 예. 이 북한에서 아무나 외국에 내보내지 않지만
0: 그렇죠.
1: 외국에 가서는 일거수 일투족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좀 계산을 했을 거고 이 감독은 이전에도 한번 자기네 국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예.
0: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경기를 하는 거군요. 그게 그리고 북한의
1: 예.
0: 원칙이고.
1: 예, 북한 예. 북측.
0: 북측은 예전에 같이 근데 공유하던 방식 아닙니까? 남측, 북측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남북한이 뭘 할 때 썼던 표현인데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1: 그 북측과 남측이 같은 민족이라는 전제 위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0: 아, 요즘 바뀐 거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군요.
1: 예.
0: 이제는
1: 예. 예. 우린 한민족 아니고 다른 국가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했기 때문에
0: 예.
1: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감독이 북측이라는 말을 듣고 반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지도자의 지침에 충성하지 않는 게 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뭐 부를 방법이 없네요?
1: 일단은 이 통일부가 좀 그 권고를 하기로는
0: 예.
1: 가능하면 클럽팀 이름을 써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0: 예, 예, 예.
1: 사실은 이제
0: 우회하는 방법이고.
1: 예, 그래서
0: 예.
1: 좀 뭐 북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국호를 직접 말하기는 또 껄끄럽거든요.
0: 그렇죠. 뭐 지금 같은 방송에서는 좀 그렇고 근데
1: 예.
0: 이제 대면했을 때는 뭔가 하여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예.
1: 그럴 때는 이제 뭐 귀측이라든지
0: 아.
1: 예. 그 귀팀이라든지 약간
0: 대명사로
1: 예. 이런 식의 좀 조절이 필요한데
0: 예.
1: 사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0: 아,
1: 많이 예. 우리도 또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0: 예. 예.
1: 사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스포츠는 이제 또 정치와 무관하다. 전 무관한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상호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할을 하고 정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원칙적으로는 정치와 무관하다. 이렇게 또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남북 간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1: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남북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0: 그렇죠.
1: 북한
0: 예.
1: 자체의 좀 특수성입니다.
0: 예.
1: 이게 스포츠는 아니지만 예전에 북한이 2015년에 중국에 그 모란봉악단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0: 아.
1: 대대적으로 이제 중국 전역을 돌면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0: 예.
1: 공연 전날 이제 현송월이라고
0: 아,
1: 아시죠?
0: 유명한 예,
1: 예.
0: 분이죠. 예.
1: 당시 인민군 대자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뭐 생각보다 조중 관계가 뜨겁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돌아와 버렸습니다.
0: 조중 관계 뭐 그 북한에서 문제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1: 아 예. 근데 이제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제 북한이 우리 수소탄 갖고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불편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공연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칭송을 다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송월 그 단장과 모란봉 악단의 간부들이 이제 예. 그 회의를 했겠죠. 평양의 지시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공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0: 정말요? 예. 다 왔어요?
1: 예, 그 자리에서 아무 공연도 열지 않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송월 단장이 더 신뢰를 받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1: 제가 지난주에 그 정성욱도 말씀드렸었지만 네네. 북한에서는 이 외국에 나가서 현장에서 아주 그 기민한 판단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0: 결국은 북한에서 예. 대접을 받으려면 거기서 거의 극단에 가까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사실 뭐 남북 관계에서만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예. 북한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북한 주민은 외국에 나가면 그런 식의 결정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0: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아,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이 뭐 그렇게 많아요. 예. 참, 또 그렇습니다. 그 축구단이 이제는 출국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남한에 입국을 하던 날에 그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 사단 여단장을 소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뭐 서로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1: 이게 일단은 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단장 여단장을 다 불러서 남부전선을 잘 지켜라. 어? 국경선 휴전선도 아니고.
0: 아니 자기 저 축구선수들 예. 보내놓고 그 뭐 뭐예요? 예, 뭐 또.
1: 이게 이제 사실 타이밍이 굳이 예. 이 타이밍이 필요가 없는데 예.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너희한테 취하고 있는데 예. 우리 선수단이 좀 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사실 선수단이 입국할 때도 원래는 그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권을 서로 필요가 없습니다.
0: 예. 예,
1: 여권 말고 통일부가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다른 그 허가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데
0: 만약에 예. 뭐 요즘은 도무지 없는 일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한에서 북측 그 귀측 아니죠? 근데 이제 넘어간다고 할 때는 그때 여권 안 가져갑니까? 그러면
1: 예, 원래 여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단이 들어올 때 그 공항에서 예. 우리 보란 듯이 다 여권을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0: 이제는 진짜 남의 나라 오는 거다.
1: 예, 그리고 이 심사대에서도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통일부 양식도 같이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는 참고하겠다라고만 하고 여권에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측에서는 어쨌거나 그래도 이게 축구 덕택에 이런 또 절묘한 계기를 얻게 됐는데 그래도 이걸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보고 뭐 적어도 이제 그 좀 잘 좀 이렇게 모시다가 돌려보냈으면 하는지 이런 바람이 있었던 데 비해서 저쪽에서는 국물도 없다, 오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줬던 이런 시간이 됐네요. 아유, 오늘 돌아갔는데,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얘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샅샅이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끝곡은 스모키의 노래입니다. 리빙 넥스트 도어 투 앨리스 들으시고요. 다음 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닷곱의 참외, 서홉의 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닷곱은 다섯 홉, 즉 반대를 이르는 것이고 참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인 참여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과 관련된 표현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먼저 부엉이 방귀 같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자기가 낀 방귀에도 놀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는 말입니다. 또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사소한 일에 차별을 두는 데서도 섭섭한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자 성어 가운데 모기와 파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기 문자가 들어가는 견문발검이라는 말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가 들어가는 노승발검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화가 나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평소답지 않게 큰일도 아닌데 노승발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대부분 맑은 하늘을 되찾거나 구름량이 약간 많은 정도로 시정이 좋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더워졌고요. 제주는 오늘 낮까지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내일은 낮부터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내일까지 우선은 맑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고요. 또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에 비가 먼저 내리고 화요일은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대부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기온과 내일 거의 엇비슷하거나 내일은 조금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8.5도, 내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예보돼 춘천과 같은 앞자리가 달라진 30도의 기온 예상됩니다. 대구는 내일 28도 등으로 내일도 전국이 22도에서 최고 30도까지 기온이 이어져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내일까지 매우 높은 단계가 많겠습니다. 오전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빠지겠고요.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평일로 되돌아가는 화요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30에서 80, 남부지방과 제주는 30에서 최고 150mm, 많은 곳도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고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화요일은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5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0: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거북목 증후군,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건강 백서에서는 아프지 않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올바른 모니터 높이 세팅법, 그리고 굽은 어깨까지 펴주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스페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라나다로 가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도 늘어나고 새로운 규정도 도입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과 특징,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2: 네, 고속도로는 1시간 전보다 서울 방향 정체가 더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엔 서울 방향 정체가 최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벌써 한 번에 10km 이상 막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남북권에서 올라오는 노선부터 살펴보면 25번 논산천안선 천안 방향, 남논산 요금소부터 선논산 나들목까지 10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 정안휴게소부터 남풍새까지는 무려 한 번에 20km 가까이 속도 내지 못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휴게소 사이 10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부터 동서점 분기점까지 답답했다가 이후로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 사이 지나실 때 시간 여유 넉넉히 필요하고요. 강원권에서 이어지는 노선들도 벌써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 지역에선 진부와 면온 그리고 둔내 부근에서 답답하고 경기권 진입해선 여주 분기점부터 호법 분기점까지 13km 구간 긴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강원권보단 경기권 이동이 더 답답한데요. 특히 가평 휴게소부터 설악 사이 그리고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사이 지날 때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황희진입니다.
1: 예, 오늘은 직접 보고 제가 거북목인지 아닌지 좀 봐주셨어요.
3: 아니, 제가 평소에 봤었는데 약간 있으세요.
1: 그죠?
3: 네.
1: 저는 약간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좀 안심입니다. 전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예. 거북목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뭐 안 쓰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들 거북목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요.
3: 그 거북목 아닌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1: 네.
3: 과장은 좀 섞였지만 그만큼 흔해진 건 사실입니다.
1: 예.
3: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북목을 단순히 보기 싫은 자세로만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목이라는 거는 머리의 무게를 하루 종일 받치는 일종의 기둥인데
1: 예.
3: 스마트폰 같은 걸 보느라고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 그만큼 그 기둥에 걸리는 부담이 몇 배로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 거북목은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목 통증, 어깨 통증, 또 두통, 그다음에 목에도 이제 디스크들이 있잖아요.
1: 예.
3: 이 디스크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큰 집에 기둥이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습니까?
3: 뭐 피사의 사탑 같은 건데 걔는 안 무너졌는데 우리 몸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렇군요. 목뼈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3: 예, 정상적인 목뼈는 옆에서 봤을 때 보통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은
1: 네.
3: 앞쪽으로 완만하게 휘어진 C자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3: 우리가 알파벳 C자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3: 그런 C자 같이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선의 이 어떤 모양 자체가 스프링처럼 머리 무게를 좀 분산해주기 때문에 우리 목이 잘 버틸 수 있는 건데요.
1: 예.
3: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개를 오랫동안 좀 숙인다든지 목을 앞쪽으로 쭉 뺀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1: 예.
3: 이 C자 곡선이 줄어들게 되고 목이 이제 일자목이라고 하잖아요.
1: 네.
3: 딱 펴진 그런 목이 되면서 또 머리가 어깨선보다 앞으로 나온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귀하고 어깨가 옆에서 봤을 때 거의 같은 선에 있어야 되는데
1: 예.
3: 귀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거북목을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거북목을 의심할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3: 뭐 해보시나 말하시는데 예, 예.
1: 예. 거북목인데 근데 뭐 일상생활에 이제 뭐 만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지 않다고 그냥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까?
3: 예,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예.
3: 그렇다고 이건 뭐 너 나중에 큰 병 생길 거야 이렇게 겁을 줄 필요도 없는데요.
1: 예.
3: 정답은 아프지 않더라도 그냥 방치하지는 말자입니다. 통증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1: 예.
3: 목하고 어깨 근육이 아직은 잘 버티고 있어서 증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근육의 힘이라는 건 나이 들면서 어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모습에서 귀가 어깨보다 많이 앞으로 나와 있다든지 이제 평상시는 좀 괜찮은데 오랫동안 좀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고 나서 뒷목이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1: 예.
3: 목 회전의 어떤 각도에 좀 제한이 생긴다든지 어깨가 우리가 말렸다 그러잖아요.
1: 네.
3: 어깨가 말린다면 통증이 없어도 자세 교정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 유튜브로 저희 스튜디오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속 목을 움직여보고 있습니다. 이거 방치하면 몸에 큰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3: 예, 그 머리의 무게가 볼링공 하나 정도의 무게로 보통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 무섭네요.
3: 5kg에서
1: 예.
3: 6kg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 예.
3: 그 볼링공을 몸통 위에 똑바로 얹어놓으면 괜찮겠지만 이게 앞으로 삐져나가 있으면 목 뒤에 근육이 이거를 하루 종일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1: 그러네요.
3: 보시면 되겠거든요.
1: 예.
3: 그래서 고개가 1cm 정도 앞으로 빠질 때마다 목뼈는 2 내지 3kg 정도의 하중이 더 걸릴 수 있고
1: 예.
3: 그 결과 목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1: 예.
3: 또 뒷목 통증이라든지 어깨 통증 또 심하게는 두통이라든지 피로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불면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3: 거북목 자세 고 앞에만 놓고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1: 예.
3: 대부분은 자세 교정이라든지 스트레칭, 근력 운동,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 치료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1: 예.
3: 이 거북목으로 악화된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이 문제일 때는 수술을 검토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없이 살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택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법 또 이제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라든지 그리고 저희도 지금 모니터가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좀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3: 첫 번째는 이제 모니터 상단의 높이를 눈높이 근처에다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3: 눈높이나 각거나 약간 아래에 오고서 화면 중심을 봤을 때 수평 시선보다는 한 15도 내지 20도 정도 아래에 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해 놓으면 좋겠고요.
1: 살짝 내려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3: 예.
1: 예.
3: 그다음에 화면의 거리가 팔을 뻗었을 때 달랑 말락할 거리 얼굴에서 적어도 50cm 이상은 떨어진 상태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스튜디오는 잘 돼 있습니다, 지금.
3: 네. 네. 세 번째, 이 스마트폰은 고개를 숙이지 말고 기기를 가슴보다는 최소한 위에다 놓고 가능하면 눈높이에 가깝게 올리는 것입니다.
1: 아하.
3: 이 핵심은 목을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화면을 내 눈높이로 가져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길거리에서 이런 분 보기는 아주 어려운데요.
3: 또 뭐 노안이 생기면 오히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 아 그것도
3: 들어오진 않고
1: 예예예 예.
3: 뭐 하늘에서 주신 어떤 변화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1: 네.
3: 예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좀 오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1: 네.
3: 노트북은 이렇게 숙이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나온 어떤 뭐 장치들 중에는 노트북 바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1: 네네.
3: 네, 그런 걸로 하면 이제 모니터처럼 이렇게 노트북 화면을 좀 세울 수도 있고요.
1: 조금 올리는 그다음에, 거군요. 네.
3: 예, 그다음에 키보드도 이제 무선으로 된 외장 키보드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마우스
1: 예.
3: 같은 것들도 그 노트북에 달린 이런 걸로 쓰려면 이렇게

0: 칭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동작이 효과적이겠습니까?
1: 이게 스트레칭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네. 목을 세게 돌리는 스트레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0: 아.
1: 그 신체 정렬을 되돌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1: 기본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턱을 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면 보고 앉아서 턱을 아래로 숙이는 게 아니고요.
0: 예.
1: 턱을 수평해서 뒤로 살짝 밀어넣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중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0: 네.
1: 자세를 잡는 것이 좋겠고 요걸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그렇지. 좀 쉬었다가 또 5초 정도 유지하는 것을 하루에 한 5번 내지 10번 정도 반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는 목 옆 스트레칭인데요. 한쪽 귀를 같은 쪽 어깨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여서 예, 반대쪽 목이 좀 당기는 정도로 15초 내지 20초 정도 유지하면 좋습니다. 이때
0: 예.
1: 이제 손으로 억지로 누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고요.
0: 아.
1: 자연적인 그 머리의 무게를 중력에 맡겨서 살짝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예.
1: 예 마지막 세 번째는
0: 거군요. 네네.
1: 날개뼈 모으기인데요.
0: 네.
1: 등 뒤에 있는 그 날개뼈라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슴이 내밀어지게 되는데
0: 아.
1: 일부러 과하게 내밀 필요는 없고요.
0: 예.
1: 날개뼈 양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바디 뒤에 주머니 있잖아요.
0: 예.
1: 그쪽 방향으로 좀 아래쪽으로 가운데
0: 예.
1: 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5초 정도 유지하면 되는데요.
0: 네.
1: 거북목은 이 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등과 어깨도 같이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이게 이제 가슴을 펴면서 턱도 좀 당겨주고 뭐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1: 아, 예,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0: 예. 예. 중간에 제 억하는 소리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안 해보던 동작을 하니까 근데 이제
1: 그렇죠, 예.
0: 예, 습관이 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걸로 또 생각이 됩니다. 어우, 갑자기 굉장히 시원한데요. 예.
1: 그러니까 그게 시원한 게 느껴진다는 게 평소에 얼마나 거기가 그 혹사를 당했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어깨에게 목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자, 어깨가 이제 거북목이 있으면 이제 지금 이제 어깨 이렇게 폈을 때 느낌이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목을 풀 때 가슴 근육도 좀 눌러 주게 되나요? 이게 펴는 거 했으니까 어떻게 반대인가?
1: 예, 아까도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깨랑 목이랑 결국은 등과 다 같이 가는 것인데 세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0: 예.
1: 같이 해주시면 그런 가슴 근육 늘려주는 운동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0: 예.
1: 이 거북목하고 라운드 숄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자세 패턴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어깨가 앞으로 맞고 가슴 근육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기 쉽기 때문에
0: 아.
1: 그러면 목을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다시 이제 목이 앞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이때는 이제 조금 다른 스트레칭이 있는데 문틀 가슴 스트레칭이라는 말을 붙이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0: 문틀에다가
1: 네. 양쪽에 이제 문 사이를 지켜주는 문틀이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1: 거기다가 이제 양팔을 90도 정도로 이렇게 빼고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가지고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는.
0: 아.
1: 우리 옛날에 왜 노적기 왜 국민체조에서 했던 그런 자세로 예,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는 정도로 한 20 내지 30초 정도 유지하면은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예. 말씀해 주신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여하튼 이제 거북목 증상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줄
1: 그렇죠.
0: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스트레칭을 할 때 이제 뭐 그 과욕을 부리면 안 될 것 같고 뭐 주의할 점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될 얘기 어떤 거 있을까요?
1: 예,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세게 꺾지 말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반동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요.
0: 예.
1: 세 번째는 이거 할 때 조금이라도 저리면 그걸 멈춰야 됩니다.
0: 예.
1: 예. 특히 이제 목을 좀 세게 돌려보겠다고 이제 360도 크게 돌리는 동작이라든지
0: 360도로
1: 들다 보면은
0: 돌릴 수 있는 사람은
1: 나잖아요.
0: 없겠죠. 180도
1: 예.
0: 힘들 것 같네요.
1: 아니 목을 예. 이렇게 턱을 가슴에다 대고서 이제 위로 해서 막 크게 돌리는 거 예전에들
0: 예. 예.
1: 학교 다닐 땐 체조 때는 했었는데
0: 네네네네.
1: 이제는 그러실 나이들이 아니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비틀다 보면 좀 시원해서 쭉 하다 보면 뚝 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0: 네.
1: 뚝 소리가 날 때까지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0: 아.
1: 그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목을 좀 더 강하게 잡아당겨 달라 그러면 좀 더 시원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동작은 자칫 이제 인대에 손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시원하게 당긴다 정도가 적당하고
0: 네.
1: 시립한 통증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손이 저린다든지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있으면 이건 다

0: 단순 거북목이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린 디스크가 눌리는 신경 압박 어떤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1: 예. 아 이게 근데 지금 방송하다가 이게 굉장히 예. 시원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0: 예, 그러니까 시원해질 정도로 예.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막 이제 하다 보면 또 재밌어가지고 이제 더 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과하게 하지 마시고 예. 모든 운동 스트레칭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고요.
1: 예.
0: 한 번에 세게 왕창 많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좀 안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최대한 네.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의할 점을 정리해 주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이 너무 열심히 하면서 이제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0: 네.
1: 적당하게 풀어주면서 이제 거북목 증상의 반대 방향으로만 조금 이렇게 힘을 줘보자 뭐 이런 정도 생각
0: 예.
1: 저는 했습니다. 예. 자, 건강 100세 황희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시사등급 교양등급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희섭의 세계도시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정희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지난주에 이제 알함브라 궁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3: 네.
1: 마침 그 엔지니어께서 신혼여행을 알함브라 궁전 그라나다 다녀오신 분이 프로그램 같이 했어요.
3: 아.
1: 예, 그러면서 맞다고 알함브라 궁전 가서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고.
3: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대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힘들 수 있는 요소.
3: 네.
1: 예, 방송을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보고 네. 느끼는 게 또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 알고 보는 것과 이 모르고 보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나고요.
1: 예.
3: 그리고 알고 봐야 더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1: 그럼요. 예.
3: 그래서 일단 그 알람브라 궁전을 보기 전에 그
1: 예.
3: 알람브라에 있었던 그 마지막 그 이슬람 왕조 그 나스르 왕조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1: 나스르.
3: 네.
1: 예.
3: 이 나스르 왕조가 그 1230년부터 1492년까지 존재했으니까
1: 예.
3: 250년 이상 존재를 했습니다.
1: 오.
3: 이 나스르라는 말이 아랍어로 그 승리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래서 그 중동의 축구팀 이름에 알 나스르 이런 게 있어요.
3: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알이 또 정관사니까
3: 네.
1: 그러니까 승리라는 팀이네요.
3: 맞습니다.
1: 예.
3: 근데 신이 이제 알라신이 준 승리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1: 예.
3: 그래서 13세기부터 이 멸망 직전인 그 15세기 후반까지 이 나스르 왕조는 그 언제 카톨릭 군대가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알람브라 궁전에 뭐 요새도 만들고 중축을 하고 뭐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 예.
3: 절박해야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절박함 속에서 점점 더 알람브라 궁전은 이렇게 장대해지고 웅장해져 간 것이죠.
1: 그 전란이 있을 때 팔만대장경 생긴 것과 또 비견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3: 이 나스르 왕조는 결국 이제 스페인의 그 카스티아 왕국과 그 아라곤 왕국이 주도하는 그 레콘키스타 우리말로 하면 스페인의 국토 회복 운동인데요. 이 레콘키스타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1: 네.
3: 근데 이 레콘키스타라는 말이 그 스페인 말로 재정복이라는 뜻입니다.
1: 아, 레콘키스타.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1: 네. 리 뭐 콘퀘스트 뭐 이런 정도
3: 맞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을 당했지만
1: 예.
3: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이슬람 세력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1: 예.
3: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다는 그런 의미의 그 레콘키스타 운동을 통해서 스페인은 그 국토를 되찾는 것이죠.
1: 아, 근데 250년 동안 지배를 했다는 건 또 이슬람 세력이 대단하네요.
3: 대단합니다.
1: 예. 그냥 잠깐 뭐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3: 네.
1: 예.
3: 네,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뭐 한 왕조가 있었던 시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3: 맞습니다.
1: 예.
3: 700년 중에서 나스르 왕조가 250년을 있었으니까요. 대단히
1: 예.
3: 긴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알람브라 궁전 안에는 좀 이렇게 보고 가야
1: 예.
3: 이렇게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곳의 관광 포인트가 있는데요.
1: 네.
3: 그 나스르 궁전이 있고
1: 예.
3: 알카사바라는 게 있고 까를로스 5세 궁전이 있고
1: 네.
3: 또 헤네랄 립 페라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에 넘어갈 때마다 또 여권 보여주고 표를 보여줘야 되니까.

0: 그러니까
1: 여권을 계속 검사를 해요?
0: 계속 검사합니다.
1: 공항도 아닌데.
0: 네.
1: 네. 그러니까 아 그때는 이제 신분증 명서 보자는 거겠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출입국하는 게 아니라.
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뭐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1: 아.
0: 그래서 나스루 궁전은 그 술탄과 왕실 가족의
1: 예.
0: 그런 집무 공간이면서 거처였고요. 그리고 까를로스 5세 궁전은 역시 그 까를로스 5세가 이렇게 증축 개축한 그런 궁전이고
1: 예.
0: 알카사바는 요새이고요. 그리고 헨네라 리페는 왕의 여름 별장으로서 아주 연못도 있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 적어도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정도는 알고 가야
1: 글쎄요.
0: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1: 예.
0: 모르고 가면은 좀 약간 의미가 없. 퇴색되는 것이죠.
1: 한번 듣고 뭐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하시더라도 여하튼 이렇게 좀 각기 다른 네 개의 구역이 있다 이런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지요.
0: 네.
1: 예. 이제 뭐 그라나다는 저 못 가봤어요. 아람브라 궁전 이름만 알아요. 뭐 이제 이런 상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좀 보면은 이슬람 왕조 시절의 유적인데 뭐 유럽식인 것 같고 그래요.
0: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1: 아.
0: 보신 거고요.
1: 예.
0: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양식의 그런 궁전이 있는데
1: 예.
0: 왜 이런 뜬금없는 건축물이 그 궁전 안에 있냐 그러면 1526년에 그 그라나다로 그 이렇게 온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1: 예.
0: 또 스페인 왕이었던 그 까를로스 1세가 신혼여행을 와서 기존에 있는 이슬람 궁전을 헐어버리고
1: 아.
0: 그 자리에다가 이탈리아식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이제 뭐랄까 보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위치만 이제 그 이슬람 시대의 알람브라 궁전이고.
0: 네.
1: 아.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권력이 바뀌었다 그래서 뭘
1: 예.
0: 헐어버리고 직구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이런 뜬금없는 건축물이 그 이슬람을 대표하는 궁전 안에 르네상스 양식의 이 궁전이 있게 되는.
1: 종교를 떠나서 더 오랜. 그 유적이 파괴됐다는 측면에서
0: 네.
1: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까를로스 1세, 5세가 막 혼재되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내용 중에 참,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0: 참 잘 보신 거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1: 저 오늘 왜 이렇게 잘 보죠?
0: 까를로스 예. 1세하고 까를로스
1: 예.
0: 5세하고 이게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까를로스 1세라고 부르고
1: 예.
0: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까를로스 5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뭔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것이
1: 예.
0: 한 나라인 그 스페인의 그 왕보다는 좀 약간 뭐가 있어 보이니까 폼나 보이니까
1: 뭐 좀 더 이제 제국적인
0: 네. 네. 까를로스 5세 궁전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1: 아.
0: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제후라는 사람들이 있어
1: 네.
0: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황제를 정했고요. 스페인 안에서는 그냥 본인의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 되는 그런
1: 예.
0: 절차였기 때문에 그 왕호를 이렇게 부여하는 규칙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까를로스 5세와 까를로스 1세는 같은 사람이다.
1: 아.
0: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일 때는 1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으로 이제 지칭이 될 때는 5세 이렇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까를로스가 네. 다섯 번째 까를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1: 사람이
0: 다섯 번째였고
1: 예.
0: 스페인에서는 첫 번째였고 그렇기 때문에 1세와 5세가 나뉘는 거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예.
0: 이 건축할 당시에는 왜 이것을 부시느냐 기존에 있는 곳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가면 되지.
1: 글쎄요.
0: 굳이 왜 부시느냐 그랬더니 까를로스 1세가
1: 네.
0: 아, 우리가 레콩키스타를 통해서 다시 국토를 되찾았으니까 기독교의 위상을 보여주자.
1: 아.
0: 그래서 부시고 다시 지었지만
1: 예.
0: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정말 알람브라의 흉물이다. 알람브라의 미적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1: 예. 자, 알람브라 궁전이 네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스르 궁전, 알카사바, 까를로스 5세 궁전, 헤네랄 리페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 있는데
0: 네.
1: 그건 뭐 줄도 길고 좀 저 더운 날 짜증도 날 수 있고 악담을 조금 했는데 시간 많지 않고 이제 한 군데 정도 본다.
0: 네.
1: 그러면 어디를 골라가야 되겠습니까?
0: 그러면은 역시 뭐 나스루 궁전이고요.
1: 예.
0: 나스루 궁전에 사람이 제일 많고요. 알람브라 궁전의 어떤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나스루 궁전 안에는 그 왕의 집무실인 그 살라데 메수아르라는 방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술탄이 외국 사신을 그 접견했던 그 대사의 방, 그 살라데 엠비바하 돌레스라는 그런 방도 있고요.
1: 예.
0: 그 엠비바하 돌레스가 엠베서더가
1: 그렇겠네요.
0: 되는 것이고요.
1: 예, 예.
0: 그 그리고 인도의 그

0: 아그라에 있는 그 타지마할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는 그 아라야네스 정원도 있고 볼 것이 너무 많고
1: 예.
0: 또 후궁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다는 그 사이가 아하. 진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1: 후궁들끼리
0: 네 예.
1: 그거 사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0: 사이좋게 지냈다는 그 두 자매의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아. 그 자매로 묘사를 했다라는 게
1: 예. 좀 후궁이 둘만 있었나요? 그렇군요.
0: 그런 것도 있고 뭐 예. 볼 것이 너무 많고요. 124마리의 사자가 바치고 있는 그 분소도 있고
1: 오.
0: 또 이슬람 귀족들이 살았던 그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정원과 연못이 된 그 파르탈 정원도 있고
1: 예.
0: 그러니까 이 나스르 궁전 안에 어떻게 보면 아람브라 궁전의 핵심이 있으니까
1: 그렇네요.
0: 어, 시간이 예. 없어서 딱 한 군데를 봐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스르 궁전을 봐야 되는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알람브라 궁전 중에 알람브라 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알함브라라고 쓰는 것 같은데 왜 함부로 알람브라 알람브라 그랬더니 저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스페인어에서는 네. H가 무음입니다.
0: 네. 정확하십니다.
1: 예. 자 오늘도 그라나다 그중에서 이제 알람브라 궁전에 대한 얘기 알함브라 궁전에 대한 얘기를 예, 드리고 있는데 이 그라나다와 관련한 뭐 유명한 노래가 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너무 예. 유명한 노래가 있고요.
1: 네.
0: 많지만 가장 유명한 그라나다에 대한 노래는 그 1932년에 멕시코의 그 작곡가였던
1: 네.
0: 그 아구스틴 라라가 작곡한 그라나다. 노래 이름이 그라나다인데요.
1: 대놓고 그라나다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안이 돼서 뭐 프랑크 시나트라도 부르고 빙 크로스비도 불렀는데요.
1: 네.
0: 이거 뭐 들어보시면 그냥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스페인이나 나은 세계적인 테너 그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1: 아.
0: 그 그라나다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1: 예, 여러분도 듣고 예 반가워하십시오. 그라나다입니다.

0: 이야, 이 플라시드 도밍고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라나다. 네. 예. 아, 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라나다가 그래 나다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1: 참 이게 흥미로운 것은요. 네. 이 그라나다를 작곡한 네. 그 멕시코의 작곡가가 아고스틴 라라라는 분이 이 죽을 때까지 네. 스페인을 한 번도 못 간 상태에서 그냥 그림과 문헌으로만 보고 예. 그라나다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썼다라고 하니까 예. 어떻게 안 가본 사람이 이걸 쓸까. 마치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막 좋아하지만 네. 베들레헴을 가보신 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0: 거기 가기 힘들다면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하면서.
1: 네. 예. 그것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가사에 보면 뭐 그라나다, 띠에라, 소니아다, 포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이게 그 꿈에 그리던 땅이요.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 꿈에 그리던 땅이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미칸타로 에초 데 판타시아. 그리고 나의 노래는 환상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못 가봤기 때문에 이런 예. 가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철저히 환상이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이, 지난주에 이제 선곡도 그렇고 이번 주 선곡도 그렇고 그야말로 그냥 오늘 말씀드리는 곳 그곳에 아주 딱 맞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그라나다 얘기를 하는데 그라나다고 지난주에는 또 그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네. 이거를 또 알람브라 궁전 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들려드렸고 말입니다.
1: 네.
0: 아, 이 귀가 특별히 호강을 하고 여행을 하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라나다에서 이제 알람브라 궁전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해 주셨고 시간이 없으면 나스르 궁전에 가라.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1: 네.
0: 그 알함브라 궁전 말고 이제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다른 곳도 좀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이 뭐 그라나다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볼 것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0: 예.
1: 그래서 그 동굴에서 많이 살던 집시들이 그 살던 언덕이 있습니다. 그 사크로 몬테라는 게 있는데
0: 예.
1: 요 사크로 몬테라는 말 자체는 홀리 마운틴, 성스러운 산이란 뜻인데
0: 이게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사그라다랑 비슷한 뜻이고 몬테는 이제 뭐 그거네요. 산이네.
1: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 동굴에 그 이 산에 동굴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집시들이 이슬람인이 떠난 이후에 많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하는데 물론 예. 지금은 살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고요.
0: 예.
1: 지금은 이 사크로몬테에 그 예술가들이 정착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창작 활동을 벌이고
0: 예.
1: 마치 그 부산의 감천마을 같이 집마다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채색을 해놓은 것이 아주 그 볼만하고요.
0: 예.
1: 그리고 알람브라 궁전에 밀려서 좀 빛을 못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라나다 대성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1523년에 시작을 해서 1704년에 완공된 성당이니까
0: 예.
1: 거의 180년 이상 걸린 성당인데요.
0: 네.
1: 이 성당도 이렇게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모두 이게 혼재되어 있는
0: 예.
1: 진짜 흔치 않은 그런 대성당인데 이 성당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알카이세이라라고 하는 그 아랍 시장 거리가 있습니다.
0: 알카이세이라.
1: 예. 여기서 유명한 것은 역시 그 시샤라고 하는 이제 물담배가 있는데요.
0: 예예.
1: 이 주변에 앉아서 물담배를 이제 싸게 다른 것보다 좀 저렴하게 피시는 분도 많고 저도 몇 번 펴봤는데
0: 예.
1: 그래도 뭐 담배는 아니었지만 좀 많이 피니까 좀 어지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0: 아, 그 담배가 아니에요?
1: 물담배라고 하는데 니코틴이 주가 아니고
0: 과일. 제가 보면 이제 써 있는 그 진리가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써 있는데 그 물담배가 담배가 아니에요?
1: 그 물이 그러니까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데 예. 니코틴이 너무 적게 들어있다 보니까
0: 예.
1: 그렇다 보니까 뭐 담배가 뭐 이름은 담배지만 예. 우리말로
0: 좀 다른 거군요.
1: 좀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죠.
0: 예. 많이 걸러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 네. 물이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0: 예. 그 그라나다의 이제 집시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그 왜 또 집시들 뭐 하긴 뭐 이 사람들이 가겠다 그러면 다 가는 걸 뭐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그 집시들은 또 어디 가도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1: 환영을 못 받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이 집시라는 용어가
0: 네.
1: 그 14세기경의 유럽인들은 이 집시들을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로 오해를 해서
0: 아 그래서 집자가 들어가는 거군요.
1: 네, 맨 처음에는 이집션이라고 부르다가 이가 탈락을 해서 집션이라고 부르다가
0: 예.
1: 결국은 집시라는 말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나

0: 나중에 뭐 일단 정정하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집시로 부르니까 글쎄요. 어쩔 수가 없었고 예. 그런데 왜냐 그러면 이 사크라몬테 지역에 동굴이 많았습니다.
1: 동굴이 많으니까 거기 네. 이렇게 이제 그 집 안 짓고 이제 대충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는 얘기군요.
0: 네. 집시들이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이 없고 네. 가난하니까 그냥 천연스럽게 들어가서 거기서 산 것이고
2: 예.
0: 또 옆집에서 누군가 사니까 어떤 집시들은 와서 또 파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산을 또 파서.
1: 비슷하게 또 잘 파지는데 그런 게 만들어졌겠죠. 뭐. 네. 예.
0: 자연 동굴과 인공 동굴이 합쳐져서 예. 집시들이 이렇게 모인 집성촌이 됐고요.
2: 예.
0: 그렇다 보니까 뭐 집시들이 뭐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이죠. 뭐 체코에서는 이 집시를 보헤미안이라 라고 부르고요. 독일에서는 치게너라고 부르고
2: 예.
0: 프랑스에서는 치간이라고 부르고 스페인에서는 히타노라고 부르니까
2: 아.
0: 이 말은 뭐 전 유럽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집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2: 예.
0: 또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빅토르 위고의 그 노트르담의 꽃추에서도 에스메랄다라는 그렇죠. 여성으로
2: 예.
0: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매혹적인 여성인데요.
1: 제일 유명한 집시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에스메랄다가
2: 예.
0: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까
2: 네.
0: 뭐 동물이 많으니까 모여든 것으로 봐야 됩니다.
1: 스페인은 뭐 이제 유럽에서도 날씨가 좋은 곳으로 꼽히니까. 예. 플라멩코. 그래요. 집시하니까 플라멩코가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집시들의 그 공연 양식 뭐 공연 남한테 꼭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이 플라멩코가
2: 예.
0: 이 플라마 이 불꽃에서 나온 거거든요.
2: 아.
0: 불꽃처럼 춘다.
1: 영어로 하면 플레임이군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나다가 있는 이 안달루시아가 플라멩코의 이 발상지인데요.
2: 예.
0: 그러니까 뭐 이 집시들의 그 사회적 차별에 대한 한과
2: 아.
0: 그 소수민족으로서의 고독을 반영한 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차라든지 뭐 이렇게 수레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거기 이제 가재도구 같은 것들이 허름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바깥에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누구는 기타 둥둥둥둥 두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캐스터넷을 이렇게 손에 들고서는 빙빙빙빙 돌고 이거 이제 근데 공연하는데 가보면은 11시부터 뭐 밤 10시부터 시작하나 뭐 대충 그런데
0: 늦게 시작을 합니다.
1: 클라이막스는 새벽 1시래요. 이게 뭐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예.
0: 스페인 사람들이 밥을 뭐 예. 9시 10시에 먹으니까 그거하고도
2: 예.
0: 연관성이 있고요.
2: 예.
0: 그래서 이게 뭐 춤을 추지 않고는 미쳐버릴 것 같은 울분을 표현하는 춤일 수밖에 없고
2: 예.
0: 중요한 것은 그 19세기에 그 실버리오 프랑코 네티라는 사람이
2: 아.
0: 이 체계화되지 않은 이 춤을
2: 예.
0: 체계화시켜서 세계화시켜버린 그런 게 있고요. 근데 플라멩코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많은데 플라멩코는 아니고 플라멩코가 맞고요.
2: 예.
0: 그래서 이게 단순한 춤이 아니라 그 깐테라고 하는 그 노래로서의 플라멩코가 있고
2: 예.
0: 또 바일레라고 하는 춤으로서의 플라멩코가 있고 그리고 또깨라고 하는 연주로서의 플라멩코가 있으니까
2: 예.
0: 상당한 그 종합 예술이고요. 그리고 또 안달루시아가 이 플라멩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2: 네.
0: 더 볼만한 것이고 또 동굴 안에서 추는 굉장히 몽환적인 플라멩코도 있는 것이죠.
1: 저는 이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그 그라나다는 안 가봤고 이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제 갔는데 플라멩코를 그 아마 마드리드에서 본 것 같아요.
0: 네.
1: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그 플라멩코의 원산지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안달루시아가 이제 그 원산지라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남도 민요를 호남에서 안 듣고 서울에서 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안달루시아의 그 원산지 플라멩코는 좀 다릅니까?
0: 저는 뭐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도 네. 바르셀로나에서도 봤고 뭐 세비야에서도 봤고 마드리드에서도 봤는데 세비야 거는 그나마 좀 볼만했는데 그라나다에서 그 동굴 속에서 본 플라멩코가 최고였고요.
1: 그거는 그 진짜 그 집시들의 그 생활 환경 그 자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생활 환경 자체에서 추니까 더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게 각본대로 짜여진 플라멩코가 아니라
2: 예.
0: 즉흥 연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1: 이건 좀 그렇죠. 워낙에
0: 네.
1: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예.
0: 그리고 이 발구름을 하는데 이 발구름이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진짜 발구름이 다가다가다가다가 이걸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발구름이 빠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라나다의 플라멩코는 빨랐던 것이죠.
1: 난타랑 협연을 하면 재밌겠네요. 예.
0: 마치 그 한국에서 그 무당이 예. 이 신에 신이 들려서 어떤 작두를 타는 그런 광기 그런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발구름이 어떻게 보면 북소리를 대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0: 예. 이야. 아, 그걸 한번 제대로 보러 다시 가야 되겠네요. 안달루시아가 또 그 스페인 전체를 그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건 따파스 문화의 또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1: 발상지입니다. 예. 따파스의 발상지가 안달루시아가 맞고요.
0: 예.
1: 특히 그라나다는 그 타파스의 성지, 타파스의 고향이라고 불립니다.
0: 그러니까 딴 데서 먹은 건 다 무효예요. 딴 데서 구경한 것도 다 무효고 여길 가야 되는데. 예.
1: 이 타파스는 그 덥다라는 의미의 그 타파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 타파르 동사에서 왜 나왔냐 그러면
0: 예.
1: 이렇게 와인을 두거나 맥주를 두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니까 작은 얇은 접시를 그 술잔 위에 덮어놨다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고
0: 예.
1: 그래서 그 덮개 역할을 하는 그 빵에 식재료를 예. 얹어서 먹는 것이 이렇게 관습화가 된 건데 그런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심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0: 예.
1: 아주 좋아서요. 후에서 맥주 한 잔만 시켜도 타파스가 나오고 두 번째 시키면 또 나오고
0: 예.
1: 세 번째 시키면 또 나오니까 식당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0: 아, 20분 있으면 방송 끝나는데 어디 좋은 데 가실까요? 아이고. 그라나다 얘기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스페인 얘기를 이제 바르셀로나 얘기까지 합치면은 이제 6번 한 했나요? 7번 했네요.
1: 오늘 7번째입니다.
0: 그렇죠.
1: 네. 예.
0: 스페인 어떻게 떠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는.
1: 지금 뭐 스페인을 떠나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0: 예.
1: 스페인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0: 예.
1: 그 북유럽의 도시, 북유럽의 국가 그 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0: 오.
1: 가보려고 하고요.
0: 예, 예, 예,
1: 또 여름이
0: 예, 예.
1: 다가오니까
0: 네.
1: 또 시원한 백야가 있는 시원한 도시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세계도시산책 정인섭 도시인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2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2: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9km 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서울 쪽은 양양 분기점에서 강일까지 총 27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도 9km 가량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면원에서 둔대 터널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또 새마을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 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군포까지는 총 21km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은 대관령 부근 3차로에서 방금 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7km가량 어려운데요. 이 안성 분기점 부근 4-5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예, 3S 중에 스포츠의 시간입니다.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월드컵이 18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4: 네, 맞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6월 11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개막이니까요. 네,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0: 왜 좀 더 남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대가 적나? 아닐 겁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월드컵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국 공동 개최, 2개국 공동 개최는 이제 우리가 했고 한일 이제 월드컵이었습니다. 3개국 공동 개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참가국이 늘어났어요.
4: 네, 맞습니다. 예.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를 하고요.
0: 예.
4: 말씀하신 대로 참가국도 기존 32개국에서 그 4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0: 예.
4: 결선 토너먼트도 원래 16강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32강부터 또 시작을 하거든요.
0: 네.
4: 기존과 달리 각조 1, 2위뿐만 아니라 그 조 3위 중에 8팀도 32강에 오를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1승 2패를 하더라도 그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이게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걸 더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4: 네, 그러니까 맞아요.
0: 그래서 자기들 그냥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빠진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유로 대회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사실 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유럽 예. 사람들은 좀 더 강팀끼리 맞붙는 이런 예. 그림을 훨씬 좋아하고요. 사실 그 국제축구연맹 FIFA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축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추진하는 이유는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뭐 카보베르데, 뭐 퀴라조 같은 나라들도 월드컵에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뭐 강팀과 맞붙으면은 좀 큰 점수 차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유럽 예. 축구 팬들은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1: 이게 FIFA 내부의 또 역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그 FIFA 그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이제 이게 축구 뭐 중진국 뭐 이런 후진국 뭐 이런 데에 표를 합치면 많거든요.
0: 맞아요. 인파티노 예. 회장이 정확히 말씀하신 예. 게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월드컵 경험이 없는 데에 표를 안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좀 더 많은 걸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카보베르데, 퀴라소 그래도 이런 것도 외워둬야죠. 네. 예. 어릴 때는 이제 그 지리를 축구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의 도시 이름이 이게 도시인지도 모르면서 뭐 도르트문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축구 보면서 이거 축구의 유익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0: 네.
1: 예. 바뀌는 규정이 또 많지 않습니까? 물 보충 휴식 시간 이게 이게 북중미에서 하니까 어려운 단어 쓰네요. Hydration break. 예.
0: 맞습니다. 네. 수분 보충 뭐 이런 의미고요. 예. 사실 이번 대회부터 전반과 후반 22분부터 그 각각 3분 동안 그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줍니다.
1: 예.
0: 사실상 축구가 농구처럼 22분씩 4쿼터처럼 진행되는 셈이고요.
1: 네.
0: 감독은 이 3분 동안 그 마치 농구의 작전 타임처럼 또 이런 지시를 또 전술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축구 양상이 아예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 앞으로는 이대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 네. 아무래도 예. 좀 지구의 그 기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수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규정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그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예. 필드 하키가 원래는 전후반제에서 이제 완전히 쿼터제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경기가 양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축구도 그러면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0: 네,
1: 예.
0: 맞아요. 뭐 지난 3월에 우리가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 할 때도
1: 네.
0: 정말 22분까지 우리가 굉장히 압도를 하다가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 상대가 전술을 수정해서 우리가 0-4로 완전히 졌거든요. 감독의 그런 전술 역량이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대회입니다.
1: 그렇죠. 예. 또 팀마다 이제 그 특색이 있는데 전반 초반에는 적당히 하다가 이게 분위기가 싹 올라가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전반 중반에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러면 또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예. 뭐 또 정확히 짚어주신 게 축구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강팀 예.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적용을 안 되거든요.
1: 예.
0: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예. 또 이런 템포가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요거 이면에는 앞서 이제 또 FIFA 얘기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또 북중미로 가다 보니까 또 미국 식사고 방식이 적용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맞아요. 예. 사실 선수 보호가 명분이긴 한데
1: 네.
0: 이 3분 동안 광고를 틀 수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자꾸 끊어야 광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라는 거 아니겠어요.
0: 맞아요. 예. 해마다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FIFA나 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광고를 틀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좀 미국식 그런 상업적인 부분이 좀 적용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다른 규정은 또 뭐 있습니까?
0: 네, 일단은 경기 지연을 좀 막고 좀 스피디하게 하기 위해서
1: 예.
0: 골키퍼가 골킥을 5초 이내에 차지 않으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지고요.
1: 오.
0: 그리고 경고 누적은 그 조별리그와 8강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격렬하고 또 거친 경기가 또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0: 특이하게 그 상대팀 선수에게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면 바로 퇴장을 당하거든요.
1: 그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0: 네, 예. 맞아요. 그 사실 최근에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데
1: 예.
0: 사실 선수가 상대팀 선수에게 입을 가리고 좀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입을 가리면은 이게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구분 지을 수 어렵기 때문에 뭐 이걸 FIFA가 좀 강력하게 또 제도로 만들었고요.
1: 예, 예.
0: 지금 습관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입을 가리고 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 선수들도 이 점을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고 이제 그 가리지 않고 대놓고 욕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입을 가리고 뭔가를 하는 중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규정을

0: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이제 또 북한 관계로 다뤄봤습니다만은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이제 어제 우승을 했고 오늘 이제 공항에서 떠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뉴스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네. 내고향이 그 수원에서 열린 그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4강에서 우리나라 수원 FC를 꺾고 결승에서는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제압을 했고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경에 그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우승을 했는데도 좀 오늘도 좀 웃지 않고요. 또 앞만 보면서 좀 쌩하고 예, 돌아갔습니다.
0: 특수관계죠. 네네. 예. 공동 응원단 가지고 벌써 이제 어제 오늘 한 세 번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야, 저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경기는 경기 아닙니까? 서로 이제 한 팀이 이기면 한 팀이 지는 거 뭐 이런 상황에서 두 팀을 다 응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또 앞서 이제 그 북한 관련한 얘기를 교수님하고 나눴더니 이게 또 신학민들이나 또 이런 분들의 또 정서는 또 그게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참 이게 모처럼 또 만들어진 기기이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하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실 텐데, 우리는 또 이제 오늘은 스포츠 차원에서 한번 또 봅시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뭐 스포츠 차원에서는 사실 예. 승패를 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공동 응원단이 존재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탈북민이라든지 뭐 굉장히 남북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건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요. 반면 저도 경기장을 다녀왔는데 네. 사실 그 공동응원단이 우리나라 수원 FC 위민 선수가 그 실축을 할 때도 환호성을 지르고
0: 그건 아니에요.
1: 네, 내 고향이 네. 좀 골을 터질 때 더 큰 함성을 지르는 모습은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참 홈팀이 억울해하는 뭐 이런 홈 경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아 그리고 그들도 우리 민족인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데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야 이게 프로야구 그 결과를 좀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삼성 KT LG가 지금 프로야구 치열한 선두 다툼 펼치고 있고 세 팀이 오늘도 경기합니다.
1: 네. 예. 지금 오늘 그 삼성과 KT가 공동 선두고 LG가 네. 반경기 차로 추격 중인데요. 오늘 예. 삼성이 롯데를 상대로 9대 0으로 크게 앞서 있고 KT는 NC에게 3대 8, LG는 키움에 3대 4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예. 특이하게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두산전에 등판을 해서 6과 3분의 2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거든요. 예. 그 팀이 5대2로 앞서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기면 류현진 선수가 한미통산 200승을 달성하기 때문에 네. 이 기록이 지금 그 송진우 선수가 좀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네. 만약에 한화가 이기면 오늘 류현진 선수의 200승으로 굉장히 또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아는 사람이 뭐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그 맨날 꼴등하던 한화가 최근에 잘하게 됐는데 요즘 조금 성적 떨어졌더니 그날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프로야구 얘기는 이것저것 다 재밌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스포츠,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를 깊이 있게 또 요모조모 알아봤습니다. 일요일인 스포츠 박리인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주말 생방송 정보쇼 이번 주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캐롤 키즈의 When I Dream입니다. 오늘 끝곡 들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주로 서쪽이 더웠습니다. 일사가 강해서 30도에 수렴하는 더위가 이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9.2도, 정선의 기온은 30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동해안 쪽은 25도 언저리를 맴돌면서 상대적으로 해안 쪽은 선선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 또 내일 밤부터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시작되지 않는 지역,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등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를 포함해서 22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 모레 비가 시작되는데 하루 동안만 서울 경기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또 강원과 충청 30에서 80mm, 그리고 이틀 동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에서 200, 또 제주는 50에서 산간 쪽은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많고도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고요. 내일 밤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시작해 내일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조계사에서 진행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원융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경기 양주시 청년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 법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과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악시오스가 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양해각서를 보면 60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항행 자유화를 위해 기뢰 제거에 동의합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합니다.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간 23일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는데 신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 3발을 발사했으며 이에 비밀경호국 대원들의 대응사격으로 총격범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초호황을 이어가는 반도체 업계 안에서도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 임금 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 원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 약 269만 원보다 477만 원가량이 많았습니다. 월 임금 총액 격차는 2020년 316만 원에서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별로도 차이가 커서 해당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는 월 942만 원, 300인 미만 사업장은 450만 원을 수령하는 데 그쳐 격차가 492만 원에 달했습니다. 루마니아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칸의 리미에리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제79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품으로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이 농산물 즉 재화가 아닌 가공된 상품인 용역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조선 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시우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서 이틀 연속 단독 선두를 달리면서 시즌 첫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김시우는 오늘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렌치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언더파를 쳐서 중간합계 21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김시우와 같은 조에서 경쟁한 임성재도 중간합계 17언더파로 공동 4위에 자리하면서 마지막 4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노립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서해를 비롯한 제1도련선 주변에 군함 등 선박 100여 척을 배치했다고 대만 고위 안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대만 국가안전회의 수장 우자우시의 비서장은 현지 시간 23일 SNS X에 이같이 공개하고 중국은 현상 유지를 파괴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유일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도 쏟아지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뭐 전 세계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기존에는 무역전쟁, 관세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전쟁도 일으키고 있고 끝맺음은 더 어렵고 그 사이에서 또 경제는,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뭔가 유동성 확장 이슈도 있거든요. 이게 또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KBWM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책 제목이 트럼프의 진실입니다. 네, 진실. 네. 어떤 걸 좀 알고 싶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들이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을 뜨겁게도 하고 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자국의 AI 패권의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AI 패러다임이 되게 커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면 뭔가 확장적이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되거나 반향적인 그 역반응, 그러니까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는 계산되지 않고 치밀히 계산되지 않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진실은 위험하다.
0: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고 네. 계산된 게 있겠지만
1: 네. 네.
0: 물론 계획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니
1: 그렇죠.
0: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그렇죠. 없다.
1: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물리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그렇죠. 뭔가를 때리면은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파만파로 커지거나 이게 이제 정책으로 제어가 못 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정책자들은 기본적으로 서서히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고 미국의 패권에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한다면 모든 정책들을 다 시행을 해버리죠.
0: 강하게
1: 시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자산시장이 뜨거울 때는 환호를 부르짖죠. 왜냐? 정말 트럼프 형은 정말 똑똑해, 스마트해. 이런 발언까지 해요.
0: 역시 트럼프야, 그러면서.
1: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정책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때 정상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막 앞에서 이끌어갈 때는 평탄화된 길로 갈 때는 사실은 좋아요.
0: 아하.
1: 따라가면 앞이 보이고 예. 고지가 보이고. 근데 정상 부근에 갔을 때 보통 산 지형이 꼬여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사실 같이 참석했던 이 등산원들도 쉬게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제 공유되는 분위기도 이제 조성하고 체력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끝까지 밀고 가려는 부분에서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실의 포인트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정말로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 알았고 2기 집권 초반에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는데
1: 네.
0: 점점 이렇게 보다 보면 좌충우돌 하고 있고
1: 네.
0: 왜 그런 논쟁도 많았잖아요. 저게 다 치밀하게 전략이 개선된 거다.
1: 네.
0: 아니다. 돌발적인 거고 우발적인
1: 네.
0: 게 많다.
1: 그런데
0: 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1: 네. 네.
0: 앞으로도요. 더.
1: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뭘 실수했을까요? 초반에는 그 당시에 팡이라는 기업들 연방정부 규제 철폐하고 세금 낮춰주니까
0: 네.
1: 그때도 이제 TCJA 텍스컵과 일자리 창출 이걸 하니까 이 기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팡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환호를 하는 거죠. 역시
0: 네.
1: 트럼프였구나. 이게 맞았다.
0: 실효세율도
1: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후반기에 가면서 기존에 외쳤던 빅테크가 살아나면 모든 제조업이 살아날 것 같았지만 사실 제조업의 리쇼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지만 나머지 전통 제조업들 예를 들자면은 뭐 섬유, 화학, 기계, 철강 이런 이제 전통 제조업들은 계속 후퇴를 하는 거예요.
0: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1: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될 수가 없는 게 개인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소득들이 미국에서 2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최근
0: 네.
1: 숫자를 보시면. 근데 거기서 대략 한 15조 달러를 서비스,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주택 렌트, 그다음에 음식료 서비스 이런 쪽

0: 불안하지 않아요.
1: 생산 능력 자체가 늘지를 않고
0: 늘지를 않습니다.
1: 정책구호만 네, 세게 그렇죠. 나오고 있고.
0: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냥 빅테크 우리 IT 살리기 주가 살리기다. 이게 오히려 명확한 얘기죠. 그런데 일기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18년도 19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때랑 지금이 대접입니다. 19년도에 20년도로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구축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풀어도 제조업은 계속 전반적인 제조업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빅테크만 좋았지.
1: 네.
0: 그러니까 제조업이 막 축소가 되니까 고용이 사라지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돈을 찍어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조 기반이 이미 후퇴가 돼버렸고 사람들은 가성비 때문에 미국인들은 상품, 내구재, 그다음에 비내구재 상품들은 다 외국에서 써요. 중국이에요 그냥 그게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구축 효과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가 서서히 추락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때 미중 회담을 연 겁니다.
1: 아, 그러면서 사실은 2018년, 2019년 초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가 되기는
0: 네,
1: 했죠.
0: 네.
1: 뭐 사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가 네, 터지긴 네. 했습니다.
0: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분위기는 완화가 됐지만
1: 네.
0: 그래서 금리나 자본시장의 어떤
1: 실질적으로는 뭐
0: 그런 이제 트러블들은 좀 적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2천억 달러의 서비스와 상품 구매를 약속했다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1,700억 달러, 그 다음에는 한 500억 달러.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초반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반에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배척하듯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요. 네. 항상. 근데 후반기에 가면은 결국 제조업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를 목도를 하게 돼요. 스스로. 지표가 그걸 다 말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중국한테 사조.
1: 다시.
0: 네. 사조라고 하는 구호의 차원에서 미중회담을 열게 되는 거죠.
1: 그게 2026년 5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2018, 그러니까 20년도 회담이 이제 적극 이제 추진이 됐으니까 1기의 2020년도 모습인 거죠.
1: 자,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리쇼어링, 다시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 위대한 미국 네네. 마가 프로젝트
0: 네네.
1: 부르짖는 거를 많이 봤지. 그 데이터로 얼마나 또 검증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이 살아나는지는 사실은 네. 검증해 보긴 쉽지 않았는데
0: 그렇죠.
1: 아직까지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뭐 에너지 특히 이제 미국은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많으니까 물가 많이 좀 낮추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좀 달러의 위상도 더 높이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이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초반에 일기 때 나타났던 구축 효과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해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설비 투자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현상 그러면서 이제 구축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투자를 못 하니까 고용의 일자리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1: 오히려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금리가 올라버리고
0: 네네.
1: 그 때문에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위축이 된다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당연히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비상경제 권한법으로 시행했던 이제 관세도 무효화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122조의 근거에서 관세를 글로벌 보편관세를 매겼는데 그것도 최근에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연방정부는 당연히 항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돈이 사실 예상한 것처럼 선언했던 것처럼 1조 달러씩 거치지도 않았어요. 한 2천억 달러 내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재정에 보태서 내가 쓰면 재정 건전화가 될 수 있어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제 그 돈도 사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환급이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게 환급을 빨리 열심히는 안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환급 안 받는 건 잘하는 일이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환급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이제 군집 예. 효과로 아, 나도 할래.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할래. 이렇게 되면
1: 기존에 냈던 관세들.
0: 그렇죠. 그 관세들에 대한 이제 결국에 재정으로 포함을 해서 돈을 쓰려고 했던 계획들.

0: 거는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상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1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것을 무언가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연방 정부의 규제 철폐를 세금 인하라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네. 그래서 성장주의니까 이건 글로벌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돼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됐던 거고 네. 2기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대한 이제 꿈을 갖고 있었어요. 파나마 운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의 원유 컨트롤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랜드 영토권 이거는 이제 덴마크하고 연초에 협의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 원유까지도 다 갖고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건 힘들겠지만 러시아까지 회유를 해가지고 원유 시장을 완전히 자영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오펙에서 중심이 됐던 어떤 이제 원유 컨트롤권이 미국으로 완전히 이제 이 재편이 되게 되고 미국이 재편이 되면은 원유 가격은 안 그래도 쉐일 오일을 트럼프 시기에는 항상 증산을 하면서 많이 캐왔단 말이에요. 이제 채굴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 원유 컨트롤권까지 갖게 되면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은 미국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원유만 다 손 안에 놓게 되면은 사실 아시아 제조 국가들 중국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언제든 위협을 할 수 있고 원유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통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원유 가격이 사실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셔도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만 확 낮춰놓으면은 언제든지 금리나의 명분 당위성 같은 돈 풀기는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4, 5월 달에 물론 지금은 금리 불안 때문에 네. 금융시장도 조정을 보이지만 예. 4, 5월 달에 왜 이렇게 증시가 오히려 전쟁하니까 증시가 미국은 더 뜨겁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4월에 뭘 발표했냐면 ESR 자본 비율을 갖다가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업은행들이 채권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항상 높게 6%대에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채권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면 이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못했었어요. 근데 4월에 재무부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ESR을 갖다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로 나가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스로 나가는 금액은 보통 산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산업에 직접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최근에 많이 있는 이제 사모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재간접 펀드처럼 일단 그쪽을 투자해서 거기서 투자 배분을 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액들이 최근에 대출과 리스 금액만 보면 19조 달러까지 급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지출이나 이런 계획에서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은 거침이 없는 거죠.
1: 자본 조달력이 더 네, 좋아지고.
0: 더 세지니까.
1: 근데 사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그걸 위해서 또 유동성을 이제 풀기 위해서 네네. 이런 또 정책들을 해놨던 거고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0: 그렇죠.
1: 우리 증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유신익 박사님도 트럼프의 진실 이 책에서 상당 네. 부분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네네. 설명하시는데 또 할애를 하셨어요. 네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네. 달러와 이제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네네. 발행을 하는 만큼 미 국채를 사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채권을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네. 찍어낼 네. 수 있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 이유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0: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그 전에 MMT 현대화폐 이론을 미국이 얼만큼 오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1: 화폐 이론 네네. 오늘 경제학 시간 네네. 좀 쉽게.
0: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체중계를 달잖아요. 네. 몸무게를 달면은 표준안이 있잖아요. 키 네. 175에는 몇 킬로그램.
1: 적정 몸무게.
0: 네, 적정 몸무게였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파나 전통 경제학파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국가의 재정 수준 얼마야 돼?
1: 이 정도.
0: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얼마야 돼? 뭐 이게 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MMT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체중계는 우리 중력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게를 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라는 게 이제 근본이제를 넘어왔으니까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달러랑 금이랑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달러라는 종이 한 장이 있었을 때 이게 신용화폐라고 그러는데 이 달러가 그러면 진짜 이 달러의 가치는 그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진짜 전 세계가 황폐화됐어요. 그럼 이 달러 하나 가지고서 물 몇 통하고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음식 뭐 얼마나 바꿀 수 있냐?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때 정해놓은 관습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치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돈을 풀면 되고 이 얘기는 체중계로 다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몸무게가 100kg든 아니면 150kg든 씨름 선수처럼 뭐 그래도 150kg가 되고 뭐 175에 150kg가 되더라도 근육질만 있고 몸 자체 내장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주의가 MMT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결국에 너무 많이 이제 살이 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실 언젠가는 비만이 오게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비만이 올 것 같으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세금으로 그걸 잡으면 된다. 세금이 일종의 이제 비만이 광대해지는 걸 막는 자정적인 인플레이션 어떤 완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 있을 때도 이제 이 유효세율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걸 받고 나서 나중에 디덕션 받고 최종적으로 내는 진짜 네. 세금 있잖아요. 유효세율을 높이자고 했었어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뒤로 유효세율은 계속 낮아지죠. 스냅으로 트럼프 1기 거치고 트럼프 2기.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정부 때도 이제 부자 증세나 이제 대기업 증세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건드렸어요. 왜냐? 여론이 악화되거든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한번 낮춰놓으면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유효세율은 미국이 지금 거의 이제 16 정도 나오고 있고 그 한계 유효세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자를 한 단위 할 때 거기서 거두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세율이 얼마나 그게 한계 유효세율이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서 일단 수익만 내면 세금은 10%밖에 안 되니까 일단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항상 매해마다 이제 부채 한도 예산 합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어차피 이 나라는 빚더미의 국가고 부채를 계속 발행해도 어차피 누군가 사준다는 걸 아니까 무한히 발행해도 되지만 연간 써야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연간은 이만큼 계획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세입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세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쓸 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연간 이자가 사실 1조 3천억 달러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 이자만?
0: 네, 이자만. 그러니까 총 예산이 한 7조 한 4,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초과 지출을 할 게 뻔하게 됐어요. 이자만 1조 3천억 달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국에서 그러면은 지금 거의 40조 달러가 되는 이제 부채를 쌓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국가들한테 다른 국가들한테 투자를 받고 막 이러죠. 그런데 이 부채 쌓아진 것은 항상 터지진 않아도 항상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민주당은 그렇죠. 공화당을 공격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1: 뭐 집권할 때마다 서로가 다 똑같긴 그렇죠. 합니다만
0: 항상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예 어차피 그러니까 전통화폐는 어차피 무의미하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서 이 쌓여져 있는 전통화폐로 쌓여져 있는 국채를 갖다가 부채를 갖다가 그냥 다 녹여버리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출발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담보로 하는 이제 우리가 현금 예를 들면 현금 1원을 맡기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현금 1원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당연히 국채나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채 투자에 유용해지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바꾼다고 칠게요. 네. 미국의 유동성 M2가 한 22조 달러 되거든요. 그 22조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22조 달러가 담보자산을 맡기면은 이 담보자산은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22조 달러 가지고 국채 투자를 다 해요. 그럼 국채 시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1: 엄청 또 커지고.
0: 그 이거는 뭐냐면 부채가 많은 국가의 입장에서 장점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게 만약에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우린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시대의 돌변, 격동의 시대를

0: 겪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마디로 탁 갑자기 내가 종이돈 달러 1달러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돈을 맡겨놨는데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받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통화 승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버는 통화 대비 M2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네. 뭐 대비해서 비율로 얼마나 늘어나. 이게 순식간에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버는 통화 대비 스테이블 코인과 원래의 예금. 내가 맡겨놓고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으니까 예금. 이 금액이 갑자기 더블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통화량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0: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통화 승수가 갑자기 두 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산 인플레이션도 세지지만 중요한 건 상품 가격에 흔들림도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시지만 AI 시대가 되면 물가가 다 낮아질 거고 보편적인 소득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1: 어떻게 유토피아만 있겠습니까?
0: 네.
1: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라도 유동성을 더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0: 네네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어차피 빚으로 이어가던 미국 경제였고,
0: 네네.
1: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또 투자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또 딱 맞는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민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의 전통화폐를 이제 서서히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1: 부정을요?
0: 부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화폐가 어떻게 역사를 흘러왔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 유럽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 이제 군주들이 다 있었는데 국가 통일된 화폐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그때부터 이제 획일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각 군주들이 각자의 화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노예들을 이제 거느리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뭔가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줄 때 자기가 쓰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 가지고서 뭐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았는데 군주님 가가지고 이 화폐랑 나 쌀 몇 가지랑 바꿔주세요. 이러면 이제 돈 바꿔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의 수단의 매개체로서 그때 화폐가 자체적인 발행이 군주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화폐가 이제 중소 난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획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의 기반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동자가 얼만큼 벌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얼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통일을 하는데 각 그 군주들이 이미 발행한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뿌려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회수해가지고 국가가 인정한 화폐로 바꾸는데 시간만 거의 100년에서 15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화폐라는 거는 국가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금의 근원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 세금의 어떤 체계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폐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러 이제 신용화폐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민간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를 갖다가 널리 쓰이게 만들겠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디지털 화폐, 소위 얘기하는 CBDC 있잖아요.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였다.
1: 중앙은행 중심으로.
0: 네, 중앙은행 중심으로. 그랬다면은 어디에 이 돈이 있고 누가 이 돈을 받았고 이게 다 체크가 다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니에요. 발행 주체는 민간의 발행 기업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클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러면은 이 원천이 어떤 소득 어떤 노동 행위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다 체크 못합니다. 물론 서클 붙잡아놓고 감사원장 딱 내밀면서 이거 다 보안상 다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그러면 다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화폐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세금의 근원인 기반은 사실 더 약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돈을 맡겨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업가이고 부자예요. 이게 시대가 점점점 변하게 되면 나중에 어쨌든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게 더 빠르고 간편해. 만약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도 준대. 이러면은

0: 당연히 그걸 받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을 어차피 바꿀 거 그냥 임금 받을 때 그걸로 받을래요. 월급 받을 때. 그러면 사실은 그 돈들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이제 소득의 근원이 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사고팔고의 원천이 되게 되면 네. 국가의 전통화폐 발행에 의한 시스템들은 서서히 약화되는 거예요.
1: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0: 그렇죠. 서서히 약화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돈의 관점이 단순히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화폐는 이제 더 이상 가치를 보존하거나 어떤 저장의 수단으로 쓰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즉 이걸 수단으로서 더 많은 증권, 더 많은 그 기구, 더 많은 에셋들을 만들어서 국가 부에 도움이 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를 모든 정부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냥 마구 찍어낼 수는 없고 뭔가 네네. 기준이 필요하니까 네네. 달러에 패깅된 달러에 그렇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까지를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과거에는 금 본위제가 있던 시절에는 금이 있는 만큼만 네. 달러를 찍어내겠다라고 했다가 그렇죠. 금 본위제가 닉슨 쇼크처럼 네. 이제 폐지가 된 이후에는 사실 뭐 이제는 금 없이 달러를 마구 네. 찍어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달러 없이 스테이블 코인만 더 넘쳐나는
0: 바로 찍어낼 수 있죠. 그렇죠.
1: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0: 거죠. 충분히 올 수 있게 되죠. 화폐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화폐를 만드는데 국가가 100년 이상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화폐 개혁 하나 잘못하면 네. 뭐 정권이 네. 날아가기도 하고요.
0: 네. 그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심이라고 해도 쓰여지게 되면요. 이건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1: 근데 이거는 이미 날아간 화살 아닙니까?
0: 이미 날아간 거죠. 이미 이거를 상용화를 다 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증권이냐 아니면 그냥 토큰이냐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만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자를 지급하게 해줘요. 이런 게 이제 서클이나 발행사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예금 2% 3% 뭐 받으려고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만 내 돈 맡기고서 코인만 갖고 있으면은 돈이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대는 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업은행들, 미국에 있는 많은 상업은행들이
1: 은행이 무너지죠.
0: 순식간에 예금이 이탈해야 되겠죠.
1: 그러니까 내가 코인만 갖고 있어도 이자를 주면은 뭐하러 내가 예금을 해?
0: 그렇죠.
1: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기존 화폐 시스템, 은행 시스템 무너질 네. 수도 네. 있으니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고. 근데 아까 그 달러 이야기를 잠깐 하면 네.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될수록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네. 그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신용이고 권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경제의 힘이고. 네. 그걸 그러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걸 미국이 그냥 두고 볼까요?
0: 반대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달러의 힘은 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패권이라는 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진다고 패권이 세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많이 쓰고 누구나 다 요구를 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면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다른 통화 다른 가격보다 제일 비싸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지금 전 세계가 뭘 바라보고 있냐면요. 전부 다 이제 다중통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일본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되 일단 달러하고 바로 연동되는 플랫폼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직거래가 되게끔 하겠다. 이거를 야심찬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지만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강화되면 됐죠.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빨리 바꾸거나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네 나라 스테이블 코인하고 바뀌어지게끔 돈이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통화의 기축이 달러인 것처럼
0: 그렇죠.
1: 스테이블 코인들의 기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0: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일파만파 더 커지게 되면 그리고 상용화가 진짜 시행이 되면 전 세계 플랫폼들은 다 달러 스테이블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0: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 얘기인즉슨 사실상 달러의 그 위상이나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다.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됐지.
1: 참 이게 우리가 달러화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운 게 뭐 화폐량이 늘어나도 달러는 강세고.
0: 그렇죠.
1: 경기가 안 좋아도 달러는 강세고.
0: 그렇죠.
1: 전쟁이 터져도 달러는 강세고.
0: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1: 예.
0: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디지털 화폐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예. 우리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을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강화되면 전 세계 달러의 지배력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세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각 국가들의 통화 화폐가 변동이 너무 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국가들의 암시장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달러거든요. 근데 이 달러가 사실 각 그 브로커라고 그러죠. 브로커들마다 이 수수료를 받는 비율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5% 뭐 10%
1: 예.
0: 근데 이 암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폐 시장에서 거의 30% 40%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일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낫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럼 내 우리나라 국가의 화폐가 너무 불안정해. 나는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나는 못 믿겠어. 당장 내일 뭐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오늘 밤 통화 가치가 떨어지나 폭락하나 안 하나 그걸 걱정해야 돼.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이 변동 가치의 변동은 덜 하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가 좋든 싫든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기타의 통화들, 특히 체력이 약간 신흥국, 그다음에 화폐 변동이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달러로 가만히 있었는데도 달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1: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0: 네네.
1: 근데 그런 식의 이론으로
0: 네네.
1: 비트코인이 또 강세를 보였고
0: 네네.
1: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형편없는 나라들이 또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을 네네. 해서 쓰고 그랬던 네네. 거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좀 비슷한 그림이에요.
0: 그림은 초기의 취지나 뜻은 광대한 뜻은 비슷했으나
1: 예.
0: 가는 방향은 약간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나
1: 네.
0: 나중에 이제 목표물을 갈 때는 좀 다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다른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가치 저장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을 플랫폼이 채택하느냐의 문제에서 비트코인은 초기의 목표를 달성 못한 거죠.
1: 약간 좀 불편함도 있고 거래 그렇죠. 불편함도 있고
0: 가치의 변동이 크다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이제 피자도 주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0.몇 BTC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이제 가치가 오르니까 사실은 이것도 가격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달러로 계산한 환가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투자의 수단이지 화폐로서 교환의 물물같이 교환의 어떤 수단으로서는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왜 피자를 사 먹어?
1: 안정성이 떨어지죠.
0: 그렇죠. 안정성도 떨어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1: 그 피자 주문할 때랑 배달 왔을 때랑
0: 그렇죠.
1: 가격이 달라지죠. 이제 그 비트코인의 단점을 그래서 보완을 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0: 네네.
1: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법안도 마련이 되고 이미 또 많이들 사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0: 네네. 근데 이게 좋은 것 반면에 이 통화량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1: 그것도 민간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그러면은 자산으로서 인정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지급 준비 금을 마련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자율을 결정할게 라는 정책이 있으면 그래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은 손을 떼겠답니다. 중앙은행 인정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발행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발행한 것까지는 맞지 않겠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페드가 이제 지금처럼 금리가 막 높아지는 순간에 인플레가 심하니까 금리를 막 올려요.
1: 예.
0: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더 레버리지가 커지니까 금리를 막 올려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파이라고 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된 파이낸스라는 서비스가
1: 쉽게 말하면 코인
0: 온라인
1: 담보로 대출해 주고
0: 온라인 앱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런 데서 대출 계속 해주고 있고 우리는 계속 공식적인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춰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전통화폐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국채시장을 쪼으면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잡으려고 해도 이쪽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돈이 계속 빨리 돌고 누구나 빌리기 편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플레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자산 인플레가 되게 심하니까 국가의 부채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서 민간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1: 그렇죠.
0: 뭔가 이걸 레버리지로 뭘 사야 돼. 무슨 자산을 사야 돼. 뭔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더 편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면 지금과 같은 예금자 보호제도 아니면은 명문화된 이제 이 디파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출이 마구마구 늘어나게 되면 그 대출이 결국엔 돈하고 바뀌니까.
1: 그럼요.
0: 그럼 뭘 하고 싶겠어요? 투자를 하고 싶겠죠.
1: 그래서 자산 가치가 또 엄청나게 올라갈
0: 그렇죠,
1: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나중에 뭐 내 차를 팔거나 집을 팔거나
0: 네.
1: 뭐 은행 이체하는 거 버겁고 힘드니까 네. 그냥 코인으로 주세요.
0: 그렇죠.
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편리함 이면에는 자산의 버블
0: 맞습니다.
1: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0: 맞습니다.
1: 계속 또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나라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국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0: 그렇죠,
1: 거고.
0: 맞습니다.
1: 그게 또 중앙은행의 통제 밖으로.
0: 그렇죠.
1: 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0: 근데 이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고 되게 좋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커지니까 이건 혁명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 위험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뭘 하죠? 자꾸 자산, 채권, 증권을 토큰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화는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지금은 MTS나 많은 이제 거래 플랫폼으로 사잖아요.
1: 네, 네.
0: 현금으로. 근데 이거를 전자 토큰화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뭐 국채 시장, 증권 시장에서는 좋겠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돈까지도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자 토큰화하는 증권 그다음에 자산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 세계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그 욕구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1: 탐욕들이.
0: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전통화폐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느 국가나 사실 한도는 있어요. 개인별.
1: 그렇죠. 규제도 있고.
0: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나 한도에 지금 규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옥죄고 있는데 주담대는 줄어도 코담대, 네. 코인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런
0: 맞습니다.
1: 역설적인 상황.
0: 네.
1: 그러면은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코인담보대출 같은 걸 이제 규제하는 걸 또 만들면 될 텐데
0: 네.
1: 이게 뭐 민간기 어디 어디까지 막 퍼져 있다 보면은 네.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이신 거예요?
0: 그렇죠. 그 이전에 예. 애초에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하는 그리고 통제 감독하는 주체자가 정부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사실은 발행량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진지 예금이든 대출이든 어떻게 쓰여질 때 이 돈들에 대한 규정도 정부가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니어스 법안도 그 클래리티 법안에서도 그냥 예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지 소비자를 그래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이 자금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더 풀어주거나 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구조차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게 상용화가 이제 6월 7월쯤에는 바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내부에서 그러면 이게 상용화되는 즉시 이미 그 전에 수많은 디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은 쉽게 말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코담대 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 되시면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겁니다.
1: 사금융처럼.
0: 그렇죠. 바로 사금융화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1: 그 요즘에도 보면 연간 그 사금융, 불법 네. 사금융 대출 네. 이자율 뭐 몇백 퍼센트네, 몇천 네. 퍼센트네.
0: 네.
1: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단속을 해도 쓰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왜 못 잡느니 막 이러고 있는데 이른바 코인담보대출, 디파이가
0: 네.
1: 더 많아지면 사실은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디 가서 뒷골목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더 어렵다는 거네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금융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 섀도우 이코노미가 각 국가별로 이제 전체 화폐량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나라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전체 발행한 돈에 대비해서 규모를 보시면 15%에서 20%까지 육박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1: 그것도 추정이고.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이제 CBDC 중앙은행이 네. 통제 가능한 사실 이거는 그냥 전자화폐화 그쵸, 하는 그쵸, 거가
0: 그쵸.
1: 안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게 사실 또 그런 이유겠네요.
0: 그렇죠. 종이돈보단 그래도 그나마 디지털화된 돈으로 하되 이제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이 룰을 그러면 사실 깨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연준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디지털 화폐를 하자 그냥 CBDC를 하자.
1: 연준도.
0: 네, 연준도.
1: 거기도 중앙은행이니까.
0: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도 하고 이스라엘, 영국도 다 동참해가지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가 간 전송하는 것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거 한 번에 바꾼 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1: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앙은행과 네. 정부의 생각이 달라요.
0: 아주 다릅니다.
1: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사실은 그 자신들의 화폐 시스템과 권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빚으로 돌아가는 미국 경제다 보니
0: 네.
1: 어떻게 해서 더 빚을 유연하게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고민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네. 나왔는데 네. 이게 옥동자가 될지 괴물이 될지는 네. 모른다는 거죠.
0: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아무리 제가 미래를 잘 못 맞추는 그냥 경제 분석가일 뿐이고
1: 아이고,
0: 주가도 못 맞추고 아무것도 못 맞추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나 명약 관화합니다. 한 수개월 동안 수년간 길면 수년 동안은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솔기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테슬라 나 주식 얼마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 그 다음이요.
0: 예, 그 다음 그림은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담보 자산에 대한 운용을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SBB 사태 기억나십니까?
1: SBB?
0: SBB 실리콘밸리. 예,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때 문제가 터진 건 SBB 은행이 예금자들이 돈 다 찾으러 갈 때 왜 여기가 갑자기 파산했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1: 자산은 충분히 있었죠.
0: 자산은 있었는데 팔 수가 없었잖아요.
1: 너무 장기 국채를 들고 있었죠.
0: 그렇죠. 예. 그거를 그렇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장기 국채를 다 던질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22조 달러가 만약에 발행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1: 네.
0: 근데 그 돈들이 국채 시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뻥 터져요. 전 세계에 모를 일이. 그래서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22조 달러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뭔가 불안한데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어. 그때 환매 요청을 한꺼번에 만약에 해버려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하죠? 정규시장이 안 열리는 날인데 미국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순간에 담보자산이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어 있는 담보자산으로 언제든 24시간 연중 무휴로 바로 환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는 SBB와 비슷한 뱅크런이 코인런으로 그대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은행으로 뛰어갈 필요조차 없는 온라인상의 뱅크런.
0: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면 달러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0: 네.
1: 발행을 하고
0: 네, 네.
1: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0: 네네.
1: 이거 언제든지 이제 뭐 시간만 좀 여유 있으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또 이제 안심을 시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그건 이제 차후에 이제 그 뭐라고 되죠? 그냥 설득의 문제인 거죠.
1: 근데 그게 일거에 만약에 그렇죠. 몰리게 되면 비이성적인 시장이
0: 맞습니다.
1: 만들어지면.
0: SBB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돈은 충분히 있었고 그만큼의 이제 담보 능력은 있었지만 그게 옆에 있는 기업 CEO가 갑자기 저쪽이 힘들대 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니까 BC가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산 리스크가 생긴 건데.
1: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은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대한민국만 안 하고 있으면 네. 이게 사실상 외화 유출처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우선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논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패한다 어쩐다 뭐 얘기를 하는데
1: 누가 쓰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0: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안 해놓으면 아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조차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인 A씨가 있었다고 했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뭐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경로조차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 그러니까 환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있으면은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고 자본시장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세계화 시스템에 계속 이제 존속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하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선택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원화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달러, 미국과 동맹되어 있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파운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엔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바꾸려는 그러니까 종이돈 달러를 바꾸려는 욕구도 심하지만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예전에 이제 대형 제국 때 스털링 블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전 세계 한 34개국이 이제 블록화돼가지고 이제 대형 제국에 편입돼가지고 잘 살았어요.
1: 네.
0: 런던 시장에 채권 발행도 잘하고 대형 제국 시장 많은 영토에서 이제 물건도 잘 팔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30여 개 국가들이 갖고 있는 화폐량 자국의 화폐량보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스털링이라고 하는 파운드의 보유량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에서 쓰여지는 많은 비중들 대략 60에서 70%까지가 파운드로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마 우리 돈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될 거고 달러 자산에 대한 그 욕구들은 지금과 같은 이제 블록화된 시스템에서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 자산을 일정 부분은 달러와 자산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약간은 좀 당위적인 숙제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사실 그 나라의 통화가 또 패권이기도 하듯이 그 나라의 통화를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패권이 될 수 있고
0: 맞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고
0: 네.
1: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정도에 따라서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러면 나는 그런 버블에 동참하지 않겠어라고 독야청청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0: 네.
1: 어느 정도는 또 가담을 해야 되고
0: 네.
1: 와 이거 뭐 고민이 엄청 커지네요.
0: 그렇죠. 근데 이 전체적인 그러면 이 패러다임의 이런 그림의 기반은 뭐냐면 돈의 효율성이에요. 돈의 효율성.
1: 돈의 효율성.
0: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 가격이 얼마다 물건이 그때 이제 내연차가 생기면서 그리고 GM 포드가 막 자동차 시장을 잡으면서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데 어디보다 얼만큼 비싸고 싸고 이게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주의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를 마련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돈의 움직임 자체가 아 일단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돼. 그래서 달러라는 거 외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해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미국조차도 달러 자체만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자산, 에셋, 뭐 무역 어음 여러 가지 증권을 통해서 자꾸 국가의 부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0: 자산 인플레이션이랑 직결이 되는 거군요. 숫자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전 세계 부채가 한 300조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 중심이 돼가지고 자산운용사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증권화된 이건 뭐 무역신용 다 포함해가지고 매출채권 다 포함해서 보시면 그게 45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이러한 속성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피아트 머니 바로 신용화폐 시대에 살고 네,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돈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당연한 시대 그런 흐름이다.
1: 좋든 싫든.
0: 네네.
1: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유신익 박사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0: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사회도 정책도 인플레도 모두 다 변해버린다.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 과도기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현실이네요. 네. 오늘 별책부로 KBWM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내일까지는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에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아침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 보이면서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또 호남과 경남 서부엔 밤에 비가 뒤늦게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수구역 범위는 이때부터 점차 확대돼서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양을 보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80에서 200mm 안팎입니다. 제주도는 50에서 산간 쪽은 300mm 안팎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남해와 제주 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적으로 12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 내륙으로 안개도 짙어서 여러모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도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또 그 대가로 이란 역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어떤 선제적 군사 공격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핵 협상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간 23일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는데 신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 3발을 발사했으며 이에 비밀경호국 대원들의 대응사격으로 총격범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축구팀으로는 12년 만에 박람회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내 고향 축구단은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환송하는 시민들에게 반응하지 않은 채 빠르게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10여 명이 우승을 축하합니다 등을 외치면서 환송 인사를 건넸지만 단장과 감독 등 코치진과 선수들 모두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이동했고 무표정하게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제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전날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레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모레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와 함께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가 개봉 4일 만에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는 군체가 오늘 오전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르게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개봉 5일 만에 100만 명을 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철마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 외국인이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찰이 서울 강북 주거지에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다면서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그젯밤 9시쯤 발음이 불명확한 상태로 아이언홀스라고 말하면서 길을 잃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 장소를 철마산으로 추정한 뒤 사흘째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투수 류현진이 한미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두산과의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3탈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고 한화가 두산을 5대2로 꺾으면서 류현진은 KBO 리그 통산 122승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챙긴 78승을 더하면 한미통산 200승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려지면서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오늘은 긴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걸어갈 동반자죠.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을 피하는 법, 재정적인 합의를 이루는 법 등 실질적인 조언을 나눠봅니다. ITRD 쇼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뜻을 모았습니다. 글로벌 AI 허브 출범의 의미를 짚어보고요. 또 6.3 지방선거운동에서 활약하는 AI 참모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중동전쟁이 몰고 온 에너지 위기가 일본 경제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협력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였는데요. 일본은 지금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북한 내고향 축구단 경기 뒷이야기, 또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왜 점프 경쟁에 제동을 걸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답게 곳곳

0: 충분히 갖고 이동하셔야겠는데요.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에서만 20km 넘게 밀리는 가운데 평창부터 둔내터널 사이로 가장 길게 정체고요. 경기권에선 여주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한 번에 15km가량 속도 내지 못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강원 지역에선 서양양과 상남 6터널부터 10km 구간씩 막히고 경기권에선 설악과 서종 그리고 남양주 부근에서 8km 구간씩 속도 내기 어렵고요. 충청권 지나신다면 25번 논산 전환선의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천안 방향 남논산 요금소부터 10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 정우터널부터 시작된 정체는 남풍새까지 한 번에 22km 구간이나 길게 이어지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충청권의 정체가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로 13km 구간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끝으로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 답답했다가 이후로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 사이 지날 때도 11km가량 답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기를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난 시간에 은퇴 가방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신체 및 정서 건강을 챙겨봤는데요. 오늘은 긴 인생 후반전이라는 여행길에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그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준비하셨다고요?
3: 네. 흔히 네. 이제 은퇴 준비하면 이제 통장 잔고를 먼저 이제 확인하게 되죠.
2: 네.
3: 사실 은퇴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과의 관계 잔고가 저는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3: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5월 21일이 우리가 잘 아는 둘이 하나 데이. 그래서 부부의 날.
2: 맞습니다.
3: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라는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매일 마주하게 될 배우자와의 관계 가방에 대해서 함께 열어보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일단 은퇴 후에 아무래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요.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예.
2: 그냥 출근할 때가 좋았다. 예. 또 뭐 예. 삼시세끼 채려지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예.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실제로 은퇴 후에 부부갈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3: 사실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공간과 시간이 이제 갑자기 압축되는 이제 예.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에 하루에 겨우 몇 시간만 보던 부부가 이제 은퇴 후에는 24시간 이제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사소한 말투가 모두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데요. 특별히 남편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대부분 아내만 바라보게 되고
2: 예.
3: 또 아내는 자신의 영역과 자유를 이제 침해받게 된다고 느끼게 되죠.
2: 아하.
3: 이제 이러한 간극을 이제 조율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 은퇴 이혼이라고 하는 위기를 또 맞게
2: 네.
3: 되는 또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는 거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 네.
2: 네.
3: 그래서 이제 은퇴 가방에 꼭 담아야 될 이제 첫 번째 도구는 이제 따로 또 그렇지만 같이
2: 네.
3: 라고 하는 이제 실현을 또는 이제 현명한 거리두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2: 네.
3: 이제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모든 일상을 이제 공유할 필요는 사실 없죠.
2: 예, 예.
3: 또 남편은 이제 남편대로의 시간 또 아내는 아내대로의 각자의 취미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독립된 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뭐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방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줄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제 소중하게 배가 더 되게 느껴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
3: 네. 맞습니다. 네,
2: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3: 예, 예.
2: 네.

0: 그런데요. 특별히 남편들이 회사에서 직함이나 습관을 집으로 가져와서 또 아내에게 지시하듯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제 아내도 역시 남편의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무시하는 말투를 쓰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은퇴 가방에서는 이걸 해줘가 아니라 이걸 해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제 존중과 또 이 부탁의 언어를 잘 담아가는 것이 저는 지혜롭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오히려 그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면 한 뭐 30년 이상 이렇게 네. 같이 산 시간이 많아질 텐데 굳이 그걸 꼭 말로 해야 돼가 아니라
0: 예.
1: 존중과 부탁을 담아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은퇴 후에 아내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밥상 차리기라고 하는데 이게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0: 사실 이 주머니를 잘 해결해야만이 사실 가정이 굉장히 평화롭게 되는데요.
1: 예.
0: 이제 은퇴 가방에서 이제 식사의 자립이라고 하는 규칙을 좀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남편이 스스로 이제 차려 먹거나 또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이제 주방의 공동체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밥을 차려주는 것을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부부의 관계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요리는 은퇴 후에 남편이 배울 수 있는 가장 멋진 이제 생존의 기술이자 저는 배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안 해왔으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0: 네.
1: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도 보면
0: 네.
1: 남성들을 위한 요리 교실들이 있더라고요.
0: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1: 예, 배워야 된다.
0: 네네.
1: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자녀를 키울 때는 동지였다가
0: 네.
1: 이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떠나고 나면 또 막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말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0: 사실 이제 자녀 중심의 가정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이제 가방의 구조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이제 그동안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자녀가 이제 그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 은퇴 이후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애 시절에 느꼈던 서로의 매력을 이제 되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제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했다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또 그런 공동 어떤 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가방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앞서 부탁과 존중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이게 또 오래 살수록 감정 표현에 인색해진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아유 뭐 가족끼리 뭐 왜 이래 네. 쑥스러워서 뭐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네. 말도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걸 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요.
0: 이제 거창한 감사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일상의 감사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참 국이 맛있었다. 참 고맙다. 또 이제 무거운 짐을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하루에 딱 몇세 마디 정도의 말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감사는 사실 부부관계 녹슨 톱니바퀴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이제 최고의 윤활유가 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지 않는 이제 고마움은 은퇴 가방 안에서 썩어가는 음식과 같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지금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0: 네.
1: 꼭 한 번씩은 이렇게 고맙다라고 짚고 넘어가자.
0: 그렇죠.
1: 라는 말씀이군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돈 문제가 부부 갈등의 현실적인 원인이라고 또 하는데요.
0: 네.
1: 은퇴 후에 부부가 재정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0: 사실 통장의 이제 투명성과 재정의 공유를 이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이제 줄기 때문에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부부가 같이 함께 좀 마주 앉아서 합의를
1: 예.
0: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1: 네.
0: 또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은 은퇴의 삶 이후에 굉장히 불안하고 위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의 이제 남은 자산을 어떻게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함께 의논하는 이제 부부 재정 대화의 습관을 가방에 꼭 넣어야만 이제 은퇴 이후의 재정도 더 든든하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부부 재정 대화의 습관이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자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 시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매달 얼마씩을 주치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잘 줄여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투자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할 때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합의하여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그 책임 소재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도 될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0: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1: 네, 그렇습니다.
0: 꼭 이제 상의를 해서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1: 네.
0: 이런 어떤 그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겠죠.
1: 네.
0: 이런 앙금이나 해묵은 갈등은 어떻게 은퇴 가방을 꾸릴 때 처리를 해야 될까요?
1: 이제 과거의 상처라는데 돌멩이를 그대로 가방에 놓고 가면 이 세후 반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은퇴는 부부 관계의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이제 화해와 용서 또 우리가 이제 덮어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잘 위로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든지 당신 정말 힘들었지라고 하는 공감의 언어를 써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공감의 언어를 같이 담아갈 때 무거운 이런 상처라고 하는 돌덩이를 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담아서 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과는 해라라는 예. 말씀이군요.
1: 네.
0: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교집합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따로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함께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주 훌륭한 아이템을 닮을 필요가 있는데요.
0: 예.
1: 은퇴 가방 주머니 앞에 부부 공동의 버킷리스트.
0: 오.
1: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0: 예.
1: 나와 아내가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서로의 어떤 그런 하고 싶었던 일도 될 수가 있고 배움도 될 수가 있고 여행도 될 수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함께 작성해 가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게 되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큰 것이 아니라도 동네에 같이 산책한다든지 함께 요리 자격증을 딴다든지.
0: 아, 앞서 말씀하신 예. 이제 문화센터
1: 예,
0: 그런
1: 맞습니다.
0: 예, 교육이군요. 예.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해가는 시간들을 같이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은퇴 이후에 더 풍성한 인생 후반전을 더 보내게 되겠죠.
0: 네. 예. 당신 가서 좀 배워봐 하지 말고
1: 그렇죠.
0: 손 붙잡고 같이 가라.
1: 맞습니다.
0: 이 말씀이네요.
1: 네네.
0: 네. 우리 박호근 박사님은 그 아내분과 함께 부부 상담가로 활동하시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1: 네.
0: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부부 사이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1: 예.
0: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1: 예.
0: 또 말씀해 주십시오.
1: 저는 이제 저희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네. 나온 책인데 배우자를 배우자.
0: 오, 배우자를 배우자.
1: 예,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내용도 제가 아내를 잘 알아가야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이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 보통 대화할 때 군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힘들었구나.
0: 그랬구나.
1: 외로웠구나. 이렇게 군화법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 대화법에 있어서 내 자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청의 태도는 우리가 담고 또 그런 사소한 말에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들을 버려가는 것이 배우자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1: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난이겠죠.
0: 아.
1: 비난이라든지 또 경멸, 모멸 이런 아.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0: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인생 후반전의 동반자, 이 배우자와의 관계 가방을 꾸리는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1: 이 젊은 날의 결혼이 원하는 선택이었다면 이제 은퇴 후의 부부는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위한 동반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0: 예.
1: 그렇다면 오늘 저녁 은퇴 가방의 다른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먼저 담아서 가신다면 아마 더 멋진 인생 후반전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든든 백세 프로젝트 오늘은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들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 박중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인공지능 AI. 우리나라가 세계 인공지능 허브로 자리 잡을 받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3: 네, 우리나라 정부와 국제연합 유엔 산하 주요 국제기구가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 등 인류 난제를 해결할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에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 네.
3: 지난 목요일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9개 국제기구 그리고 5개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국내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0: 예.
3: 우리나라에 들어설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범지구적 AI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스위스 등을 방문해 관련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지 2개월여 만의 성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허브라는 게 뭐 인천국제공항이 뭐 세계 허브 공항,
3: 네.
0: 뭐 부산항이 뭐 물류 허브 항 이런 것처럼 글로벌 AI 허브가 한국에 생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3: 단순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선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0: 예.
3: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글로벌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까지 참여하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허브라는 점에서
0: 오.
3: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3: 이번 비전 선포식을 위해 직접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방한을 했거든요.
0: 예.
3: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통합하고 인프라와 역량을 공유하며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그걸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0: 야, 이거 대단한 거네요.
3: 네.
0: 통합된 국제기구 AI 기능이 한국에 엄청난 성과군요.
3: 그렇죠. 이번에
0: 네.
3: 참여하는 국제기구 말씀드리면요.
0: 예.
3: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노동기구, 유엔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또 유엔환경계획, 그리고 유니세프로 알려진 유엔 아동기금, 그 유엔 난민기구 등 9개 유엔 산하 국제기구고요.
0: 예.
3: 또 월드뱅크라고도 부르는 세계은행, 그리고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5개 다자개발은행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 아니 보통 이런 뭐 국제기구 유출을 할 때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3: 네.
0: 그러면 한국이 그런 경쟁에서 좀 앞섰다 이렇게 결론을 지면 될까요?
3: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다만
0: 오.
3: 물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경쟁은 없이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해당 이슈를 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예.
3: 글로벌 AI 허브라는 구상 자체를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제안에 이제 국제기구 6곳이 지난 3월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서 의향서를 우리나라 정부와 체결한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가 손쓸 사이 없이 해당 이슈를 선점하여 이번에 공동 비전 선포까지 이제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통합한 글로벌 AI 허브는 한국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도 이번 국제사회가 전적으로 동의한 데 주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3: 맞습니다. 글로벌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상황은 저희 이제 IT 핫이슈 코너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0: 예.
3: 글로벌 AI 허브라는 AI 관련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아젠다를 우리나라가 끌게 됐다라는 이제 또 하나의 지표를 소개시켜 드리게 된 것입니다.
0: 네.
3: 그 이러한 성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 사회 또 모두의 AI와 같은 공약이 정부의 정책이 되고 또 그 정책이 해외에서도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AI에 소외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본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방향성이 국제기구 철학과도 맞닿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 앞서 초반에 이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제연합 산하 주요 국제기구가 함께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3: 네.
0: 그러면 이 글로벌 AI 허브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3: 이제 9개 기구랑 우리나라 정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개발 도상국의 AI 도입 촉진, AI 기술 표준과 지침 수립 등 글로벌 AI 규범 논의와 AI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0: 네.
3: 또 표준 기반 AI 개발을 이나 이제 실험 오픈소스 도구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요. 국경과 기관을 넘나드는 다층적 글로벌 과제 해결 프로젝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공통 AI 인프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시스템 개발 등 자원 배분 최적화를 지원하는 AI도 개발하고요.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AI 개발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실증하는 역할도 선도할 계획입니다. 와. 정부는 이제 글로벌 AI 허브 비전에 대해서 AI for all, AI to solve global challenges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네. 모두를 위한 AI,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만들겠다. 그런 사회를 주도하겠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마치 한국이 그 전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낸 것처럼
3: 네.
0: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AI를 통해서 좀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3: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글로벌 AI 3대 강국을 실현하고 또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도 탄생을 시켰다고요?
3: 네, 그건 조금 이제 그 포럼, 그 AI 허브와는 좀 상관이 없지만
0: 네.
3: 저희 이제 전자신문에서 주도하는 CIO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기업과 이제 공공기관, 정부 주요 부처들의 최고 AI 책임자인 CIO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AI 리더십을 좀 설계하겠다라는 포부로 출범이 됐는데요. 공공과 이제 민간에서 AI 관련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리더들이 깊이 있게 토론하고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약 30명이 참석하는 작지만 강한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0: 네.
3: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9개 정부 부처와 금융, 통신, 제조, 유통, 의료, IT 등 18개 산업별 대표 기업 CAIO가 참석했습니다. 분야별 AI 전환을 가속화할 과제를 논의하고 AX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방법론을 도출해서 우리나라 좀 AX, AI 전환에 좀 기여할 계획입니다.
0: 아, 최고 AI 책임자를 CAIO라고 부르는군요.
3: 네, 맞습니다.
0: 아, 우리가 CEO 하듯이?
3: 네.
0: 네. 이 자리에서 글로벌 AI에 대한 힌트도 나왔다면서요.
3: 네, 허브가 이제 공식 발표된 게 오후 3시인데요.
0: 네.
3: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아침 8시부터 행사를 시작했거든요.
0: 아~
3: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AI 대선 공약과 정책 수립을 주도한 차지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족식 기조 발표를 맡았는데 좀 오후에 있을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 사실을 좀 깜짝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3: 또 3월에 이제 글로벌 AI 허브 협력 의향서 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직후에 차 의원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0: 예.
3: 당시 이제 AI 격변기를 대비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모두가 차별 없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는데 요즘 AI 참모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3: 네. 생성형 AI 기술 등장과 발전 또 진화로 AI가 민심 분석은 물론 메시지 전략과 선거 시뮬레이션까지 AI 활용 범위를 이제 빠르게 넓혀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3: AI 참모라고 불릴 정도로 역할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감성 분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등을 활용해서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앙상블 모델이 확산되며 선거 분석에 정교함도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3: 특정 후보나 정책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물론 지역별 이슈, 유권자 관심사, 이슈 확산 경로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입체적인 예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0: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유세 전략도 AI가 짜는 겁니까?
3: 네, 각 정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AI를 선거 전략 수립과 유권자 소통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변수 사이에 있는 복합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뭐 SNS, 뉴스 기사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같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0: 네.
3: 여론조사도 이제 반영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 공천부터 유세 동선 설계, 정책 제안 수렴까지 AI 활용 범위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AI 선거전이 이번 선거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IT 하디슈 전자신문의 박종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에 네, 잠시만요. 강혜종 씨.
4: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제주 비를 시작으로 밤에는 경남과 호남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글피 새벽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시간당 최대 50mm 안팎, 그 밖에 전국 시간당 2, 3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겠습니다. 총 양도 30에서 150mm 안팎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최대 200mm 안팎, 제주 산간에는 최대 300mm 안팎의 비가 이틀에서 사흘 정도 쏟아질 걸로 보여지니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모레는 전국에 걸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밤부터

0: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 내륙으로 안개가 짓겠습니다. 바다 쪽에선 동해서해에 안개가 짓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8도 등 12에서 18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1: 네, 최대를 보인 고속도로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정체는 내일도 휴일인 만큼 자정을 가까이에서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유천 하이패스 요금소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정읍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북용인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수안터널에서 피발령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청주분기점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남논산 요금소에서 선논산 사이와 또 정우터널에서 남풍새 사이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신탄진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옥산분기점 부근에서는 2, 3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일본 사회를 속속 들여다봅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3: 예,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 에너지 안보 협력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왔나요?
4: 네, 중동 정세로 인해서 일본은 원유 가공품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일부 일본의 기업들은 포장지를 흑백으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가르비라는 과자 회사가 포테이토칩 봉투를 흑백으로 바꾸면서 나프타 부족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프타가 부족한 게 아니며 가르비는 이름을 팔기 위해 즉 홍보를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썼다고 부정을 했지만 이번 한일 회담에서도 나프타 공급 불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 정부가 원유와 석유 제품의 융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고 마인츠 신문도 한일 정상이 에너지 협력이라는 외교적인 성과를 통해서 자국 내 나프타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던 회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원유나 석유 제품, 액화 천연가스 등이 부족할 때 서로 불려주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한일 셔틀 외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닷갈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경테를 선물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그 안경을 쓰려고 자기가 평소 쓰던 안경을 벗자 다카이 총리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이러한 행동이 일본에서는 친근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가 하면 뭔가 총리로서는 약간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3: 네. 실제로 일본의 나프타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4: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신문은 의료용 장갑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2024년을 보면 일본의 화학제품 공급량 중에서 82%를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로 인해서 중동에서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이 베트남 등 지금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편의점은 지금 자사 브랜드의 로고를 흑백으로 바꿨고요. 대형마트는 정육 용기를 흰색으로 교체를 했고 한 과자 기업은 50년 이상 판매를 해오던 캐러멜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저귀와 생리대도 8월부터 15%가량 가격이 인상이 되고요. 일본 정부가 의료용 장갑 공급 차질에 대비해서 일단 비축 물량을 풀겠다라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갑 사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 데다가 장갑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도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뭐 투약병 연고 용기 등을 취급하는 기업이 일단 5월 말부터 납품분의 대부분의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석유 유래 제품인 포르말린이나 파라핀, 인공투석에 사용이 되는 투석회로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를 했고요. 사실상 뭐 제품이 단절이 되고 포장지도 바뀌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불안감에서 빚어진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서민 임식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나토 그 청국장이 세 팩이 뭐 100엔에서 200엔 정도 하고 있는데 포장지에 나프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용기값만 20%가 올라서 나토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나프타 부족 불안 확산을 막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와 현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네. 일본의 실질 임금 4년째 네. 마이너스라는 소식도 있네요.
4: 네, 며칠 전 소생노동성이 지난해 근로통계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지금 4년 연속 감소세에 있는데요. 명목 임금은 전년보다 2.5% 증가, 즉 숫자로만 보면 월급은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 된 물가 상승은 중동 사태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고 6월, 7월, 8월까지 지금 일본의 거의 모든 제품이 인상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고용 시장이 일손 부족으로 대졸자 취업률이 98%에 달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고용 시장에도 변동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물가 상승 때문인지 나프타의 영향인지 또는 신조어차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현재는 좀 파악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좀 겹쳐 쳐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이 기업 1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50.3%가 이제 신규 채용이 아니라 경력자를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경력 채용 예정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간단한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졸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인공지능 신입사원으로 화제가 된 회사도 있네요.
4: 네, 아사히 신문이 주택설비기기 온라인 판매업체가 4월부터 인공지능 아바타 직원 미라 니나를 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오사카 전시장 쇼룸에 배치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모니터 화면 속에 니나라는 여자 사원이 있고 방문객이 오면 자사 제품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 니나는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상품 정보와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았고요. 실제로 4월에는 대졸 신입사원들과 함께 입사식에도 참석을 해서 회사의 지령도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다양한 상품을 고객의 입맛에 맞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상품 안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실제 직원에게는 맞춤형 제안 등 정말 사람 중심의 심층 업무를 집중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패널 속의 인공지능 등은 성능이 월등해져서 돌발적인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일본에서 2040년까지 200만 명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무직의 55%가 사라질 전망이다라는 발표도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입력, 집계, 정형적인 자료 작성, 리서치와 정보 수집, 회의록 작성 등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죠?
4: 네. 9월 19일에서 10월 4일까지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에 조직위원회가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으로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치러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는 선수가 팔다리에 모션 트래킹이라는 센서를 차고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싸우는 굉장히 새로운 경기인데 격투게임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의 파워를 소진을 시켜서 더 많은 파워 게이지가 남은 선수가 이기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조직위원회도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승인을 거쳐서 최종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등 버추얼 태권도의 팬이 늘고 있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도 종목 추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7세 이상 35세 이하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고 남녀 혼성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고 남녀 성별 없이 대결을 하게 되고 16강 토너먼트식의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서는 그와 별도로 테니스와 스쿼시를 섞은 파델이라는 종목과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테크볼이라는 종목이 정식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네. 또 오늘 신오쿠보에서 한국을 알리는 페스티벌 열린다는 소식도 전해주세요.
4: 네, 신혼부부 한인타운에는 정말 전세계 각지 마트와 식당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신혼부부 주택공합, 주택종합전시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혼부부 인터페스가 열렸습니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는 것이고요. 한국, 일본,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등 6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무용 공연, 네팔의 춤과 노래 공연, 판토마임 공연도 볼 수 있었고, 베트남의 전통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네팔의 전통 과자를 맛볼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코너에서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 네.
4: 정말 일본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코너에서 달고나를 뽑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서 그런 안타까운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도쿄는 사실상 내내 비가 내리다가 오늘은 맑아서 이런 행사를 치르기 아주 좋은 날씨였는데, 이 행사를 준비한 신주쿠 한인연합회의 고문이자 행사 준비위원장인 엄수영 준비위원장은 이 지역은 한국인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 외국인이 아주 많은 지역이며 아직 차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사회에서 특히나 외국인 지역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존재와 문화를 알리고 서로 이해하기 위한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외국인도 주민이라는 공생사회가 언젠가는 일본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네. 끝으로 일본에서 국기 손괴죄, 국기 훼손죄 법 추진을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세요.
4: 네, 자민당이 국기 손괴죄 신설을 위해서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어서 처벌 대상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기 손괴죄란 말 그대로 이제 국기로 손괴를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인데, 하지만 일본이 일자기를 국기로 제정을 한 것이 1999년인데 당시에는 이런 국기에 대한 존중 규정이나 모독죄는 창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27년 만에 갑작스럽게 일장기 존중법이 탄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기에 대한 훼손이 무엇이고 존중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민당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작물, 회화 속의 일부로 그려진 일본 국기, 또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국기의 경우에는 훼손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의 식당에서 아이 메뉴를 시키면 밥 위에 작은 일장기가 꽂혀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 일장기를 훼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훼손의 처벌 대상에는 포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은 국기 손괴죄 초안을 내놨을 때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헌법의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면서 자민당이 이번에 처벌 대상을 조금 더 이제 좁힌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3: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3: 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내 고향 축구단입니다.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한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6: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내고향 축구단의 박람이었습니다.
3: 예.
6: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어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AFC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 네.
6: 전반 44분 이 내고향 팀의 주장 김경령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내고향은 앞서 20일이죠.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의 수원FC 위민을 2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고요. 결국 우리나라 땅에서 아시아 정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북한 팀이 이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승 상금이요. 무려 100만 달러.
3: 네.
6: 15억 원이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3: 네.
6: 참고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고향 축구단이라고 하니까 야, 이 북한은 축구단 이름도 참 정겹게 짓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3: 네.
6: 아닙니다. 내 고향 축구단의 내 고향은요. 북한의 회사 이름입니다. 무역회사 이름이에요. 내고향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3: 아~
6: 그러니까 담배라든지 뭐 스포츠 용품, 뭐 스포츠 장비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어떻게 외국에 파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로 따지면은 뭐 LG 트윈스, 뭐 전북 현대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축구는 참 잘하더라고요. 네. 이 확실히 내 고향이 이번 대회 내내 뭐 조직력, 체력, 기술 여러 가지 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0: 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포함된 수원FC 위민과의 경기에서 정말 밀리지 않는 모습,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정말 체력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결승에서는 일본 클럽을 상대로 또 탄탄한 수비를 보이면서 또 결승골까지 놓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여자축구단이 대표팀이 아닙니다.
1: 예.
0: 북한 여자축구팀이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특히 여자클럽팀은 사실상 처음 한국을 찾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결과보다 더 큰 관심이 야, 이 남북이 스포츠를 통해서 다시 마주앉았다, 교류를 하겠구나, 뭐 그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하지만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 남북 교류의 온화함이라든지 따뜻함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항에 들어올 때 막 이제 뭐 이렇게 환영단이 반갑습니다라고 해도 했는데 한 2분 사이에 그냥 다 빠져나갔다고도 말씀하셨었잖아요.
0: 그냥 바닥 보고 무표정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버스로 올라탔어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남북 화해 분위기, 민간 교류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로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환영합니다, 뭐 잘하세요, 뭐 이렇게 응원을 해도 전혀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고요.
1: 네.
0: 오죽하면은 수원의 호텔 숙소를 잡았는데 밖에를 보지 말라고 아예 호텔 측에다가 그 커튼을 그냥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방만 본 거예요.
1: 그렇군요.
0: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이 리유일 내고양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경기하기 위해 왔다. 응원단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남북 화해나 뭐 교류 메시지보다는 그냥 경기 출전과 대회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은 겁니다.
1: 예.
0: 우리 정부는 뭔가 이걸 계기로 좀 교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들여서 3천 명이나 되는 남북 공동응원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응원단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색 이 공동 응원단인데 이 내 고향 팀만 일방적으로 계속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정치적 메시지라든지 민간 교류라든지 우호적 장면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거의 없었고요.
1: 예.
0: 대화의 문도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만 수원이었지.
1: 네.
0: 죄송합니다.
2: 시원하게 마세요.
0: 네네. 체감 온도는
2: 전 끊었어요. 네.
0: 네. 체감 온도는 평양냉면 국물보다도 차가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 공동 응원단 또 역차별 논란 또 기자회견 퇴장 해프닝이 좀 이번에 많았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 공동 응원단 문제가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북한 팀, 남한 팀 같이 응원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1: 예.
0: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홈인데 이 공동 응원단이 북한 팀 응원만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뭐 북한 팀 좀 우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이걸 밖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야, 이 우리나라 수원 FC 위민이 올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야, 여기가 수원이야 아니면 김일성 종합경기장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수원 FC 위민 선수단 입장에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축구를 대표하는 팀인데 명색이 안방에서 국제대회 4강을 치르는데 너무 관심이 북한 쪽에만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면은 이 남북 이벤트의 어떤 들러리처럼 소비된 측면이 없지가 않았던 거죠.
1: 예.
0: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은 우승 뒤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리우일 내고양 감독이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좀 그래도 그나마 밝게 기자회견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취재진이 북측이라는 표현을 써서 질문을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거기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면서 이 북측이 뭐냐? 나한테 대답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박차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때 좀 기자들이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아, 좀 분위기가 누렇지나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승 소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기자회견이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대회는 지금 이 남북 간의 어떤 차가운 현실을 잘 보여준 대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축구적으로만 본다면은 북한은 확실히 여자 축구를 잘한다. 그리고 남북 교류는 아직 좀 먼 얘기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좀 스포츠가 만남의 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관계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피겨, 점프 경쟁, 제동인데요. 피겨스케이팅에서 채점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0: 네, 최근에 이 피겨스케이팅이 고난도 점프 위주로 좀 채점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이제는 연기의 완성도와 예술성까지 더 엄격하게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빙상경기협회 ISU가 새롭게 발표한 평가 기준을 보면은 점프 실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점프에서 넘어지거나 또는 뭐 두 발로 착지하거나 뭐 회전수가 부족하면은 이제는 보너스 점수 확 깎아버리겠다. 감점을 많이 주겠다 이거죠.
1: 예.
0: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최근 피겨의 기조를 보면은 고난도 점프를 시도하다가 좀 넘어지거나 실수가 나와도 기본 난도가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새롭게 바뀐 채점 기준에서는 어렵게 뛰었느냐보다 정확하게 뛰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또 비점프 요소도 세밀해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무적 표현이라든지 음악 해석이라든지 또는 뭐 스텝이라든지 스핀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기술 난도보다 이 표현력이나 예술성을 더 많이 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단순히 점프 경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많이 더 높이 도는 선수보다 더 정확하고 완성도 있게 피겨를 타는 선수를 높이 평가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동안 이제 고난도 점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 점프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한 이유는 뭔가요?
0: 그러니까 최근에 남자도 그렇고 심지어 여자도 그렇고 4회전 점프를 못하면은 메달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뭐 트리플 악셀을 넘어서 이제 4회전 점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남자 최정상급 선수는 이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할 때 4회전 점프를 무려 6번이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하지만은 문제는 점프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스핀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안무라든지 이런 피겨의 다른 가치가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포기해도 점프만 잘하자. 그러니까 점프 기계들만 계속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겨가 원래는 스포츠인 동시에 예술성이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지금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4회전 점프를 많이 못하면은 메달을 못 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겨가 아니라 점프 대회가 됐다. 무슨 서커스 대회가 됐다. 아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선수 안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점프는 아무래도 몸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회전수가 늘어날수록 착지 충격이 커지고 실수해서 넘어지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예. 겁니다. 게다가 또 여자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선수들 이 고난도 점프를 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을 아이고. 주입하는 등 그런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1: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으로 전해주십시오.
0: 네,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지금 차준환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점프가 아주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기본기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 그런데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채점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준비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것이 되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내리게 될 비의 양이 여름비를 방불케 합니다. 완전히 그치는 시점은 글피 새벽부터 서쪽 지역에서부터 비가 개겠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이틀 동안 우선 30에서 80mm 정도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50에서 150mm 안팎, 또 제주도도 역시 30에서 150mm, 많은 곳은 남해안 지리산 부근 200mm 안팎, 제주 산간은 300mm 안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비의 원인은 저기압 앞자리에서 강한 하층 재 가 불고 또 온난 습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증기량이 풍부해진다는 점이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시간당 2, 30mm에서 시간당 50에서 80mm까지 나오겠습니다. 상당히 강한 비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요. 바다 쪽은 동해와 서해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오후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걸쳐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 시설 관리 또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부분 흐려지기만 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18도 등 12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등으로 내일 아까 밤의 기온차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에 축하를 전하며 이번 대회가 남북 간 작은 신뢰 가능성을 엿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7년 5개월 만에 내고향팀의 방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회가 바늘구멍만큼일지라도 남북 간의 작은 신뢰 가능성을 엿보는 좋은 선례가 됐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조계종과 태고종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고 천태종 사찰을 찾아 국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현직 대통령이 불교의 주요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의 사찰을 모두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모든 종교를 다 아끼고 존중하고 국민을 귀천 없이 다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전쟁과 관련한 이란과의 합의가 이르면 오늘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아마도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좋은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관영매체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또 그 대가로 이란 역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어떤 선제적 군사공격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이 소비자 불매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의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비자단체들 역시 스타벅스의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레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모레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또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전날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열차가 운행하던 중 선로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EFE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남서부 퀘타에서 열차가 달리던 중 선로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져 객차 3량이 탈선했고 이 가운데 2량이 전복되면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려져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남부에 5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퍼뜨리는 사례가 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생활법률에서 관련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최근 불교가 젊어졌다, 불교가 힙해졌다라는 얘기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선 1980년대를 흔든 불후의 명곡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다행히 현재 고속도로 정체는 1시간 전보다 줄었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회복하는 구간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정체가 극심했던 구간을 중심으로 여전히 10km 안팎의 긴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남논산 요금소부터 선운산 나들목까지 막혔다가 정우터널부터 남풍새 나들목 사이에서도 20km 구간 안에 부분적인 정체가 계속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휴게소 사이로 13km가량의 정체 꾸준히 살펴지는데요. 그래도 이후 경기권의 정체는 이제 안성과 양재 부근에서만 남아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부터 행담도휴게소까지 11km 구간 막히긴 하지만 경기권의 정체 거의 해소되면서 대체로 원활하게 지나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의 정체도 짧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서행양부터 인제터널까지 11km 구간 그리고 설악부터 화도 사이로 15km가량의 긴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끝으로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평창부터 둔내터널 사이 그리고 여주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 사이로 답답하게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들이 연예기사 댓글창을 잇따라 닫아준다거나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반복됐기 때문이잖아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 포털 같은 곳에서요. 연예 기사의 댓글창은 닫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악성 루머들, 악플들을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한 개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요. 본인을 향한 악성적인 루머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1심에서는요. 1억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보다는 액수가 줄어들었지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유튜버는 지속적으로 장원영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따라서 장원영 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 건데요. 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당연히 폐쇄가 되었고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이 되면서 이렇게 악성적인 루머를 유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큰 배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이고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0: 예전에는 뭐 유명세를 치른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요즘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나요?
2: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연예인들도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전히 뭐 인기를 가지고 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팬들을 좀 소중히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막상 잡고 보면은요.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청소년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를 해주고 선처해주는 사례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악플이나 악성 루머의 유포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의 댓글보다는요. SNS나 유튜브에 이런 허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것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본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축복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들을 향한 뭐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소속자와 본인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가수 아이유 씨 쪽에서도 악플러들의 모욕, 명예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한 바가 있었고, 실제로 처벌 사례들을 보자면 연예인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실상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댓글을 단다거나 영상을 만들 때 단순 일회성에 그친다면은 벌금형이 많지만 반복적, 영리적,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만 달았음에도요,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바가 있고요. 허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 악플 사건들을 보면 다수 작성을 했다고 하면 벌금형 처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악의적이고 이것이 금전적으로 본인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형이 좀 무거워지는 추세라고 분석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요즘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기도 한다면서요.
2: 그렇죠. 이제 비단 연예인뿐만

0: 쉽게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한 유치원 영양교사를 향해서 맘카페에서 뭐 아이들을 방치한다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뭐 특정 영어 학원 등에 대해서 허위 과장 글을 맘카페에 올려서 실제로 원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해당 글을 올린 학부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학원, 식당 운영자들이 악성 후기나 허위 폭로글 때문에 매출 감소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경우도 빈번하고 특히 최근에는요. 일반인의 어떤 불륜이나 사생활 논란을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옮겨 적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뭐 단순 후기나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던 글도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에 명예훼손이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또 명예훼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그러니까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개인의 불륜이나 전과, 사생활, 뭐 직장 내의 문제 등을 사실 그대로 공개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망신주기나 비난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나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겠지만 결국 사실 여부뿐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공개를 어디까지 했는지 실제로 공익성이나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이지 않고 심지어 허위 사실에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은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허위니까 형량만 더 높다라고 끝나기보다는 재판에서도 죄질이 훨씬 더 좋지 못하다라고 엄격하게 보게 되고 만약 그런 허위 사실 적시를 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이득까지 얻었다면 더 죄질이 좋지 못해서 양형에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 있습니다.
1: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어떤 뭐 비위 사실을 폭로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로서 불만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든지 뭐 예전에는 미투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도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적시해서 알렸는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하면서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공익 목적이나 피해 호소 차원에서 글을 올렸더라도 상대방이 특정이 되고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학폭 미투라든가 직장 내 불륜 뭐 소비자 후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익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매장시키고 비난하기 위한 것인가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다라고 사실인 내용이라도 이걸 폭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실제로 진실에 부합을 하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표현이 너무 과도하진 않았는지 망신 주려는 목적이 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뭐 다른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작성한 후기나 그런 폭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공익성이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라고 보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고요.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가족이나 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공격적으로 글을 쓸 경우에는 이것이 일정 부분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 최근에 이제 이 혐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도 한데요. 범죄 피해자나 참사 유족들을 향해서 조롱 섞인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0: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참 마음이 참담한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참사나 이런 비극적인 사고에도 악플 세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예. 최근에는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나 그 주황산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도 예. 오히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하는 그런 악플들이 올라와서 정말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2차 가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펴기도 했는데 조롱이나 비난성 의견, 뭐 인격 모독적 표현, 축축성 게시물 등을 실시간으로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정통편심망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런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네. 또 이 흉악범죄 가해자들의 외모 등을 언급하면서 뭐 잘생겼다, 예쁘다, 팬카페가 생겨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0: 이 강력범죄 피의자나 중범죄자 사진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요. 이들의 뭐 외모를 소비하거나 팬카페처럼 운영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범죄자를 잘생겼다느니 뭐 매력있다라느니 이런 식으로 미화한다거나 심지어 2차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요.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를 찬양 조장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면 이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뭐 단순히 가해자의 외모를 품평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긴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좀 강조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은 플랫폼 제공자, 이제 SNS 등에서 자체적으로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끝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라인 공간도 현실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는 인식을 발휘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조회수 경쟁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쉽게 공유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겠고요. 특히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글들을 퍼나드리는 행위만으로도 나 역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를 있는 글들은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역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뭐 많은 전국 곳곳에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리고 했는데 젊은 세대들의 사찰 불교 행사 참석이 눈에 띄어요.
3: 그렇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디제잉하는 뉴진 스님이 크게 화제가 예. 됐고 뭐 해외 공연까지도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감각적이고 또 트렌디한 그런 측면에서 힙

0: 숯불교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최근에 한 대학교에서 열린 불교 행사에 많은 학생들의 발길이 있었고요. 선명상대회에서도 5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 절반이 20, 30대였습니다.
1: 오.
0: 그리고 지난달 초에 국제 불교 박람회에도 참여자의 82%가 20, 30대였습니다. 행사장에는 뭐 염주뿐만이 아니고요. 키링 스티커 향 뭐 이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SNS 선물하기에서도 향이라든지 명상 관련 상품과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교계도 또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찰 안에 마련된 부처님 생신 카페라든지 참 이렇게 사람들과 친근하게 네. 다가가기 위한 그런 아이템들이 인기인데 이 K-POP 아이돌 문화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0: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K-POP 아이돌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돌 생일에 맞춰가지고 생일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카페 네, 빌려가지고 네. 그 안에 뭐 이제 K-POP 아이돌의 사진과 포스터로 꾸미고 굿즈를 이제 파는 데서 착안을 했는데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를 보고서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즐거운 모습,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 또 소셜 미디어에서 보고서 친구와 함께 왔다라면서 컨셉이 재밌고 친근하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밝히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메뉴가 뭐 연꽃 라떼. 뭐 네. 연꽃차 뭐 이런 거 하니까 더 익숙하게 되는데
0: 맞습니다.
1: 굿즈랑 팝업 행사도 열렸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톡톡 튄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이제 문장 표현 등이 좀 마음을 잡는데요. 잘하라고 애쓰지 말고 고요하게 지금 여기.
1: 어허.
0: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다. 이렇게 글귀가 적힌 마음 챙긴 스티커 부처도 있었고.
1: 스티커 부처요?
0: 네. 네. 부처님 손은 약손이다. 라고 새겨진 일회용 밴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붙이다의 뜻의 부처와 부처를 결합한 언어 유희입니다. 일회용 밴드는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1: 예. 그냥
0: 저도 붙이고 싶네요.
1: 아, 예.
0: 네, 그래서 말씀하신 연꽃 쑥라떼라든지 연꽃 초코라떼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팝업스토어에서도 미니 불상이라든지 힐링 팔찌, 목탁, 티셔츠 같은 굿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요. 대기업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중소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말씀하신 물론 이제 종교라는 게 남녀노소가 네. 다 함께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관심을 받는 불교 어떻게 그 이유를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 생각에는 불교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불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인데 강한 소속감이나 종교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0, 30대는 아주 실용적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뭐 명상을 통해서 뭐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일회용 밴드라도 이렇게 재밌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쓰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강요가 없다 보니까 이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자유로운 느낌이라 더 열광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요즘 중장년 세대들의 어떤 분석도 있었는데 취업도 힘들고 많이 지치다 보니까 의지할 곳을 찾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냐. 어떤 분은 자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 가서 불교를 믿더니 제대한 이후에도 아침마다 절을 가고 있더라.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와서 휴식을 얻고 싶다 하는 것 같더라. 전문가들도 정신적 피로감이나 이 사회적 박탈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안식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교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절 그러니까 사찰의 개념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행지나 휴식처 앞서 템플스테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찰을 찾는 흐름도 좀 뚜렷해진다고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동 데이터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관련 회사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찰 방문 수요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 목적지 설정 건수가 전년 대비 26.9% 늘었고요. 오. 2023년과 비교했을 때는 55.9%나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사찰은 경주의 불국사,
1: 예.
0: 또 양양의 낙산사, 양산의 통도사, 그리고 부산 해동 용궁사, 여기 바다가에 바로 앞에 있는 곳이죠.
1: 맞아요.
0: 또 강화도의 보문사, 이 밖에도 남해 보리암, 양양의 휴휴암, 합천해인사, 여수향이람, 예산 수덕상 승이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바다 절경으로 유명한 해동 용궁사와 향일암, 일출 명소로 알려진 낙산사와 보리암처럼 관광 코스로 알려진 곳이 상위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사찰 같은 경우에도 158개 사찰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34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죠. 예. 숙박과 명상, 차담 등을 체험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 불교 박람회 뭐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80% 이상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비게이션에서도 직전 주보다 4.1%의 그 종료 다음 주와 비교하면 무려 77%나 늘어난 것을 보여줘서 실제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불교 문화 자체를 넘어서서 관광지 명소와 같이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사찰을 찾는 게 단순히 그 종교 활동을 위해서만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네요.
0: 그래서 일단 조용한 공간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1: 네.
0: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방문하는 곳을 피하려는 수요도 있고요. 특히 사찰은 자연 풍경이 아름답죠.
1: 그렇죠.
0: 자연 풍경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SNS에 게시물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또 방문하고 싶어지잖아요.
1: 예.
0: 그래서 다녀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카페보다 힐링이 된다. 조용히 쉬고 쉬기 좋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한동안 총캉스 그러니까 이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예.
0: 한옥 감성 트렌드. 그런데 사실 사찰이라고 하면 한옥도 있고요. 약간 시골스러운 길 가는 것도 이제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 종교의 틀을 넘어서서 일상 속으로 힐링의 공간으로 가고 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1: 네.
0: 야, 사찰이 명당을 다 이제 선점을 해가지고
1: 명당에 다 자리 잡고 있다.
0: 이게 참 넘을 수 없는 절대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이제 저는 곧잘 봤습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시기 때문에 뭐 조용하다와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분위기가 주는 네. 고요함은 또 있는 것 같아요.
0: 대체 불가하죠.
1: 네. 자, 이제 서점가로 좀 가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교서가 또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인문서 에세이 소설을 찾는 읽는 불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플랫폼에 따르면은 5월 14일까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21%나 증가했고요. 불교 인문서 판매량 같은 기간 대비 264%나 거의 뭐 이 정도면 폭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1: 예.
0: 소설 분야에서도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최근 4년째 계속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전년 동기 비교했을 때 무려 138%나 증가했고 무엇보다 2030 세대 비율이 40%인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철학, 성찰의 기준으로 이 책을 꼽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부처님의 AI를 통해 가지고 또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스타르타는 종합 베스트셀러 13위까지 올랐습니다. 소설 분야에서 이제 1등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증가했습니다.
1: 네, 자기 개발서 분야에서 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고요.
0: 네, 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종교 카테고리에서는 뭐 1등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았었는데 이번에 자기개발 분야에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1: 어허.
0: 그리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책으로 엮어낸 탁 깨달음의 대화도 지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번아웃 또 불안 감정 소진에 지친 독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 네.
0: 행복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타르타와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부처를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최초의 심리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의 언어 대신에 덜 애쓰고 마음을 돌보라라는 메시지가 힘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바쁜 또 경쟁이 심한 그런 곳에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이런 실용적인 철학서이자 라이프스타일 책으로서 청년 세대에게 폭넓게 관련 책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0: 사실 흑백요리사는 예능에 선재 스님이
1: 예. 예,
0: 등장을 하셔가지고 엄청 주목을 받았는데
1: 네.
0: 요리서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무려 801%나 증가했습니다. 8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찰 음식은 또 이렇게 비건 음식과 맞물리기 때문에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채식주의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무조건 사찰 음식이 비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차이점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식물성 사찰 음식으로는 연잎밥이 많이 또 선호되고 있고
1: 예.
0: 버섯 들깨탕 그리고 도토리묵 무침, 나물 무침 등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 오늘 이제 법요식 마치고 점심 때 이 사찰 음식
0: 네.
1: 절밥이라고 하죠. 제공하는 사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절밥 오픈런 현상까지
0: 그렇습니다.
1: 벌어진다는 건 뭔가요?
0: 동대문구에는 사실 대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의 사찰에서 절밥을 나눠주겠는데 점심 때만 해도 예약자 명단이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대학생이 100여 명인 거예요. 국은 물론이고 콩나물찌, 취나물, 고사리볶음, 표고탕수육, 두부종골 등 식물성 반찬들입니다. 보이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오렌지, 사과 같이 후식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좀 청년 세대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렴한 밥상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0: 대학생들은 고기가 없어도 반찬 종류가 많고 맛있어서 자주 찾는다. 혼자 살면 제대로 밥을 챙겨 먹기 힘든데 여기 오면 나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먹을 수가 있어서 찾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렴한 밥상이 아니고 건강한 밥상을 찾아가지고 대학생들이 저를 공양간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힙해진 불교가 실제 신도수 증가로 이어지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0: 사실 불교계 일각에서는
1: 네.
0: 이렇게 불교라고 해서 많이 선호되는 것 같지만 실제 불교 깨달음으로 본질적인 깨달음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느냐라는 회의감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1: 예.
0: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씨앗을 뿌리는 단계다 이런
1: 예.
0: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불교 신자는 개신교 다음으로 이제 2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불교계가 지금 고령층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당장의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뭔가 마음의 평안과 힐링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날씨 맑고 더웠습니다. 여름을 향해 가는 봄의 끝자락, 5월 마지막 주 한 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주 시작되자마자 매우 큰 규모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낮 제주에 비가 시작돼 모레 전국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만 보면은 중부와 경북 전북에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 50에서 1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도로 쏟아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대 300mm 안팎의 예상 강우량 보이겠는데 시간당 5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200mm 안팎, 또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걸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전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3: 네,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어제부터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자정을 가까이에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정체가 덜하겠지만 평소보다 귀경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칠곡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안성분기점 부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는 청주 강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서청주 사이와 또 남이천에서 모가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평택 쪽으로 이제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는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에서 남풍새 사이로 2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1980년대 음악계를 뒤흔든 명곡이군요. 네.
5: 지금 1980년대를 재조명하는 바람이 팝계에도 불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5: 해외 유명 음악지를 보면 네. 1980년대를 다시 네. 이제 그때 왜 황금기였는지 그때 음악들을 소개하고 재조명하기도 하고 또 영국의 어떤 라디오 방송 새로 런칭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80년대 음악만 틀어주는 또 라디오 방송이 새로 생겼습니다.
1: 아.
5: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1: 예.
5: 사실 팝 음악 사상 또 음악 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1980년대다. 네. 아니다. 1990년대다. 이게 조금 다툼이긴 한데 1980년대 일단 팝계에는 마이클 잭슨이
1: 그랬군요.
5: 가요계엔 조용필이 있었습니다.
1: 아하.
5: 이러면 일단 굉장히 강력하죠.
1: 예.
5: 이제 그래서 1980년대를 뒤흔들었던 가수들의 그 대표적인 히트곡을 네. 한 곡씩 전해드릴 텐데요.
1: 예.
5: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먼저
1: 역시
5: 소개해드립니다. 뭐 소개가 필요 없죠. 우리나라 가수 같아요. 워낙 한국에서도 팬층이
1: 맞습니다.
5: 넓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팝송을 안 듣는 세대들도 마이클 잭슨은 압니다.
1: 그렇죠.
5: 그 마이클 잭슨의 여러 히트곡들을 알고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됐잖아요.
1: 예.
5: 지금 그 개봉 1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 전기 영화로는 가장 높은 박스오피스 성적을 지금 미국에서도 예. 갱신 중에 있습니다.
1: 네.
5: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귀추가 주목되는데 당연히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다시금 차트에 진입하고 있어요.
1: 하하.
5: 뭐 빌보드 아티스트 100에서도 마이클 잭슨이 당당히 1위에 올라섰고 그의 대표곡인 빌리진 비릿 이런 곡들이
1: 예.
5: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1위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마이클 잭슨 노래들이 지금 대거 상위권에 랭크돼 있습니다. 빌리진, 뭐 비릿, 휴먼 네이처, I want you back. 그러니까 잭슨 5 시절의 노래까지도 차트에 재진입하면서
1: 와.
5: 역시 마이클은 건재하다.
1: 네.
5: 마이클은 마이클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1: 예.
5: 비릿을 준비했습니다.
1: 네.
5: 이 곡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빌리진과 더불어서 뭐 원투 펀치 같은 곡이에요.
1: 네. 네,
5: 그를 대표하는 곡이고 사실 1980년대가 되면서 과연 1980년대는 어떤 가수가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될 것이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1: 네.
5: 1960년대에는 비트즈, 1970년대에는 존 덴버, 엘튼 존이 양강 체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예. 남진 나훈아처럼.
1: 네.
5: 이제 80년대는 과연 누가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될 것이냐. 근데 마이클 잭슨이 사실 처음부터 조금 치고 나갔다고 할까요? 1979년에 발표한 오프 더 월 앨범이 1980년까지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500만 장 넘게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1: 예.
5: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뭔가 하겠구나 했는데 1982년에 스릴러 앨범을 냅니다.
1: 네.
5: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워크.
1: 예.
5: 현란한 춤과 더불어서 그의 음악이 정말 전 세계를 완전히 뭐 쥐락펴락하게 되고 또 팬들을 열광시키게 되는데요. 뭐 지금 추산입니다만은 1억 장 이상 판매된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스릴러 앨범이.
1: 예.
5: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4천만 장 판매된 걸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 앨범 차트 판매량을 이렇게 지표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릴러가 5만 장 판매된 걸로 이렇게 통계에는 잡혀 있습니다.
1: 예.
5: 말도 안 되는 거죠.
1: 와.
5: 5만 장이 나갈 리가 없죠. 더 나갔죠.
1: 더 나갔죠.
5: 훨씬 예. 많이 나갔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렇겠죠.
5: 그렇게 이제 잘 안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한 1억 장 정도는 판매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앨범 차트에서도 37주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빌리진이 7주 동안 정상을 차지했었고, 이제 뒤를 이어서 삐릿이 3주 동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대부분 작사 작곡을 하고 예. 디렉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릴러 앨범을 퀸시 존스가 프로듀서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듀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입증해 보였습니다만은, 근데 마이클 잭슨의 사실 곡을 만들고 또 곡 하나하나에 다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조금 퀸시 존스하고 갈등도 있었고요.
1: 예.
5: 근데 퀸시 존스가 반대했던 곡들이 대부분 잘 됐습니다. 이 곡도 아유. 그렇습니다. 삐릿삐릿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만 퀸시 존스가 이 곡을 만들 때 에디 벤 앨런을 섭외했다는 거.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락 기타리스트였고 또 벤 헤일런이라는 밴드의 프론트맨으로 굉장히 바쁘게 또 활약을 하고 있었던 기타리스트인데 사실은 섭외하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화 한 통에 그 달려와서 세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에디 벤런 회사에서는 아니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가서 해주는 게 어딨냐고 회사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디 벤런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거죠. 유명인인데도 오 퀸시 존스, 와 마이클 잭슨, 오 내가 가서 해야지. 오 딴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내가 가서 해야 돼. 아주 가서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는데, 근데 에디 벤런이 연주한 솔로가 100% 그대로 앨범에 수록되지 않고요. 이게 편집됩니다. 그래서 토토의 기타리스트인 스티브 루카서가 이걸 좀 가다듬어서 스티브 루카서의 기타 연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앨범에는 에디 벤 앨런뿐만이 아니라 스티브 루카서의 연주도 들어가 있고, 그게 사실 에디 벤 앨런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5: 내가 가서 그냥 해주고 왔는데 에, 에, 에. 내 거를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 다른 사람 연주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건지 그 사람 건지 나도 헷갈리네 이렇게 에. 만드는 건 아닌데 에.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에디 벤 앨런이
1: 네.
5: 퀸시 존스니까 그걸 다 수공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5: 왜냐하면 우리가 퀸시 존스 하면 그냥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로만 알고 있는데 이미 재즈계에서는 아주 내노라하는 편곡 프로듀서로도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1980년대 음악계를 뒤흔든 불후의 명곡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들어도 뭐
1: 그렇습니다.
0: 네, 명곡은 명곡이네요.
1: 역시. 이 곡이 또 팝과 락의 경계를 허무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고요. 그 당시로선 정말 앞서가는 감각의 음악이었어요. 네. 일단 지금 2026년에 들어도
0: 그러니까요.
1: 전혀 옛날 노래 같지 않고
0: 맞습니다.
1: 뭔가 혁신적인 음악이라는 네. 느낌을 주잖아요.
0: 가사 뜻은 몰라도 그냥 삐리 삐리 그러면서 따라 불렀던 그 학창시절이 기억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는 어떤 역시 조용필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1980년대는 뭐 조용필 시대였죠.
0: 네.
1: 예, 난공불락의 조용필 천하. KBS 가요대상 보면 연말 그 가요 시상식 때 항상 마지막에는 조용필 하면 아 이게 뭐 공식이었죠.
0: 아.
1: 예. 뭐 우리나라 그 음악상 그 방송사에서 네. 하는 음악상을 11번 대상을 받았거든요.
0: 와.
1: 독보적입니다.
0: 보통 이렇게. 해마다 한 번 하는데 그러면
1: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대 방송사에서 이제 1980년대 86년까지 상을 계속 받았고 이제 1986년에 본인이 이제 선언을 하죠. 더 와. 이상 상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다. 이제 공연 위주의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라이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조용필 씨가 기여를 했고 또 대중성, 음악성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은 그런 케이스고 조용필의 음악은 달랐습니다. 1980년에 단발머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예, 놀랬거든요. 세상에 우리 가요계에도 이렇게 정말 감각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게 고추잠자리입니다. 이 곡을 그 당시 음악평론가들은 아트락이다. 프로그레시브 락이다. 굉장히 진일보한 사운드의 노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0: 예?
1: 반면에 이제 어르신들은 조용필 씨 노래 중에 가장 싫어했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성으로 굉장히 길게 후렴을 노래하거든요.
0: 그렇죠.
1: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저희 아버님도 아주 싫어했던 곳으로 제가 혼났던 이런 거 듣지만 이런 꾸중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0: 예.
1: 근데 그런 시도 자체가 우리 가요계엔 없었던 시도거든요.
0: 그럼요.
1: 물론 이제 조용필 씨가 비지스 음악을 듣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팔세트 보이스의 가성을 또 시도하게 됐는데요.
0: 아.
1: 그 전에 최백호 씨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막 굉장히 인기를 누려가지고 80년대 초반까지 아 이제 나의 시대구나 최백호 씨가 생각을 했는데 조용필 씨 단발머리 고지잠자리 듣고 아 이제 안 되겠구나.
0: 안 되겠는데
1: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예,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동시대 가수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던 그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을 했는데
0: 예.
1: 놀라운 건 조용필 씨가 이렇게 앞선 감각의 그런 음악도 했지만 전통적인 뭐 트로트라든가 민요 이런 것도 잘 소화했다는 거예요.
0: 네.
1: 사실 한 500년이 1980년에 느닷없이 또 재조명받고 인기를 누리게 되거든요.
0: 예.
1: 조용필 씨가 불러서 한의 토해내는 음성으로 노래를 했고 그 당시에 뭐 그 저항시인 김지아 씨도 예, 감옥에서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예.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한이 서려 있는 곡들도 잘 부르고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이런 감각적인 노래들 실험적인 노래들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리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음악적으로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독보적으로 정말 그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줬고요.
0: 네.
1: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곡이 바로 고추잠자리가 되겠습니다.
0: 들어봐야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들으면서 2부 마칩니다. 8시 정각의 3부로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강풍과 풍랑 관련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내로 남해안과 제주 산지 쪽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많겠고요. 거센 풍랑도 남해와 제주 해상 인근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서쪽이 주로 더웠고요. 일사가 비교적 강했습니다. 30도에 수렴하는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에 비를 시작으로 밤에는 경남, 호남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글피 새벽 서쪽부터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시간당 최대 50mm 안팎, 그 밖의 전국 시간당 2, 30mm로 매우 강하게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중부와 경북 전북은 30에서 80mm, 남쪽 지역은 50에서 150mm 정도 오겠는데 남해안과 지리산 최대 200mm 안팎, 제주 산간 최대 30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모레까지 예상량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8도, 낮 기온 30도로 내일은 좀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옮겨온 사찰 정업원, 또 비구니가 된 왕실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간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 불멸의 설계자들 만나보고요.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인공지능 시대, 불안전함에서 인류의 생존을 모색해봅니다. 팀 하포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안점에 대하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주에는 부부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정수공주와 그 부마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이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죠.
0: 예.
2: 저희 와이프가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0: 아, 실제로요?
2: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좀
0: 잘하셨으로
2: 말씀드립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 특별히 조선시대 불교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0: 예. 우리가 조선 하면 유교 국가잖아요. 뭐 불교는 이제 고려 국교였고. 근데 학창시절에 조선왕조의 국가 이념은 숭유 억불 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눌렀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2: 네, 맞아요. 우리 예.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0: 예.
2: 그래서 일단 조선 왕조가 유교 국가인 건 맞습니다.
0: 예.
2: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유교적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예.
2: 그건 잘못된 거죠.
0: 어허.
2: 왜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고려 이를 거치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0: 네.
2: 우리 민족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에 불교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1392년에 갑자기 뭐 신흥 무인과 신진 사대부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을 건국했지요.
0: 그렇죠.
2: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고려 시대 사람들입니다.
0: 네.
2: 고려 시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짠 만든 거예요.
0: 네.
2: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쫙 됐다고 해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0: 그렇죠.
2: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0: 맞습니다.
2: 또 그때에는 조선왕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예를 들면 증조 할머니 같은 경우는
0: 그렇죠.
2: 텔레비전에 대통령이 나오면 뭐 임금 나오듯이 막 이렇게 했던 뭐 말을 들었어요.
0: 네.
2: 자, 그래서 아무리 유교국가가 갑자기 세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삶에는 불교적 풍습이 많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종교는 또 불교를 대부분 믿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종대왕도 경복궁 안에다 불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불교적 모습은 이후에도 지속돼요. 그 증거가 바로 한양 도성에 남아있던 정업원이라는 사찰이에요.
0: 네. 정업원. 저는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 어떤 사찰이었나요?
2: 정업원은 원래 고려시대 왕실이나 귀족 여인들이 출가해서 비구니의 삶을 살았던 사찰입니다.
0: 아.
2: 그래서 원래 정업원은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0: 예.
2: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이 정업원을 한양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시 정업원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공민왕 아시죠? 고려의 공민왕.
0: 예.
2: 공민왕의 후비. 그러니까 후궁이었던
0: 네.
2: 해화궁주 이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0: 네.
2: 이 해화궁주 이씨는 엄청난 명문가의 여인이었어요.
0: 네.
2: 특히나 이제 고려 말의 대학자 익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공민왕의 후비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후궁이었는데 공민왕이 승하를 했죠.
0: 네.
2: 그 이후 비구니가 돼버린 거예요.
0: 아.
2: 그래서 이 정업원이라는 사찰은 고려 왕실의 여인들이 살았던 사찰인데
0: 네.
2: 바로 유교국가 조선왕조에서도 그것이 이어진 거죠.
0: 아니 그러면 이 정업원이라는 것이 비구니 사찰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0: 아.
2: 조선 왕실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업원에 들어가 비구니가 된 여인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0: 아, 모르겠습니다.
2: 당연하지. 당연히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0: 예,
2: 합니다.
0: 예.
2: 바로
0: 예.
2: 태조 이성계의 장녀.
0: 예.
2: 경순 공주였습니다.
0: 아,
2: 당시는 이제 공주, 궁주 칭호가 정리 안 돼서
0: 네.
2: 실록에는 주로 경순 궁주라고 나오는데
0: 네.
2: 나중에 칭호가 정리돼서 경순 공주가 돼요.
0: 아, 들어본 것도 같기도 네. 하고요.
2: 현재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 경순 공주가 이성계의 셋째 딸이라고 나옵니다만
0: 예.
2: 경순 공주는 제가 조사해본 바 이성계의 장녀가 맞습니다.
0: 예, 예.
2: 그동안 왕실 족보 또 조선왕조 실록 등을 보았을 때 경순공주가 삼녀라고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셋째 딸로 알고 있지요. 네. 하지만 그녀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65년경에 태어나가지고 10년 뒤인 1375년에 네. 성주시 가문의 이인임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고려 네, 네. 말에 우왕태 권력자 그 이인임의 조카였던 이재라는 사람과 혼인했어요.
3: 어허.
2: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이 권문세족과 사동관계를 맺은 거죠.
3: 그렇죠.
2: 그 이후 이재라는 사람은 이제 이성계가 사위가 된 거고 이후 그는 조선왕조 개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3: 예.
2: 이성계의 다른 딸들은 모두 조선 개국 이후에 혼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순공주가 이성계의 장녀가 맞는 거예요.
3: 예.
2: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정어번의 비군이가 되었던 비운의 여인입니다.
3: 아, 태조 이성계 장녀가 비군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된 거잖아요.
2: 그렇죠.

0: 결혼까지 했는데.
1: 네네.
0: 왜 비구니가 되었을까요?
1: 이게 다 정치적 갈등, 권력 쟁탈, 예. 이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0: 네.
1: 태조 이성계는 건국 이후 곧장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장남은 누구였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 함흥으로 내려가 그저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게 된 방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진안대군 방우.
0: 예.
1: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이제 세자 책봉을 해야 됩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어요.
0: 예, 예.
1: 가장 강력한 세조 후보였습니다. 조선 개국에 공도 아주 많이 세웠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성계는 자신의 두 번째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와 정도전 세력에 의해서 그 막내 아들, 그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해버렸어요.
0: 예.
1: 이때 이 세자도 한 12살,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 방석의 친누나가 바로 경순공주였어요.
0: 네.
1: 그래서 경순공주의 남편이었던 이재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코는 흥안군이라는 자코를 받아요. 이재도 당연히 정도전하고 자기의 이제 장모였던 신덕왕 강씨 세력이 된 거죠.
0: 예.
1: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0: 황제는.
1: 그렇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으면서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0: 아.
1: 세자 방석도 죽였죠. 물론 당연히 이 경순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재도 제거됩니다.
0: 아.
1: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경순공주는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이제 청상의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걸 본 친아버지 이성계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이성계는 자신의 장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계는 아마도 이 사랑하는 큰딸이 부처님에게 귀의해가지고 속세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0: 예.
1: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0: 아, 제가 읽을까요?
1: 네.
0: 태상왕 태조가 경순궁주 공주를 비구니가 되게 하였다. 궁주는 이제 부인이다. 머리카락을 깎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조실록 정종 1년 9월 10일.
1: 맞습니다. 이때가 1401년 9월 10일이에요.
0: 예.
1: 그대로 실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전에 KBS에서 사극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이.
0: 아.
1: 네. 실제로 공주가 머리를 궁궐 안에서 깎고 그걸 보는 이성계가 또 같이 함께 울었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
0: 그러면 이 정순 공주만 비구니가 되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이 경순 공주 말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네. 또 비구니가 된 왕실의 여인이 있어요.
0: 예.
1: 바로 아까 그 세자 방석의 부인 현빈 심씨라는 여인입니다.
0: 아.
1: 이 여인은 심씨하니까 또 우리 아나운서님의 본관 청송이 생각나죠.
0: 예.
1: 근데 청송이 아닙니다. 부유 심씨예요.
0: 아.
1: 거의 생소한 성씨입니다.
0: 예.
1: 부유라는 곳은 전라도 순천 지역을 말해요. 바로 심효생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0: 세자 방석의 부인이면 첫 세자잖아요. 방석이.
1: 그렇죠.
0: 그러면 현빈 심씨라는 분은 최초의 세자빈.
1: 아닙니다.
0: 아, 그건 또 아닌가요?
1: 세자 방석이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부인은 유씨 부인이 있었어요.
0: 아.
1: 현빈 유씨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이 유씨는 버들유자 쓰는 유씨인데
0: 예.
1: 지금 본관이 안 밝혀졌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찾아보는데 안 나옵니다.
0: 예.
1: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씨 부인이 원래 조선왕조 최초의 세자빈이었습니다. 그런데
0: 아.
1: 이 여인이 정도전이나 뭐 어떤 그 심효생 세력이 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 내시와 간통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내침을 당해요. 그 뒤 이 심효생의 딸 부유심 씨가 세자빈이 된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이방원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녀도 남편 방석이 죽임을 당하자 바로 손이 신우이였던 경순공주와 함께 비구니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두 여인 모두 안타깝게 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비구니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보면 태조 이성계의 며느리와 딸이 함께 비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녀들이 그러면 이 정업원이라는 절에 함께 살았나요?
1: 같이 살았어요.
0: 예.
1: 태종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업원의 주지였던 공민왕의 후비 혜화공주가 사망하자 비군이었으니까 열반이 맞겠죠.
0: 예.
1: 사망하자 이후 주지가 되었던 여인이 현빈 심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아마도 이 정업원에는 한때 조선왕조 최초의 공주였던 이 신우이와 세자빈이었던 올케가 함께 속세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정치적 경량에 휩쓸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종교에 귀의하게 됐다. 아, 이렇게 들으면 좀 슬픈 사연인데요. 이 정업원에 단종의 왕비도 함께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까?
1: 사실은 아닙니다.
0: 아, 아닙니까?
1: 처음에는 이 세조의 특명으로 동대문 밖에 있는 청룡사라는 절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단종비 정순왕후가.
0: 예.
1: 그곳에서 비구니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0: 아.
1: 그런데 이후에 연산군이 정업원을 회철해버렸기 때문에 단종비 정순왕후가 살고 있던 청룡사 바로 옆으로 정업원이 이전해 온 것으로 보여요.
0: 예.
1: 정업원은 원래 도성 내에 있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0: 예.
1: 거의 궁궐 가까운 데 거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정업원 터가 남아있긴 한데.
0: 아, 지금 정업원은 없네요.
1: 터만 남아있어요. 예. 이곳이 정업원의 터였다라는 비석이

0: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6호선 어디에 내려야 되죠?
0: 그 여기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1: 일단 그러면 이 비구니가 된 왕실의 여인들 이후에도 더 있나요?
0: 아 당연히 있습니다.
1: 예.
0: 연산군의 아버지죠. 예. 조선 성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1: 예.
0: 성종의 업적이 매우 많아요. 예. 경국대전이라는 조선 왕조의 통일 법전을 완성해서 반포를 했고
1: 예.
0: 또 조선 왕조의 이제 성리학적 국가 의례서인 국조 오례이 이런 것도 다 완성을 했던 임금입니다.
1: 예.
0: 한마디로 유교국가 조선 왕조의 틀을 완성한 임금이 성종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룰 성찰을 씁니다.
1: 오.
0: 고려에도 성종이 있거든요. 고려의 성종도 고려 왕조의 기틀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룰 성자의 네. 요호를 씁니다.
1: 네.
0: 자, 이 성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의 후궁 혜빈 양 씨가 낳은 왕자
1: 네.
0: 수충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충군이라는 왕자가 단종 3년에 일찍 죽어요.
1: 네.
0: 그런데 부인이 연일정씨였습니다. 왕자의 부인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또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깎고
1: 네.
0: 비구니가 되어 출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조선왕조의 기틀을 완성한 성종으로서는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성종은 앞으로 왕실이나 사대부의 여인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일체 금하라는 전지를 내립니다.
1: 아.
0: 임금의 전지는 법과 같습니다.
1: 예.
0: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이제 유교가 정착되고 유생들의 이제 상속 같은 게 이어지면서 이제 정어번은 점점 폐지되기 이릅니다. 그때가 바로 1612년 조선 선조 때입니다.
1: 네.
0: 자, 선조 때 앞서서 명종이죠. 명종 때 퇴계 이황이라는 성리학 유교의 대학자가 나왔고
1: 예.
0: 또 율곡 이이가 이어서 나왔죠. 36년
1: 그렇죠.
0: 차이로.
1: 예.
0: 자, 이런 학자 유학자들이 나오면서
1: 네.
0: 이제 조선은 진짜 유교 국가가 된 거예요.
1: 아.
0: 그러면서 정어번은 없어지게 돼요.
1: 아.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0: 네네.
1: 네. 앞서 청룡사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1: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창신역이라고.
0: 아, 네.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또 동묘입니다. 동묘.
1: 네.
0: 동묘 앞에 요즘에 그 자파 파는 게 유명하잖아요.
1: 예.
0: 그게 바로 또 이 정순왕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순왕과 굶지 말라고
1: 예.
0: 아 백성의 아녀자들이 불쌍해서 거기서 뭐 채소도 팔고 했던 것에서부터 동묘 시장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많습니다.
1: 네, 저희 PD님께서 또 서울 지하철 6호선 창신역 3번 출구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간 책마을 출판평론가 홍순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이란 책 출간됐는데요. 이 책은 2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글을 써온 전수진 기자가 쓴 책입니다. 발레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경험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담아냈는데요. 몸도 마음도 굳어가던 나이, 인생의 바닥을 지나던 시절에 우연히 발레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을 넘게 이어진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저자는 매일 저녁에 발레바를 잡고 발레 슈즈를 신으며 자신만의 균형을 잡아왔다고 그래요. 발레가 끝이 보이지 않던 낙담의 골짜기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준 고마운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라고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발레크에서 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명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들이 몸의 자세를 설명하는 말 같았지만 어느 순간은 불안한 삶을 버텨내게 하는 일종의 치유와 용기의 메시지처럼 들렸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발레라는 이 종목이 몸의 중심을 세워서 균형을 잡고 또 그 중심을 옮기면서 또 다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1: 네.
3: 발끝의 의지에서 중심을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래서 저자는 발레를 배우는 일과 삶을 살아내는 일이 세 가지 면에서 무척 닮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늘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잘하지 못해도 계속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잘해도 여전히 힘들다는

0: 것이 발레와 인생의 공통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발레는 단순히 몸으로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만의 최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발레를 하면서 몸을 정리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운다라고 책을 통해 발레 배우기의 이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신간은요?
0: 불멸의 설계자들 이란 책 출간됐는데요. 오랫동안 인간의 한계로 여겨져 온 죽음을 정복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이 사람들은 모두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물들인데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바로 이 불멸 산업, 영생 산업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이면서 오랜 기간 불멸 프로젝트를 취재해온 알렉스 크로터스키는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세우고 있는 신세계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끝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실리콘밸리의 황홀한 약속처럼 우리는 정말 특이점을 뚫고 영생을 누리는 신인류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에 그 프로젝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억만장자들이 이 신세계를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화를 되돌리겠다며 17살 아들의 혈장을 뽑아서 자신의 혈관에 주입한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의 이야기, 브라이언 존슨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1: 네.
0: 그리고 특이점을 신봉하면서 하루 수백 알의 영양제를 먹는 분이 계십니다. 구글의 기술자 레이 커즈와일이 그렇고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려고 애쓰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거대한 불멸주의 연맹은 트럼프 정부의 자리를 만들고 워싱턴 DC의 장수 연합까지 구축하면서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는 거죠.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삶. 죽음의 종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죽음은 정말 기술에 정복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더는 신화가 아닌 비즈니스로 변한 영생 프로젝트의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불멸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은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0: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란 긴 제목의 책인데요. 요즘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검색만 하면, 아니 이제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고리즘의 추천이 약간은 억지스러웠고 기계 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다, 결정했다라고 믿지만 사실 그 결정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숨겨진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뉴스도 골라주고 앱이 일정에 어떤 최적화된 것들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스마트 기기가 일상의 모든 마찰들을 제거해주는 완벽한 질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왜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질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책을 쓴 분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면서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인 팀 하퍼드인데요. 이 책의 원서 제목이 메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엉망진창인 이런 뜻이죠.
1: 네.
0: 이 거대한 모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즉흥성, 회복 탄력성,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세상을 움직인 건 사실상 언제나 모호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완벽하게 변해가는 기계와 인공지능에 비해서 인간은 뭐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매끄럽고 완벽한 세계가 오면 인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서를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무질서 속에서 좋은 것이 탄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무질서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낡고 망가진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인생 최고의 연주를 남긴 피아니스트의 사례라던가 완벽할 것이라고 믿었던 항공기의 자동조종 항법이 낳은 추락 참사 사건, 또 ADHD 성향을 창조의 영감으로 승화시킨 레전드 음악 프로듀서의 이야기, 천재들 사이에

0: 시절부터 가장 빛나는 성취를 거둔 약간 모자라게 여겨졌던 한 수학자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본성에 대한 탐구인데요. 지금 앞서 알고리즘, 효율, 최적화 이런 이름 아래서 모두가 지금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애써 제거하려고 만드는 어떤 혼란이라든가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라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14년에 런던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죠. 이로 인해서 지하철역 270개 가운데 171개가 임시 폐쇄됐고 사람들은 이 지하철 파업 때문에 뭐 버스라든가 다른 교통수단, 자전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겨우 출퇴근을 했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리고 이 파업이 끝난 뒤에 세 명의 경제학자가 교통카드의 사용 기록을 확보를 해서 그 파업 기간 동안 사람들의 출퇴근 경로의 변화를 분석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파업이 끝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원래 다니던 경로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새로운 경로가 기존에 다니던 경로에 비해서 교통비가 적게 들거나 더 빠르거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장 효율적인 출퇴근 경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였죠. 저자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자 그들은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의 이로움이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좀 대체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이러한 질서 정연함과 매끄러움만이 미덕이 되는 시대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을 했죠. 하지만 팀 하퍼드는 반문화적인 행동에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책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혼돈과 무질서 이게 인간다운 것임이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이 개입하지 않은 실제의 경험이라든가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불완전해 보이는 인간 고유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든다, 흥미롭게 만든다, 그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차분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빅마마의 체념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5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대형 산불을 막고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방부가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대형 산불을 막고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요?
1: 네, 국방부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군은 올해 시누크, 블랙호크 등의 군 헬기를 103회에 걸쳐 320대를 투입했으며 산불 진화를 위해 1,1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군 정찰자산을 활용해 야간에도 화재 상황을 공유하면서 산불 조기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0: 예, 평소에 군은 산불 진화에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나요?
1: 네, 군은 연관급 항공장교를 산림청에 파견하고 군 헬기 143대를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는 시누크와 같은 대형 헬기 6대를 강원과 경상, 호남, 충청 지역 등 산불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0: 예, 이 뒤 국방부 차관이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훈련 현장을 확인했다고요?
1: 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5월 19일 육군 72사단을 방문해 드론을 활용하여 훈련하고 있는 동원예비군 훈련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예비군들이 직접 정찰 드론을 조종해 가상의 적을 찾아내고 화력 지원 요청을 받은 공격형 드론이 타격하는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한 드론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상비 예비군으로 선발하고 시범 운영 중인 12개의 드론 훈련 부대를 2030년까지 전 부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예, 방위사업청이 1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요?
1: 네, 방위사업청은 5월 22일 제1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지휘 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이지스함의 대공방어 능력과 탄도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의 기종을 SM6로 결정했습니다.
0: 예. 이 밖에도 방위사업청이 적 드론을 직접 부딪혀서 잡는 요격 드론 개발을 위한 신속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1: 네, 방위사업청은 적 무인기와 자폭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 드론 개발을 신속 시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근접하는 적 자폭 무인기를 탐지하고 일정 거리에 도달할 때 직충돌 방식으로 요격하는 대드론 하드킬 근접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시제품 개발 후 성능 입증 시험 결과를 통해 군 활용성이 인정되면 긴급 소요로 제기되어 우리 군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0: 예,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부터 87년까지 강원도 화천에 있는 15사단에서 근무한 이름은 김영신이라고 하고요. 보직은 위생병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날씨가 척박하니까 눈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작업 나갔을 때 같이 1시간, 2시간씩 뭐 힘들게 작업하면서 서로 토닥거려줬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때 같이 있던 동기나 뭐 선배 기수도 좀 생각이 나네요. 홍수 났을 때는 이제 큰 바위 같은 거 산에서 굴러내려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시 드러내거나 옮겨야 되니까 도로 작업할 때 이제 그때 좀 힘 좋은 선임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군부대는 기본으로 경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군 도로 같은 거를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의외로 그 당시에는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지금같이 이제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비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탑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으니까 그런 일 할 때가 기억이 많이 남죠. 그때 같이 근무했던 동기들, 선임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요. 한번 뭐 시간 되면 다시 보고 싶네요. 보고 싶다 전우야.
0: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내무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앞서 브리핑에서도 산불 예방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의 산불 대비 태세도 다양하게 강화가 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실제 같은 훈련으로 산불 대비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군 헬기들은 반복 훈련을 통해 물 버킷으로 인근 담수지에서 물을 퍼나르거나 이동식 저수조에 담수 후 투하하는 방식 등으로 지속 숙달하고 있죠. 지난해 9월에는 이도희 국방부 차관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군 헬기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헬기 진화 장비도 개선했습니다. 육군 블랙호크 헬기 진화 장비가 기존 외부 장착형에서 내부 장 탈착이 가능한 대용량 물탱크 시스템으로 교체되면서 진화 능력이 한층 강화된 것인데요. 담수량은 기존 1600리터에서 3218리터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기윤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군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산불 대응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해군 부대도 산불 대응 훈련을 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해군 8 전투훈련단 육상 훈련대대인데요. 이번 훈련은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화재 진압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육상 훈련대대 육상 사격장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습니다. 상황 접수와 동시에 대대의 자위소방대 인원들은 빠르게 화재 발생 신고를 하고 스프링쿨러 시스템 및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화재 진화를 실시했죠. 이어 진해기지사령부 화생방 지원대와 협조해 소방차를 운용, 소화수를 방수하며 주불 진화와 잔불 제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산불 대응 훈련을 통해 산불의 초기에 대응하고 주불 및 잔불 화재까지 진압하는 단계별 대응 능력을 숙달했죠. 대대 육상사격반 최창호 서동우 상사는 산불 대응 능력은 실제 상황에서 국민과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꾸준한 훈련을 통해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기획한 대대장 박연순 중령은 산불은 짧은 시간에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수라며 훈련을 통해 실전과 같은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재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0: 예, 사격장 역시 화재 위험이 큰 장소인데요. 사격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모지 작전을 펼친 육군 부대가 있다고요?
3: 네, 육군 50보병사단이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화기 사격장 일대 방화지대 불모지 작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50사단은 최근 공용화기 사격장 일대에서 방화지대 불모지 작전을 실시하며 향후 훈련간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사단 예하 여단과 기동대대 장병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병들은 공용화기 사격지점 주변 잡목과 수풀 제거 작업을 진행하며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죠.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환경정화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작전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의무 지원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부대별 책임 구역을 나눠 진행됐는데요. 장병들은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서 예초와 잡목 제거, 훈련장 정리 등을 실시했죠. 부대는 작전에 앞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불발탄 발견 시 행동 절차, 계절성 질병 예방 교육 등을 시행했습니다. 작전간에는 초기 소방 장비와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인화성 물질 휴대를 통제하는 등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죠. 또한 마지막 날에는 훈련장과 안간읍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상생 노력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작전에 참가한 기동중대장 이범희 대위는 이번 방화지대 불모지 작전을 통해 향후 실시될 공용화기 집체교육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했다며 훈련장 안전관리를 완료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훈련에 더욱 집중해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육군 22보병사단이 포병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고 화력 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특별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3: 네, 사단은 최근 강원 고성군 일대 사격장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에는 사단 이하 포병 여단과 보병 여단 포병대대 장병 160여 명이 참여했죠. K9A1, K55A1 자주포와 K105A1 차륜연 자주포 등 화력자산 20여 문,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 등 정보 감시 자산도 투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K9 A1 포대의 단독 동식 탄착, 즉 TOT 사격을 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독 TOT 사격은 자주포 한문에 각기 다른 사격 지원을 적용해 동일 표적에 두세 발을 동시에 탄착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자주포 한문으로 같은 시간 동안 화력을 최대로 집중해 적을 정멸하는 효과가 있죠. 우리 군 정례 포병 사격에서 K9 A1 포대가 단독 TOT 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단은 설명했습니다.
0: 예, 전투 실험도 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K105A1 차륜형 자주포 포구 초속을 측정하는 전투 실험도 병행했는데요. 전투 실험은 기존 보급된 K55A1 포구 초속 측정기 개발 업체의 도움을 받아 K105A1 포구 초속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량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사단은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훈련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부대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현장 응급대기, 안전통제팀 운용, 예방살수 지원, 중장비 수송차량 이용, 자주포 기동 등의 위험감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격 중 생길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비해 주요 항구 등에 현장 활동팀을 배치하고 해경과 협조해 해상 선박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도 전개했죠. 훈련을 지휘한 왕포포병대대장 강동혁 중령은 평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며 손발을 맞춰 연습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신속 정확한 화력 운용으로 전장을 주도하는 부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육해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에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이 있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해군 1함대와 육군 22보병사단은 지난 19일 두 부대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에서 정훈 업무 발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두 부대의 정신전력 교육체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격오지 장병들을 위한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 해군의 합동성이 중시되는 동해 합작소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죠.
0: 예,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3: 네, 먼저 22사단이 감격 콘서트로 문을 열었는데요. 감격 콘서트는 감동 있는 격오지 콘서트의 줄임말로 대적강 교육과 군악 소조밴드 공연, 기념사진 즉석 인화 등을 결합한 22사단의 문화예술 전목 정신전력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감격 콘서트를 관람한 동해합작소 정우열 상병은 22사단 군악중대 장병들이 직접 진행하는 공연이 특히 인상적이었다며 교육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고 육군만의 색다른 정신전력 교육을 접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훈 업무 발전 회의에서는 정신전력 교육 운영 체계와 우수 사례 공유, 격오지 부대 대상 순회 교육과 문화 행사 개최 협업 방안 토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병 세대 변화에 맞춘 교육 콘텐츠 발전 방향과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개진됐죠. 1함대 정신전력과장 박재은 중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군의 특색에 맞는 교육 방식과 발전 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2사단 정신전력교육장교 여민석 소령도 이번 감격 콘서트와 정훈 업무 워크숍을 계기로 합동 정신전력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육군 51보병사단이 주둔지 방호력 강화와 장병 체력 단련 여건 향상을 위해서 영내 둘레길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요?
3: 네, 사단은 최근 사단장 우석재 소장 주관으로 전승 둘레길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총길이 2.4km 규모의 전승 둘레길은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순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둔지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울타리 경계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작전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순찰로를 정비하며 둘레길 조성을 추진했죠.
0: 예, 전승 둘레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3: 네, 전승 둘레길은 이음길, 온다길, 행복하길, 첫걸음길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됐는데요. 이음길은 사람과 부대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고 온다길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행복하길은 걸음마다 행복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고 신병교육대대 인근 첫걸음길은 군인으로서 첫걸음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이름 붙여졌죠. 정보통신대대장 신하영 중령은 6개 직할 부대가 힘을 모아 전승 둘레길을 완성했다며 앞으로 둘레길이 주둔지 방어력 향상은 물론 장병들의 체력 증진과 단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해군 소속인데 해병 쪽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장교라 문성곤 소위입니다. 그 형도 심의가 좀 통하다 보니까 성곤이 형 그래도 항상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저랑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이 차이 나는 거에 비해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원래 나이가 많으면 좀 다가가기 불편한 법도 한데 편하게 해줘가지고 저도 형이지만 친구같이 많이 편하게 해준 점이 제일 고맙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근무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성곤이 형 밥 먹자만 거의 만날 때마다 얘기 끝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진짜 밥 한번 먹자.
5: 해군 중령 서영훈의 아내 이지영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고요. 또 부재 중인 남편은 늘 바쁘고 힘들고 가끔은 뭐 원망 어린 말투로 가정에 왜 더 충실하지 않는지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가정보다 가족보다 국가를 1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어. 그래서 제가 또 하는 일들이 단순히 그냥 뭐 내조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저의 내조가 저도 이 국가에 헌신하는 또 다른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도 파이팅 해봅시다.
0: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0: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방식으로 복무를 하는 건가요?
6: 네, 먼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는 대상은요. 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을 받았거나 수영 또는 전공상 사유 등으로 보충력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요.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가 돼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병역을 이행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은 출퇴근의 형태로 21개월을 복무하게 되고요. 기초군사훈련은 3주를 받습니다.
0: 예, 복무기관 배치는 군사훈련 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6: 네, 일반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를 시작을 합니다. 입수한 날에 따라

0: 퇴소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하게 됩니다. 목요일에 퇴소하는 경우는 다음 날인 금요일에 복무 기간으로 출근을 하면 되고요. 금요일에 퇴소하는 경우는 주말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복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훈련 후에 복무 기간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무를 먼저 시작을 하고 차후에 군사훈련을 받는 즉 선복무 제도도 있습니다.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이거나 선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선복무 제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1: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사회복무요원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임무가 있고 사회복지와 보건인력, 환경안전 등과 같이 복무 분야별로 수행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임무는 일상업무와 긴급업무로 나뉘는데요. 일상업무는 환경정비나 주차관리, 각종 행사의 지원, 기타 기관 운영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긴급업무는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과 같이 긴급하게 인력 지원이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 예. 그런데 가정 형편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복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0: 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겸직 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복무 기간에 장에게 제출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겸직 허가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본인의 연가를 활용한 겸직도 허가를 받아야 겸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분할 복무를 하는 것인데요. 생계 문제나 1개월 이상의 본인이 질병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있는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간의 장을 통해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복무 중단 여부와 중단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예,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나 사회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네, 우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병역 지정 업체에 취업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5일 전까지 병역 지정 업체의 장을 통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취업 후에 일정 기간 수습이 필요한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서 5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를 우선 연기한 후에 편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질병의 경우에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복무 분야나 근무지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0: 네, 이러한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복무 기간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해서 복무하고 있는 기간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복무기간 재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한 후에 재지정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복무기간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간에 두 개 이상의 복무 분야가 있어서 자체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병무청으로 복무기간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않고요. 해당 기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무 분야를 변경해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재신체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출연에 의해서 재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체 검사를 받

0: 사이즈가 신체 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가 됩니다.
1: 예. 지금까지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2도, 정선의 기온 30도였습니다. 고기압권 내에서 낮 기온이 오르고 또 일사가 강해서 오늘 더웠습니다. 내일까지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서 낮에 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강하게 내리는 곳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흐려지기만 하겠는데요. 이 총량이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가량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안팎 정도 되겠는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안팎, 제주산간에는 최대 300mm 내외에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온난수변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증기량이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글피 새벽 서쪽부터 개겠는데 이렇게 많고도 강한 비가 쏟아지니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상과 제주해상의 파도 또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등 12에서 18도 사이,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 권력의 심장부 백악관 앞에서 아찔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위해 자리를 지키던 그 시점 한 남성이 백악관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난사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사했고 용의자는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당시 상황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미 백악관에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던 기자 갑자기 여러 발 총성이 울리자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긴급히 진압을 위해 투입되고 백악관 내 기자들을 대피시키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2: 가세요. 실내로 들어가세요.
1: 6시쯤 백악관 본관과 200여 미터가량 떨어진 아이젠하워 행정동 인근 교차로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가방에서 총을 꺼내 백악관을 향해 세 발 발사하자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제압했습니다.
3: I think it's awful.
2: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도 없고 인류에도 정말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생각해요. 그저 모두가 안전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지나가던 행인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백악관 진입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란과 협상을 위해 백악관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백악관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DC 한복판 백악관 주변 도로들은 이처럼 삼엄한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비밀경호국은 함께 구체적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대통령의 집무실 지근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미국 정가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출입기자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더 그렇습니다. 백악관 외곽 방어선이 잇따라 뚫린 중대 사태에 대통령 경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4: 총성이 울리고 만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총격범은 곧바로 붙잡혔지만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5: Is it smart for us to broadcast?

0: 대통령이 10년 넘게 착석하지 않았던 기자단 만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만찬장 총격뒤 열흘도 지나지 않아 워싱턴 기념탑 근처에서도 총격전이 발생해 백악관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0: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백악관 기밀 경보구.
1: 백악관 주변에서 잇따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다가오는 대형 행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음 달 14일 UFC 경기와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 모두 일정이 공개된 행사라는 점에서 비상입니다.
2: UFC 이벤트
0: UFC는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그 자리에 경기장을 새로 지을 건데 아마 4천에서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난 2024년 야외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3: 워싱턴의 총성은 멎었고 이제 세계의 시선은 백악관에서 흘러나올 중동 협상 소식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는 합의안에 근접하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낙관은 이르지만 미 국무장관 말대로라면 곧 뭔가가 발표될 듯도 합니다. 이 소식은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4: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유효기간 60일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에 통행료 없이 개방합니다. 해협에 설치된 규례도 제거해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합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며 규례 제거 속도에 따라 봉쇄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60일 휴전 기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핵심 의제로 한 종전 협상에 나섭니다. 초안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과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품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이란의 완전한 수용과 이행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추가 협상도 필요합니다.
4: 해협의 통제권과 주권은 계속 이란이 유지하며 선박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제한 등 핵심 핵 문제는 이란이 현재 수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몇 시간 내 좋은 소식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일부에서는 최종 타결 결렬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3: 선거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닷새 뒤면 사전투표도 시작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 각지로 흩어져 표심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유세 현장마다 힘 있는 여당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주말 부천이 모신 날 전남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면서 무소속 진보 성향 야당 후보로 향하는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6: 남양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을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6: 민주당을 찍어줘야 된다.
5: 한병도 선대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돌며 승부처 후보들의 힘을 보탰습니다.
7: 서울시장 몇 번 했습니까?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7: 생각이 거만해지고
5: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지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보겠다는 듯 문제 많은 민주당 후보와 대통령 죄지우기를 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대통령도 죄지우는 감옥 가야 된다는
0: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8: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5: 선거 뒤 세금폭탄 맞고 자유로운 나라 만들려면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9: 커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0: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9: 6월 3일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5: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강남 강북으로 향해 부동산 문제로 상대를 때리며 문제 해결 적임자는 나라고 한 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3: 달아오른 선거전 그 한복판에는 스타벅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인민 재판이냐 좀 적당히 하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한 정당한 분노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는 2년 전 4월 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 머그컵을 출시한 걸 직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라니 조롱 코드 감춰 희생자 모욕했다면서 금수 같은 행태,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사이렌은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인어로 스타벅스가 로고에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타벅스가 잘못하긴 했지만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이렌은 스타벅스 로고일 뿐인데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다면서 지지층 선동하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1: 커피까지 정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0: 이제 좀 적당히 해라. 독재 정권의 인민 재판 같다. 혐오 마케팅, 선동 정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당연한 상식을 정쟁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했습니다.
12: 5.18이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붕괴하시겠지만 국민들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변해서 대통령께서 마땅히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10: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오세훈 후보를 향해 스타벅스 인증샷이라도 올리겠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3: 이제 남은 기간 최대 변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막판 단일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울산시장의 현재 판세, 또 단일화 시나리오에 따른 KBS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우한수 기자입니다.
13: 진보, 보수 진영에서 두 명씩 현재 4파전인 울산시장 선거.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를 찍을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37, 국민의힘 김두겸 32, 진보당 김종훈 15, 무소속 박맹우 3%로 김상욱,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진보 진영 단일화를 가정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 시 김상욱 45, 김두겸 32, 박맹우 4로 김상욱 후보가 13%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로 단일화하면 김두겸 32, 김종훈 34, 박맹우 6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마무리 예정이던 진보진영 단일화 여론조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고 논의가 중단된 보수진영 단일화 여부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여전히 단일화가 변수로 꼽힙니다. 유이동, 황교안, 보수진영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진보진영, 민주당과 혁신당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혁신당은 오늘도 민주당 김용남 후보 대부업체 차명운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보수단이라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사흘간 울산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3: 알록달록한 연등이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임을 알려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에는 반가 사유상으로 변신한 인기 캐릭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긴 하루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오색 연등 아래 만여 명의 불교 신자가 두 손을 모읍니다.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15: 우리는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1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희스님
15: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14: 신도들은 아기 부처를 씻기며 번뇌를 씻어내고 부처님 사리가 있는 석탑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소원을 빕니다.
17: 부모님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족 건강이 제일일 것 같아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18: 국제 정세가 그런 혼잡할 때는 그렇게 각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돼요. 하루 빨리 이제 안정화돼서
14: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단추 하나하나를 꿰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즐깁니다.
19: 부처님께 기이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0: 불교의 기본 마음이 화합이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뭐 종교나 여야나 세계 전쟁이나 모두 다 화합하는 뜻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1: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불교 3대 종단을 모두 찾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강조했습니다. 손사연 기자입니다.
3: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 말씀을 등불로 삼아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원융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3: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이어 천태종 소속 관문사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한 뒤 점심 공양을 했습니다. 태고종 봉축 법요식에서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4: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습니다.
3: 부처님 오신 날 현직 대통령이 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사찰을 모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사찰을 방문한 것 역시 최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의 법요식과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떠올리는 불교는 한마디로 힙한 종교입니다. 사찰에서 마음을 챙기고 또 엄숙함을 덜어낸 위트 있는 콘텐츠로 일상의 여유도 누립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5: 그냥 눈을 자고리 감습니다.
6: 스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법당에는 금세 고요가 찾아옵니다. 경기도 양주현 사찰에서 열린 힐링 명상 프로그램. 10명 남짓했던 참여자들로 시작됐지만 해마다 늘어 어느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7: 아이들도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함께하는 이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6: 부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 지난해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 진출에도 성공해 K뮤지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종교를 넘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깨달음과 위로를 전한다는 평가입니다.
8: 철학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냥 결국 정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철학적으로 되게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6: 서점가에서는 불교 입문서나 사찰 음식 관련 도서 판매량이 1년 사이 각각 2.7배와 10배로 늘었고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판매량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는데 독자의 절반 가까이가 20, 30대입니다. 불교적 메시지가 자기 탐구와 힐링을 중시하는 대중들의 마음가짐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9: 현대인들한테 마음의 짐을 풀어주고 또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 혹은 건강과 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6: 점점 더 빠르고 복잡해지는 시대. 26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2: 범죄 조직에 발을 들인 한 청춘의 몰락, 도시 개발 열풍에 밀린 개인의 좌절을 묵직하게 따라갑니다. 홍콩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 한국형 누아르의 혁명이자 거장 이창동의 시작을 알린 작품 초록 물고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화 신수빈 기자입니다.
10: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분홍빛 스카프, 아름답게 찾아온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11: 동네가 너무 많이 변했어. 신도시 들어서면서 확 찌그러져가지고.
10: 제대 뒤 돌아온 일산은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었지만 막동의 바람은 가족과 함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11: 너 내가 앞으로 돈 벌 테니까 이런 일 하지 마.
10: 그러나 미애와의 인연은 그를 폭력의 세계로 이끌고.
12: 막동이 꿈이 뭐라 그랬지?
11: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12: 조그만 식당.

0: 가족에 대한 소박한 희망은 잔인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됩니다.
1: 내가 저 언젠가 초록장 나는 물고기 잡는다 그러다가 세레빠이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나? 그때 생각나?
0: 하지만 결과는 배신과 죽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청년의 최후였습니다.
2: 한국의 경제개발을 이끌어온 어떤 힘, 하면 된다는 정신, 잘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폭력성.
0: 영화는 도시개발 속 밀려난 사람들을 생생히 그려내며 한국형 느와르를 개척했습니다.
3: 더 잘 보여주려는 욕심 대신 과감하게 생략하여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이후에 전개될 감독의 거장적인 면모를.
0: 이창동표 리얼리즘의 시작을 알린 이 작품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인정받으며 한 거장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민입니다.
4: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남자 골프 내셔널 타이틀 대회 한국 오픈에서 양지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7개,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로 스웨덴의 찰레 린드를 4타 차로 따돌렸는데요. 예선을 거친 선수가 정상에 오른 건 대회 최초입니다. 양지호는 예선 18위로 결혼이 생기면서 출전 기회를 얻었는데요. 1라운드부터 선두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로 개인 통산 3승을 달성하면서 KPGA 투어 시드 5년 그리고 아시안 투어 시드 2년을 확보했습니다. 양지호는 오는 7월 PGA 메이저 대회 D오픈에 출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골프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한화 투수 류현진이 마침내 한미통산 200승을 달성했네요.
2: 네, 한화 류현진 선수 오늘 대전 두산전에서 시즌 5승째를 수확하며 개인 한미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3탈 3진 2실점 역투를 펼쳤는데요.
1: 네.
2: 류현진 선수의 승리 조건을 팀 동료들이 잘 지켜주면서 개인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2006년 한화 소속으로 KBO 리그에 데뷔한 류현진 선수는 KBO 리그에서만 122승을 거뒀고요. 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메이저리그 소속으로 10년간 78승을 올렸습니다.
1: 네, 122, 78이군요.
2: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200승을 달성한 선수는 류현진 선수가 역대 두 번째입니다. 최초로 200승을 기록한 선수는 2009년 은퇴한 한화 소속의 송진우 선수였습니다.
1: 네네. 자, 류현진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한화가 두산을 꺾고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죠?
2: 네, 한화가 두산을 5대2로 꺾고 주말 홈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습니다. 23승 24패를 기록하게 된 한화는 5할 승률에 다가서며 단독 5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 반면 두산은 3연패 늪에 빠지면서 22승 1무 25패를 기록, SSG와 함께 공동 6위에 위치했습니다.
1: 네, 한화 타선도 류현진의 승리를 도왔죠?
2: 네, 한화 타선은 장단 9안타로 5점을 뽑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먼저 1회 말 1사 3루 찬스에서 문현빈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1대0 리드를 잡았고요. 이후 4회 말 페라자 선수의 좌월 솔로포로 2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1: 네.
2: 4회 말 이도윤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도망간 한화는 5회 말 이원석 선수와 문현빈 선수의 추가 적시타를 더해 5대0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네. 두산은 6회 초와 7회 초에 두 점을 따라간 뒤 9회 초 만루 찬스까지 얻었지만 한화 불펜진이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아 패배가 확정됐습니다.
1: 네. 광주로 가보죠. 기아가 안방에서 3연전을 수입했죠. SSG는 7연패에 빠졌네요.
2: 네, 기아가 SSG를 3대2 한점 차로 꺾고 광주 홈 3연전 수입승을 거뒀습니다. 3연승을 거둔 기아는 25승 1무 22패를 기록하며 단독 4위를 기록했고요. 선두와는 3.5게임 차를 유지했습니다.
1: 네.
2: SSG는 연패 숫자가 또 늘었습니다. 키움과 주중 3연전에 이어 기아와 주말 3연전까지 모두 패하면서 지난 17일 LG전 이후 7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네. 기아 선발 올로 SSG의 선발 타겟.

0: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좋은 피칭을 보여줬죠.
1: 네, 오늘 경기 말 그대로 투수전이었습니다. 기아 선발 아담 올러 선수 주 2회 등판을 소화한 가운데도 6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9타의 삼진 역투를 펼쳤습니다. 최근 부진한 투구로 교체설이 돌았던 SSG 아시아커터 다케다 쇼타 선수 6이닝 3실점으로 KBO 리그 첫 퀄리티 스타트를 마크했는데요. 다만 타선 지원에서 앞선 기아가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신승을 거뒀습니다.
0: 네네. 자, 이렇게 되면 기아는 단기 알바 외국인 선수 아데를리를 보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1: 네, 카스트로 선수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6주 단기 계약을 맺은 아데를린 선수 오늘도 홈런을 쳤습니다. 7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 좌월 트럼프를 날렸는데요. 1대0에서 3대0으로 점수차를 벌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0: 네.
1: 아데릴린 선수 어제 경기에 이어 오늘도 홈런을 때리면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고요. 현재 리그에서 15개의 안타를 쳤는데 그중 거의 절반인 7개가 홈런입니다.
0: 네네.
1: 현재 페이스라면 단기 계약을 넘어 정식 계약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0: 네. 이번엔 잠실로 가보죠. 박혜민의 9회 말 홈런으로 LG가 키움에 역전승을 거뒀네요.
1: 네, LG가 극적인 한 방을 앞세워 키움을 6대4로 꺾었습니다. LG는 이날 키움 선발 박준현 선수의 혹투에 가로막혀 중반까지 키움에 끌려갔는데요. 승부를 뒤집은 건 9회 말이었습니다. 상대 실책성 플레이로 만들어진 2사 1, 2루 찬스에서 박혜민 선수가 키움 마무리 유토 선수의 몸쪽 빠른 볼을 잡아당겨 5월 끝내기 3점 홈런을 네. 날렸습니다.
0: 네.
1: 어제와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LG는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0: 네, 정말 짜릿한 극적인 역전 홈런이었죠. 잠실구장은 오늘도 빈자리가 없었죠?
1: 네, 오늘도 잠실구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장권 23,750장이 모두 팔렸고요.
0: 네.
1: 이는 LG의 시즌 23번째 홈경기 매진 기록이었습니다.
0: 네.
1: 오늘 전국 5개 구장 가운데 4개 구장이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KBO 리그 얼마 전 최소 경기 400만 관중 기록을 만들기도 했죠.
0: 네.
1: 뜨거운 흥행 가도를 계속 달리는 모습입니다.
0: 네. 자, 수원으로 가보죠. 선발 라일리의 투혼으로 NC가 마침내 5연패를 끊어냈군요.
1: 네, NC가 KT를 8대5로 꺾고 드디어 5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발 라일리 선수가 5이닝 7피안타 3실점 2자책 투구를 했고요. 타선은 장단 13안타로 8점을 뽑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자, 3연승에 실패한 KT는 3위로 내려앉았죠.
1: 네, 얼마 전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던 KT, 최근 기세가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오늘 상위권 싸움을 펼치는 삼성과 LG가 모두 승리하면서 KT는 27승 1무 19패의 성적으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0: 네, 네.
1: NC는 5연패를 탈출하며 일단 급한불을 껐지만 19승 1무 27패의 성적으로 여전히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0: 네. 자, 사직구장에서는 삼성 양창섭이 롯데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네요.
1: 네, 삼성이 롯데를 10대0으로 꺾었습니다. 삼성 선발로 나선 양창섭 선수 오늘 혼자 롯데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0: 네.
1: 9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 호투로 완봉승을 거뒀는데요.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창섭 선수 오늘 안타를 단 한 개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0: 네, 네.
1: 3회 말 장두성 선수에게 우전 안타를 맞은 게 허용한 출루의 전부였습니다.
0: 네.
1: 아쉽게 놓친 퍼펙트 게임. 그래도 최고의 피칭을 한 양창섭 선수에게 삼성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0: 네, 10대0 뭐 완벽한 승리였는데 타선도 빵빵 터지면서 삼성이 단독 1위로 올라섰죠?
1: 네, 삼성 타선은 13안타를 만들며 두 자릿수 득점을 얻었는데요. 1회 초 부자욱 선수의 트럼프로 물꼬를 튼 뒤 3회 초와 8회 초, 앞서 2회 초에도 점수를 내며 롯데 투수진을 맹폭했습니다.
0: 네네.
1: 투타 조화를 앞세운 삼성이 단독 선두로 올라서며 상위권 경쟁에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0: 네. 자, 고교 야구에서 미국 진출 선수가 나왔네요.
1: 네, 광주일구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박찬민 선수. 그동안 메이저리그 진출설이 꾸준히 나왔던 선수였는데요. 네. 드디어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박찬민 선수에게 120만 5천 달러, 우리 돈 18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안겼습니다.
0: 네.
1: 박찬민 선수 벌써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고요.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등 다양한 구종까지 던지고 있어 고교 유망주로 특급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0: 네네. 자,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시즌 타율이 1할 대로 떨어졌네요.
1: 네, 샌디에고 소속의 송성문 선수 오늘 애틀레틱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출발은 볼넷을 고르며 좋았지만 2후 타석에서 모두 무안타로 침묵해 시즌 타율이 종전 2할 1푼 1리에서 1할 9푼으로 떨어졌습니다.
0: 네네. 자, LA 다저스 김혜성,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오늘 결정했는데 김하성은 최근에 타격감이 좋지 않았습니까?
1: 네, 김하성 선수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며 좋은 감각을 유지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선발 경쟁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애틀랜타는 오늘 선발 유격수로 마우리시오 듀본 선수를 선택했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결정한 애틀랜타는 오늘 단 1안타를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노히트 노런 위기에서 벗어난 애틀랜타는 허무하게 0-2로 패했습니다.
0: 네.
1: LA 다저스 소속의 김혜성 선수 역시 오늘 미러키전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소속팀 다저스는 미러키를 상대로 11-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KBS N셉 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일본 나가사키의 이현중이 1패를 하는 채 B리그 파이널 2차전을 치렀는데 오늘은 류쿠를 꺾고 1승을 챙겼네요.
2: 네, 이현중과 나가사키가 서류고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류쿠와의 B리그 파이널 2차전에서 66-6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돌려놨습니다.
0: 네, 이현중 선수 1쿼터부터 활약이 좋았죠?
2: 그렇습니다. 오늘 1쿼터부터 12점을 올리면서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3점 슛과 페이드어웨이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1쿼터를 원맨쇼를 펼쳤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16득점에 리바운드 3개, 블록슛 1개였는데 뭐 득점을 떠나서 이 선수가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이 공간을 넓혀주고 또 동료들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준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제 승부는 3차전에서 가려지게 되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26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일본 B리그는 3전 2선 승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3차전, 이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현중 선수는 물론이고요. 팀의 주축인 이 스탠리 존슨 선수가 이 동료들을 좀 더 믿고 경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KBA 3구 파기산 프라임 리그가 오늘까지 진행이 됐는데 6월 세계 무대 참가 자격은 어느 팀에 들어갔나요?
2: 네,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KBA 3x3 프라임 리그가 네. 2차 대회 일정을 이틀간에 마무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주영, 김승우, 그리고 성균관대 구민교, 고려대학교 이동근으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비롯해서 국내 3대3 농구를 대표한 6개 팀이 출전했는데요. 국가대표팀이 예상대로 전선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피바가 인정하는 국제대회로 격상되었는데요. 국가대표팀은 오늘 우승과 함께 이 수우바타르 챌린저 출전권도 확보했습니다.
0: 네. NBA 소식 살펴보죠. 동부 컨퍼런스 결승 3차전이 오늘 열리는데 뉴욕이 클리블랜드에 3연승을 거뒀네요.
2: 네, 뉴욕이 원정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치러진 동부 결승 3차전에서 121-10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오늘 승리 덕분에 27년 만에 NBA 파이널 진출에도 1승만을 남겨놓게 됐고요.
0: 네.
2: 또 오늘 승리 덕분에 플레이오프 10연승 행진도 달렸습니다.
0: 네, 뉴욕의 왕 브런슨이 맹활약했죠.
2: 네,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이 뉴욕 닉스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 30득점에 어시스트 6개를 기록했고요. 또 브런슨뿐만 아니라 오지 아니노비 선수가 21득점, 미칼 브리지스가 22득점으로 지원 사격을 했는데요. 특히 브런슨 덕분에 뉴욕은 1쿼터부터 10점차 리드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슛의 호조를 보인 덕분에 이 4쿼터 추격도 따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클리블랜드가 2쿼터에 바짝 따라붙었는데 흐름을 잊지 못했네요.
2: 네, 클리블랜드가 이제 0승 3패에서 4연승을 거둬야 되는 시세가 됐는데요. 2쿼터는 그럭저럭 잘 따라붙었는데 이 도노반 미첼과 제임스 하든 이 두 슈퍼스타가 이 평균치에 머물렀고요. 또 무엇보다도 팀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0: 네, 클리블랜드는 이제 벼랑 끝 승부를 펼치게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4차전이 25일 오전 9시 열리게 되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홈에서 시리즈가 끝나는 또 악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2: 1차전부터 계속 소개를 드릴 때마다 수비를 계속 지적드리고 있는데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이 뉴욕의 내 외곽에서 터지는 이 슛감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자, NBA 파이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 네, 현재 오클라호마 시티가 2승 1패로 리드하고 있는 서부, 그리고 뉴욕이 3-0으로 리드하고 있는 동부, 이 두 컨퍼런스의 승자가 6월 4일부터 NBA 파이널을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2: 이 파이널 역시나 7전 4선 승제로 치러집니다.
0: 네. 자, NBA 수비왕을 가리는 올 디펜시브 팀 명단이 공개됐군요.
2: 그렇습니다. 100명의 NBA 출입기자 투표로 선정되는 이 올 디펜시브 팀인데요. 이 퍼스트 팀에는 빅토 웬반야마, 챗 홈그렌, 어스와르 톰슨, 루디 고베어, 데릭 화이트가 선정이 됐고요. 이 세컨드 팀에는 스카티 반즈, 케이슨 롤러스, 뱀 아데바요, 오지 아누비, 다이슨 다니엘스 등이 뽑혔습니다. 특히나 퍼스트 팀에 이 어스와르 톰슨이 뽑힌 게 눈길을 끄는데요.
0: 네.
2: 작년에는 쌍둥이 형제인 아멘 톰슨이 퍼스트 팀에 뽑힌 이래 올해는 어스와르 톰슨이 뽑히면서 NBA 역사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으로 쌍둥이 형제가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이름을

0: 올리게 됐습니다.
1: 네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농구 소식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축구협회 포칼 우승으로 시즌 더블을 달성했네요.
2: 네, 오늘 새벽 베를린에서 열린 포칼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슈투트가르트를 3-0으로 완파하며 우승했습니다. 뮌헨은 분데스리가에 이어 포칼까지 거머쥐며 6년 만에 도메스틱 더블을 완성했고 네네. 포칼 통산 21번째 우승으로 역대 최다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1: 네, 김민재는 벤치를 지켰지만 포칼 우승에 기여했다는 평가죠?
2: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교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서 우승을 지켜봤는데요.
1: 네.
2: 다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만 25경기에 출전하면서 시즌 중반 이후 주전 중앙수비수로 자리를 잡았고요. 포칼에서도 3경기에서 100분을 소화하면서 더블 달성에 이바지했습니다.
1: 네네.
2: 김민재 개인으로서는 커리어 처음으로 한 시즌 2개의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 네, 해리 케인의 활약이 절대적이었죠?
2: 아, 그야말로 케인의 원맨쇼였는데요.
1: 네네.
2: 후반 10분 올리세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드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35분에는 루이스 디아스의 패스를 받아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1: 네네.
2: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킥까지 직접 마무리하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는데요. 이 골로 케인이 시즌 통산 61개의 골을 기록했는데요.
1: 네.
2: 포칼에서는 1라운부터 결승전까지 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 네.
2: 대회 득점왕까지 차지한 케인이었습니다.
1: 네. 양현준이 속한 셀틱도 스코티시컵 정상에 오르면서 더블을 이뤄냈죠.
2: 네, 그렇습니다. 양현준이 선발 출전한 셀틱이 오늘 새벽 햄든파크에서 열린 덤펌링과의 스코티시컵 결승에서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2: 지난주 스코틀랜드 프리미언십 5연패를 확정한 데 이어 컵대회까지 석권한 셀틱인데요. 행복한 더블을 완성한 시즌이었고요.
1: 네.
2: 스코티시컵 통산 43회 우승으로 역대 최다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1: 네, 양현준은 유럽 무대 입성 이후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2: 그렇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2023년 7월 셀틱 이적 이후 통산 5번째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은 건데요. 특히 이번 시즌은 의미가 있는 게 백업 자원을 넘어서 주전급 측면 공격수로 도약한 시즌이었거든요.
1: 네.
2: 공식전 47경기 10골 3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셀틱 입단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1: 예.
2: 양현준 선수는 곧바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에 있는 홍명보의 사전 캠프로 합류해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네. 자, 잉글랜드 2부 리그 헐시티가 9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했죠?
2: 네, 그렇습니다. 헐시티가 오늘 새벽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열린 미들즈 브로와의 잉글랜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1-0 신승을 거두면서 9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1: 네네.
2: 결승골이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올리버 맥버니 선수의 왼발에서 나온 그야말로 극장골이었는데요. 헐시티가 정규리그를 6위로 마쳤거든요.
1: 네네.
2: 그런데 준결승에서 미러를 그리고 결승에서 미들즈브로까지 꺾으면서 잉글랜드 1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의 막차에 올라탔습니다.
1: 네. 이번 결승전은 4천억 원 대결로 불렸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흔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 경기로 불리는 무대가 바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결승전입니다.
1: 네네.
2: 네, 헐시티는 이번 승격으로 중계권 등을 포함해 최소 2억 파운드, 우리 돈 약 4천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1: 네네.
2: 이번 결승은 특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원래 결승에 올랐던 사우스햄튼 FC가 상대 훈련 무단 촬영, 이른바 스파이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결승전 퇴출 징계를 받았고
1: 네,
2: 그 빈자리를 준결승에서 패했던 미들즈브러가 채우는 진통 끝에 치러졌습니다.
1: 아, 이 경기가 가장 비싼 승부였군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4천억이 넘었으니까요.
1: 네네. 자, K리그2는 오늘 3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용인과 충남 아산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2: 네, 오늘 오후 4시 30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K리그2 14

0: 3라운드 첫 경기로 용인FC와 충남아산FC가 맞붙었는데요.
1: 네.
0: 결과는 0-0 무승부였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지 못한 가운데 충남아산이 후반전 골키퍼 신송훈 선수가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패배 위기를 무사히 넘겨냈고요.
1: 네.
0: 이번 무승부로 안드레 신인 감독은 충남아산 부임 이후 첫 승점을 기록했고 용인은 홈에서 승점 1점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 네, 대구와 안산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0: 오후 7시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대구FC와 안산그린어스가 맞붙었는데요. 대구가 지난 라운드에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만큼 홈에서 연승에 도전을 했는데요.
1: 네.
0: 김강선 선수, 최강민 선수, 박기현 선수의 연속골로 후반에만 무려 3골을 몰아쳤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3-0 대승을 거뒀고요. 대구가 이제 시즌 성적이 6승 3무 3패, 승점 21점으로 화성FC에 이어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 네.
0: 화성이 지난 라운드, 바로 어제 경기였죠. 충북 청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위까지 뛰어올랐는데요. 대구가 또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거두면서 화성을 제치고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 네. 서울 이랜드와 성남의 경기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같은 시각인 오후 7시 서울 이랜드 홈인 목동종합운동장에서는 성남FC와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서울 이랜드가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를 잡고 분위기가 올라온 상태였고 성남은 이제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으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창이 방패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1: 네.
0: 서울 이랜드는 전반에만 박재용과 에울레르 선수의 연속골로 6골차 리드를 잡았고 후반 38분 박창환 선수의 세기골을 보태 후반 16분 김민재 선수가 한 골 만회한 성남을 3-1로 제압했습니다.
1: 네.
0: 서울 이랜드가 이번 승리로 7승 2무 4패 승점 23점으로 수원 삼성을 제치고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 네, 자 프리미어리그 킹 살라가 리버풀을 떠나는군요.
0: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킹이라고 불려왔던 모하메드 살라 선수인데요. 이번 여름 9년 만에 리버풀을 떠나는 살라 네. 선수가 마지막 선물을 리버풀 팬들에게 안기게 되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상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리버풀 구단이 4월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로 발로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1: 네.
0: 2017년 리버풀에 합류했습니다. 이 선수가.
1: 네.
0: 그런데 무려 29번 받은 이달의 선수상이거든요.
1: 네,
0: 네. 네, 네. 정말 엄청난 기록이 아닐 수 없고요.
1: 예.
0: 지난 5월에는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던 살라였는데 리버풀 소속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수상이 될 공산이 크죠.
1: 네.
0: 예, 살라 선수가 리버풀에서만 통산 441경기 257골 122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2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FA컵 등 무려 9차례 우승을 함께한 안필드의 진정한 킹으로 남게 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의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리 유일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북측 호칭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는데요. 스포츠 남북 국호에 대해서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북한 감독의 퇴장 경위부터 요약해볼까요?
2: 예, 어제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죠. 내고향 축구단이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1-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2: 아, 그리고 네, 리유일 감독이 김경영 선수하고 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거든요. 자, 취재 기자가 북측의 여자 축구 수준이 높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1: 네.
2: 리유일 감독이 국호를 제대로 불러달라. 저 사람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갑작스럽게 김경현 선수와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한 겁니다.
1: 칭찬을 했는데 퇴장을 했어요. 북측이라는 예. 호칭은 그동안 통용되지 않았습니까?
2: 예, 그래서 예, 그동안 상용이 됐죠. 뭐 이 기사나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북측, 남측 뭐 일상적으로 보아온 호칭이거든요.
1: 네네.
2: 그런데 리유 감독이 이런 호칭을 문제 삼으면서 퇴장하는 걸 보고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느낌까지 받기도 했는데 냉전 시대에 이 남과 북은 항상 이 서로의 국호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이때 남과 북이 서로의 호칭에 대해서 합의했거든요.
1: 네네.
2: 이때 합의된 게 바로 북측 남측입니다. 때문에 북측이라는 호칭은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1: 네.
2: 최근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리우일 감독이 반발했고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반영한 북측의 비상식적인 냉전적 비매너라고 봅니다.
1: 네.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2: 예, 이 스포츠에서는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인정한 국호가 표준이거든요. 정식 국호가 있고 또 이 정식 국호의 영문 표기 그리고 이 국가별 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올림픽도 그렇고요. 해외 나가면은 KOR로 표시를 하죠.
1: 네.
2: 일본은 JPN, JPN, 중국은 CHN이 국가별 코드인 겁니다.
1: 네.
2: 그런데 이 북한은 자신들의 정식 국호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선수단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1: 네. 우리나라는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한참 후죠.
2: 예, 맞습니다. 1947년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IOC에 가입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때 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한반도의 유일한 올림픽위원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올림픽위원회를 인정받지 못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던 거죠. 북한은 1963년에 IOC에 가입했는데 정식 국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남과 북의 갈등 때문에 뭐 국호가 늘 예민한 문제였는데 IOC가 1968년에 프랑스 그레노블 총회에서 남한은 코리아, 북한은 노스 코리아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을 코리아라고 하니까 남한을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라고 인정한 거 아니냐. 이래서 늘 이게 불만이었죠.
1: 네. 북한이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때 국호 문제로 선수단을 철수시킨 일이 있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68년에 앞서 말씀드린 이 프랑스 그레노블 총회에서 이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국호가 정리가 된 이후로 북한은 계속해서 국호 문제를 제기했고요.
1: 네.
2: 1968년 멕시코 시티 총회에서 드디어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문으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인정받은 거죠.
1: 네.
2: 코드명은 PRK입니다.
1: 네.
2: 자, 그런데 이 북한과 똑같은 케이스가 당시 분단 국가였던 동독과 대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독과 대만은 그들이 원하는 국호 그대로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부터 참가하도록 허용을 받았는데
1: 네.
2: 북한만 1972년 미넨 올림픽부터 정식 국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2: 여기에 이제 북한이 반발한 거고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 올림픽 개막일에 선수단을 철수시켰습니다.
1: 네. 정식 국호로 북한이 딴 올림픽 첫 메달은 언제 나왔나요?
2: 첫 메달은 동계 올림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나름 이 스포츠 강국이었거든요. 1964년 인스부르크 동계 올림픽에서 한필화가 은메달 따냈고요. 하계 올림픽은 1972년 미넨 올림픽 하계에서 리호준이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1: 네네.
2: 아, 그때 이때 살벌했습니다. 이때 리호준이 인터뷰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쏘았습니다.
1: 네.
2: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도 했었죠.
1: 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양지호 선수가 메이저 대회 한국오픈에서 새 역사를 썼는데요. 우승을 이끈 숨은 조력자가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양지호 선수의 우승을 이끈 숨은 조력자는 바로 아내였습니다. 네. 양지호 선수 바로 직전 대회에서 챔피언즈로 경기를 했다가 공동 17위까지 밀려나면서 좀 본인 스스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국오픈 예선에 나 안 가 이렇게 마치 금쪽이처럼 그냥 버텼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아내가 막 남편을 달래가면서 야 대회 출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예.
2: 심지어 안 가겠다고 하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2: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

0: 예선에서 결국 본선 기회를 얻었고요. 우승까지 차지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네. 이 골프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는 일단 가봐 이렇게 설득을 했던 아내의 설득 덕분이었던 거죠.
1: 네네.
0: 양지호 선수 이번 우승으로 상금 5억 원에 특별 보너스 2억 원을 더해서 7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아내에게 떼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1: 네.
0: KPGA 투어에서 5년 시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선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2028년 아시안 투어 시드 그리고 다음 달 영국 로열 버크데일에서 열리는 디오픈 출전까지 확보했습니다.
1: 네네.
0: 참 골프가 잔인하고 냉철한 스포츠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하지만 양지호 선수의 이번 우승을 보면은 참 믿기 힘들 정도로 낭만적인 스포츠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 드라마 같아요. 예선을 거쳐서 본선 가는 것도 힘든데 우승은 또 최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KPGA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1: 네.
0: 정말 아내에게 무릎 꿇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상금 다 줘야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여자 프로골프 체리티 오픈에서도 새 역사가 쓰였죠?
0: 네. 태국 출신의 짜라위 분짠 선수가 KLPGA 투어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분짜 아니고요. 분짠입니다.
1: 네.
0: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에서 열린 이원 체리티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이 분짠 선수는 어디 3개, 보기 1개로 2언 더파 70타를 쳤습니다.
1: 네.
0: 결국 최종 합계 10언 더파 206타로 2위인 이율린 선수를 2타 차로 따돌리고
1: 네.
0: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태국 선수가 KLPGA 투어 정규 투어에서 우승을 한 것은 이번 분짠이
1: 네.
0: 처음입니다. 또 KLPGA 투어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거친 선수가 또 정규 투어 정상에 오른 것도 처음인데요.
1: 네네.
0: 다른 나라 선수들이 KLPGA 투어에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이걸 거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1: 네, 분짠이 두 개의 새 기록을 세웠군요. 그러니까. 네.
0: 그렇습니다. KLPGA의 국제화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사실 이 분짠 선수는 여러 가지 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미국 LPGA 투어 조건부 시드를 경험한 뒤에 작년에 KLPGA 정규 투어에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은 상금 순위 92위에 머물면서 시드를 잃었고요. 다행히 시드전에 나가서 15위를 기록하면서 출전권을 되찾았지만은 올 시즌에도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까지 일궈낸 겁니다.
1: 네.
0: 이 역시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분짠 선수 경기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더 많은 태국 선수가 나처럼 한국 무대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올 시즌 또 KLPGA 투어는 또 한 명의 첫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1: 네.
0: 아직 다승자가 한 명도 나오지 못했는데 첫 다승자 탄생은 다음 대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1: 네. 자, 미국 PGA 투어에서는 김시우 선수가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면서 통산 5승의 발판을 마련했죠.
0: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맥키티의 TPC 크레이그 렌치에서 더 CJ컵 바이런 넬슨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는 대회죠.
1: 네네.
0: 오늘 열린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서 3언 더파 68타를 기록했고요. 중간 합계 21언 더파 192타를 기록을 해서 공동 2위인 스코티 셰플러와 또 윈덤 클라크를 2타 차로 앞서면서 이틀 연속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1: 네네.
0: 전날 이 김시우 선수가 버디를 무려 12개나 잡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마지막 홀 보기만 아니었으면은 골퍼들의 꿈의 스코어라고 할 수 있는 서브 60, 그러니까 50대 타수도 가능했는데요. 네. 아쉽게 60타에 머물러서 기록을 놓쳤지만은 지금 김시우 선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1: 네.
0: 않습니다.
1: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파리올림픽 2관왕 펜싱 오상욱 선수가 사브르 월드컵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오상욱이 4개월 만에 월드컵 개인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 오상욱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펜싱연맹 남자 사브르 월드컵 결승에서 미국의 콜리니스콕을 15-8로 완파하고 시즌 두 번째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네네. 오상욱은 이번 시즌 허리 부상을 딛고 치른 시즌 마지막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이 오상욱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는 여자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네. 우선 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에서 최세빈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은메달 목에 걸었는데 2년 만에 국제대회 개인전 메달 수확했고요. 또 프랑스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에서는 임태희가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월드컵 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0: 네.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동메달리스트 임혜지가 유럽대회를 석권했네요.
1: 네,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복싱 국가대표 임혜지가 세계 각국 강자들이 참가하는 유럽 최고 권위 대회인 제63회 베오그라드 위너 토너먼트 여자 54kg급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여자 80kg급의 성수연도 5-0으로 완승하면서 금메달을 보탰는데요.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0: 네. 남자 세팍타크로 대표팀은 월드컵 동메달을 획득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남자 세팍타크로 대표팀이 2026 세팍타크로 월드컵에서 당당히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역 후에 복귀한 임태균과 또 정화성, 이우진 선수의 호흡이 또 빛났는데요. 우리나라는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0: 네네.
1: 다만 이 대회 후반에 홈팀인 말레이시아와 또 태국의 결승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주최 측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국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개양하는 이런 외교적 결례를 네. 또 범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국제대회에서 국기 개양은 가장 기본인데 우리 선수들 이런 좀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동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는데요.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프로당구 LPBA 챔피언십 개막 경기에서 당구 여자 김가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프로당구 2026-2027 시즌 개막 투어인 LPBA 챔피언십에서 김가영이 또 한 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숙적인 김민아를 만나서 초반 1세트와 2세트 내주면서 끌려갔는데요. 하지만 3세트부터 무서운 집중력을 내리 세트를 네. 따내면서 4-2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0: 네.
1: 김가영은 이번 우승으로 기록도 새로 썼는데요. 통산 19회 우승으로 남녀 통틀어서 프로당구 최다 우승 기록을 스스로 경신했고요.
0: 네.
1: 누적 상금이 무려 9억 6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여자부 최초 이 누적 상금 1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0: 네. 틀면 김가영 선수가 우승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1: 네. 그러니까요.
0: 네. 부산에서는 지금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간창인데 눈에 띄는 선수들 소개해 주시죠.
1: 네. 어제 시작해서 오는 26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스포츠 축제인 소년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산에서 그 여자 중등부 200m 결선 육상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육상 단거리 초대형 기대주 서울 최중의 왕서윤 선수가 24초 34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0: 네.
1: 이게 2024년 세워진 기존 기록을 0.21초나 앞당겼습니다.
0: 네.
1: 부별 한국 신기록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왕서윤이 이번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요. 당당히 여중부 MVP에 올랐습니다.
0: 네.
1: 참고로 이 왕서윤의 100m 기록은 11초 83인데 국내 성인 여자부를 통틀어서도 전체 1위를 또 기록했고요.
0: 네.
1: 네, 그리고 또 근대 5종 초등부 2종 경기가 또 치러졌는데 남자부에서는 서울의 최서유 또 여자부에서는 경북의 최서율이 MVP 거머쥐었습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0도, 전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비는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시간당 5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시간당 20,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 산간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도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대구 16도, 서울, 광주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30도, 인천, 대전, 세종 29도, 대구 28도, 광주 27도, 울산, 제주 26도, 부산은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2도, 습도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레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모레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등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 언론사 제호를 도용해 5.18이 북한군과 관련 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 이미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인천을 찾아 정권 심판을 외치며 이제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까지 정해준다며 비판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공세를 겨냥해 6월 3일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타벅스 불매는 국가폭력이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도를 넘는 막말과 왜곡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 이번 사태의 본질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기업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거라며 장 대표의 시각이 더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오후 포천 백운 계곡을 찾아 하천과 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포천 백운 계곡은 과거 1600여 개의 불법 시설이 난립하고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던 곳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불법 시설 철거 및 정비를 추진한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 요청해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챙기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에 참가하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과 3,100톤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현지 시각 23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돈을 받고 남의 집 앞을 더럽힌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반쯤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레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타인의 사주를 받고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을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가 사살된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백악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 등 미국 매체들은 현지 시각 23일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사살된 총격범은 메릴랜드주 출신의 21살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시르는 과거에도 백악관 주변에서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려져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진행해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1: Good people.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Welcome, not as Australia, but welcome as Australia.

0: 호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로열 이스터쇼에서는 매년 새롭게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을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올해도 시민권 수여식에서 뉴 사우스 웨일스 주 총독이 새로운 시민들을 반겨주었습니다.
1: 여러 나라에 대해 알아봤는데 호주의 다문화적인 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2: 이렇게 시민권을 받게 되어 날아갈 듯 기쁩니다.
3: It's very fantastic.
4: It's good to be able.
5: 좋은 나라의 일원이자 시민이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좋아요.
4: In my future, like I want
6: 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곳에서 자라길 바라거든요.
4: Oh, it's overwhelming.
5: 감격스러워요. 이 모든 축복과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에 정말 감사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4: It's like a dream come true.
0: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 진짜 이웃의 조건. 5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할 수 없었죠. 이제 호주의 터를 잡은 이민자들은 충분히 환영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2: 200개가 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고 서로 협력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7: All them obey the rules.
8: That's like a pledge that when we accept the citizenship.
1: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존 호주 시민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어도 자신의 종교와 전통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존중해요.
8: Everyone respect that. Everyone
4: be able to help.
5: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0: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은 이 나라를 좋아합니다.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착의 시대에서 영향력의 시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겁니다.

0: Oh, we're not just Korean American. We're actually Korean Australian.
1: 우리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이고 오직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있어요.
2: The society that you represent.
1: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 다양성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3: 제가 첫 직장에 모시던 사장님이 호주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되게 멘토로 삼고 운영을 해오면서 그분을 많이 모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2: I'm very proud of being Korean.
1: 저는 한국인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문화를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4: 정착을 넘은 영향력의 시대. 경계에서 성장해 경계를 지우며 영향력을 키워가는 한국계 호주인들을 만났습니다.
5: The winner of the X Factor 2013.

0: Thank you, Australia.
1: 호주 안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나 이렇게 메인스트림 안에서 대중적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좀 최근의 일이고 또 국가를 부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쪽으로도 더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와 우리 호주가 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일부의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백인도 아닌데 부르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네, 제가 이제 엑스팩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진짜 백인이 아닌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특히 네, 저희 한인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 뭐 축하는 하는데 너가 우승까지 할 거는 약간 너무 기대하진 마라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너가 투표를 그렇게 받을 거는 모르겠어라는 그런 인식? 네, 근데 이제 그때 우승을 하고 뭐 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도 흐름이 점점 좀 더 다양한 인종이 대중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2: 지금 이 순간 가장 유명한 한국계 호주인을 떠올려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가수 임다미 씨는 2013년에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호주 X팩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유럽 최대 음악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호주 대표로 출전해 준 우승을 하면서 호주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임다미 씨의 목소리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에서 또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호주 국가로도 진숙한데요.
1: 맞아요. 네, 자부심이죠. 실감이 안 나기도 했어요. 그 호주의 국가를 녹음을 하고 그런가 보다 뭐 영광이네 했는데 정말로 무슨 행사에서 울려 퍼진다든지 아니면 제 아는 사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모 노래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했구나 내 목소리가 틀어지는구나 뭐 그런 거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지만 네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얼마 전에는 AFC 여자 아시안컵 경기에서 한국과 호주의 국가를 모두 부르는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1: 진짜 사실 제가 경기에서 호주 국가를 부른 일은 많았는데 한국 애국가를 부른

0: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randomly on a drive and they started playing Korean music.
2: 운전하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국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1: 뭐지?
2: 이거 호주 채널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문화가 주류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 Starting to blend into the mainstream culture.
3: 호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쇼나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중 정체성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난 경험을 공동체를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은 코리안의 첫 음절에 호주인을 뜻하는 오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컴을 합성한 이름인데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의 활약상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4: Her work is commissioned by Diversity Arts Australia for the I'm Not a Virus project. Please warmly welcome Kelly.
5: So thank you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being here today. Thank you to the Asian Australian Alliance.
1: I had the opportunity to organize the first anti-Asian hate rally in Sydney.
2: 저희가 시드니에서 최초의 반아시아 혐오 집회를 조직했어요. 다른 아시아계 호주인 단체들과 함께 소식을 알렸는데요. 당시에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1: Just because we're Asian, to not automatically assume that we have coronavirus. We didn't want to wait.
2: 미국처럼 노인들이 귀갓길에 공격당하는 경우까지 가는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느꼈고 서로에게 믿을 만한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건 매우 호주답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뷰한 분 중 하나가 캔버라에서 활동하시는 엘리자베스 리 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그냥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계 호주인 여성이 정치 무대에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6: Elizabeth Lee to address Federal Council. Welcome, Elizabeth.
7: Thank you, Mr. President. And I'm a little bit shorter, so I'll just bring this down a little bit. I acknowledge the traditional custodians.
8: 아무리 이제 호주에서는 multicultural 나라라고 해도 그때 지금 내가 election 했을 때는 이제 2016년 때는 그래도 아시안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주 아니면은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they're not used to it. They're not used to
2: 익숙하지 않았죠.
8: 그래서 내가 리더 됐을 때는 저게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아시안 오스트레일리언이 리더 메이저 파티에서 리더 된 걸로 알거든요. 첫 스피치는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이제 파라멘트에서 처음 일렉션 됐을 때 그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아빠가 나한테 말한 게 있었는데 호주에 이민 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몇십 년 됐었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저기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사람이 아직도 호주
2: 의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었어요.
8: 그 전에 우리 아빠 시대에 지금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말하는 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3: 다문화 사회답게 정치에도 다른 얼굴,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2016년 호주 내 소수민족 출신으로 정치에 도전해 수도 준

0: 민주의원에 당선된 이슬기. 엘리자베스 리 의원은 2020년부터 4년간 아시아계 최초로 자유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에 당선된 직후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두 개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1: That is the journey that my parents took in 1986 when I was 7 and my sister Rosa was 5.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빠, 해냈어요.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and I stand ready to serve Canberra, our Canberra.
2: 네. Even now, ACT Parliament에서도 아직도 내가 아시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서는 지금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making sure that
3: 제가 바라는 건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좋겠어요.
4: 라이드 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이 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호주 전체에서 가장 다문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기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약 인구는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한인은 그중에서 사실 6, 7%밖에 안 돼요. 예, 라이드시 안에. 이스트우드에는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이스트우드에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한 3, 30년 정도 되고 원래 있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런 상권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지정을 받지는 못한 거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록다운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록다운에서 이제 다시 이제 풀리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가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점에 한국 문화는 사실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지역을 좀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이라는 브랜딩을 하고 조금씩 꾸며가지고 그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새로운 고객들이 생기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제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0: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코리아타운 조성에 앞장선 한정태 시의원. 한국인 이민자를 돌본다기보다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더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상권을 새롭게 브랜딩했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붙였습니다.
4: 뭐 리틀 이탈리 뭐 아니면 무슨 어떤 스트리트 이렇게는 네임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름을 좀 크게 잡고 코리아타운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이름을 공식적인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고 팻말을 꽂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발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당선이 될 당시에 저희 당도 있는데 반대쪽 당에서도 시의원 한 분이 한국계 출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발제를 하고 또 상대방 쪽에서도 제청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재브랜딩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0: 젊은 한국계 정치인의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리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한인 사회에 안겨주었습니다.
4: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먹고 살기도 다들 바쁘겠지만 전문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문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5: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식품들을 호주에 무역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3년째 그래서 좀 빨리 성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거는 한국의 단백질 닭가슴살 바로 먹을 수 있는 준비된 닭가슴살, 단백질, 그 제품은 호주에는 없죠. 작년에 한국 닭을 저희가 20만 팩이니까 닭 한 마리에 닭가슴살 두 팩이 나오거든요. 10만 마리 정도를 저희가 한국 토종 닭을 이제 물 건너 호주로 데리고 왔죠. 네. 뭐 한국 특유의 맛들도 추가를 해서 뭐 후추 맛도 있고 뭐 데리야끼 맛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칠리 맛. 네. 호주 사람들을 위한 이제 타코 맛도 이제 곧 출시가 되고요.
0: 호주에서 무역업을 하는 이준 대표. 호주에서 보기 힘든 한국식 리토르트 식품을 주류 시장에 입점시키며 사업을 기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꽤나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5: 한국 고유의 빨리빨리 문화? 네, 정서적인 면으로 한국 업체들이랑 저희가 딜링을 할 때 한국 분들은 순차적으로 되게 스위프트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가 대충대충 하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에서 비롯된 게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궁금증이 추가로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것들이 호주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품질적인 부분에서 뭘 하나를 할 때 제대로 되게 똑바로 하자라는 한국인들의 자긍심? 적어도 이 사람들이 취향이 맞진 않을 수 있지만 품질에 대한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었어요. 호주 주류 사회에 한국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저에게는 자신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쪽 문화를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이준 대표에게는 매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5: 굳이 매출이나 뭐 마진율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한 지표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제품을 이제는 한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넘어서 호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호주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에 저희 제품, 한국 제품들이 진열이 되고 소개가 되는 게 저희 2세 역할론의 초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해서 3세대에 넘겨주기 전에는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식품 무역에 대한 규제나 한국에 있는 제품들과 호주 공증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 이제 3세, 뭐 4세들이 와서 또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무역업자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을 꿈꾸는 이준 대표.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코리아타운부터 캔버라 주의회까지 정치의 얼굴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키워가는 청년들. 이들에게 호주와 한국의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6: So everyone I interview, whether they're graffiti artists or small business owners,
7: 그래피티 아티스트든 소규모 사업주든 식당 주인이든 제가 인터뷰하는 모든 분들이 한국적인 요소와 호주적인 요소를 함께 녹여내는 걸 좋아해요. 한 분은 예전에 자신이 반은 한국인, 반은 호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100% 호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6: Part of both cultures.
5: 그럼요. 저는 100% 한국인이긴 하지만 100% 호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이바지가 된다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8: 그냥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다 떠나서 다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이 세계 그냥 인간이고 하나의 사람인 것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9: Understand now? Now we're gonna do it in Korean. One, two, three, four.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아입니다. 저는 웨스트미드 기독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K-POP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 크리아. 전체 학생의 70%가 이민 가정 출신으로 2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는 시드니의 웨스트미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2: 저희 학교는 다문화를 하루 일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고 있어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정말 갖가지 음식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 우리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학년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기념일과 명절을 배우면서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지를 익혀요. 이번 주말 같은 경우 부활절을 기념하는 가정도 있고 또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이 주말을 보내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3: I can meet many people and
4: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재밌어요. 만약 한 문화권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완전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느낌이에요.
1: 교감 선생님의 말처럼 지루할 틈이라고는 없는 다문화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노래하고 웃고 떠들며 차이를 재미로 받아들입니다.
5: 리을. So we need to have R or L sound, okay? So when you So you gotta learn 리을 in terms to how to write your name. And I'm gonna show you.

0: good job.
1: I like that sound.
0: You like that sound?
2: 저희가 음악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잘 접근하고 있고요. 그냥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음식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또 관심 있어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
3: I think we all just witnessed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the joy.
4: 유치원 교실에서 다 같이 보셨잖아요. 존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존 선생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서요. 저는 그 열정이야말로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5: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다름은 다름 아닌 일상입니다.
6: I like learning about Korean. It's really fun. And Korean is one of my favorite languages.
7: 저는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언어예요. 한국 문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민화 배울 때 정말 신났어요. 호랑이랑 다른 동물들이 기억나요. 친구들 억양도 좋아요. 다양한 억양이 정말 멋져요.
6: It's really cool. Different accents.
8: I've been part of this school for over 20 years.
9: 저는 이 학교에 20년 넘게 있었어요.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인종을 보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베트남계이고 제 아이들의 친구들도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졌죠. 그래서 아이들은 인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를 봅니다. 자신과 함께 자란 사람들,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버터치킨이었어요. 학교의 인도계 친구들은 우린 맥도날드 피자 좋아하는데? 했지만 제 아들은 난 버터치킨이 좋아 했죠. 아이들이 인종이라는 경계를 넘어 친구가 되고 평생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8: And they build lifelong friendships through that.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really beautiful about who we are.
5: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어우러지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호주다움을 만들어가는 모습. 학생들이 인종이 아닌 친구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과정을 교장 선생님은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한국계 교장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또 다른 다문화 학교, 웨스트 라이드 초등학교에서는 EALD 수업을 담당하는 리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EALD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또는 방언으로서의 영어를 뜻하는 줄임말인데요. 모국어가 따로 있는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EALD 수업입니다.
10: Something I always do when a student comes from another country and
7: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영어가 거의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네 언어로 단어 한두 개만 가르쳐줘 하고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려다 더듬거리면 아이들이 막 웃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네. 내가 아는 게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요.
11: The expectation is that students don't come out being fluent in that language.
12: 학생들이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작은 접점 하나를 갖게 하는 거죠.
5: 언어를 통한 작은 접점 하나.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다문화 교육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11: And I hope that, you know, kids, when they see me, they're not necessarily going.
12: 제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어? 한국계 호주인 교장 선생님이네가 아니라, 어,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일부입니다. 매일 살고 숨 쉬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5: 그렇게 7년을 함께 보내다 보면
12: 아이들의 가족을 알게 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도 알게 되고 기쁜 순간들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되는 거죠.
5: 공동체. 교육으로 심어놓은 다문화의 씨앗은 공동체라는 토양 위에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조화로운 숲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속을 다지며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민자 단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 한인복지회는 이민 1세대의 어르신들을 성심껏 돌보고 있습니다.

0: 정부에서 하게 되면 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면은 한인복제 같은 이런 단체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언어로 우리 문화로 우리 정서로 어른들에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호주 복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호주 정부 기관인 셈이에요.
1: 시드니 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의 말처럼 호주의 이민자 복지는 정부의 예산으로 단체를 통해서 집행됩니다. 현재 한인복지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노년에 접어든 이민 1세대들이 외롭지 않게 즐겁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돌보는 일인데요.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가봤습니다.
2: 저는 한인복지회라고 데이케어 코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날을 기다린다. 예, 너무 좋아하시죠. 예,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끓여서 만든 국, 저희가 직접 만든 밥을 드시는 건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맞춰드려서 100% 한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완전 한식으로. 네. 어떤 걸까요?
2: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사실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메뉴를 사실 좋아하세요. 조림하고 나물이에요. 특히 씹거나 예, 소화를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드시기 때문에 그 가지나물, 호박조림, 호박나물 이런 나물류나 조림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대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시게끔 저희가 최대한 서빙하고 있어요.
4: 연금도 뭐 내가 가서 달라 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 더 넣으면은 하루도 안 틀리고 그 시간에 들어오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말이야. 어느 자식이 부모가 돈 달라고 세 번만 가서 돈 벌리면은 응? 과연 웃으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자식들이 있을까? 여기서는 뭐 은행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돈이 응? 이제 이런 농담들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항상 감사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았게.
5: 제 이름은 강흥여입니다. 고향은 황해도. 지금 딱 100. 피란 나와서 새밤 자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영원히 못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다 그냥 펜션도 제가 지금 2000불 조금 못하게 받아.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1: 구순을 훌쩍 넘긴 양재은 할머니 그리고 올해 100세를 맞은 강흥여 할머니는 호주의 연금제도와 한인복지회의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4: 또 병원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는 펜셔너들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기 저 앰뷸런스까지 전부 무료예요. 전부 무료예요. 그러니까 양로원에 들어가도 전부 무료. 이제 나이가 90이 넘다 보니까는 다 감사하죠.
1: 국가의 지원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이 만나는 곳에서 이민 1세대들은 인생의 황혼기를 여유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6: 호주 정부가 난민 강제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이민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반면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7: 호주 시드니,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서 이민 축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극우 세력의 개입을 우려하며 강력 규탄했고 이민자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8: 호주 정부가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했습니다. 이민과 주택난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호주의 다문화는 50년을 앞서갔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아불 리즈비 전 차관보는 정보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9: At the moment, we have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is afraid to explain immigration policy.
10: 현재 호주 정부는 국민에게 이민 정책을 설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아무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라죠. 제가 보기엔 이건 위험한.

0: 태도입니다. 정보의 공백이 생겨서 국민들이 실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음모론과 부정확한 정보가 채우게 됩니다.
1: And I think that's where we have gone wrong.
2: 호주 국립대학에서 다문화를 연구하는 베트남 난민 출신의 김 후인 교수는 호주의 철저한 이민 통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Australians love to be in control. Have very complex.
4: 호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우 복잡한 이민 점수제를 운영합니다. 호주인들은 통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한국처럼 호주가 다른 나라와 맞닿은 긴 국경이 없는 섬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호주의 이민 정책과 망명 신청 시스템 모두 그 본질은 강한 통제예요.
2: 다 언어 방송과 통번역 서비스 같은 좋은 정책이 수요자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5: I don't think so. Yeah, I can't think of anything. I couldn't think of any system or service.
6: 잘하면서 특별히 도움이 됐다고 느낀 제도나 서비스가 없어요.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그런 것들로 딱히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5: 근데 그게 호주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이 시작한 거라. For example, 교민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식품점, 한국 교회들 다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이 다른 이민자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거니까 정부에서 도움 받는 거는 저한테 특히 없는 것 같아요.
7: 맞아, 게 없어.
5: 네, I don't think so.
2: 호주가 다문화 국가라는 걸 체감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8: 호주가 성공한 멀티컬처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That's not without its challenge.
6: 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8: 특히 요즘은 이제 Palestine and Israel 뭐 그런 이슈들이 지금 요즘 많이 민감하고 지금 but 많은 호주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이제 diversity is a benefit.
6: 다양성이 도전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8: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래도 저기 public profile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성공한 분들이. 근데 예, 근데 public face of leadership 그러니까 정치 아니면은 미디어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계셔도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7: 인식을
8: very obvious, yeah, very obvious 이제 public face가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2: 나와 닮은 공적인 얼굴이 없다는 사실은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5: Australia is still not as multicultural as people think it is. So we have
6: 호주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문화적이지 않아요. 시드니 거리를 걷다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정말 많이 봐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네팔인, 필리핀인 커뮤니티가 아주 잘 자리 잡혀 있죠. 근데 라디오를 틀거나 신문을 읽거나 호주 TV를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불균형이 이민자로서 여전히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특히 정치나 리더십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표성이 부족하죠.
5: Especially in politics and especially in key parts of the community and yeah, leaders at the top. So
2: 다양성의 나라에서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제 중심의 이민 절차와 제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한 다문화. 호주 사회가 먼저 걸어간 길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행착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이정표가 될 겁니다. 호주의 50년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두 가지를 모두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던 나라.

0: 호주는 다문화라는 열쇠를 꺼내들고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면서요. 자, 그럼 이제 막 다문화의 출발선에 서게 된 한국 사회를 향해 호주 다문화의 증인들이 보내는 편지에 귀 기울여 볼까요?
1: 한국을 사랑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한국의 현재 애티튜드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날 좋아해줘. 나의 문화와 나의 K-POP과 나의 K-드라마 그리고 나의 음식,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다 하고, 아 근데 잠깐 있다, 그러니까 여행만 하고 돈만 쓰고 그리고 나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왜 그렇지? 앞으로는 다문화밖에 없어. 글로벌 시대인데 어떻게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겠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비슷한 생각만 가진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거면은 그러면 그냥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냥 나만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면서, 예, 그냥 핸드폰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다문화는 그냥 공존을 하는 거. 예.
2: 인구 절벽이 온 상태에서 사실 해외 동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해외 동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역이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문화를 경험했던 인재들이 좀 한국에 들어와서 인력을 좀 채워주면서 그 앞으로의 다문화 한국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I think the next thing is things like multicultural education where
4: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다문화 교육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다만 그 변화는 개인 몇 명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변화여야 해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5: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6: Government departments ensuring that when they make a decision,
7: 다문화주의를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다문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꼭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For
0: everybody.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당부의 말.
8: There would be three points in particular that I would make. The first is
9: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을 감추거나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추진하는 건 큰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왜 타당한지 설명하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민자를 선별할 때 기술과 언어 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세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도 마세요.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 50년을 앞서간 호주의 다문화 비빔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환상적인 유토피아의 맛도 아닙니다. 다문화는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관리하며 섞이는 과정 그 자체니까요.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재료를 붓고 영원히 휘젓는 수고로움이 다문화의 진짜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 다문화로의 대전환을 앞둔 대한민국은 누가 요리사가 되어 어떤 비빔밥을 만들게 될까요?
10: 저는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호주 공영방송 SBS의 콘텐츠가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속적이고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2층 창고 난간이 등장하는 순간 누군가의 추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기죠. 아직 일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작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잘못 움직이다가 손을 다칠 듯한 불안도 피어오릅니다. 인물들의 대사로 여러 번 요구되는 가죽 앞치마와 팔토시는 끝내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우는 사고를 겪습니다. 실수로 그라인더를 놓친 직후 팔을 꿰매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죠. 노동의 통증을 이기기 위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착용하게 된 반깁스 장치마저 숨겨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창우는 엄마와 두 동생의 눈을 피해 팔을 숨기고 모로 누워 잠부터 청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피어오르는 불안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서사는 대부분 산업재해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고에 피해자가 생길 때, 나아가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노동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대신 참혹한 사고의 양상을 낱낱이 봅니다. 사건의 개요와 숫자가 보도화면을 무심하게 가릅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취는 이런 예고된 불안이나 참사 양상보다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을 더 크게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죽거나 다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매일을 삽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58분 날씨.
2: 내일도 한낮에는 최고 30도까지 올라 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비는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시간당 50mm, 그 밖에 지역도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글피 새벽에, 남부지방은 글피 오전에 그치겠고,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글피 오후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청주 30도, 인천, 대전, 세종 29도, 대구 28도, 광주 27도, 울산, 제주 26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3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SNS에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작성 및 유포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도 AI를 이용해 신문기사 형태로 만든 5.18 관련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레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모레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조계사에서 진행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 요식에 참석해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전쟁과 관련한 이란과의 합의가 이르면 오늘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아마도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좋은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24일 미국 이란의 종전을 위한 잠정적 합의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측이 잠정 합의안의 조항들에 동의할 경우 양해각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면 30일 이내에 호르무즈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면서도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어젯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 등 이란과 협상해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평택 정투사에서 조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B씨를 폭행하고 제지한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명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운전자인 8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에서 공사 중인 9층짜리 호텔 건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2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전국이 흐려져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남부에 5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임수지 원작 우주의 영향 아래입니다. 임수지 작가는 2025년 제2회 아르떼 문학상 장편 소설 부문을 수상하며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편 소설 잠든 나의 얼굴을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임수지 원작 우주의 영향 아래 지금 시작합니다. 우주의 영향 아래 임수지 언젠가 우주에게 내가 어릴 적 살았던 마을에 함께 가보자고 말한 적 있다. 거기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방을 보게 될 거야. 팅커벨은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화장실에 다녀오면 문 앞에서 두꺼비가 널 지키고 있을 거야. 두꺼비들은 착하다. 두꺼비들은 두껍두껍 울지 않아. 개들이 울면 동그란 구슬이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우주는 그곳은 꿈과 환상의 나라네 하며 웃기도 했었는데.
2: 뭐? 여기가 미림 슈퍼 앞이에요.
3: 아, 네, 기사님. 고맙습니다.
4: 기사는 나를 미림 슈퍼 앞에 내려주었다. 멀어지는 택시의 후미등을 잠시 바라보다 미림 슈퍼 옆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을 두 번 꺾어 집 앞에 서서는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바다 냄새가 몸속 깊이 들어왔다. 버스 터미널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5: 아유, 진짜 이 밤중에 온 거야?
4: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분명 전화를 했는데도 할머니는 정말 내가 곧장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문을 열어준 할머니의 짧은 파마머리가 멋대로 놀려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짜증을 조금 부리다가 곧 이불을 내어주었다.
5: 날 밝을 때 오지 뭐하러 이 늦은 시간에 와.

0: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았다. 얼굴과 손발을 대충 씻고 작은 방에 깔아둔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불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다. 보일러를 안 틀었나? 안방에서 자는 할머니를 깨워 물어볼까 고민하는 동안 내 체온에 맞춰 이불이 천천히 데워졌다. 이불을 코까지 덮은 채로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데운 이불이 다시 나를 데우며 조금씩 따뜻해졌다.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했다. 12시가 지나 있었다. 눈을 감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다.
1: 우주야.
0: 오늘은 우주의 길. 오늘 나는 우주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잠들 것이다.

0: 우주가 내 방에 머물 때 입던 품이 큰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는 잘 개켜 종이 가방에 넣고 옷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 이제 내 방에 우주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용기한이 지난 음식점 할인 쿠폰 같은 우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쓸고 닦아도 계속 생겨나는 먼지처럼 어딘가에서 자꾸만 하나씩 발견되었다. 청소를 하다 그런 것들을 찾아낸 날이면 나는 자꾸만 골똘해졌다. 며칠 전엔 매트리스와 벽 사이에서 영화 티켓을 발견했다.
1: 어쩌다 여기에 티켓이...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우주의 흔적이 있다니. 그런데 2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
0: 영화 제목을 보니 그때가 떠올랐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문화가 있는 날에 티켓값을 할인받아 보는 영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문화생활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우주의 지갑은 항상 두툼했다. 현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래된 영수증이나 음식점 할인 쿠폰을 정리하지 않은 탓이었다. 반지갑은 언제나 입을 반쯤 벌린 상태였다.
1: 와, 무슨 쿠폰이 이렇게 많아. 이건 이제 못 쓰는 쿠폰이잖아. 사용기한이 두 달이나 지났어.
2: 그거 쓰려고 한 날 네가 속이 안 좋았잖아. 그래서 죽 포장해서 집에 가자고 했었어.
1: 어, 그랬나? 내가 속이 안 좋았나?
2: 어, 전날 회식 때 날것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했어. 너 차가운 음식 잘 못 먹잖아.
0: 정말이지,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함께 누워 쉬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나중에 같이 가고 싶은 외국의 여행지들을 끝말잇기 하듯 이어 말했다.
2: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보고 싶다.
3: 우리 그때 봤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2: 응. 그 남자 주인공처럼 뭔가를 속삭이고 돌아와야지.
1: 너 그때 내내 자지 않았어?
2: 아니야. 영화 꿈물이면 깨어있었어.
3: 뭘 속삭일 건데?
2: 비밀.
1: 야, 뭔데? 뭐가 비밀인데? 어?
3: 끝까지 말을 안 하시겠다?
0: 그럼 난 너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진짜 멋있는 사람하고 바람날 거야. 그날 밤 내가 숙소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과 끝장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1: 정말 그럴 수 있나?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0: 의문에 빠졌던 밤,

0: 때 할머니는 없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려다가 안방에 들어가 할머니의 양말 한 켤레를 찾아 신었다.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날이 추웠다. 코트를 여미고 인맥처럼 뻗은 골목을 걸었다. 코트가 아니라 패딩을 입고 왔어야 했는데. 이런 걸 챙기는 건 언제나 우주의 몫이었어. 우주가 지금 내 꼴을 보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1: 유, 이렇게 덤벙거려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 그래?
0: 어떻게 살긴 이렇게 살지. 고요한 시골 마을을 걸으면서 코트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한기를 느끼면서 나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몇 개의 집을 지나니 곧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건물 몇 채와 정자가 보였다. 그 앞으로 펼쳐진 갯벌과 바다, 작고 동그란 섬들. 어쩌면 함께 볼 수도 있었을 풍경을 나 혼자 바라봤다. 100년이 지나도 이대로일 것만 같은 이곳. 명절에만 도시에서 온 차로 북적거리는 이곳. 나는 명절을 피해 할머니를 보러 혼자 오곤 했다. 밥을 먹고 깨끗하고 깊은 잠을 자며 하루 이틀을 보내다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 걸 우주와 함께 느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흘러가는 시간을 느슨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하루 같은 거. 할머니는 부엌에도 안 계시고 아침부터 어디로 가신 거야? 어? 찐감자랑 고구마다. 산책을 마치고선 부엌에서 찐감자와 고구마가 쌓인 나무 쟁반을 보았고 그제야 허기가 느껴졌다. 쟁반째 들고 나와 마루에서 고구마를 느릿느릿 씹어먹었다. 할머니,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셨어요?
2: 보살이.
0: 보살이?
2: 보살이 때문에 갔다 왔다고. 내 것은 이제 없으니까. 보살이는 다 담았고. 아, 나도 좀 먹고 가자.
0: 아, 여기.
2: 이 차가운 걸 어떻게 먹었대?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좋아. 고구마는 달아. 달고 성가셔.
0: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왜 고구마가 할머니에게 성가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감자 두 알을 먹은 할머니가 안방에서 목도리를 들고 나왔다.
2: 자자. 연말에 네 고모가 준 건데 한 번도 안 썼어. 완전 새 거야. 버스 시간 됐다. 고사리 붙이러 가자.
0: 네. 나는 먼지 냄새가 나는 회색 울 목도리를 목에 칭칭 감고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었다. 할머니는 말린 고추며 반미나리며 더덕 같은 여기서 나고 자란 것들을 택배로 붙여 친척들에게 팔곤 했다. 유통업에 재능도 있고 적성에도 맞는지 그 일을 사는 내내 쉬지 않았다. 할머니와 나는 미림 슈퍼 맞은편 정류장에서 한 시간에 한 번 지나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시내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렸다. 버스 안에는 할머니와 나뿐이었다. 나는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았다. 왼쪽 창으로는 바다가 멀리 희미하게 보였고 오른쪽 창으로는 비닐하우스 몇 채와 아무것도 심기지 않은 밭. 그 뒤로 야트막한 산이 보였다. 도로 옆으로는

0: 무슨 나무인지 모를 가로수가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작고 야위어 있었다. 단지 겨울이라 야윈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언젠가 봄에 왔을 때도 이 나무들을 보았었는지 잠시 궁금해하다 말았다. 할머니와 나는 우체국 앞에서 내렸다. 할머니가 맞은편의 추위 대피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저기, 저기 들어가 있어.
2: 네.
0: 할머니 혼자 우체국 가서 택배 부치고 올 테니까 성가시게 하지 말란 뜻이구만. 추위 대피소 안에는 장의자 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는데 한 의자에 분홍 털모자를 쓴 할머니와 검정 털모자를 쓴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나는 할머니들 맞은편에 앉았다. 할머니들은 보온병에 담긴 것을 나눠 마시며 나를 물끄러미 봤다.
3: 그런데 누구야?
4: 그러게 누구야?
0: 저기 저 할머니 손녀예요. 유리문이 있어서 우리 할머니를 알아보실까? 모를 것 같은데.
4: 막내네 손녀구만.
1: 아유, 아이 그 집 애기가 벌써 이렇게 컸나?
4: 자. 이거, 이거 좀 마셔봐.
0: 네, 고맙습니다.
5: 이게 뭐지? 색은 뽀얀데? 입안이 끈적거리네. 맛도 묘해.
4: 마야 마. 다 컸는데 말을 모르나?
0: 네.
3: 막내는 참 강골이지.
4: 자네도 강골이고 나도 강골이지. 우리 동네는 강골 아닌 사람 없어.
3: 맞네 맞아. 공기가 좋으니까.
4: 공기가 좋고 땅이 비옥하니 사람이 강골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야.
0: 이곳에서 강골이 아닌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다. 목도리를 풀어 무릎 위에 두고 마차를 홀짝였다. 마실수록 갈증이 났다. 잠시 후 추위 대피소 문을 빼꼼 연 할머니가 얼굴만 쑥 내밀었다.
1: 뭐예요?
3: 아유, 막내 맞구나.
4: 뭐 팔았어?
1: 옆집 고사리 대신 팔아줬어요. 근데 다들 왜 여기 계셔?
4: 시장에 갔다 왔는데 여기 있더라고.
1: 그러게 여기 왜 계셨어?
3: 아유 우리야 뭐 그냥 있었지 그냥.
4: 이제 가?
1: 가야지. 저기 버스 오네.
4: 그러면 같이 가자고. 오,
0: 그래. 가장 먼저 추위 대피소의 문을 열고 나간 검정 할머니가 대피소 뒤쪽으로 가더니 손수레 하나를 끌고 왔다. 할머니의 것과 똑같이 생긴 손수레에는 샌드백 절반만한 크기의 망 두 개가 가로로 뉘어 있었다.
3: 굴 샀어?
4: 굴 샀지. 지금이 제일 맛있잖아.
3: 뭐 한다고 이렇게나 많이 사?
4: 응? 내일 새끼들이 온다잖아.
3: 그렇다고 두 망이나 사는 사람이 어딨어? 장사에?
4: 아, 장사는 개뿔이지. 우리 집에 들렀다가 나눠줄 테니까.
0: 나는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다. 뒤돌아보니 각자 떨어져 앉은 할머니들은 입을 꾹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기만 했다. 오후의 볕이 할머니들의 얼굴을 노랗게 비쳤고 나는 그 얼굴들을 잠시

0: 우리는 다 같이 미림 슈퍼 앞에서 내렸다. 나는 검정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었고 할머니는 빈 손수레를 끌었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뛰어와 우리 옆에서 같이 걸었다. 분홍 할머니는 검정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헤어졌다.
1: 아이고, 다리 오네.
2: 요새들은 맨날 졸린다고 하네.
3: 그러게. 아유.
0: 검정 할머니의 집은 갯벌 앞에 있었다. 열린 대문 밖으로 멀리 정자가 보였다. 나는 마당 구석에 있는 수도가에서 망 하나를 풀어 빈 쇼핑백에 굴을 옮겨 담았다. 얼마만큼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쪼그려 앉은 채로 자주 고개를 들어 검정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3: 지난번 거짓말이야. 장녀가 자궁암을 다 고쳤다는 거지. 근데 폐로 전이가 돼서 죽었다네.
2: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때야 때.
3: 아이, 뭘 알아. 우리 중에 제일 막내가.
2: 굴, 그만 닦고 가자.
4: 네.
3: 아니, 바로 가지 말고 막걸리 먹고 가.
2: 막걸리 먹으면 추워서 안 돼. 아유, 뭐해. 이제 가야지.
4: 네.
2: 봐라, 날 이렇게 막걸리 먹어도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있는가.
0: 검정 할머니 목소린 대문 밖에서도 잘 들리네. 그런데 할머니가 막내야?
2: 이 나이에 막내로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네가 아냐?
0: 할머니는 나를 잠깐 째려봤다. 저녁에는 들통에 굴을 쪘다. 안방에 펴둔 상 옆으로 들통을 내려놓고 할머니와 나는 마주 앉았다. 할머니는 나로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을 깎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먹기만 했다. 찐 굴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다.
4: 할머니, 유럽 같은 곳에선 굴이 엄청 비싸대. 10개에 몇만 원씩 한다고 하던데. 나는 굴 못 먹어서 서럽진 않겠다.
2: 원래 못 먹고 살면 서러운 거야. 며칠 전에 부엌에서 네 할아버지를 봤어. 평생 부엌에는 드나들지 않던 양반이 개수대 앞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더라고. 헛것을 본다 싶어 눈을 비볐더니 금세 사라지고 없었어. 그 양반이 저승에서 배가 고파 내려온 건지 나 데려가려고 내려온 건지. 아껴 먹지 말고 팍팍 먹어.
0: 할머니는 다시금 굴을 까는 데 열중했다. 굴만 먹었더니 영 소화가 되지 않았다. 밤에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다. 나도 할머니처럼 그런 게 보이면 좋겠다. 아닌가? 보이면 싫으려나? 아무래도 헛것이니까. 금방 사라질 테니까. 두꺼비들은 모두 겨울잠에 자러 갔는지 골목은 고요했다. 어느 순간부터 개 한 마리가 내 앞에서 걷고 있었다. 집이 없는 개인가? 누가 잃어버렸나 싶었는데 누렁이는 붉은 대문에 열린 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이 동네 개들은 집도 잘 찾아가는구나. 나는 차라리 길을 잃고 싶은 마음으로 골목을 오래 걸었다. 익숙한 길이라 쉽게 잃을 수는 없었고 그저 잃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몸에서 열이 날 때까지 걸었다. 그날

0: 꼴당에서 우주 아버지의 곁으로 가서 입을 열었다면, 장례식장에선 나도 모르게 우주의 예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우주의 애인이었다고 말했다면.
1: 퇴근하고 잠깐 들러도 될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0: 그게 우주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우주를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면, 아직도 우주와 헤어진 것 같지 않다고.
2: 20대 노동자, 제조공장서 프레스기에 끼어 사망.
0: 단 한 줄로 쉽게 요약되어버린 그 죽음을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면, 나는 걸으면서 내가 하지 않은 말들만 생각했다. 그건 누렁이가 집을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납골당에 갔던 작년 우주의 길. 나는 우주의 유골함 앞에 선 우주 아버지를 보았다. 우주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미동 없이 서 있었다. 우주 아버지다. 체구보다 큰 양복이 헐렁해 보였다. 나는 출입구 근처 벤치에서 우주 아버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해질 무렵 다시 납골당으로 들어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그제야 우주 아버지가 출입구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우주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기만 했다. 용기도 자신도 없었다. 우주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을 때야 그곳을 빠져나왔다. 버스를 두 번 갈아타서 아직도 우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바닥에 누워 오늘 본 것은 머릿속에서 지우자고 다짐했다. 이제 우주 기일에 안 찾아갈 거야. 그 뒷모습을 보지 않을 거라고. 우주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면 나는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묻게 될 것이다. 그 질문들 속에서 우주 아버지와 나는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다른 것은 변하지 않고 둘만 오로지

0: 2차 협력사에서 1차 협력사로 옮기면서 우주는 꽤 안도했다. 2차와 1차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는 몰랐지만 우주가 잘 된 거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 전에 일했던 곳 대표가 그러더라. 야, 경기가 안 좋아서 나도 네가 받는 돈의 두 배도 못 챙기게 생겼어. 내가 받는 돈의 두 배 이상은 무조건 챙겨야만 하는 대표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한다리.
0: 그때 우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주가 옮긴 곳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여기는 당장 망할 위기가 오지도 않고 특근수당과 잔업수당도 확실하게 챙겨준다고 했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내놓으면 그만큼의 돈을 정직하게

0: 솔직하게 받는다는 사실이 우주를 안심시켰으나 나는 언제나 우주가 훨씬 많은 것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했다. 늦게 돌아온 우주의 목덜미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어떤 금속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가끔은 그게 병원의 소독약 냄새로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1: 냄새가 난다고? 나 깨끗하게 씻었는데? 진짠데?
0: 우주는 목덜미를 손으로 쓸다가도 금세 잠들었다. 우주는 일주일의 절반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묵고 절반은 내 자취방에서 묵었다. 우주가 아침에 일을 마친 날이면 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집에 들어온 우주의 얼굴을 잠깐 보기도 했다. 직장을 옮긴 지 두 계절이 지났을 무렵 우주는 내 옆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1: 다 그만둘까?
0: 어?
1: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돈 버는 건 좋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몸인 아버지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봐.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 진짜 커서 머리가 막 아플 정도야. 그냥 꺼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걸 끄면 아버지가 뭘 하겠어? 뭘 할 수 있겠어?
0: 도망갈까?
1: 모두 버리고 도망가 버릴까?
0: 우주가 얕게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야말로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곤 의문에 빠졌다. 우리가 같이 도망갈 수 있나? 미래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나? 우리가 그 정도인가? 이 질문에서 멈췄다. 나는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가늠해보다 먼 미래까지 함께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쉽게 판단 내렸다.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서로를 조금 위로하다 그것마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결국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지 못한 순간들은 빛처럼 남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은 서랍 속에 묵은 알사탕 같은 것이 되어선 가끔 들여다보며 그때 참 귀여웠네, 안쓰러웠네 회상할 정도. 딱 그 정도의 무게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감했다. 그 이후로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밤 내게 등을 보인 채 웅크려 앉아 발톱을 깎는 우주에게 말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때 우주는 발톱을 깎다 말고 나를 돌아보았나? 우주의 장례 이후에도 나는 평소와 같이 일했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밥을 차려 먹었다. 그러다가도 돌연 하던 일을 멈췄다. 자꾸만 우주에게 사로잡혔고 그럴 때마다 내 몸의 어느 모서리가 녹아내렸다가 단단히 굳는 기분이었다. 짐작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거야. 계속 맞닥뜨리고 매번 흐를 거야. 쉬지 않고 그렇게 되겠지. 쉬지도 않고 창틀을 닦으며 가스레인지에 눌어붙은 기름때를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며 생각했다. 어떤 것들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0: 어우, 지옥인 줄. 방바닥이 완전 절절 끓고 있구만. 근데 이렇게 익숙한 곳이 지옥일 리가 없지. 하지만 지옥이야말로 익숙한 곳일지도 몰라.
1: 시간이 몇인데 지금까지 자?
2: 아, 할머니, 이 방은 중간이 없네.
1: 뭐가?
2: 어찌나 덥던지 등 뜨거워서 혼났어. 할머니 무릎 빼고 눕는 거 너무 좋다.
1: 에휴, 춥다고 지랄, 덥다고 지랄.
0: 할머니가 구시렁거렸다. 내 이마 위로 할머니가 까고 있던 더덕껍질이 떨어졌지만 향이 좋아서 피하지 않았다. 점심으로 굴국을 끓여 먹고 오후에는 내내 할머니가 시킨 일을 했다. 휴대전화 글자가 너무 작아 안 보인다고 해서 글자를 더 키워주었고 마늘을 빻았다. 할머니는 냉동실에서 탁구채만한 생선을 꺼내 은행 로고가 인쇄된 부직포 가방에 넣었다. 할머니가 다듬었던 더덕과 내가 빻은 마늘도 모두 거기에 담겼다.
1: 이제 준비됐으니까 가자.
2: 어디를?
1: 할머니 집에.
2: 할머니 집에?
1: 저기 어제 봤던 할머니 집에.
2: 아, 검정 모자 할머니? 아니면 분홍 모자 할머니?
1: 그게 뭐냐? 이름을 말해야지.
2: 아휴, 내가 이름을 어떻게 알아?
1: 술 좋아하는 할머니는 이팔레, 다른 할머니는 박순호. 뭐해? 가자니까.
2: 네.
1: 매주 한 번씩 나하고 팔레 할머니가 순옥 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려 먹는데, 할래 할머니는 오늘 가족들이 와서 오늘은 너 데리고 가는 거야. 순옥 할머니가 워낙 가족 없이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기력도 없어. 그래서 팔레 할머니하고 내가 매번 챙겨. 왜 뉴스에 나오지 않냐? 고독사라는 거. 우리 마을에 그런 건 없다.
0: 순옥 할머니의 집 구조는 할머니 집과 비슷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나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담 근처에 나무 몇 그루가 심겨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키가 큰 나무를 가리키며 이건 무슨 나무냐고 순옥 할머니에게 물었다. 마루 끝에 무릎을 모아앉은 순옥 할머니가 말했다.
3: 그건 감나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홍매화 나무. 봄이 되면 홍매화 나무에 붉은 꽃이 가득 피는데 그게 참 예뻐서 겨울에는 봄이 오기를 기다려. 가을에는 까치들이 감을 막 쪼아 먹으려고 마당 안에 들어와 내내 시간을 보내는데, 아휴, 그게 꼭 자식들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아. 그래서 가을도 기다려.
0: 나는 어느 계절에나 마루에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순옥 할머니를 상상했다. 순옥 할머니 곁으로 가 같은 자세로 앉으니 잠시 순옥 할머니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할머니는 새우젓을 넣고 볶은 호박나물과 고추장에 버무린 더덕무침을 상에 올렸고, 순옥 할머니는 맑은 동치미며 무엇으로 담갔는지 모를 김치들을 접시에 종류별로 조금씩 나누어 담았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내내 끓였던 전골냄비를 상 가운데에 놓았다. 고사리와 호박을 넣은 병어조림에서는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가 났다.
1: 이거 많이 드세요.
0: 순옥 할머니는 병어 몸통을 숟가락으로 떠서 밥 위에 얹어두고 느리게 가시를 골라냈다.
1: 아이, 눈도 안 좋은데 가시 그만 바르고 이거 더덕 무침 좀 먹어봐요.
3: 자, 이거 먹어.
2: 할머니 드시지.
3: 에휴, 이쁘다. 이뻐. 이거 먹어.
1: 우리 할매가 이렇게 마음을 쓰시네. 그러면 나도 자자, 요거 가시 다 발랐으니까 순옥 할머니도 드셔.
3: 맛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우리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지.
1: 요리할 여력이 있었나. 콩이며 시래기며 월동 준비한다고 다 쌓아두고 겨우내 아껴 먹기만 했지. 겨울에는 버티고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았어.
3: 버티고 버텼지. 겨우 살았어.
0: 나는 순옥 할머니의 말에 끝도 없이 긴 겨울을 떠올렸다. 풀벌레 소리마저 없는 고요한 겨울밤. 그 긴 밤을 버텨 다음 날로 나아간 사람들. 나는 지금 그들과 밥을 먹고 있다. 내가 밥을 반 공기 더 먹고도 아쉬운 마음에 반찬을 조금씩 집어먹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가 내게 나가보라고 해서 물 한 잔을 겨우 마시고 몸을 일으켰다.
2: 누구세요?
4: 이거 할머니가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0: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될 법한 남자아이 둘이 쭈뼛거리며 쇼핑백을 들이밀었다. 내가 그것을 받자 아이들은 꾸벅 인사를 하더니 빠르게 골목을 뛰어 사라졌다. 쇼핑백 안에는 롤케이크가 들어있었다.
1: 할매가 단 거 좋아하니까 불어 챙겨줬네. 오늘 온다던 팔레 할머니네 손자들일 거야.
3: 아유, 맛있겠다.
0: 갓 끓인 결명자차에 롤케이크까지 나눠 먹고 나니 설거지라도 내가 해야겠다 싶어 고무장갑을 꼈다. 순옥 할머니는 잠이 온다면서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내 뒤에 서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내게 말했다.
3: 예쁘다. 아유, 참 예쁜 것. 아유.
0: 순옥 할머니가 내 팔을 손으로 쓸어내렸을 때는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다. 설거지를 할 뿐인데 마늘이라도 까는 것처럼 그랬다. 나는 숨을 꾹 참고 씻은 그릇들을 건조대에 쌓았다. 헤어지기 전에 순옥 할머니에게 다음에 올 때는 달고 맛있는 것들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구시렁거렸다.
1: 나한테나 그런 약속도 좀 하고 다정히 굴어봐.
2: 할머니.
1: 아이고, 성가시게 하지 마.
0: 나는 괜히 할머니의 팔짱을 꼈다. 할머니는 성가시게 하지 말라면서도 내 팔을 빼내지 않았다.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라 이부자리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코트를 챙겨 입고 할머니가 준 목도리를 목에 단단히 둘렀다. 집을 빠져나와 정자가 있는 갯벌 쪽으로 갔다. 정자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바다인지 구별되지 않는 까만 어둠을 바라봤다. 머리 위로 별들이 희게 빛나고 있었다. 별 하나를 오래 보고 있으면 그 옆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도 곧 눈에 들어왔다. 기억해. 우주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 어떤 것들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나만 아는 우주의 세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원히 모르게 되어버린 우주의 세부. 나는 내가 영원히 모르게 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것이다. 목도리를 풀어 베개 삼고 바로 누웠다. 숨을 내쉬자 흰 입김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자꾸만 내게서 사라지고 자꾸만 내게서 생겨나는 것. 나는 계속해서 입김을 내며 순옥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버티고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그것을 반복하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려 누우니 열린 판례 할머니네 대문 앞에 작고 노란 점 두 개가 보였다. 저녁에 보았던 판례 할머니의 손자들이 불붙인 철사 폭죽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자를 지나 갯벌 가장자리로 난 길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다시 몸을 돌려 그런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의 손에 들린 폭죽이 곧 꺼졌다.
5: 영아, 나 할머니 라이터 갖고 왔어.
6: 잘했어. 경아한테 새 폭죽 있으니까 형아가 불 붙여줄게. 아.
0: 폭죽이 만들어내는 길고 노란 선이 멀어지는 걸 눈으로 쫓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구겨진 목도리를 탈탈 털어 목에 두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루 만에 목도리에는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임수지 원작 우주의 영향 아래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 일기 경보입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 경상 서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막다가 아침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남부지방과 제주도 50에서 150, 만곳은 제주 산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 수도권 50에서 100, 충청권, 강원, 경북은 30에서 80mm입니다. 특히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은 시간당 50mm 안팎,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8도, 낮 기온 23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한낮에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동해 중부해상은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글피 새벽까지, 남부지방 글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글피 이른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이 끼겠고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아지겠고 비가 그친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 최저 13도, 최고 25도, 개성 최저 15도, 최고 28도, 함흥 최저 13도, 최고 24도, 청주에는 최저 15도, 최저 12도, 최고기온 15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8도, 인천, 수원 17도, 낮 최고 서울 30도, 인천, 수원 29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5도, 대관령 11도, 강릉 17도, 낮 최고 춘천 30도, 대관령 24도, 강릉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7도, 충주, 대전, 세종 16도, 낮 최고 청주 30도, 충주, 대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새벽에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7도, 군산 16도, 광주, 목포 18도, 낮 최고 전주, 군산 29도, 광주 27도, 목포 26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륙에선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밤에 경남 서부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울산 16도, 부산 18도, 창원 17도, 낮 최고 대구 28도, 부산, 창원 25도, 울산 26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0도, 서귀포 21도, 낮 기온 제주 26도, 서귀포 24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1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6도, 습도 71%, 해 뜨는 시각은 5시 16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이란과 종전 협상을 수행 중인 미국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합의가 도달하고 인증되고 서명될 때까지 전력으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국민 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조계사에서 진행된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에 참가하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과 3,100톤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현지 시각 23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쯤 경기도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B씨를 폭행하고 제지한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SNS에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4사에 착수해 작성 및 유포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도 AI를 이용해 신문기사 형태로 만든 5.18 관련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운전자인 80대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밤새 탄도미사일 36발을 포함해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고 특히 수도 키이우 지역의 정부청사 인근과 아파트, 학교 건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민주 콩고 언론 홍보부는 현지 시간 23일 집계 기준 에볼라 집단 발병 사태 관련 의심 환자는 867명이며 이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곳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 중이라며 국가적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려져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남부에 5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정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진처럼 보이는 그림, 그림처럼 보이는데 사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오늘 미술 이야기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좋아한다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 세계 만나볼게요.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스콜피언스의 홀로데이.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 이야기 오늘은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예술 세계 만나봅니다. 전시해설가 이정은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5월이 가기 전에 가족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2: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대본들 좀 찾아보니까 제가 거진 5월에 가족 사랑 이야기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은 뭐 민복진 우리나라의 민복진 작가님의 네. 막 가족들이 막 다들 안고 있는 듯한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서도우 작가님하고 서세옥 작가님의 이야기 뭐 이런 막 뭐 따스운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1: 네.
2: 아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1: 결이 다른
2: 네, 좀 거리 다른 네. 그런 가족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게 바로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그림 석점인데요. 이 셋 모두 그의 가족들 혹은 그의 가족과 관련된 인물을 주제로 만들었고요.
1: 네.
2: 그리고 셋 모두 다 1965년에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는 루디 삼촌, 다른 하나는 마리안네 이모, 마지막은 하이디 씨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를 이제 드릴 거고 그 전에 제작자 게르하르트 리히터에 대해서도 꼭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히터는요 생존 작가 중에 가장 높은 작품 경매가를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1: 네.
2: 지금은 제프 쿤스 그 광대들이 만들어주는 그 강아지 풍선 네네. 모양 조각하는 그 제프 쿤스가 그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리히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최고 경매가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1: 맞아요.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2: 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제프 쿤스 선생에게는 좀 송구하지만 상업적으로 제프 쿤스는 1등 작가지만 뭐 미술사학이나 미술이론 그런 어떤 연구계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받지는 못하거든요. 그 가격에 비해서. 근데 리히터는 정말 팔각형 같은 작가.

0: 5시까지 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추종자들이 막 맞습니다, 선생님. 막 정말 황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 미술계에서.
1: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세계적인 유명세나 명성에 비하면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또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일까요?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개인전이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의 주요 작업들이 사실상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의 개인전은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두 달 동안 그의 작품 30점을 전시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1: 그랬군요.
0: 그 뒤로 2021년에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에서 그의 작품 한 점. 4,900가지 색채라는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외에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상설 전시에서 그의 좋은 작품 한두 점 정도를 이렇게
1: 맞아요.
0: 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참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재밌는 인터뷰도 관련해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10여 년 전에 국내 굴지의 미술기관 회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을 정도입니다.
1: 네.
0: 리히터 못 해봤다. 그게 내 한계다.
1: 네.
0: 내가 우리 기관이 아무리 잘났어도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친다. 라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입니다.
1: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보니까 네. 또 그가 그린 가족 그림들이 더욱더 네. 궁금해지는데 네. 게르하르트 리히터 작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0: 네. 제가 너무 이제 그의 현재 어떤 명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가는 1932년에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출생했고 생존 작가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는 어릴 적 고향인 드레스덴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작가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당시 드레스덴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막 자유로운 게 아니라 체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엄격하게 시각화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던 리히터는 1959년 그러니까 27살 때 서독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1: 네.
0: 여기에서 카셀 도쿠멘타 라고 하는 미술 전시회에 방문합니다. 이 카셀 도쿠멘타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현대미술 전시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수십 년 전에 리히터가 이곳에 가서 루치오 폰타나 그리고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동독 드레스덴에서 하던 예술은 체제를 시각화하는 포스터 혹은 벽화 작업 이런 게 전부였는데 루치오 폰타나가 캔버스에다가 구멍을 뚫은 걸 보고 또 잭슨 폴록이 큰 캔버스 위에다가 물감을 뿌려놓은 그런 작품을 본 거죠.
1: 네.
0: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결국 이 작가가 그 다다음 해인 1961년에 부인과 함께 서독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자유로운 서구 미술에 대한 동경을 품은 이제 그 리히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 아, 자유로운 예술을 열망하면서 운명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네. 예, 서독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됐나요?
0: 디세도르프 예술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스승과 동료들과 함께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작을 이어갑니다.
1: 네.
0: 특히 이 시절에 플럭서스와 파바트 등의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리히터도 정말 별의별 실험들을 다 해보는 거죠.
1: 네, 그동안 못해본 거 다 해봤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탄생한 리히터의 이제 시그니처 형식이 이제 바로 포토 페인팅 그러니까 사진 회화라는 작업 방식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방식으로 당대 서구 미술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진 회화라는 이 작업 방법은 말 그대로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1: 네.
0: 대체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영사기를 활용해서 캔버스에다가 사진 이미지를 투사시킵니다.
1: 네.
0: 그리고 연필로 투사된 그 사진 이미지를 윤곽선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트레이싱하고 그리고 나서 색을 칠하는 건데요. 근데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물감이 근데 마르기 전에

0: 새로운 붓으로 표면을 훑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림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윤곽선이 부드럽고 전체적인 형상이 모호한 그런 작업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작업 모두 다 이 포토 페인팅입니다.
1: 그렇군요. 이런 방식이 당시 미술계에서 왜 그렇게 주목을 끌게 됐을까요?
0: 이 당시 미술계가 이 사진의 보편적인 이용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이미지가 어떤 쉽게 확산되는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회화,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끝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리히터는 회화를 이렇게 축소하게 만든 듯한 그 사진을 오히려 회화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왔고 이것을 통해서 회화의 가능성을 더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사진이면 사진, 회화면 회화로 구분짓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작업을 최초로 한 셈인데 이런 사진 회화 방식으로 만든 게 오늘 소개할 작품들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먼저 소개할 작품이 바로 1965년 작품 루디 삼촌인데요. 인터넷에 리히터 루디 삼촌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1: 네.
0: 이런 회색조 이미지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1: 딱 봐도 독일 분 같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도 네. 바로 받았는데
1: 네.
0: 이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진이 언제 찍혔냐면 리히터가 태어나던 해인 1932년이고요. 그 사진에 한 인물이 찍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리히터의 외삼촌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사진을 그대로 이제 포토 페인팅으로 만든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보면 군복을 입고 있는 리히터의 외삼촌 루디가 오른손에 가죽 장갑을 이렇게 쥐고 있고 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복장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나치 장교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이 외삼촌의 본명은 루돌프 센펠더이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31살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두운 가족사를 고백하는 듯한 이 초상화는 이 발표되고 나서 단지 리히터의 이 가족뿐 아니라 리히터와 비슷한 개인사를 갖고 있는 수많은 독일인들 그리고 나치 독일의 피해를 입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미 부여를 받게 되면서 세간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루디 삼촌이 처음 대중에 공개된 게 1967년 나치에 의해 파괴된 체코의 리디체라고 하는 도시의 재건립과 그 리디체 미술관 건립을 위해 기획된 전시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루디 삼촌이 어디로 가냐면 리디체 미술관으로 이제 기증이 되어서 아직까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 사진 한 장이었을 텐데 이렇게 사진 회화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됐고 또 그 이미지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0: 네.
1: 또 다른 작품도 만나볼까요?
0: 네. 역시 1965년작 마리안느 이모인데요. 이 작품도 아까 루디 삼촌처럼 리히터가 태어나던 1932년에 촬영이 됐습니다. 원사진은.
1: 이 작품은 좀 더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0: 그렇습니다.
1: 많이 본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유명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 마리안느 이모는 말 그대로 리히터의 이제 이모예요.
1: 네.
0: 근데 사진 속에 있는 이모는 14살 소녀이고 이 어린 이모가 품에 쏙 안아주고 있는 게 4개월 된 리히터 작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아유 저 조그만 것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1: 너무
0: 있어.
1: 귀엽다.
0: 네,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근데 이 작품도 알고 보면 루디 삼촌처럼 나치 독일과 연결되어 해석되고
1: 네.
0: 리히터 역시 당시에 그 점을 고려해서 작품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히터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사진 속의 마리안 이모는 사실 얼굴을 좀 자세히 보면 눈빛이 이렇게 정확한 어떤
1: 초점이 좀 없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고 정말 말씀처럼 초점이 없는 눈을 하고 있는데 마리안느 이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나치의 장애인 학살이 이제 벌어졌을 때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1: 그렇군요.
0: 아, 근데 사실 심지어 이 나치가 장애인 학살을 자행하기 전에 소위 그 열등한 사람들이 더 이상 후손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수술을 하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는데
1: 그랬죠.
0: 그때 마리안느 이모도 이제 그 수술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 강제 수술에 대한 법을 만들고 또 수술을 집도하기도 한 그런 악마 같은 인물이 있는데
1: 네.
0: 그가 바로 의과대학 교수이자 나치 당원이었던 베르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959년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 나치였다는 그 추악한 과거가 이제 들통나게 되었고
1: 네.
0: 같은 해 11월 12일에 검찰에 출두를 했고 1964년에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가 검찰에 출두하던 당시에 촬영된 보도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사진회화 작품이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작품 하이디씨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보면 안경을 쓴 하이디가 검찰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옆모습으로 찍은 그 보도사진인 티가 역력해요. 이
1: 네.
0: 작품을 보자마자. 이것도 역시 1965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1: 1965년에 이 하이디 씨 작품을 제작할 때 리히터조차 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히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같은 해 이런 어떤 비슷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사진회화를 이제 제작을 한 건데
1: 네.
0: 근데 그런 리히터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히터가 그 마리안느 이모한테 끔찍한 수술을 집행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하고 시행시킨 거는 방금 소개한 하이디였는데
1: 네.
0: 그 수술을 한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1: 의사.
0: 그렇습니다. 예. 그 의사가. 근데 훗날 수십 년이 지나서 리히터가 아까 황제처럼 군림하는 작가니까
1: 네.
0: 전기 작가가 붙어서 그의 전기를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에 의해서 그 이모에게 수술을 한 의사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1: 네.
0: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리히터의 장인이었습니다.
1: 와, 네. 이거는 뭐 소설로 해도 안 믿기는 이야기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장인 이름이 하인리히 오이핑거라는 사람인데
1: 네.
0: 그래서 리히터의 이런 작업들은 뭐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암울하고 부끄러운 독일의 과거사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맞물린 작가의 개인사를 공적인 측면으로 탁월하게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요. 또 이 명확한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림을 이제 그릴 때 그걸 이렇게 흐리는 듯이 그리잖아요.
1: 네.
0: 이렇게. 그 작업 방식 역시 그림 속 대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보편적인 이야기로 치환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1: 아무래도 리히터 작가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과거사 청산과 같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던 거겠죠.
0: 전 높은 확률로 그럴 거라고 보고 리히터도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1: 네.
0: 근데 리히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1: 100마디 말이 필요 없죠.
0: 그렇습니다.
1: 예,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히터는 오늘 소개한 그런 작품들 외에도 본인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극도로 이제 꺼리기도 하고 아나운서님의 이야기처럼 사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정말 그 아주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그 원초적인 힘을 이 현대에 들어서도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는 작가니까요.
1: 네.
0: 근데 또 배경을 생각해 보면 리히터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의 답답함에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떠난 인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작가가 메시지나 목적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예술을 이제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그래서 리히터는 1966년에 자신의 노트에 이런 메모를 적기도 했는데요. 나는 어떤 목표도 어떤 책에도 어떤 경향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무규정적인 것을, 무제약적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끝없는 불확실성을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근데 리히터는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지켰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60년대에 이렇게 사진화를 했잖아요.
1: 네.
0: 60년대 후반이 되면 완전히 다른 컬러 차트라고 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70년대는 또 다른 80년대는 또 다른 90년대는 또 다른 200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 들어서도 정말 이 작가가 누구다.
1: 네.
0: 리히터는 어떤 예술세계를 펼친다라고 네.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적인.
1: 미래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0: 그렇습니다. 네. 오래오래 사셔야 될 텐데. 그래서
1: 그러게요.
0: 정말 그런 어떤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그런 리히터의 어떤 예술세계에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 국내 전시 또 열렸으면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제발.
1: 기대하겠습니다. 미술 이야기는 자기 고백적이면서도 어두운 과거사를 폭로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회화 작품들 만나봤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콜드플레이의 그래비티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시간에도 만나보지 못한 클래식 이론 수업,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음악 용어를 중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음악 용어라는 게 사실 전문적이면서도 좀 복잡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영어도 어려운데 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 생소한 언어로 이루어진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적으로 그 무심코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용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크 시대 바흐라든지 헨델 이런 분들의 이 모음곡들 바흐의 영국 모음곡 프랑스 모음곡 아니면 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이런 곡들 보면 여러 가지 그 춤곡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크 춤곡 모음곡의 순서를 잠깐 살펴드리면 우선 전주곡이나 서곡. 전주곡은 영어로 프렐류드고요. 서곡은 이탈리아 말로 신포니아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전주곡 없이 바로 알르망드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1: 네.
2: 그리고 쿠랑트 그리고 사라방드 그리고는 미뉴엣이나 부레나 가보트 요 중에 하나가 나오고 마지막에 지그가 나오는 요런 여섯 곡 구성으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1: 네.
2: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서양 음식 중에 풀코스 정찬을 먹는 것 같은 요런 궁정의 춤곡 모음곡에 각 그 춤곡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우선 말씀드린 알르망드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독일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알마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네. 바로 알르망드라는 건 프랑스어로 그 독일의 춤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
2: 이 춤곡 모음곡의 형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17세기에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정에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정에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용어들이 대부분 프랑스어로 되어 있죠.
1: 네.
2: 알르망드는 품위 있는 보통 빠르기의 2박자 스텝으로 일반 남녀들이 맨 처음에는 원을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독일 귀족 사회에서 발생이 됐는데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프랑스 궁정에 도입이 되어서 성행했습니다. 그 처음에 짧은 음표의 여림박이 특징입니다. 딴딴 하면서 딴 처음에 이제 못 갖춘 마디처럼 딴딴 요렇게 나오는 짧은 음표의 여린 1박이 여린박이다라는 게 특징이고 2박자의 느린 춤곡이 이제 알르망드가 되겠습니다.
1: 네.
2: 대부분 바로크 춤곡 모음곡에서는 서곡 다음으로는 항상 첫 곡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1: 네.
2: 자 그러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2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813 가운데에서 첫 곡 알르망드를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우아한 독일 춤곡 아르망드는 항상 모음곡의 첫머리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다음 춤곡은 뭘까요?
1: 네, 이어지는 춤곡은 이제 느린 곡이 나왔으니까 빠른 곡이 나와야 되겠죠.
0: 네.
1: 바로 이 프랑스 유래의 춤곡인 쿠랑트입니다. 이 프랑스 말로 달린다라는 뜻의 꾸리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0: 네.
1: 16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해서 17세기부터 모음곡의 아주 주류곡으로 정착이 된 곡이 바로 이제 꾸랑트입니다.
0: 네.
1: 3박자의 빠른 곡이고요. 이 달리다에서 유래됐다시피 끊임없이 달리는 듯한 아주 그 흥겹고 빠른 음형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그 빠른 춤곡을 코렌테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의 코렌테는 프랑스의 꾸랑트보다 약간 더 느긋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가운데에서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번 가운데에서 세 번째 곡 쿠랑트를 시히스발트 카위컨의 첼로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느린 아르망도와 빠른 쿠랑트를 들었으니까 다시 느린 곡이 나와야겠네요.
1: 그렇죠. 이제 주로 세 번째 춤곡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라방드입니다. 아마도 사라방드라는 용어는 다른 악곡 제목으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0: 네.
1: 이 사라방드의 기원은 중남미입니다. 이 중세 때 중남미 지역의 수확기에 농촌 여성 무용에서 원래 유래된 춤이라고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539년에 파나마에서 처음으로 이 춤곡 명칭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사라반다라는 것인데요. 16세기 이게 스페인으로 역수입이 되면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춤이 우리가 그 바로크 시대 춤곡 모음곡에서 듣는 사라방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0: 네.
1: 굉장히 빠르고 관능적인 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1588년에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의 아주 또 유명한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춤이 너무 이렇게 관능적인 춤이라서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0: 네.
1: 돈키호테의 작가인 세르반테스도 이 춤은 민중의 어떤 생생한 삶의 역동이 담겨 있는 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17세기 프랑스 궁정으로 유입이 되면서 사라방드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 굉장히 느린 3박자의 춤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바로크 모음곡을 들을 때 많은 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건데 이제 특히 바흐의 모음곡에서 사라방드가 나오면 무조건 귀를 기울여 보시라. 너무나도 우아하고 사색적인 3박자 춤곡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라방드 치고 안 좋은 곡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헨델의 울게 하소서 역시 사라방드 리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는 이 바로크 모음곡 중에서 춤곡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중남미와 스페인 유래의 느린 3박자 춤곡인 사라방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흐의 영국 모음곡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807 가운데에서 네 번째 곡 사라방드를 이보 포그릴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유정우 선생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루살이와 나귀. 권영상. 해지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줄래? 하루살이가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안 돼. 내일도 산책이 있어. 모레. 모레쯤 어떠니? 그 말에 하루살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섭니다. 넌 너무도 나를 모르는구나. 누군가가 시간이 있냐고 물을 때 없는 시간도 내야 하는 건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권영상 시인의 하루살이와 나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10편 관무제를 통해 국왕의 병권 강화를 노렸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효종이 논란 끝에 관무제를 애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관무제 시행 당일인 서기 1652년에 해당하는 효종 3년 8월 3일.
2: 주상전하, 편전 뜰 앞에 어가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3: 알겠느니라. 자, 모화관으로 가자.
2: 주상전하께옵사 모화관으로 행차하실 것이다. 자, 출발하라.

0: 조정이 모화관으로 거동합니다. 모화관은 본래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던 객관인데요. 그 앞에서 관무제가 열리게 돼 있었기 때문이죠. 어가가 모화관에 당도하여 효종이 자리에 들자마자 가장 먼저 면대를 청해온 신하가 있었습니다. 관무제에 관련된 상속권으로 쫓겨난 민응형의 후임으로 새로이 대사원에 임명된 홍무적이었습니다.
1: 전하, 대사헌 홍무적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2: 들러와라.
3: 주상 전하, 전하께서 관무제를 칠람하시기 전에 신의 청을 들어주시기 바라옵니다.
2: 무슨 청인지 말해보라.
3: 외람된 말씀이오나 관무제 관련 상소의 건으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대사원의 직에서 쫓겨난 민응형을 용서하시옵고 그에게 내려진 삭출의 명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0: 홍무적으로서도 전임자가 하필 관무제와 관련된 상소를 올렸다가 쫓겨났었는데 그 자리에 후임으로 임명된 처지에 마음 편하게 행사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그러한 주청을 했겠죠. 홍무적의 그러한 주청은 임금인 효종으로 하여금 관무제 추진 과정에서 빚어졌던 앙금을 털어버릴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충정의 발로였을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드디어 효종이 입을 엽니다.
2: 민응형이 관무제와 관련하여 자전의 일을 논한 것은 사리로 헤아려 볼 때 그 마음이 아름답지는 못한 일이다. 그리하여 관작을 빼앗고 추방하라는 정도로 가벼운 벌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헌데 사헌부뿐만이 아니라 삼사의 언관들이 이토록 고집스럽게 그를 용서하라고 간증을 하니 과인이 그 청을 굳이 물리칠 수가 없구나. 또한 그만하면 이미 죄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 그에게 내려진 삭출의 명을 취소할 것이다. 경은 그리 알고 물러가도록 하라.
3: 망각하옵니다, 주상전하.
0: 이렇게 해서 민응형은 국왕인 효종에 의하여 다소 억지스럽게 드시워졌던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관무제가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무과시험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인들의 기회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겠죠. 그런데요, 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관무제를 칠람하던 효종이 주요 무관들에게 직접 무예를 시험해봤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어영 대장을 어전으로 부르라.
4: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신 어영 대장 이완이옵니다.
5: 중앙에 설치된 다섯 개의 군영이 오군영인데 그 중에서도 국왕의 호위와 수도 방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군영이 어영청이다. 그 어영청의 수장이 바로 종 이품의 어영대장이다. 주로 문관이 어영대장을 역임하였으나 이 시기에 대장을 맡은 이완은 무관 출신이었다.
0: 참고로 이때 어영대장 이완의 나이는 52살이었습니다.
4: 전하, 무슨 일이든 하문하시옵소서.
2: 과인이 보는 앞에서 그대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4: 예,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2: 오오오, 어영대장이 저리 말을 잘 타는 줄은 몰랐다.
0: 어영대장 이완의 말 타는 모습을 흡족하게 지켜본 효종은 이번에는 훈련도감의 대장인 구인후를 부릅니다. 구인후는 이때 나이가 74이나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6: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2: 오늘 보니 훈련도감 군사들의 기회가 참호 출중하여 만족스럽도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훈련을 지휘해온 경의 노고 때문임을 알겠도다. 과인은 그 점을 매우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노라.
6: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2: 그런데 경이 지금 비록 늙기는 하였으나 아직 근력이 강해 보이니 젊은 날에 보여주었던 국마의 기회를 지금 다시금 시범 보일 수는 없겠는가? 과인은 그 모습이 보고 싶다.
0: 효종이 보고 싶다는 국마의 기예가 무엇일까요?
5: 국마의 기예란 말을 부리는 기술, 즉 마술과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기술, 즉 궁술을 합친 것으로서 조선시대 군사훈련 및 무과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무예이다. 무인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아 목표물을 맞추는 기술을 비롯하여 달리는 말 위에서 일어서거나 옆으로 눕거나 거꾸로 서는 등 고난도의 묘기를 부리는 기예를 시험받았다.
6: 전하, 신이 늙은 몸으로 어찌 젊었을 적에 하던 국마의 기예를 흉내낼 수가 있겠사옵니까?
2: 농으로 한 얘기였노라. 허면 그 나이에도 말을 달릴 수는 있겠는가?
6: 한번 해보겠사옵니다.
2: 훈련 대상의 말 타는 솜씨는 아직 녹슬지 않았도다.
5: 구인후가 어명을 받고 물러가서 매우 빨리 말을 달렸으므로 임금이 아름답게 여겼다. 특별히 구인후에게 장마를 하사하고 어영대장 이완에게는 태복마를 내렸다. 그리고 관무제에서 합격한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어서 각각 상을 주었다.
0: 앞에서 효종이 구인후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장마는 국왕의 행차나 의장 행렬 때 끌고 가던 화려한 장식을 한 의장용 말이고요. 또한 태복마는 임금이 직접 관리하는 최상급의 명마를 말합니다.
5: 기예 시험이 끝나기 전에 큰 비가 왔으므로 왕이 드디어 황궁하였다.

0: 효종 3년 8월에 그동안 폐지되었던 관무제를 부활시켰다고 했는데요. 효종은 이듬해 4월 7일에도 다시 관무제를 거행합니다. 이번에는 효종이 창경궁의 춘당대에서 1단계 시험인 초시를 치르게 합니다. 춘당대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다 하여 그 시험을 춘당대시라고 했습니다. 관무제가 끝나고 우수한 무예를 보인 사람들을 표창하는 순서가 되었는데요.
1: 주상 전하, 이번 활쏘기 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의 명부를 가져왔사옵니다.
2: 어디 보자. 오, 이 자는 다른 무인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적중률을 보였구나. 이 자에게 특별히 지방의 수령자리를 상으로 주어야겠다.
1: 전하, 그 문제는 의정부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시옵소서.
0: 이때 영의정 정태화가 나섭니다.
3: 주상 전하, 활쏘기 시험에서 명중률이 높은 자에게 수령의 직책을 상으로 주시겠다 하셨사옵니까? 그것은 아니 될 일이옵니다. 수령이라는 관직은 관무제의 성적 우수자에게 상으로 주어도 되는 그런 벼슬이 아니옵니다. 다른 상을 주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2: 그렇다면 종산품의 첨설제사로 임명해서 지방의 병영이나 수군 진영에 발령하여 무관직을 수행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4: 전하, 신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활쏘기에서 적중한 횟수가 많은 자는 변방의 장수에 제수해야 하므로 신이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해두고 기다렸사옵니다. 어전에서 곧 임명식을 거행하시어서 전하께서 격려하시는 뜻을 보이시옵소서.
2: 병판의 말이 매우 옳도다. 그리 시행하도록 하라.
5: 이때 관무제를 통하여 당상관에 오른 자가 3명이었고 변방장수에 제수된 자가 5명이었으며 새로이 만든 관직에 제수된 자가 1명이었다. 또한 최종시험인 직부전시를 받은 자가 6명이었고 그 나머지는 차등을 두어서 임금이 말과 화를 하사였다.
0: 앞에서 직부전시를 받은 자가 6이라 했는데요.
5: 본래 과거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 등 3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직부전시란 과거시험에서 1차 시험인 초시와 2차 시험인 복시에 합격하지 않고도 곧바로 최종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조선의 국왕이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0: 관무제 우수자에게 그런 파격적인 특전을 상으로 내렸던 것이죠. 관무제 관련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효종이 대간을 비롯한 신하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릅쓰고 그동안 폐지됐던 관무제를 부활하여 시행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당시의 상황이 청나라의 엄격한 감시 때문에 군비 증강은커녕 무너진 성벽 보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6: 무너진 성벽 돌 한 개 쌓을 수가 없고요. 강화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북한산성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숙종 때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숙종 때 북한산성을 축조하거든요. 그때도 청나라한테 미리 사유를 애절하게 구구절절 적어서 올려보내서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 게 주로 뭐냐 하면은 가장 흔한 핑계가 왜구가 또 침범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방어 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건데 이 효종 때만 해도 거의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0: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우선 관무제를 통해 실력 있는 무인들을 발굴하여 지방 군영 등에 배치함으로써 군비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얘기죠. 또 한 가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효종은 관무제에 직접 참가해서 나이든 무관들에게 말을 하사하고 젊은 무인들은 지방 군영의 장수로 내려보내는 것은 물론 활속이 명중률이 높은 무인들에게 과거 시험의 초시와 복시를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조처를 취하는데요. 그들이 장차 효종에게 충성하는 친위 세력으로서 국왕의 병권 강화에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0: 지금 거리에서 경호하네. 그러면 이거 이것도 안 좋고 그런 면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전의 목욕 운운하는 거는 핑계예요. 반대를 위한 구실이죠. 이게 날짜가 겹친다. 하지 말아라. 아니면 한참 뒤로 연기해라. 이렇게 하는 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관무제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군사와 관련한 다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효종 3년 8월 13일
2: 주상전하, 병조판서 박서가 들어싸옵니다.
3: 부르셨사옵니까, 주상전하?
4: 그래, 병판, 어서 들라.
1: 이때 병조판서는 박서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들어볼까요?
4: 과인이 살펴보니 금군의 정원은 겨우 60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과인이 군사들에게 각각 말을 한 필씩 나누어주면서 기병부대를 만들려고 하노라. 또한 부대원 각자에게 과인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한 마음으로 단결시키려고 한다. 지금처럼 어렵고 위태로운 때 미리 무인들을 양성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3: 금군을 강화하시겠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오나 군사를 지휘하고 통솔할 장수를 얻기가 어렵사옵니다.
4: 이제까지는 금군을 통솔하는 규례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규례를 새로 만들어서 통솔하게 할 것이다. 새로이 금군에게 지급할 600필의 말을 장만해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겠는가?
3: 전교에서 방목 중인 말과 각 지방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을 가려 뽑아서 금군에게 지급하도록 하시옵소서.
1: 여기서 말하는 전교는 지금의 뚝섬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르러 금군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5: 금군이라고 하는 거는 국왕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 하는,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대통령 경호처 같은 조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직접 보좌하는 그러한 군대를 이제 금군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중앙군을 보면은 사대문을 수비하는 어떤 그러한 군인들은 있습니다. 수호청이라든가 어흥청 같은 그런 군대들이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금군 같은 것이 조선시대에는 크게 기능을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국왕의 입장에서는 금군을 양성해서 유사시에 자기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좀 양성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1: 효종이 유사시에 자신을 지켜줄 금군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늘 자신의 안위가 불안했었다는 얘기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0편 관무제를 통해 국왕의 병권 강화를 노렸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1511편 신변이 불안하여 고위대에 의존하였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자신의 안위에 불안감을 느낀 효종이

유사시에 자신을 지켜줄 금군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보내드렸죠. 그때 변전에서 효종이 병조판서 박서와 나눈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0: 과인이 살펴보니 지금 금군의 정원은 겨우 60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야 비상시에 금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과인은 금군의 인원을 대거 확충해서 새로이 기병부대를 만들고자 하노라.
1: 전하, 기병부대를 새로 만드시겠다 하시면 그 인원은 몇 명이나...
0: 금군의 규례를 새로 만들어서 600명의 인원을 새로이 확충하고 아울러 600필의 말을 확보해서 그들 각자에게 지급할 것이다. 헌데 기병들이 탈 말 600필을 확보할 방도가 없겠는가?
1: 전하, 새로 창설하는 기병부대의 병사들이 탈 말이라면 신중하게 잘 가려서 확보해야 할 터인데, 우선 뚝섬에서 방목 중인 말과 또한 각 지방에서 나누어 기르고 있는 말들을 가려 뽑아서 지급하도록 하시옵소서. 아온데 600명의 기병들을 모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려니와 그들을 지휘할 장수를 구하는 일도...

0: 효종 3년 8월 13일 효종은 당시 병조판서이던 박서에게 금군의 규모를 대폭 늘리되 특별히 600명 규모의 기병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힙니다. 병조판서로서는 금군 안에 600명의 기병부대를 창설하겠다는 효종의 발상을 다소 갑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군이란 국왕과 궁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호위군을 일컫습니다. 우선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금군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1: 금군은 말 그대로 금지된 지역을 지키는 군인. 그럼 금지된 지역이 어디냐? 이게 왕이 임재하는 아주 높은 공간이에요. 그걸 지키는 군인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조선 왕조는 본래 금군이라는 단어는 많이 썼지만 엄밀히 말해서 금군이 유명무실로 하던 나라예요. 금군을 현대말로 바꾸면 친위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친위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국가의 통치 조직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물불 가리지 않는 부대가 친위대거든요. 조선은 그런 공식적인 친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할 수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0: 이전까지는 국왕 개인을 호위하는 막강한 친위부대를 두지 않았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 효종이 유명무실하던 그 호위군을 부활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기병부대까지 확충해서 금군에 편입시키는 등 확대 재편성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효종의 이러한 야심에 병조판서 박서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효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 내삼청장은 적임자를 잘 가려서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실로 쓸만한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 혹 뜻이 크고 기계가 있는 사람이 낮은 직책에 침체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가? 그런 사람을 발탁하면 될 터인데.
0: 안내자의 내삼청이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말인지부터 알아볼까요?
3: 첫째 내금위는 왕실 경호 및 궁궐 수비를 전담하는 핵심 부대였고 둘째 겸사복은 왕이 외부 행차를 할 때 호위를 하던 기병부대였으며 셋째 우림위는 성종 때 양반 가문의 서울 출신을 중심으로 설치했던 국왕의 호위부대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 효종이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를 합쳐서 단일 조직의 금군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내삼청이라 하였다.
0: 효종이 이러한 개편 지침을 병조에 내리면서 구체적인 조직 편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쯤이 지난 8월 29일 병조의 담당 실무 관원들이 금군의 조직 편제 내용을 들고 편전에 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4: 전하, 전하의 명을 받아서 금군의 삼청을 통합하여 싸운데 일단 전체 정원을 629명으로 하여 싸웁니다. 1, 2, 3번은 좌별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4, 5, 6번은 우별장 휘하에 두게 하여 싸웁니다.
2: 내 삼청의 정원이 630여 명이라 하였는데 그 구성은 어떠한가?
5: 예, 전하. 그 중에서 별초무사는 72명, 포도군관은 49명, 겸훈련봉사는 38명, 겸습독은 10명, 사지각차비는 10명, 겸선전관은 11명이므로 모두 200명이옵니다.
6: 하운데 전하, 겸직하는 군사들은 금군의 녹을 먹으면서 다른 직무를 겸하는 자들이옵니다. 여태 해오던 대로 겸직을 시키면 금군에만 전념하지 못해서 강성한 군사력 유지가 어려울 터이고 그렇다고 겸하지 않고 금군에만 충실하게 하려면 그들의 그 경비 조달이 또 걱정이옵니다. 나머지 문제는 대신들과 함께 논의하시옵소서.
2: 그리하겠노라.
0: 군사 편제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거론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번호라고 할 때 쓰는 차례 번자가 군사용어로 등장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3: 조선시대 군사 조직에서 번이라는 말은 군사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교대로 근무하는 교대 근무 단위를 의미한다. 모든 양인 남성에게 군역의 의무를 지우는 양인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모든 인원이 생업을 젖혀두고 한꺼번에 근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번으로 나누어서 순환 교대 근무를 하게 했던 것이다.
0: 따라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근무하러 들어가는 것을 입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보초를 선다라고 하듯이 번을 선다 이런 뜻이죠. 또한 금군 중에서도 별초 무사를 가장 많은 인원인 72명이나 배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별초 무사는 국왕의 호위군 중에서도 특별히 반란 사건에 대비하는 무사를 일컫습니다. 당시에 효종이 자신의 신변 보호에 노심초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에서 금군의 군사들이 다른 임무를 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고 임금에게 주청했었죠. 그에 대해 비변사 대신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7: 전하, 금군 중에서 여타 임무는 이전에 하던 대로 겸임을 하여도 크게 방해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하오나 보도 군관만은 밤낮으로 기차를 해야 하니 겸임시키지 말고 따로 경비를 마련하여 녹을 받게 하시옵소서.
3: 포도청의 군관들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도성 안팎을 염탐하거나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2인 1조로 밤에 골목을 순찰하면서 통행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 등 범죄 요소를 미리 단속하는 탐정, 순찰 활동을 수행하였다.
0: 이렇게 해서 금군의 개편 작업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국왕인 효종의 주도로 말이죠. 그로부터 사나흘쯤 뒤인 효종 3년 9월 3일 저녁.
2: 밖에 내관은 들라.
8: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2: 오늘 밤 금중에 입직하는 금군 장수는 누구누구인가?
8: 아마도 좌별장 남두병과 우별장 이수창일 것이옵니다. 하운데 금군 별장들은 어인 일로 찾으시온지.
2: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금군 군사의 조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과인이 문 밖에 나가서 만나볼 터이니 불러오라.
8: 예, 주상 전하.
0: 금중에 입직하는 장수는 곧 야간에 궁궐 안에 들어가 숙직을 하면서 임금을 호위하는 금군의 장수를

0: 금중에 들어와서 임금님의 친병으로서 주상전하를 호위한다는 사실을 모두 기쁘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1: 그러한가?
2: 그렇사옵니다, 전하. 군사들 모두가 기뻐하고 있사옵니다. 심지어는 금군에 뽑히자마자 자신이 탈 말을 직접 마련해서 끌고 온 자가 200여 명이나 되옵니다.
1: 다행이로구나. 사실 궁궐에서 숙의하는 국왕 친위병은 본디 그 수가 적은데다 언제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늘 긴장을 해야 한다. 근래 우리나라에는 내란이 일어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든 금군을 잘 정비하고 통솔하여서 과인의 손발이 되어 빈틈없이 호위를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2: 알겠사옵니다, 전하.
0: 명심하겠사옵니다, 주상전하.
1: 지난 임진난 때는 궁궐을 지켜야 할 금군이 많이 도망쳤었고, 병자 호란 때는 금군이 궁궐 창고에 난입하는 바람에 아무도 제압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창설 초기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군사들끼리 서로 화목하도록 힘쓰고 시간을 두고 꾸준히 훈련을 해나간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야간에 금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은밀하게 부른 자리에서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국왕을 호위하는 금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으로 보아서 효종이 새삼스럽게 금군을 개편하고 강화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만하죠? 자신의 신변이 불안하니 국왕의 직할 호위 부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4: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공민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뭐 검은세족 이런 문제들, 몽골과의 관계들에서 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제위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자기 말만 듣는 군대가 있으면은 왕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조선처럼 유교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에서는 왕의 힘은 곧 이제 독재 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거를 갖지 않는 국가를 좀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의 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금군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는 조선 후기 내내 이어집니다.
3: 이전까지만 해도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국가의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왕이 독자적인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효종은 즉위 과정에서부터 정통성 논란을 빚어왔었기에 늘 불안불안했던 것이죠. 이어서 효종은 그 두 별장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 이번에 새로 모집한 금군의 군사들에 대해서는 도시를 치르지 않았을지라도 삭사만으로 그 과정을 가름하여 녹을 지급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창덕궁의 후원에다 활터를 만들어서 삭사를 시행하도록 해줄 것이다. 자고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니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과인이 한 말을 명심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5: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3: 앞에서 효종은 금군의 좌우 별장에게 장차 새로이 발탁하는 무사들은 도시를 치르지 않고 삭사만 거치더라도 금군에 발탁하여 녹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도시는 정식으로 치르는 무과 시험이고요. 삭사는 매월 초하루에 행해지던 활쏘기 시험을 일컫습니다. 이런 특혜를 받고 금군의 무사가 된다면 마땅히 충성을 다해서 임금을 호위하겠지요.

0: 주상전하, 승정원의 승지들이 전하의 명을 받고 들었사옵니다.
1: 그래, 들라하라.
2: 효종은 승정원의 승지들을 불러서 금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지를 내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말을 타고서 활을 쏘는 자들을 보면 말 한 장에 바짝 엎드리지 않고 허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달리기 때문에 오랑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습성을 없애야 한다. 과인이 일일이 깨우쳐줄 수는 없으니 그대들이 과인의 이러한 뜻을 금군에게 전해서 말을 달릴 때 반드시 이전과 같이 하지 말도록 지침을 주어야 한다. 금군이 이러한 방법을 쓰면 다른 병사들도 모두 본받게 될 것이다. 또 비갑과 장갑은 거칠일 뿐이다. 갑자기 적이 닥치면 어느 겨를에 그것들을 착용하겠는가? 중국인들은 소매가 좁아서 겨우 팔을 넣을 수 있을 뿐이니 우리처럼 별도의 비갑을 찰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 군사는 활을 쏠 때도 멀리 쏘는 데에만 힘을 써서 긴 화살, 즉 장전을 깊이 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금군이 사용하는 화살은 특별히 길게 제작하도록 명하였다. 지금 청나라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옛 명나라의 것과 거의 같다. 검의 경우를 보면 보병은 자루가 길고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은 자루가 짧게 돼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지금 과인이 말한 몇 가지는 사소한 내용들이지만 군사를 거느리는 자가 몰라서는 안 될 사항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금군을 훈련시키도록 하라.
2: 앞에 나온 말 중에서 비갑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에 차는 토시 같은 것을 말합니다. 효종이 청나라군의 무기나 무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봉림대군 시절에 형인 소현세자와 더불어서 8년 동안이나 심양에 볼모로 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3: 출연 홍우백, 이현주, 최인일, 정상일, 김용효, 김시우, 길기철, 강영호, 이승훈, 백경민, 김정훈, 배주원, 정수현, 정다현, 정세현, 유하나. 해설 홍진욱, 낭독 조은솔, 음악 엄은영, 효과 신철승, 김성필, 기술 이현주, 김효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1편 신변이 불안하여 보위대에 의존하였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띵동. 광고 문자인가? 네, 역시 광고 문자였네요. 초여름 특가 행사. 초여름, 이 세 글자. 며칠간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더니 이 계절을 초여름이라 부르기로 했나 봅니다. 아직도 5월인데 말이죠. 하긴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을 하려다가도 입이 먼저 주저하는 걸 보면 이 봄이라는 단어가 벌써 지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단 행사 상품에 여름의 과일, 수박이 들어있네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을 옮겨다니며 길을 걷습니다. 봄 끝에 섞인 여름 냄새는 더욱 짙어지고 훌쩍 들어온 여름 안에서 가볍게 살랑이던 봄바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정다운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은상 씨 박태준 곡 동무 생각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이은상 씨, 박태중 곡, 동무생각 함께 하셨습니다. 김동환 씨, 김규환 곡, 남춘, 테너 김태현의 노래로, 고진숙 씨, 조두남 곡, 그리움, 소프라노 송광선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고진숙 씨 조두남곡 그리움, 소프라노 송광선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동환 씨 김규환 곡 남촌이었는데요. 테너 김태현의 노래였습니다. 정지용 씨 이동훈 곡 향수,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정지용 씨, 이동훈 곡, 향수 함께 하셨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요즘 헌법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그 39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추진됐지만은 야당의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었죠.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흔히 그래서 법 중의 법, 최고 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바꾼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잠시 후 통일사랑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북한이 이제 최근 헌법 개정을 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변화는 어떤 겁니까?
1: 네, 한국의 청취자분들이 조금 약간 충격을 받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조국 통일이라는 목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0: 헌법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기존 헌법, 그게 네. 2023년 9월에 개정됐는데 네. 거기에는 딱 있었어요. 자주, 그리고 평화통일, 그리고 또 민족대단결.
0: 항상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이게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네. 있는데,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 표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0: 이 3원칙이 삭제, 다 빠진 겁니다.
1: 삭제된 거죠. 네, 네. 3원칙이 다 빠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영토조항 신설입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영역을 중국, 그리고 러시아,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규정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얘는 남북을 같은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서로 다른 두 국가처럼 표현한 변화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0: 영토가 이제 한반도 북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1: 네. 네.
0: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렇게 헌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그 적대적 두 국가론.
1: 네.
0: 이게 이제 그 헌법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1: 네. 두 국가론. 말 그대로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니라 뭐 네. 특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다른 두 국가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에선 그런 게 있었잖아요.
0: 네.
1: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지금은 이제 갈라졌지만 진짜 언젠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통일에 대한 관계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0: 네.
1: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남북 관계를 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왔고, 뭐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돼왔고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말이 아니라 그 법 중의 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그동안 말로 해오던 이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기존 헌법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다 빠졌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그리고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오랫동안 이것을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그러니까 이른바 선대 통일 업적으로 선전해 왔었던 거죠.
0: 네.
1: 이거는 이제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그렇죠. 계속적으로 헌법에서 이어져 왔었고 그거는 빠지지 않을 것 같처럼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남과 북이 그러니까 자주니까 외세의 관계 없이 간섭 없이 그리고 평화 통일,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 그러니까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0: 실제적으로 이제 미군 철수하고 통일 얘기하자 뭐 이렇게 계속 왔던 전술이
1: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요. 약간 흡수 통일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0: 네.
1: 뭐 실제 북한의 대남 정책은 그러니까 평화적이지는 않은 거죠.
0: 네네.
1: 군사 도발도 있었고 대남 심리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헌법에 이 표현이 남아 있었던 것은 적어도 북한으로서 공식적으로는 야, 통일을 해야 된다. 동의를 내가 지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였는데 이 문구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북반부라는 표현도 삭제됐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죠?
1: 그렇죠. 이제 한반도, 네. 조선반도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런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가운데 북쪽 지역을 북한이 통치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북반부라고 하는 거는. 즉 남쪽도 언젠가는 같은 민족 공동체 안에서 통일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표현이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번 헌법에서도 이제 두 국가니까 이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이 북한이 자신을 더 이상 한반도의 북쪽 절반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네. 하나의 별도 국가로 설명하려 한다는 뜻인 거죠.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국경 밖에 다른 나라, 네. 다른 뭐 이런 어찌됐든 그냥 다른 나라로 인식시키려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0: 당연히 이제 영토조항도 신설을 했고요.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러시아.
0: 네.
1: 여기까지는 뭐 그렇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대한민국까지 이제 접한 영토와 그에 기초한 영의 영공으로 규정했습니다.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이 처음으로 자기 영토 범위를 원래는 없었는데 헌법에 분명히 적은 건데요. 특히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그 사단장 뭐 이런 회의를 또 했었죠. 네. 그래서 남반부 우리의 그러니까 북한의 남쪽에 이런 영해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식으로 이제 군대까지 강조를 한 건데.
0: 뭐 하여튼 그쪽 방어 잘해라 뭐 이런 뜻이었죠.
1: 그렇죠.
0: 그쪽 사령관들한테.
1: 네. 거기 이제 뭐 군대도 엄청 투입하고 네. 뭐 무기도 많이 좀 투입하고 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경 사이에 둔. 이 국가 관계처럼 보이게 만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그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이거를 헌법에 네. 실질적으로 명문화했다.
1: 네.
0: 방법론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그 적대국으로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적대국은 뺐 다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주목해봐야 될 부분.
1: 어떻게 보면 네.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다. 뭘 이렇게 우리의 협력이라든지 뭐 교류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명백하게 이렇게 선언했다. 적대국이라고 했으면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는 직접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0: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해왔는데
1: 그렇죠.
0: 적대적 두 국가론
1: 네.
0: 두 국가라고. 근데 법적으로는 적대적이란 말을 뺐다는 거는 이제 뭔가 여운을 남기는 거고
1: 네.
0: 우리로서는 그래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해요.
1: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분석이라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는 남북 단절이 있고 그리고 두 국가론을 추진하면서도 법정에서는 일정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0: 네.
1: 평가가 있고요. 뭐 앞으로는 뭐 대남 압박, 뭐 내부선전 대협상에서 이 필요에 따라
0: 네.
1: 표현 수위를 조금 조절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라는 네. 지적도 있습니다.
0: 자,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 기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1: 네.
0: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이 왜 이런 변화를 택했을까요? 헌법에, 헌법상의 변화를 택했을까요?
1: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내부를 제대로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0: 내부 통제 강화 네,
1: 그런 식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한 드라마, 그러니까 네. 뭐 한류라고 하는 그게 좀 오래됐잖아요. 벌써 20년, 30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노래도 있고 말투도 있고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남한을 같은 민족으로 느끼면 이 남한 정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좀 더 커질 수 있어서
0: 네.
1: 그동안 북한 당국이 얘기했던 그런 선전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0: 네.
1: 하는 식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을 남한은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더 나아가 뭐 적대국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한 문화나 정보를 접하는 행위는 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적대국 문화에 물드는 일종의 반역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뭐 두 국가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 우리 그 통일사용설명서 마지막 순서에 그 설송아 작가가 나오셔서 네. 탈북하신 지 한 10년 좀 넘으셨는데
1: 그렇죠.
0: 그 자기 자신이 그 이제 중고생 때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 한국 문화를 접했던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접했다 그럴까요? 저 기억을 많이 해요. 뭐 탤런트 이름도 그렇고 드라마 이름도 그렇고 그렇다면 북한이 네. 그런 걱정을 뭐 하겠구나 하는 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1: 예.
0: 자 그러면 그 데일리 NK는 계속 북한 내부를 취재를

0: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포착된 게 있었습니까?
1: 그러니까 사전에도 네. 이제 적대적 이 국가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법에까지 명시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외무성 안에서 원래 네. 조국 통일국이 있었는데 네. 이게 폐지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 조직 그리고 담론에서 통일이라는 말이 밀려나고 있고 아예 네. 삭제되고 있는 네.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통일역이 있었잖아요.
0: 네네. 통일
1: 북한 평양에. 네네. 근데 갑자기 그냥 역으로 바뀌고 그 통일역이 이제 모란봉역으로 최종적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 철거된 점이 이미 확인된 바 있죠.
0: 네.
1: 특히 북한은 이제 남한식 말투, 네. 외부 영상물, 외부 정보를 강하게 단속해 왔었습니다.
0: 네.
1: 반동사상 문화폐업법 시작해서 평화문화보호법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 이번 헌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남한과 관련된 생각, 문화,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내부 통제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 이제 현 상황을 통일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네. 헌법을 보면 이 상황을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1: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같은 민족이었고 언젠가는 통일할 것이다.
0: 네.
1: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통일이 되면 아,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경제 수준
0: 빨리 따라잡아서
1: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잘 이렇게 네. 융화돼서
0: 네.
1: 아, 이것도 우리가 잘 자유스럽게 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층과 학생들에게 남한 문화와 언어를 경계하라는 교육이 더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개헌 단순한 지도부가 남한을 싫어한다는 말한 수준은 아니고 학교 교육이라든지 조직 생활이라든지 강연의 이런 단속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 노래라든지 영상 말투에 대한 이 처벌 논리도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0: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면.
1: 그렇죠. 네. 이제 문서상으로서는 북한이 통일 목표를 뒤로 밀어낸 것은 분명하지만
0: 네.
1: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원래 설정한 이 대남 전략까지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아닌 거죠.
0: 네.
1: 오히려 통일한 말을 지우면서도 남한을 압박하고 흔드는 전략.
0: 네.
1: 이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0: 네.
1: 향후에는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교류 협력.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 지워지게 되면 그리고 통일이 네. 지워지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네.
1: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다음 시간에 계속 그 북한 헌법에 관한 얘기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26년 북한 헌법 개정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두 국가론 명시의 실체와 그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북한 사회를 기록한 영상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2025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전에 2020년부터
0: 네.
3: 그 국경을 막았잖아요.
0: 그렇죠.
3: 그런데 이제 전역에 내렸던 격리 조치를 2025년에 잠시 풉니다.
0: 네.
3: 그리고 점점점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전,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6일 동안 이제 평양을 방문한 한 네덜란드 남성이 있습니다.
0: 네.
3: 네, 이 남성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0: 네.
3: 참고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남성의 이름이 근익튼 씨인데 이 근익튼 씨의 영상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획 기사를 냈던 자주시보의 네. 기사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그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그 몇 년 동안 이제 북한 탐방기가 없었어요.
3: 맞습니다.
0: 거의 네. 네, 접할

0: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의 네. 시간 동안 지금 서울에 살고 계세요. 남한에 이제 살고 계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국적은 네덜란드인 거죠.
1: 네.
0: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여행을 소재로 한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이제 그 크리에이터로
1: 크리에이터로 운영도 하고 크리에이터 노릇도 하고
0: 네, 크리에이터로 네.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 그늑튼 씨가 2025년 4월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평양 방문하게 된 계기는 바로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고요.
1: 네.
0: 이 국제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저희 프로그램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네.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평양에 방문해서 거의 일주일이죠. 6일간 평양에 머물게 되는데 이 그늑튼 씨가 이제 아내분이 여성,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에 꽤나 능숙하세요. 그래서 방문 기간 동안에 이제 여행 가이드라던가 아니면 주민들, 북한 주민들하고도 뭐 대화를 한다거나.
1: 직접 우리말로 했겠네요. 네.
0: 근데 이거를 또 잘 찍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북한 사회를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눈으로 들여다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네. 영상을 남겼습니다.
1: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바트 반 그늑튼 씨 네.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어렵는데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남한에서 북한으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어디를 통해서 갔습니까?
0: 네, 평양에 이제 방문을 하려면 어찌됐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1: 네,
0: 이제 2025년 4월 4일에 베이징에 일단 머뭅니다. 네, 베이징에 이제 아내와 그렇군요. 함께 네. 넘어가요. 네, 아내는 이제 한국 국적이니까 북한은 못 들어가시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베이징에 머물면서 뭘 하냐면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를 받아요.
1: 네.
0: 그러니까 놀러 간 게 아니고 심사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베이징에 머물러야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자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이제 비자와 함께 여권을 돌려봤는데
1: 네.
0: 이 그늑튼 씨가 계속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보면.
1: 네.
0: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비자 도장이 자신의 여권에 딱 찍히면서 굉장히 좀 들뜬 모습이 보였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돌려받은 여권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증. 이렇게 해서
1: 네.
0: 원래 여권에 이런 게 찍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목적지 평양. 사용 종류는 일반 / 왕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네.
0: 유효기간이 1개월로 나와 있고요. 체류기일은 정확히 6일. 간으로 되어
1: 정확하게.
0: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니까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 통과 지점은 평양 신의주 두만강이라고 아예 적혀 있고요.
1: 네.
0: 발급 날짜는 이제 2025년 4월 4일 발급 장소는 베이징이다라고 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영상에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은 가지마로 이제
1: 네.
0: 남편은 가겠다고 굉장히 좀 신나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 고려 항공이 창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바로 옆에 대한항공 창구가 있어요. 베이징 공항에.
1: 그 서우드 공항인가 그렇죠.
0: 네네네.
1: 거기.
0: 그래서 이제 양측에 탑승구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1: 네.
0: 네, 그런 이제 장면들도 보이고요. 평양의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아내한테 잘 다녀오겠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이제 타서 기내식을 먹는데 햄버거가 나옵니다. 햄버거를 먹고
1: 고려항공에서
0: 네네 네. 고려항공 기내식으로 나온 햄버거를 먹고 이제 그네튼 씨 입장에서는 이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다라고
1: 네.
0: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햄버거 꽤나 괜찮다라고 네.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한테 신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1: 네.
0: 4월 5일자 이제 노동신문을 이제 줍니다. 이제 그 당일이 5일이었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또 노동신문에 당시 좀 이제 저희 한국의 정치 상황이
1: 네.
0: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네튼 씨가 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행기 내에서의 촬영은 제한이 되지만
1: 네.
0: 공항에 도착한 뒤부터는 자유롭게 비교적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평양을 처음 가는 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평양에서 그 도착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유튜버니까.
0: 네.
1: 그다음에 평양 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사실은 이 그네튼 씨가 2018년에 평양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비자 발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평양 국제마라톤 신청했을 때에도 아, 이 북한에서 내가 재방문하는 걸 받아줄까. 어쨌든 방문을 하려면은 이제 초청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1: 네.
0: 방문 허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방문이 허가가 된 상태였고요. 2018년에 방문

0: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양에 이제 당시 이제 문 대통령과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카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변에 많은 축하 인파들 그리고 평양에 새로 지은 굉장히 그 넓은 신축 도로, 신도로와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들 네. 이런 건물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갔더니 그러니까 2025년에 갔더니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졌고 새로운 건물도 더 많아졌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8차 당대회 이후에 5개년 동안에 이제 5개년 계획 동안에 평양의 건물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네, 이런 그렇죠.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 근흥천 씨가 서산 스포츠 호텔에 짐을 풉니다. 네. 이제 많은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여기에 묵게 되는데
1: 지정 호텔이겠죠? 마라톤
0: 맞습니다.
1: 참가자.
0: 네네네. 네. 그 서산 스포츠 호텔은 아주 세련되거나 이제 현대식 호텔은 아니지만 북한의 내부 상황을 생각하면 비교적 현대식 건물이고요. 네. 이 마라톤 대회는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최 측 추산에는 10만 명의 평양 시민이 아마 운집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근흥천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들이 평양 시민들과 구분 없이 이제 뒤섞여서 평양시내 한복판을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근흥천 씨는 이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그 과정 모두에 이제 카메라를 켜놓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뛰면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뛰면서 이제 평양 이제 어린이들이 막 걸어가니까 네.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어디 가요?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처음에는 북한 어린이가 헬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1: 아, 영어로.
0: 네. 네. 이제 외국인이니까. 네. 근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라톤을 뛸 생각보다 시민들한테 계속 말을 겁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친근하게 이제 손바닥도 맞대고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요. 이 근흥천 씨는 사실은 본인 개인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나 여행을 워낙 이제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소박한 인간 교류가 굉장히 좀 울림을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에 능숙하지만 영어가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네. 이 혹시라도 채널에 가셔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어로 이제 말을 하고요. 그다음 네. 자막, 한글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라톤을 이제 끝내고 경기장에 막 들어오면 마침 이제 축구 경기를 막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이제 막 이겨라 막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영상 속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이 장면을 보면서 근흥천 씨가 좀 굉장히 좀 감탄을 하거든요. 이 워낙에 축구든 뭐든 이제 각 나라 스포츠에는 열정적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국제 마라톤 참가하고도 6일이니까 한 3, 4일 더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는 어디를 소개합니까?
0: 네. 사실은 이제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 국제 축구학교도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1: 네.
0: 이 여기가 이제 2013년 5월 30일에 개교를 한 곳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제 개교를 한 곳인데 축구에 특화된 학교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여기에 입학하려면 전국적인 선발 심사의 통과를 우선 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첫 심사에 통과를 하더라도 2차 심사를 평양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7살에서 17살 남녀 학생들인데 이 3차 심사는 또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3차 심사를 통과해야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들을 막 돌아보다가 이 일행들이 이제 평양국제초등학교 축구학교의 학생들과 막 악수도 하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아, 그 축구 시합 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참여자들도 경기장에서 이 남자 가이드와 함께 축구 시합도 해요.
1: 아,
0: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굉장히 좀 친해진 것 같다.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1: 네.
0: 이 가이드에게 좋아하는 축구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를 얘기를 해요.
1: 아, 그러니까 그 근흥천 씨가
0: 네네.
1: 그 이제 북한의
0: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1: 요원한테 물어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를 좋아한다.
0: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 북한에서도 은근 보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알 수가 있었죠.
1: 네,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좀 아쉽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북한 사회가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0: 네.
1: 보신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은 장면은 어떤 겁니까?
0: 네, 뭐 많은 장면이 있지만 일단 네. 서산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1: 네.
0: 그 어메니티라고 하죠.
1: 네, 네. 예,
0: 북한
1: 용품들.
0: 네, 네, 이제 뭐 샴푸나 이제 린스 같은 그런 네. 용품들이 조그만한 병에 담겨서 이렇게 북한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뭐 이렇게 샴푸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네.
0: 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요.
1: 네.
0: 왜냐면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영어도 있지만 한글도 명기가 같이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북한 기념품 이제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1: 네.
0: 이 그느튼 씨가 의도적으로 상점에 가서 북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뭐 맥주 한 캔 주세요 이러면서 대독각 맥주를 이제 한 캔 받으면서 어떤 게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어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북한의 과자들 그다음에 네. 뭐 단무 그다음에 뭐 캐슈넛 이런 너츠들도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그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0: 네.
1: 한 6년 만에 열린 거잖아요. 작년에
0: 네, 네.
1: 올해는 왜 또 취소를 했을까요?
0: 사실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공식 파트너사가 고려 투어스거든요.
1: 네.
0: 이 고려 투어스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를 한 것이고요. 이 3월 지난 3월에 이제 공지가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회 주최 측보다 상위 기관에서 명령이 좀 떨어진
1: 네.
0: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 취소를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추후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근데 그 취소됐지만
0: 네.
1: 그 신청했던 그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라든가 아마추어 선수 수십 명은 북한 방문을 허용했다는 걸로 전해졌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돈독하네요.
0: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이 이란 전쟁 때문에
1: 네.
0: 많이들 이제 잊혀졌지만
1: 네.
0: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또 러시아와 관계가 그 뒤에 더더욱 돈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러시아 국적 관광객들이나 선수들은 방북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1: 네.
0: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외화벌이도 있고요. 그리고 외화벌이가 아니죠. 이제 그분들이 와서 관광 수입이 있겠죠.
1: 네.
0: 관광 수입도 있을 것이고 또 러시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한정해서는 얼마든지 와라라고
1: 네.
0: 좀 열어놓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또 북러 관계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좀 친밀한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아마도 꼭 이 대회뿐만 아니 대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방북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북한 사회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우리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송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이제 북한의 문화어가 우리 표준어와 얼마나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걸 좀 유심히 그 설 작가님하고 살피다 보면 어휘의 이질감도 있지만 억양에서 오는 이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3: 예, 아무래도 한국의 그 옥양
1: 네.
3: 이제 송조가 아주 그 부드럽지 않습니까? 넘나지가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같은 말도 한국에서는 너 밥 먹었니 하는 것도 네 밥 먹었니 예 이렇게
1: 네.
3: 그 아주 그 가파로운 송조 때문에
1: 네.
3: 이질감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말처럼 들려올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저의 말을 듣는 한국 분들도 이렇게 싸우자고 그러는가?
1: 네.
3: 화가 나지 않았나 네, 이런 좀 오해 아닌 오해 이런 말도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 우리 사실은 한국도 그 중부지방부터 남쪽으로 갈수록 좀 억양이 세지죠.
3: 아, 그러니까 전라도 쪽으로 말입니까?
1: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런데 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조금 또 그보다는 좀 저 서울말에 좀 가깝고요. 억양이. 네, 그런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착 초기에 그 한국에 처음 오셔서 억양 고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세요?
3: 그리고 하나원에서도 교육도 합니다. 이렇게 연필을 입에 물고 30분씩 하루에 연습을 하라. 그러면은 북과 남이 이거 옥양이 5와 5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일단 좀 해소가 된다. 물고 하루에 30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근데 그게 10분만 말하면 뭐 여기 입이 온통 뭐 침투성이거든요. 예, 그렇게 정말 그래도 발음을 교정해야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스피처 학원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회계에 있는 유료 학원이었는데요. 말을 저에게 그 피드백 주는 게 공을 던지듯 저 산 너머에 이렇게 유연하게 해라. 그 유연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무리 해도 저는 아직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고향 옥양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북한의 말로 전해주는 자산으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 스스로 이렇게 자세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1: 그 아마 언어 습관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북한은 그 발표, 뭐 암송 이런 걸 그 의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3: 주생활청화도 있고.
1: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너무 발표를 안 하고 이게 시험 공부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오히려 힘주어 말하는 걸 더 힘들어하죠. 그냥 평소 말보다.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평소에 말투가 마치 무슨 발표하듯이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3: 예, 그것도 하기만 항상 전투적이고 혁명적이고
1: 그렇습니다.
3: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수도권 서울말 표준어가 있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방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억양이 달라서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데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 뭐 이런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3: 같은 말인데도 그 억양이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투리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 대표적으로 제 드라마가 왔다 장보리.
1: 네, 예전에.
3: 아마 KBS 드라마입니까? MBC 드라마 같습니다.
1: MBC. 예.
3: 이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다 사투리여서 제가 마지막까지 내가 딱 고향에 온 것 같은 왜 사투리가 이렇게 그 친근했던지 모르겠지만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 들면은 내 가슴이 떨리고 갖고 못 사겠어. 예, 여째 여러코롬 그 야식가 암시렁터 안 아느니까 싸게 싸게 가자니께 이게 오대 말투지 그러니까 전라도 말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전주 채씨거든요.
1: 아 그러세요?
3: 그래서 이거를 평안도 말로 바꾸면. 엄마 나 가슴이 너무 떨려서 못 살겠어. 어째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전라도에서는 암시렁토 안타. 그리고 싸게 싸게 가자. 이거를 평안도에서는 얼똥얼똥 가자. 그래서 그래도 사투리지만 고향의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 친근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특정 지역 방언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정 지역 방언을 처음 들으면 많이 당황하죠.
3: 이게 제가 오전에도 제가 울지대에서 그 사투리 가지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아재가 뭐예요? 질문을 던지니까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1: 아재.
3: 아저씨. 그래서 이게 왜 서울에서도 그러네. 저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만인 줄 알았거든요. 중년 남성. 근데 북한에서는 아주 젊은 여성을 보고 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방 결혼식 하거나 아직 30대 초반 이런 여성들 보고 아재 이 허벅 좀 사이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젊은 남성 아야 성별 자체가.
1: 삼촌입니다. 삼촌.
3: 그러니까요.
1: 아저씨 삼촌.
3: 우리는 이모죠. 그러니까. 이모 젊은 이모.
1: 또는 젊은 세대.
3: 우리가 새색시 평안남들은 또 아짐이라고 하는데 함경도는 아재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재가 다루다니 정말 그 함경도에 가면 북한의 장마당에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객을 이렇게 젊게 호칭해줘야 호객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할머니 보고도 아재 그러다 퉁을 한마디씩 퉁퉁 맞긴 하는데 그래도 40대 중반이면 아줌마이가 되고 60대 이상이면은 할머니가 되지만 장마당에서 북한에서 가장 지금 많은 호칭이 바로 아재라는 이 측면에서는 앞으로 남북이 이제 교류할 때 이 아가씨가 어느 말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지? 네. 예, 삼촌이 될지 이모가 될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물론 서울에서는 아재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아재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그 약간 자기보다 위 또는 위가 아니더라도 젊은 남자를 이제 그 정감 있게 칭하는 건데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그 뭐라고 불러요?
3: 아저씨죠.
1: 아, 그 표준어로 아저씨.
3: 아, 예. 아저씨고 그리고 그 아예 그 장가가지 않은 남자. 네. 그건 삼촌.
1: 삼촌.
3: 예, 삼촌.
1: 총각은 삼촌.
3: 예, 예, 총각은 삼촌. 총각으로 간 자꾸 삼촌 여기 좀 와 하게 되면은 그 훈이 군대 삼촌 하죠.
1: 그거는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저 제일 많은 게 음식점에 한국의 그 미스테리 미까지에 음식점마다 웬 이모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점에서 도와주는 아주머니들한테 정감 있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아줌마 그러면 좀 사무적으로 들리니까. 네. 그다음에 아줌마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그 뭐랄까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네. 한때 사실 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모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3: 네, 저도
1: 근데 그건 뭐 사실은 쓰기는 쓰지만 그거를 무슨 사전에 등재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바로 그 방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북한에도 이제 함경도 평안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드라마에서도 가끔 북한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방언 연기를 가장 잘한 배우 기억에 남을 만한 배우 보신 적 있나요? 기억나는.
3: 제가 북한에서 네. 2000년대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을 봤습니다.
1: 아, JSA. 네네네.
3: 예, 예. 그걸 그때 그 한국 배우를 처음 봤는데 네. 나름대로 그 북한말 흉내내면 대체로 평안도 말을 많이 평양말이라고 예, 예. 막 일부러 이렇게 하시라요. 아 이게 조금 오세가다 했는데 사랑의 불시착도 나름대로 조금 나섰는데요. 제가 올해 2월에 지금 영화관에서 본 적 그 있는 영화 휴민트. 이 영화에서 네. 그 박권 국가 보위부 욕을 한 이 배우하고 러시아 주재 평양식당.
1: 그 박정민 배우입니다.
3: 아 네. 제가 예, 배우 이름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평양식당 정업원 욕을 한 신세경 배우 있지 않습니까?
1: 신세경 여배우. 예, 예.
3: 얼마나 신통. 저는 계속 이거 훈련을 누가 줬지. 가장 제가 보던 중 북한 사투리를 가깝게 현실감 있게 재현했다는 건 제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1: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꽤 이제 아주 많지는 않아도 많이 이제 그 나오면서 이제는 그렇게 원본에 가깝지 않으면 또 이제 탈북민들이 우리 왜 TV 라디오 출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처럼 어설프게 흉내 내면 연기 못 한다고 욕 먹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물론 이 박정민 배우, 신세경 배우 다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뭐 대종상에서 상도 타고 이런 배우들인데 연습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3: 가장 네. 그 송조까지도 예, 비슷해서
1: 예. 예. 예, 옛날에 그 공동경비구역 나올 때보다는 아마 훨씬 더 그 저 익숙해져
3: 네,
1: 있습니다.
3: 이제 20년도 네. 지나갔으니까요.
1: 네, 작가님 평안도가 고향이시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함경도 방언하고는 뭐 거기서도 많이 다른 걸 느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3: 뭐 완전히 다르지요. 뭐 네. 기차 타고 딱 평양 지나서 고원 지나면 함경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부터는 이 넘나지가 너무 높아서 귀를 막아야 돼요 일단.
1: 네.
3: 그래서 우리는 평안도에서는 함경도 말투 보고 한라꼬이라고 하고
1: 한라꼬이.
3: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아. 한라꼬이 이게 낮잡아 네. 부르는 말이고 네. 오히려 함경도에서는 우리 평안도 말투 보고 간지럽게 말한다고 해서 깐드레라고 하거든요.
1: 예.
3: 싸울 때냐 이 한라꼬야 이 깐드레야. 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말도 함경도에서는 네. 돼집 안가이 거리 핵가닥했어. 이거를 평안도 말로 번역하면 저 집 애미네가 머리가 한 절반 나갔어.
1: 정신 나갔다.
3: 예예 예, 이게 어려워. 이 함경도 말이 조금 더 셉니다.
1: 네.
3: 저 지역마다 어디까지 말이 다른지 네, 이런 거 하나만 사례를 들면은 함경도는 아내 보고 안가이라고 하고
1: 네.
3: 평안도는 애미네 그리고 또 뭐 내 편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1: 네. 그래서
3: 남편도 평안도는 소나가 됩니다.
1: 소나?
3: 예, 너 네 집 소나 뭐해?
1: 소나는 어원이 뭘까요? 서방님을 소나.
3: 그게 아마 소방님하고 나고네. 그 밖에서
1: 아,
3: 지금 나더는.
1: 아, 그렇죠. 네.
3: 예, 그거 아마 합성어가 아닐까. 또 평안도에서는 소나다 그럽니다.
1: 네.
3: 그러나 함경도 가서는 100% 다 나군에 통일됐습니다.
1: 나군에.
3: 저 집 나군에 정말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장작도 잘 패주고 아내를 잘 도와주는.
1: 예.
3: 그래서 교과서나 신문에서는 이게 문화어 이런 공용어가 많이 실리지만요.
1: 예.
3: 그래도 실제 삶에서는 이러한 그 사투리가 더 많이 쓰인다. 이게 북한의 현실 같습니다.
1: 그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우리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남쪽으로 갈수록 억양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제일 센 데가 부산일 거예요.
0: 아, 부산. 부산하고 예, 졸로도 하고 또 다릅니다.
1: 예, 그러면 아, 완전히 달라요. 억양만 세지. 그리고 부산에는 또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함경도 평안도에서. 그 6.25 때.
0: 아, 그 흥남부도 출신이지만
1: 예,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왜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오신 분이 예, 부모님이라고 예. 그랬었듯이. 그래서 그런지 거기 이제 친구들 보면은 우리 그 서울말 쓰는 사람들 보고 어떨 때는 간사하다 그래요. 그 아. 사내 자식이 말하는 게 말이야. 뭐, 아, 그렇죠. 얘네들 해가지고.
0: 여자처럼 말한다. 그,
1: 약간 부러워하죠. 왜 그냥 자기들 말은 거친데 서울 말은 자기가 들어도 좀 얌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아까 그 저 함경도 사람들이 평안도 말 뭐 간, 예, 예. 간자.
0: 예, 할라꼬이 깐드레. 우리 몸 깐드레.
1: 깐드레. 예. 이제 간사하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했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이제 말이 완전히 다른 것들 반찬. 이제 물고기를 요리한 것만 반찬이라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럼 네. 우리가 보통 우리는 밥상에 올라오는 밥을 제외한 모든 건 반찬이잖아요. 근데
3: 그게 평안도에서는 네. 다르고 제가 네. 함경도에서 한때 그 우류 더매업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거기 갔더니 고기는 다 반찬입니다. 고기는 같습니다. 한국처럼. 야 반찬 좀 얼리 와라 하게 되면 뭐 돼지고기도 반찬이고 김치도 반찬이고 근데 평안도에서는 반찬하게 되면 꼭 생선구이. 예. 예, 그것만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오. 반찬아 우리는 찔개라고 합니다. 반찬을 안 하고.
1: 찔개. 예, 찔개. 나머지 뭐 나물이나 김치나 이런 네, 것들은 네, 찔개라고
3: 찔개죠.
1: 생선만 반찬이라고.
3: 예, 반찬하고 찔개는 엄연하게 이게 다르고 또 이게 한국에서 보면은 찔개 국물이 적으면 그리고 국물이 많으면 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북한에서는 국물이 많든 적든 다 국. 네, 예, 이건 지역에 상관없이.
1: 국이든 찌개든 다 국이네요.
3: 예, 그러니까. 근데 또 황해도에서는 국을 국이라고 안 하고 국물을 마룩이라고 합니다. 마룩 좀 줘. 그래서 저 알아 못 들었어요.
1: 아, 말국이 아니라 아니. 말국이란 말은 한국에서도 사투리로 좀 쓰는 것 같아요.
3: 아, 말국. 그게 말국인가? 아무튼 예, 황해도에서는.
1: 경기도 지방에서 가끔 쓰는 사람 봤어요.
3: 예, 이제. 아주 연선에서 가까울수록 마룩 좀 줘. 정말 그 옛날 사투리가 그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 한국이 부대찌개지 않습니까? 네. 갖가지 채소, 고기, 네. 그 라면까지 있고 저도 참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평안남도에서는 오므라이탕이라고 하거든요.
1: 오므라이탕.
3: 오므라이탕.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그 명절 지나면 뭐 돼지고기 삶은 물도 남고 콩나물 반찬도 남고 뭐 여러 가지 김치, 떡도 이걸 한 담비에 가득 꾸려가지고 물을 넣고 컬러에다 넣고 소귀 컬러에다 넣고 발랑발랑 끓여가지고 그 식구들이 뭐다부터 먹을 때 정말 술안주도 좋지요 뭐.
1: 그래서 잡탕이죠 잡탕찌개.
3: 잡탕 예 속히 보면 맞습니다.
1: 한국에서도 잡탕찌개란 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3: 그리고 저 오므라이탕 하면은 저희 남편 친구들 명절 뒤끝에 술안주 예. 최고의 네. 술안주로 그 예. 뜨끈한 국물에 막 떡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예예 예. 그런 추억이 제가 이런 북한의 그 한국에서 부대찌개 먹을 때마다 예.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오므라이탕을 술안주로 해서 예, 농택이라는 건 개인이 뽑은 술입니다. 네 이거를
1: 농택이
3: 예 농택이 가양주복으로 그러거든요.
1: 집에서 만든 술.
3: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예. 이 북한에서는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그 농포라고 하자바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3: 그러니까 질이 나쁜 술도 농택이라고 농자에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이 뽑은 술을 뿌얀 술 한 잔 마시고는 사사키 주패를 합니다.
1: 사사키는 또 뭐예요?
3: 그 주패.
1: 주패.
3: 예, 카드놀이. 카드게임. 카드 네, 네 카드게임인데 이게 홍수라고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밤새 정말 이걸 주패 게임하면서 추석에 고밤을 보내던 추억. 아이 부대찌개로 인해서 제가 별난 이야기까지 예, 오늘 다 내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하여튼 뭐 저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재미있는 말의 차이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이동원, 박인수가 함께 부르는 향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려 때의 고승인 보조국사 진울스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울스님과 관련 있는 명소인 거조암을 찾아가 볼 텐데요. 거조암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보조국사 진울스님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진울스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1: 네, 진울스님은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승인데요. 고려 의종 때인 1158년 황해도 서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워낙 잔병치레가 많아서 부모님의 걱정이 컸고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 부모님은 병이 나오면 아들을 출가시키겠다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요. 부모님은 약속대로 7살의 어린 아들을 굴산사로 출가시켰습니다.
2: 네. 진울스님이 살았던 고려시대 때는 과거 시험인 승과를 통해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었잖아요.
1: 네네.
2: 진울스님은 어땠나요?
1: 네. 진울스님은 스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행과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 결과 24살 때인 1182년 승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2: 네.
1: 당시는 승과에 급제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앞날이 보장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울스님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불교 정화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32살 때인 1190년에 영천 거조암에서 권수 정의 결사문을 발표했고요. 순천 송광사를 중창한 후에는 불교 정화운동인 정의 결사를 일으켰습니다.
2: 네. 그런데 진울스님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1: 네. 진울스님에 대해 얘기할 때 우행호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우행호시는 소처럼 천천히 걷더라도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을 가져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행생활에 철저했던 진울스님은 52살 때인 1210년 대중들과 문답을 나누던 중 법상에 앉은 채로 입적을 했다고 전해줍니다.
2: 진울스님과 관련이 있는 거조암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거조암은 진울스님이 오랫동안 머물던 곳인데요. 32살 때 거조암으로 들어온 진울스님은 퇴락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마침내 거조암에서 정의 결사문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작가님, 거조암에 가면 아주 오래된 건축물도 볼 수 있다고요?
1: 네. 거조암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된 영산전이 있습니다. 이 영산전은 창건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진 고려시대 건축물인데요. 거조암 영산전은 고려 말인 1375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2: 네. 거조암에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1: 네. 영산전 안에 모셔져 있는 526분의 나한이 유명한데요. 이 나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즐거운 표정과 화난 표정뿐만 아니라 우울한 표정, 심각한 표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보조국사 진울스님과 거조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성민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교육청 노무사에게 필요한 장비와 개선점을 건의합니다.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그의 선택이죠. 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에 미숙하기만 했던 창우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새롭게 용접일을 배우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취업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 역시 창우의 선택입니다. 3학년 2학기는 현장 실습생을 둘러싼 구조를 고발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분연히 촉구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라니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그저 이들의 삶을 한번 공들여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불어 악당의 역할을 만들어두지도 않습니다. 실습생들을 받아주는 공간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말투가 조금 투박할 뿐 상식적인 수준의 직원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은 여느 평범한 직장 풍경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일 겁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할 만해? 라는 짐짓 무심한 질문만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을 도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웅적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 대신 느리고 평범하게 자신의 걸음을 지속하는 창우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3학년 2학기의 중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압도적인 매력도, 부유한 집안 배경도 없는 인물의 소박한 처음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전국의 수험생들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 길거리 현수막이 응원하는 미래의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역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발을 힘껏 내딛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시선을 돌려 그곳을 인지하기만 해도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 일곱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미소 띈 얼굴로 대하기, 칭찬, 위로, 양보, 격려의 말 건네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따뜻한 눈길 주기, 짐을 들어주기, 자리 양보하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돕기. 이 일곱 가지 습관이 몸에 배면은 저절로 복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돈이 들거나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건 하나도 없지요.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세상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연등처럼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작은 등불 한번 밝혀보시죠. 네, 오늘 첫 곡은 정목 스님이 노래하는 끝이 없는 길입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은 부처님 모신 날이어서 일부러 모신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불자 가수를 모셨습니다. 찬찬찬의 편승이 없이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네. 불자시잖아요.
1: 불자죠.
0: 오늘 아주 의미 깊은 날인데 네네. 불자 가수 모임이 있어서 뭐 네. 봉사활동이나 위문 공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네. 보니까 장미화 씨가 대표적인 활동가시잖아요.
1: 그러시죠.
0: 같이 좀
1: 봉사
0: 다니시죠.
1: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
0: 예, 예.
1: 그냥 더불어 같이 그냥 불러주시니까 저를 네.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0: 네. 꾸준하게 네. 활동하시는군요.
1: 네. 예. 안 가면 또 큰일 납니다.
0: 그분 성격 알죠.
1: 네. 아시죠. 예. 네.
0: 또 최근에 깜짝 놀랄 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뭐 종편 방송 보다가 네. 그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무명 전설에
1: 네, 무명 전설
0: 편승현 씨가 나오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1: 왜 놀라셨어요?
0: 아니 무명이 아니신데 거기 왜 나오나 해서
1: 아...
0: 제목이 무명 전설이니까.
1: 아니요, 근데 맞아요. 제목에 부합하는 게
0: 네.
1: 예전엔 제가 한때 전설이었기도 했고
0: 아...
1: 그렇지만 이미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0: 네.
1: 무명이 됐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 아닌가.
0: 그런 뜻이군요. 무명 전설이라는 네. 게 무명이 네. 전설이 된다가 아니라 네. 무명 가수도 나오고
1: 네.
0: 한때 전설이었던 가수도 나오고.
1: 네네.
0: 아...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1: 거기나 유명했던 분들도 계시고.
0: 한땐 전설이었는데 네. 지금은 무명화된. 그러니까 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니까 또.
1: 네. 아, 그건 뭐 재해석이었습니다.
0: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1: 네. 근데 그 1등 되신 분이
0: 예.
1: 전설이라고 칭하더라고요.
0: 아.
1: 네네.
0: 1등을 하면 전설이 네. 되는 거군요.
1: 일대 전설.
0: 일대 전설.
1: 네.
0: 아, 그런 컨셉이었군요.
1: 네.
0: 그런 프로그램에 잘 나가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1: 그럼요. 생각도 못했고.
0: 그러니까요. 뭐
1: 사실은 불러주신 적도 없었고.
0: 오.
1: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0: 예.
1: 제가 조금 좀 젊었더라면
0: 네.
1: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자진해서 한번 도전했을 것 같아요.
0: 아니 찬찬찬으로 예. 유명한 네. 가수가 된 이후에도.
1: 이후에도.
0: 기회가 있었다면 나왔을
1: 예,
0: 것이다.
1: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서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들이 후배들이 많고
0: 예.
1: 무대도 멋지고 요즘엔 사실 가수들이 쓸 무대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0: 또 가수가 많아졌어요.
1: 많아졌어요.
0: 예.
1: 그래서 조금 뭔가 그런 좋은 무대에서 정말 실력 있는 후배들하고 한번 겨뤄보고 싶은.
0: 오.
1: 왜냐하면 저도 한때 뭐 젊었을 때는
0: 네.
1: 노래 곧잘 좀 했거든요.
0: 아, 지금도 네. 엄청나게 그 잘하셔가지고
1: 네.
0: 그 솔직히 가사 틀리기 전까지
1: 그 얘기를 안 하시죠.
0: 많은 분들이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1: 네.
0: 한순간에 가사를 잊으셔가지고 아유
1: 글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0: 그 실력은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죠.
1: 1, 2절 똑같은 가사였는데
0: 예, 예.
1: 말미 이제 뒤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조금 놓쳤어요.
0: 예.
1: 막 노래하면서 망감이 교차하고 그냥 힘도 많이 들었고
0: 예.
1: 그러면서 노래에 전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0: 아.
1: 그런 상황에서 노래하다가 순간 그런 실수를 했죠.
0: 근데
1: 뭐 다른 방송 같으면 아 다시 할게요 막 그러면서 노래를 다시 하기도 하고 하는데
0: 네.
1: 서바이벌 프로니까 정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0: 아.
1: 네.
0: 여기까지구나.
1: 네네.
0: 그러니까 그 속담 같은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1: 맞습니다.
0: 천하의 그 전설급 가수인 편승엽 네. 씨가 가사를 잊어버리다니.
1: 네.
0: 가사가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네.
0: 반복되는 구절이었는데.
1: 네.
0: 야, 좀 알게 모르게 좀 긴장감 같은 것도 있으셨나 봐요.
1: 긴장이 가면 갈수록 됐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처음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보기만 했지 속사정은 잘 몰랐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갔는데 힘들고 막 그 모든 과정이 순간순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고 막
0: 네.
1: 이러니까 긴장이 점점 됐던 것 같고
0: 아.
1: 제가 늘상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0: 네.
1: 전혀 모르던 노래들을 또 후배들하고 같이 팀이 돼서 부르고 해야 되는데
0: 팀전도 있었죠.
1: 네. 팀전 사실 저는 그때 올라갈 때 이제 구제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0: 아.
1: 그래서 2라운드 진출을 하게 된 건데
0: 예, 예.
1: 그때 그게 팀전이었어요. 그런데
0: 아.
1: 팀전은 이제 저희 팀원들이 다 잘했고 꼬마 친구가 리더였는데 너무 잘했기 때문에 1등으로 또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라운드 이제 못 올라가지 않았으면
0: 아.
1: 지금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가 떨어진다라는 건 팀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0: 팀전은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0: 최선을 또 다할 수밖에 네, 없고.
1: 네, 어쩔 수 없이 3라운드까지 이제 진출을 했는데
0: 예.
1: 예. 사실 잘 떨어졌어요.
0: 아니,
1: 네.
0: 후배들 잘하는 거 보면서 네. 많이 또 뭐 본인은 또 도움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1: 네.
0: 그 후배들이 편승엽 선배를 보면서 네. 얼마나 큰 그 알게 모르게 의지가 네.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늘상 모범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나이가 먹고 뭐 선배라고 해서 거기 가서 후배들한테 막 뭐 호령하고 대접하고
0: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1: 네, 안 되잖아요. 예. 뭐 정말 저희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도
0: 아,
1: 많고 막
0: 그렇네.
1: 손주뻘 되는 아이들도 있고
0: 손주뻘까지.
1: 예, 어린 아이들은 이제 저희 손주 아이들 또래니까
0: 큰 따님 결혼해서 손주가
1: 그렇죠. 큰애가 나이가 40이니까.
0: 예.
1: 초등학교 지금 3학년짜리 큰 애도 있고.
0: 아, 정말 이거 천기누설했네. 네. 손주가 있다는 거. 네.
1: 두 명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네. 아, 근데 정말
1: 네.
0: 편승엽 씨는 지금 이제 일부러 이제 새치를 감추지 않고 흰머리 멋진 네. 백발로 이제 네. 로맨스 그레이처럼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잘 꾸미시는데
1: 아, 주변에서
0: 더 젊어 보이세요. 예전보다.
1: 주변에서 사실 저는 좀 염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0: 예.
1: 저를 아시는 분들이 예, 지금이 예. 좋다.
0: 멋져요.
1: 예,
0: 오히려.
1: 말씀을 하셔서
0: 예.
1: 그냥 이대로 가고 있는데 아, 제가 제 모습을 방송에서 이렇게 나간 모습 보면 너무 좀 늙어 보이고.
0: 아닙니다.
1: 예, 라이브로 보는 것보다 이제 조명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감이
0: 아, 그 조명 받으면 또 아 조명 받으면 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1: 네, 빛나기도 하죠.
0: 은갈치처럼.
1: 네, 괜찮아요, 아, 진짜.
0: 그 낚시 좋아하시니까 네. 은갈치도 낚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1: 갈치 낚아봤죠.
0: 예,
1: 네, 정말
0: 바로 그런 헤어스타일 같습니다. 지금
1: 고맙습니다.
0: 잘 어울리시고.
1: 고맙습니다.
0: 오히려 더 그게 개성 있어 보이세요.
1: 네,
0: 예, 예, 너무 이렇게 염색을 진하게 해가지고.
1: 네.
0: 하면은 또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예,
0: 맞아요.
1: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저는.
0: 네. 예. 예전에 그 배우에 도전해 본 적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1: 있죠.
0: 젊었을 때.
1: 뭐
0: 워낙 인물이 좋으시니까.
1: 아니었었고.
0: 예, 예.
1: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좀 이뻤어요.
0: 아, 워낙에
1: 창피한 말씀인데.
0: 아, 워낙에 출중한 외모세요.
1: 어릴 때 이렇게 찍은 사진도 제가 이렇게 보면
0: 예.
1: 아, 그때 당시 이렇게 모습으로 봤을 때 이쁘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0: 이목구비가 워낙 네. 뚜렷하시고.
1: 네. 예.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욕심 있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가 예. 뭘 알겠습니까? 뭐 연예인 꿈을 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접수를 해서
0: 네.
1: 응모하게 되고.
0: 네.
1: 근데 정말 한 5천 명 중에 100명 뽑는 1차 시험에
0: 아.
1: 붙었어요.
0: 오.
1: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명 출연하는 데는 떨어졌죠. 당연히.
0: 아.
1: 제가 연기가 정말 발연기거든요.
0: 그게 아역배우 선발이었습니까?
1: 그랬습니다.
0: 예.
1: 예. 아역배우였어요.
0: 그때 됐으면 진로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랬을 수도 있겠죠.
0: 그렇죠. 예.
1: 네.
0: 물론 이제 같이
1: 네.
0: 노래도 병행할 수 있겠지만.
1: 네. 네.
0: 예.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냐면은
1: 네.
0: 어렸을 때 도전했고 잊고 있던 길이었지만 지금 그 백발로 멋지게 지금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 보니까
1: 네.
0: 지금 연기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근사하시겠다.
1: 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1: 하고 싶은데
0: 예.
1: 아, 감독님들이 어떻게 안 찾으시네요. 제가 저렴한 값에 그냥.
0: 아니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1: 갈 수 예. 있는 사람인데.
0: 이 방송에서 또 홍보하시고
1: 그럴까요?
0: 또 다른 방송 나가서 또
1: 네.
0: 알리시고.
1: 아주 싸게 뭐 무보수로 해도 좋습니다.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0: 아, 이런 뜻을
1: 네.
0: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우리 드라마 관계자분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분들. 네.
1: 네.
0: 자 우리. 편승엽 씨와 함께 1호 초대석 꾸며드리겠는데
1: 네.
0: 일단 노래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1: 네, 네.
0: 자 대표적인 히트곡 찬찬찬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일요 초대석 찬찬찬의 편승엽 없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1: 네.
0: 1992년도에 나왔죠.
1: 그렇죠.
0: 예, 네. 이효섭 씨가 만든
1: 네,
0: 곡이었고.
1: 네, 이효섭 씨 곡이에요. 김병걸 시작곡.
0: 정말 수많은 술자리를 빛내준 노래가 됐고요. 편승엽 씨의 인생도 확 바꿔준 노래가 됐는데
1: 네.
0: 이 노래 처음 듣자마자 아 이건 내 노래다 싶었습니까?
1: 그때 당시에 들어봤을 때
0: 예.
1: 이 노래라면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생각이 아. 들었던 게 그 전에 사실은 곡이
0: 예.
1: 데뷔했던 곡이 있거든요.
0: 91년도였나요?
1: 그때는? 네네. 예. 90년도에 이제 제작해서 방송도 여러 번 하기는 했죠. 많이는 네. 하지 않았는데.
0: 어떤 곡이었습니까 그때?
1: 서울민들레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정통 트로트 곡이고. 그런데
0: 예.
1: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정통 트로트.
0: 아.
1: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왜냐면 노래하는 그 창법 자체가
0: 예.
1: 정통 트로트 쪽은 아니에요.
0: 그래서
1: 사실 제 노래가 나온 다음에 그 전에 꼭 그런 그 장르가 있었던 건 아닌데 신세대 트로트, 뭐 세미 트로트,
0: 예.
1: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0: 아, 세미 트로트란 말이 그때부터 네. 그럼 유래했던 겁니까?
1: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트로트가 사실은 저 찬찬찬 나올 때는
0: 예.
1: 많이 좀 외면. 하고 있던
0: 침착이었군요.
1: 네네.
0: 트로트가.
1: 그래서 제작자들도 제작을 안 하고
0: 아.
1: 그랬을 텐데 이제 찬찬찬도 뭐 많은 분들이 뭐 노래가 저러냐
0: 아.
1: 막 이랬어요.
0: 트로트 같지도 않고.
1: 네네.
0: 정체가 뭐냐.
1: 네.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뭐 알겠습니까? 뭐 방송 자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0: 네.
1: 겁 없이 뭐 덤볐던 거죠 이 가요계에.
0: 아.
1: 그랬는데 운 좋게
0: 네.
1: 한 1년여 만에 히트된 것 같아요 노래가.
0: 찬찬찬이.
1: 네.
0: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년 만에.
1: 아니요. 계기는 특별히 없었는데
0: 보통은 이제
1: 아마 제 생각에
0: 예, 예.
1: 시기적으로 그때 노래방이라는 게
0: 아,
1: 정말 많이 보급되고
0: 이랬을 부음
1: 때거든요.
0: 때.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노래한다 그러면 무반주에 노래 한 곡 한다든지 뭐 기껏 해봐야 뭐 사람들 연주하는 거에 뭐 그
0: 예.
1: 밴드, 키만 알아가지고
0: 밴드 있는
1: 데마이나 뭐마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들 스스로 부르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기타 치고.
1: 그런데 이제 정통적인 이게 제대로 된 반주에 노래 부르는 건 노래방이 생기고 붙어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래방이 매일 한번 들려야 될 만한 코스인 것처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0: 트로트가 네. 침체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노래방의 네. 역할이 큰
1: 맞습니다.
0: 공을 세웠을 겁니다.
1: 그때 근데 제 노래가 나와가지고
0: 아, 그랬군요.
1: 그 노래를 엄청 부르셨나 봐요.
0: 예.
1: 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한 건 사실이겠지만
0: 네.
1: 그 후로는 방송보다 다른 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아, 뭐 노래 재밌네. 그리고 부르고 막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히트가 됐던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그때.
0: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일단 술자리 회식 때
1: 네.
0: 이 노래는 꼭 이제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됐어요.
1: 그 전에 그런 노래가 없었거든요.
0: 그럼요.
1: 권주가
0: 예.
1: 이 제목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었는데
0: 예.
1: 그냥 건배사 찬찬찬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덕에 술로 엄청 많이 먹고 네 정말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죠.
0: 좋아하시니까 드셨겠죠.
1: 그렇죠.
0: 예.
1: 예. 잘 안 쳤으니까.
0: 그런데 네. 이 노래가 원래는 다른 가수에게 갈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나중에 들었어요.
0: 아.
1: 그때는 제가 좋아서 이 노래하고 그대와 함께라는 곡 두 곡을 제가 이효섭 씨한테 받았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태진아 선배님 노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럼 이효섭 작곡가가 태진아
1: 네.
0: 씨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후일담을 들으신 거예요?
1: 네네. 나중에 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0: 아.
1: 그래서
0: 태진아 씨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계셨겠죠. 뭐 이런 얘기가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0: 뭐라 안 그러세요? 사석에서
1: 뭐라고 안 하시고
0: 예. 그분이야 뭐 워낙 히트곡 네. 많으시니까
1: 네. 진아 선배님께서도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0: 예.
1: 네. 늘 그러세요. 네.
0: 아, 히트곡이 한 뭐 100개는 되시는 분인데 뭐 예. 최근에 그 어떤 또 방송
1: 네.
0: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얼마 전이죠.
1: 네네.
0: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그리고 또 전혀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진솔하게
1: 네.
0: 해 주셨어요.
1: 네네.
0: 근데 그중에 찬찬찬으로 벌어들인 수입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걸 출연자들이
1: 네.
0: 당시에 가장 바쁠 때는
1: 네.
0: 요즘 돈으로 하루에 뭐 2억 정도씩 막 버셨다. 이런 얘기가
1: 환산해보면
0: 나왔어요.
1: 그러지
0: 환산해보면.
1: 않았을까. 요즘 이제 잘 나가는 가수들의 출연료 받는

0: 출연료를 생각을 해본다면 예. 아마 추정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실제로는 이제 뭐 매일 그렇게 번 건 아니고
1: 아, 물론 그렇죠.
0: 잘 벌 때 예. 일이 좀 많을 때 이제 뭐 2000 뭐 4,500 이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 그 돈 잘 모아두신 거죠?
0: 아,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1: 아이, 또 네. 잘 버시면 잘 쓰시더라고요. 예.
0: 쓸 일이 많아요. 예. 사실 벌면.
1: 네. 예. 보니까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풍파가 많이 많았습니다. 왔다 가셨잖아요.
0: 네. 네.
1: 그 와중에 쓰려고 한 돈도 많았을 것이고 네. 특히 건강 때문에.
0: 네.
1: 아니 신우암 그 겪으셨잖아요.
0: 전혀 정말 사실은 저는 아까 뭐 술 얘기도 나왔지만 예. 술을 워낙 많이 먹어서 뭐 위암이나
1: 예.
0: 뭐 간암이나 이런 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뭐 신우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암에 걸렸어요. 3기였거든요 당시에.
1: 콩팥 쪽에
0: 맞습니다.
1: 관련된.
0: 그러니까 보통 신우암 신우가 그 콩팥 가운데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거기에는 잘 암이 안 생긴다고 얘기하시던데.
1: 아, 좀 희귀한 병이네요.
0: 네, 그런데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상도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1: 예.
0: 뭐 막 혈류인데 막 죽은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1: 혈류가.
0: 깜짝 놀랐죠.
1: 검붉은 피가 막.
0: 네네.
1: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잘 치료가 되신 거죠?
0: 치료가
1: 이제?
0: 지금 됐죠.
1: 예예예. 예, 예.
0: 예, 치료가 돼서
1: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0: 예, 그럼요.
1: 예.
0: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체크하고,
1: 예.
0: 뭐 2년 정도 더 이제 잘 관리하면 완치되지 않을까.
1: 네.
0: 네.
1: 뭐 허리 수술도 한 적이 있으시고.
0: 네, 그 전에는 또 이제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1: 예.
0: 오랫동안 좀 힘들다가.
1: 아.
0: 너무 발을 딛질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1: 네.
0: 그때 수술을 했죠. 그래서 뭐 살면서 그냥 끝없이 뭐 어려움은 좀 있는데
1: 네.
0: 이제 뭐 겪을 만큼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1: 인생을 대하는 시선도 좀 많이 네. 달라졌을
0: 달라지죠.
1: 것 같아요. 그죠?
0: 많이 네. 내려놓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1: 네.
0: 아까 뭐 서두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삶 자체가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말투나 또 표정에서
0: 네.
1: 그런 이제는 여유로움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0: 고맙습니다.
1: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가 두 곡인데요.
0: 네.
1: 96년도 이번에 다른 가수가 이제 불렀던 노래들을
0: 네네.
1: 본인이 다시 취입한 곡들 중에서 골라봤어요.
0: 네네.
1: 김범용 씨가 만들었던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
0: 네.
1: 이 곡을 다시 한번 부르셨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이호섭 작곡의 카스바의 여인. 이 곡은 또 다른 가수
0: 윤희상
1: 씨 곡이잖아요.
0: 돌아가셨고요.
1: 예. 이 곡을 또 워낙 좋아하셨나 보죠.
0: 제가 좋아도 했고 사실은 그 노래가 히트되기 전에
1: 네네네.
0: 이호섭 씨 곡인데
1: 네.
0: 이 정말 좋은 노래인데 히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들리 테이프라고 그러죠.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불러가지고 오히려 알려진 거예요.
1: 그랬군요.
0: 오히려. 네.
1: 편승엽 씨 덕분에 오히려 인기 역주행했던 케이스군요.
0: 뭐, 근데 약간 그런.
1: 그런 공을 또 기여를 한 네네. 셈이 됐네요, 진짜.
0: 그래서 제가 방송국 쪽에서도 그렇고
1: 네.
0: 제가 부르면 좋겠다. 카스바의 여인을.
1: 예.
0: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호섭 씨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하겠다고. 의리 때문에
1: 예.
0: 못 준다는 거예요.
1: 원곡 가수에 대한.
0: 네. 원곡자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긴 하지만 워낙 좋아했던 노래라
1: 네네.
0: 한번 불러보고 싶었었고
1: 네.
0: 사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역시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 노래거든요. 김상배 씨. 근데
1: 네.
0: 정말 좋은 노래라 평소에도 즐겨 불렀던 노래고 그래서 제 앨범에 좀 수록 한번 해보고 싶다
1: 네.
0: 그런 마음으로.
1: 김상배 씨도 네.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예.
0: 네.
1: 친하시죠 당연히.
0: 정말 친하죠. 네.
1: 좋은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자주
0: 맞습니다.
1: 예,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 그리고 카스바의 여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로 초대해서 가수 편승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배 씨의 노래였던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 그리고 윤희상 씨의 노래였던 카스바의 여인, 편승엽 씨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들이어서 다시 부른 네.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네요, 좀. 예.
1: 조금 목소리가 다르니까.
0: 예.
1: 예. 예.
0: 편승엽 씨는 그 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네. 노래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아 사나이구나 이분은 딱 천상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감성도
1: 감성은 좀 여성적인 면도 좀 많이 있어요.
0: 있으시죠? 예예예 예, 예, 맞아요.
1: 네 감성이 좀
0: 풍부하실 것 같아요. 예,
1: 뭐 드라마 보면 맨날 울고 열이고 뭐 남의 결혼식장 가서도 괜히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도 눈물이 나고
0: 아이고, 예.
1: 예. 좀 그런 편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게 살면서 네.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런지
0: 네.
1: 어떻게 보면 눈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0: 나이 들면 네. 특히 남성들
1: 네.
0: 그 호르몬 때문인지 호르몬. 눈물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눈물이 많아집니다.
1: 그러셔요?
0: 벌써부터요. 예. 선배님보다 지금 몇 년 네. 젊지만
1: 네, 네.
0: 예, 느끼고 있는데 그 결혼식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그 큰 따님은 이미 네. 10여 년 전에 결혼해서
1: 네.
0: 자제분들이 있고
1: 네.
0: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군요.
1: 네. 아들이 3대 독자거든요.
0: 아, 그래요?
1: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0: 그 자제분이 일남사녀인 거잖아요.
1: 네. 일남사녀.
0: 그중에 이제 아드님이 장남이자
1: 네.
0: 둘째인데
1: 네, 네.
0: 결혼하는데 그 남진 네. 선생이 주례를 봐주셨어요?
1: 예, 예.
0: 이야.
1: 남진 형님하고 이제 제가 더 좋아하죠. 좀 부탁을 드렸어요.
0: 예,
1: 왜냐하면
0: 예.
1: 제가 가수고 요즘에 또 왕성한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뭔가 선물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귀하신 분을
0: 하객들이 참 좋아하시죠.
1: 좋아하셨죠.
0: 예.
1: 사실 남진 선배님께서 주례를 안 보세요.
0: 아.
1: 예, 결혼식장에는 잘 다니시는데
0: 예, 예.
1: 주례는 안 보셔요.
0: 축가는 안 부르셨습니까 혹시?
1: 축가는 안 부르셨어요.
0: 한 가지만 하셨군요.
1: 네.
0: 예.
1: 정말 전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0: 아 그렇죠.
1: 네.
0: 예. 그 아드님 결혼하는 거 보면서는 눈물이 안 났습니까?
1: 참았어요. 남의 결혼식에 가면 눈물이 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 결혼식 할 땐 막 지레 겁먹어서 그런지
0: 아 애써 참으셨군요.
1: 네, 애써 참기도 하고 막 예. 전부터 울지 말아야지 울지 말아야지 체면을 많이 걸죠.
0: 예.
1: 그래서 실제로 안 울었습니다.
0: 아유.
1: 네.
0: 근데 솔직히 뭐 딸 결혼할 때야 좀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1: 네.
0: 아들 결혼할 때는 뭐 눈물이
1: 네.
0: 날 이유가 별로 없죠.
1: 예. 이제 군인인데 이제 결혼은 빨리
0: 군인이에요.
1: 네.
0: 오.
1: 지금 상사거든요.
0: 아 직업 군인.
1: 네. 네.
0: 예, 하사관 상사님이시구나.
1: 네.
0: 그러면은. 그 지금 공부대 전방이나 이런
1: 네 전방에 또 힘든 데 있다가 그나마 요즘에 속초 쪽으로 옮겨서
0: 예 강원도 조금, 쪽에
1: 근무하시는 예, 조금 훈련도 좀 덜하고 그렇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군인이라
0: 아
1: 예,
0: 그래요 군인 가족이네요.
1: 네
0: 이야 든든하시겠습니다.
1: 뭐 지들이 든든하겠죠. 뭐 연금을 뭐 제가 받는 건 아니니까
0: 아 그런 의미에서
1: 네
0: 예. 아,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든든합니다.
1: 그런 면에서요?
0: 예, 예.
1: 근데 부부군요. 부모 된 마음에선
0: 예.
1: 아이들의 어떤 미래나 장래가 좀 안정된 삶.

0: 마음을 가지면
1: 아, 그럼요.
0: 그게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걱정할 게 없으니까.
0: 네네.
1: 예. 그분들이야 뭐 이제 뭐 아파도 네. 다 이제 군병원에서 해결하면 되고.
0: 그러니까요.
1: 연금도 다 해결됐고.
0: 참 좋아졌어요.
1: 예. 네. 자제분 중에 음악하는 분은 없었어요?
0: 근데 곧 아들하고 쌍둥이 아인데
1: 따님.
0: 예, 딸이죠.
1: 예, 예.
0: 그 친구가 이제 가수 한다고 좀 하다가
1: 아.
0: 지금은 이제 그만둔 지 오래됐고
1: 아, 그렇군요.
0: 지금은 자기 그냥 개인 샵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유 참 그 자제분들 또 네. 손주들까지 다 모이는 가족 모임 같은 게 있으면은
0: 네.
1: 행복하시겠어요. 예.
0: 북적북적하죠. 그런데 요즘에 너무 썰렁해졌어요.
1: 왜요?
0: 큰 아이가 뭐 아이들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고
1: 아~
0: 필리핀으로 그냥 이수를 해버렸어요. 가족이다.
1: 뭐 영어 유학 이런 거 떠났군요. 아~
0: 그러다 보니까
1: 벗어나시겠네.
0: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
1: 예.
0: 큰 아이가 또 중심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없으니까 아 다른 사람들도 안 모여요.
1: 뭐 필리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0: 거꾸로 저희가 가죠 이제. 네 왔다 갔다.
1: 아, 그러시면 되겠네요.
0: 네네.
1: 진짜. 예.
0: 또 아이들 뭐 방학 가면 또 와서 한 두 달 있다 가고.
1: 어.
0: 네 그러니까.
1: 아유 참 네. 말씀하시는데 웃음이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얼굴에서. 예.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0: 네.
1: 사랑 노래 두 곡인데요. 3집 앨범 수록곡인가요? 사랑한 사람이라는 곡이 있고 그리고 임종수 작곡의 사랑을 위해
0: 네. 네,
1: 이 곡은 이제 김순곤 작사 임종수 작곡인데 사랑한 사람은 차태일 씨가 만든 곡이군요.
0: 네.
1: 예. 자, 두 곡이 같은 앨범에 담겼습니까?
0: 아,
1: 시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0: 조금 다를 것
1: 다르군요.
0: 같은데요.
1: 예. 네. 네.
0: 사랑을 위해가 좀 먼저인가. 아, 저도 곡을 사실 이 음반 취입한 것들이 많아요.
1: 많죠.
0: 예, 36년 예. 가수 생활하면서 뭐 예. 몇 곡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1: 이것도
0: 많은데
1: 30년 전에 나왔으니까 감을
0: 별로 그렇게 PR을 제대로 못해서
1: 예.
0: 그래서 가끔 추억하면서 이렇게 듣는 노래들 중에
1: 네.
0: 오늘 이제 선곡을 해봤던 게 아, 이 노래 참 괜찮았네 그러면서 아. 그런 마음에서 한번 골라봤던 곡이거든요.
1: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0: 네.
1: 직접 선곡을 하신 곡입니다.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위해.

0: 네. 편승엽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사랑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위해. 뭐 어떤 곡이 더 낫다 할 순 없지만 사랑을 위해 참 아 좋네요.
1: 네.
0: 본인도 참 좋아하시는 곡이고.
1: 예, 부르면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
0: 네.
1: 정말 히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삶이. 예, 신곡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예,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0: 아유, 그 우여곡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또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그 얼마 전 그 종편 방송에서 인터뷰를 다 하셨으니까요. 네네네. 결혼을 이제 네 번 하신 셈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지금 이제 사모님과
1: 네.
0: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나온 그 과정들이 가끔 막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1: 네.
0: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소모가 많았을 것 같은데.
1: 네.
0: 아, 그래서 가수 활동을 좀 전념하기 힘들었던 것도
1: 그렇죠.
0: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1: 네, 가장 큰 영향을 뭐 거기서 받은 거죠.
0: 예.
1: 예, 그렇지만 않으면 뭐 히트곡이 그래도 몇 곡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0: 네.
1: 근데 이제 제일 뭐 히트곡이 몇 곡이 중요한 것보단
0: 네.
1: 참 소중한 그런 세월을 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0: 네.
1: 허송세월했던 그런 세월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아쉬움이 크고 제가 뭐 앞으로 10년 20년 뭐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젊음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체력도 그렇고
0: 네.
1: 아, 그게 좀 아쉬움이 커요. 그런 부분이
0: 뭐 네. 허송세월이라고 표현했지만 약간 방황기도 있었을 것이고
1: 네.
0: 또 잡념이랄까 그러니까 가수 활동에 대한 그 회의감 때문에 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1: 네.
0: 약간 사업 같은 것도 좀 해보셨고
1: 네.
0: 근데 잘 되지는
1: 안 됐었죠.
0: 않았죠.
1: 예. 예.
0: 그런 것들이 쭉 쌓이면서 느낌마다 많으실 거고 지금은
1: 네.
0: 이제 다 내려놓았으니까 오히려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마음은
0: 더 큰 욕심은 없으시잖아요 지금.
1: 아, 욕심 가질 게 없죠. 뭐 예. 지금은 지금은 이제 뭐 아, 좀 아이들한테 뭔가 그래도 좀 제가 행복하게 세상을 뜨더라도 아직은 이른 생각이지만
0: 아주 이르죠.
1: 예, 아직 예. 이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좀 내 자식이었 내 아빠였다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게끔
0: 네.
1: 그렇게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너무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주어진 삶을 얼마가 됐든 열심히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옛날보다는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자녀분들 생각하면서
1: 네.
0: 그런 각오를 다지시는군요.
1: 네.
0: 예.
1: 네.
0: 그러니까 남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1: 네.
0: 자랑스러운 아버지 상으로 기억되고 싶다.
1: 네.
0: 예. 팬들에게는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뭐 글쎄요. 뭐 그래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것 같아요.
0: 엄청 많았죠.
1: 힘든 일을 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0: 예, 예.
1: 오해도 많고 그랬지만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은 늘 계시지만 그래도 저를 아껴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셔요. 그래서 무대를 쓸 때마다 아 살아있음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0: 네.
1: 활동을 좀 제대로 된 멋진 활동을 좀 보여드리고 은퇴를 해도 해야 네.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0: 얼마 전에 무명전설 나오신 예. 것도 그런 마음에서 나오신
1: 그런
0: 게 아닌가
1: 마음이죠.
0: 싶네요.
1: 네, 복합적으로 예. 여러 가지 마음인데 조금 제가 가진 욕심보다는 좀 너무 성적이 부진해서 창피한 일도 있고 뭐 좀 죄송스럽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0: 네.
1: 보시고 저를 창피하게 생각지는 않으셨어요.
0: 아유 그럼요.
1: 예, 주유소에서 이렇게 만나는 왜 틀렸어요. 마음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이
0: 예, 예, 예.
1: 그냥 저를 아끼시는 것이 그냥 보이잖아요.
0: 네.
1: 그냥 감사했었어요.
0: 아유
1: 네.
0: 팬들이 그런 존재예요, 진짜.
1: 네.
0: 진정한 팬은.
1: 그럼요.
0: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죠. 이번에 준비한 곡은 송태호 씨가 만든 곡인데
1: 네.
0: 허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허무.
1: 네.
0: 아, 어떤 감정일지.
1: 네. 천천천 뭐 편곡하신 분이고 편곡가로 네. 대단하시고요.
0: KBS 관현악단 단장도 하셨고.
1: 단장도 하셨고요.
0: 예.
1: 네.
0: 자, 편승엽의 허무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편승엽의 노래 허무 함께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뤄져서 오늘 가수 편승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넉넉지가 않네요. 네. 다음에 또 조만간 모셔가지고
1: 아쉽습니다.
0: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0: 오늘 좀 예전 노래만 많이 선곡을 해오셔가지고
1: 네.
0: 최근 곡 중에 이제 산에라서는 네, 노래가 네. 또 네. 반응이 좋게 예, 많이 빌려지고 있더라고요.
1: 발표만 한 건데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예 깜짝 놀랐어요.
0: 노래교실 네. 같은 데서 많이
1: 네,
0: 빌려지고 있고.
1: 노래교실에서 막 가리키시고
0: 예.
1: 선생님들이 또 많이 부르셔서 뭐 유튜브 올려주시기도 하고.
0: 그러니까 네. 편승엽 씨를 좋아하고 편승엽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노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런 것 같아요.
0: 신곡 준비하시는 건 없습니까 요즘?
1: 신곡 준비는 사실 정말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아 뭐 이거다 좋은 노래긴 한데
0: 네.
1: 오랫동안 이제 좀 공백이 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옛날 같이 이렇게 쉽게 발표가 안 되네요. 막 그래서 좀 재게 되고 자꾸 고민하게 되고
0: 그래도 어떤 네. 계기를 만나게 되면
1: 네.
0: 아 그래 이때다 싶어서 그냥 내보자 하는 마음도 생기실 것 같은데
1: 네.
0: TV 서바이벌도 도전하셨고
1: 네. 네.
0: 또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서 진솔하게 자기를 또 다 내보이셨고
1: 네.
0: 하기 때문에
1: 네.
0: 이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이어서
1: 네네 네. 고민 좀 이제 그만 마치고
0: 네.
1: 좋은 곡 많이 있으니까요.
0: 많이 들려주세요.
1: 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저는 편승엽 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1: 네.
0: 건강하게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네. 편승엽의 용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프롤로그 행복 찾기에 공학을 활용해 보려 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고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역사가 유구한 만큼 수많은 답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복에 대한 고민의 시기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행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연과 도서, 인터넷 등 의지와 시간을 들여 각기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표현한 답변들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문명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쌓인 훌륭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건강한 신체 혹은 건강한 정신 등과 같은 몇몇 답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강한이란 수식이 어떤 상태인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명확한 상태뿐만 아니라 행복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유는 현재와 과거의 환경과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언어 및 사회적 표현도 변화하여 이해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완벽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 어려운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정답이라 지칭할 방법만 없을 뿐이지 신뢰성 있는 답변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유를 고민해보면 암과는 별개로 무언가의 부족함이 원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답을 찾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족한 무언가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하는 관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관점의 방향성 혹은 관점의 크기이며 관점을 대하는 태도 또한 포함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차이는 긍정과 부정입니다. 매년 봄, 벼농사를 위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야 하는 농부가 둘 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땅을 열심히 갈아 반 정도의 일을 끝내고 허리를 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끝나겠네. 다른 한 농부는 아,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네. 얼마나 더 해야 끝나는 걸까?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로부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괴롭지 않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부정적 관점으로 대하기보다 긍정적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태도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관점으로 살고자 해도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책 등과 같은
방해 요인에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온 기간과도 상관이 없는가 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한 3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극복한 지혜가 있음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만난 모든 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오랜 시간 행복을 찾아온 분들이기에 이미 훌륭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1.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한다. 2. 행복하려면 원하는 꿈을 이뤄야 한다. 3. 그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 4. 노력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5.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1에서 4까지의 명제들은 철학과 신학에서 다루긴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모두 당연히 생각하게 되면서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5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주된 쟁점이 되어 카테고리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방법만을 추구하다가 지쳤을 때 빠르게 포기하거나 잠시 휴식 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혼합화 방식으로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민의 시간만큼 행복을 찾는 방법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행복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있으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살기 어려워진 듯하며 나아가 미래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옳을까요? 아직 겪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성인이 되면서 유년 시절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혹은 시대가 복잡해졌음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물론 환경과 시대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단정 지으면 더 이상의 개인적 고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환경과 시대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나 세력들이 고민할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시대와 환경과는 별개로 행복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명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 100여 년을 되짚어봐도 환경의 어려움과 행복의 실현 난이도가 비례한다거나 혹은 반비례함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살아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1950년대에 출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1980년대에 태어난 저,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한 3대의 청년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를 거쳐왔지만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920년대 한국은
일본에게 국가 주권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배와 피지배 국가로서의 국적이 달랐기에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명 연장이 주된 행복과 꿈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광복이 되었고 한반도는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를 지난 한반도는 불과 5년 만인 1950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환갑을 넘기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세대로 전쟁 직후 이념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와 같이 국가 혹은 출신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념 차이로 인한 생명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왕권 국가로서의 역사와 35년간의 주권 상실, 그리고 독립 후 이어진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받아들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시기를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 영위에 기반한 행복과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난 저는 IMF로 인한 외환위기 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기초생활은 보장되었으나 진로 선택에 따라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시대에서 행복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살아온 시대는 삶의 난이도가 쉬워진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대에 비해 선택과 결과의 가짓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함은 시대 구분 없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답으로 삶의 안정을 찾고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간단하고 안정된 사회로의 발전은 당연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다만, 여느 나라와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한국은 행복 추구 방법론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시대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원하는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론이 흥미를 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일에서 시대를 초월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상적인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본인을 중심으로 내외 상황을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현한 행복과 꿈이야말로 진정한 실현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상적 방법만으로 꿈을 실현하기에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그려온 이상과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현재는 사기업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을 기반으로 인생과 행복을 바라보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위 전공으로 다뤘던 공학적 사고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공학의 사전적 의미는 수학과 과학을 기초로 공동의 안전, 건설 복지를 위해 유용한 사물이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혹은 공업 생산 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 개발, 실천하는 응용과학입니다. 사전에서도 말하듯 학창시절 수학교과서에 적힌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공식들을 공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학이란 학문을 접하지 못했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행복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작가로서 인생과 행복을 고민했던 유시민 작가님이 분류한 글과 성장에서도 공학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은 재능 기여도 여부에 따라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글과 논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글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적인 글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재능과 상관없이 학습과 노력을 통해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도 유시민 작가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타고나는 인생이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인생은 문학적인 글처럼 재능과 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뿐입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은 내용이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어느 전문가에게는 오류와 비약 등 논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과 관점으로 인해 마주치게 되는 경험의 차이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이란 학문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공학이란 전공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인생의 깨달음을 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이만 교수의 Lectures on Physics라는 물리 교과서인데 거기에는 좋은 해는 좋은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다 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리학 문장에서 사용하는 해와 방정식을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윤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행복 찾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그런데 말이죠. 정태곤 제로는 지금 저와 본부장님의 대화 내용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퍼스트와 세컨드 요원 중 실종 사건을 도울 만한 사람들 리스트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애초에 정태곤 제로가 일 처리를 빠르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제가 개입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1: 태곤이 주먹을 꽉 쥐었다.
0: 책상이라도 부수려나? 아니면 나를 한 대 치려나? 만일 그래준다면 초임 범죄로 결부해서 앞으로 범쳐보는커녕 어디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못 구하게 만들어주기 딱 좋을 텐데.
2: 그런 생각을 하며 지후는 태곤을 빤히 쳐다봤다. 책상이 아니라 지후의 얼굴을 부수고 싶은 표정이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할 배짱까지는 없어 보였다.
0: 뭘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빨리 나가서 리스트 만들 거 검토하지 않고.
2: 태곤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듯 입술만 달싹이며 지우를 노려보다가 등을 돌렸다.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다. 지우는 태곤이 사라지자마자 그가 건드린 물건들을 원위치로 돌려놨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컴퓨터를 켜고 범초본 사내 메일 시스템에 들어갔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퍼스트와 세컨드 초인들이 보낸 이력서와 영상이 담긴 메일이 쭉 떴다. 정태곤

0: 내게 일은 시켰지만 저 멍청이가 일을 제대로 해오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훈은 직접 이력서와 리스트를 검토했다. 제로등급 요원들의 능력은 훌륭했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은 없었다. 대부분 전투에 특화된 요원들이기 때문이었다.
1: 반경 10m가량 안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 머리카락과 손톱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10초간 반경 5m 안의 공간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게 만드는 능력. 모든 액체를 알코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20분 정도 8m가량 공중부양을 하는 능력. 손대는 모든 물체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 외에 전자기적 능력과 성질은 없음.
0: 지훈은 고민 끝에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과 공중부양을 하는 능력을 리스트에 채워넣고 나머지는 전부 지웠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능력을 지닌 초인은 팀원으로는 탐이 났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인력을 빼올 수는 없었다. 요원들이 보내온 이력서와 능력 영상을 전부 검토했지만 정보를 수집할 때 쓸만한 능력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 지훈은 골치가 아팠다. 지훈은 사내 메일 시스템을 껐다. 의자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던 지훈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 다시 허리를 폈다. 컴퓨터에서 한참 뭔가를 검색하고 출력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출력물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자르고 분류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다. 블라인드 틈새로 창밖을 보니 제로 요원들은 모두 퇴근했는지 요원실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호는 자신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화이트보드를 끄집어냈다. 보드 한가운데 양시원의 사진을 붙이고 밑에 마커로 2026년 1월 실종이라고 적어두었다. 그리고 기사에서 오려낸 사진들을 시온의 주변부에 하나씩 붙였다. 그들은 모두 2026년 1월 이후에 수도권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이었다. 지훈은 같은 구의 피해자들끼리 모으고는 그 밑에 실종 사건이 일어난 월을 적었다. 실종 사건은 최근 연쇄 실종이 일어난 은광구를 제외하고는 적은 편이었다. 같은 구에서 연쇄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은광구를 제외하면 두 구밖에 없었다. 은광구에서 연쇄 실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4월, 시온이 실종된 것은 1월. 지훈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 사이에 공백이 3개월이나 된다. 시온이 무엇을 먹고 버텼단 말인가? 시온은 그때 요원들의 공격으로 부상을 꽤 입은 상태였다. 조선형 제로의 힘으로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2: 그러나 살아있을 수도 있다.
0: 원혁의 말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훈은 1월과 4월 사이 일어난 실종 사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찾아봤고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거나 죽어서 발견된 것은 없는지도 알아봤다. 1월과 4월 사이 은광구 근처의 구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은 총 2건. 지훈은 범초본 특수부의 특권을 사용해 해당 사건의 자료를 받았다. 만일 시온이 죽었다면 원혁이 지시한 대로 죽은 몸이라도 찾아내야 하니까. 게다가 시온의 행방을 찾는 일이 1월 이후 일어난 모든 실종 사건의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몰랐다. 밤늦도록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떠나지 않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무실을 정리했다. 사건 파일은 한쪽에 치워놓고 화이트보드는 뒤집어서 다시 구석에 넣어둔 뒤 문을 잠그고 범초본을 나왔다.

0: 윤 팀장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해석해 보여요?
1: 나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2: 아, 그런가요?
1: 지호는 커피를 받으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모두가 퇴근한 뒤에야 따로 실종 사건 자료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요즘 지후의 퇴근은 꽤 늦은 편이었다. 누적된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는가 보다 생각하며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를 마시며 얼마간 기다리자 나래의 책상에 놓인 전화가 울렸다.
0: 팀장님, 본부장님이 들어오시래요.
2: 네, 커피 잘 마셨습니다.
1: 지우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본부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를 본 원혁은 안경과 서류를 내려놓고 커다란 의자에서 일어섰다.
3: 아, 앉지.
1: 원혁이 손님용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소파 앞에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한 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다. 원혁이 무슨 일로 자신을 또 찾았는지 궁금했다. 시온의 행방이나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해 보고할 만한 정보는 없었다. 연쇄 실종 사건에 몇몇 퍼스트와 세컨드 요원이 투입되긴 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3: 아, 맡길 일이 하나 더 있어서 불렀네. 믿을 만한 요원은 그래도 자네뿐이니까.
1: 원혁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할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을 시킬 때뿐이라는 것을 지호는 잘 알고 있었다. 귀 뒤로 넘긴 단발머리를 도로 풀어 귀를 덮은 지호는 원혁을 쳐다봤다. 원혁은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리더니 그것을 지우 쪽으로 쓱 밀었다. 새끼손가락은 구부리고 다른 네 손가락은 붙여서 곧게 편 모양의 USB였다. 지우도 잘 아는 손 모양, 모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뜻하는 ISHA, 국제초인협회의 상징이었다.
2: 아, 이게 뭐죠?
3: 안에 정리... 아니... 처리해야 할 장부들이 있어.
2: 장부요? 무슨...
3: 그 앞에 있는 노트북에 연결해보게.
1: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파일창을 열자 기업 이름별로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몇몇 기업은 지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대기업이었다. 제약회사로 추정되는 이름들도 있었다. 한 폴더를 클릭하니 그 안에 날짜와 숫자가 적힌 엑셀 파일들이 주르륵 떴다.
3: 후원금을, 그러니까 실험 지원금을 받아왔네.
2: 공식적인 겁니까?
3: 아니, 비공식적이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고. 이 돈들이 쓰일 법한 실험이나 활동 등을 만들고 금액도 좀 조정을 해봐.
2: 자금이 무슨 실험에 쓰이고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기재하면 안 되는 겁니까?
1: 지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만 원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3: 자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네.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1: 지우는 얼마 전 나래의 책상 위에서 본 랩 제로실의 파일이 떠올랐다. T03 바이러스를 동물에게 주입하는 실험은 흔한데 왜 다급히 숨기려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우는 더는 묻지 않고 노트북에서 USB를 뽑았다. 지우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본부장실을 빠져나왔다. 곧장 복도를 지나 제로 요원실로 가려던 그녀는 무슨 생각에선지 요원실을 지나쳤다. 비상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을 내려오니 문이 조금씩 열린 랩실들이 어두운 복도에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복도에 둔 화분들을 지나치며 걸어가던 지호는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내려왔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저 홀린 듯 구석진 랩실로 걸어갈 뿐. 엘리베이터를 지나 코너를 돌자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랩 제로실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말소리가 들렸다. 언뜻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등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목소리를 들은 지우의 발걸음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누군가 이곳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변명할지를 생각하며 지우는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4: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좀 풀어줘요. 쓸려서 아파.
1: 분명히 아는 목소리였다. 지우는 손으로 문을 살짝 밀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틈으로 살짝 드러난 한 사람의 모습에 지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0: 연휘, 어려운 마음들, 그리고 추적. 며칠이 지나도 유라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가 점점 나아져 보여 그나마 다행이었다. 장서연의 명찰과 파일을 찾은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연휘는 란주에게서 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1: 유라는...
0: 란주가 웅얼거렸다.
1: 자기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해. 쓸데없이 센 척해.
0: 꽤나 서운했는지 란주는 유라가 과거나 가족 같은 진지한 이야기 주제를 꺼내면 입을 다물어버린다는 사실도 연휘에게 말해줬다. 연휘는 란주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물었다.
2: 성란주 맞지?
1: 어.
2: 너 식물의 기억을 읽는 능력이 있다며.
0: 유라가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는 아직 꽃샘추위가 한창인 3월이었다. 초능력이 생긴 뒤 식물인간이라는 되먹지 못한 별명으로 자신을 부르는 무례한 아이들과 달리 유라는 란주라는 이름을 불러줬다.
2: 나 화단 어딘가에 중요한 반지를 떨어뜨렸는데 혹시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0: 하얀 얼굴과 큰 눈, 날카로운 콧대와 세련된 숏컷. 조용하지만 단단한 유라의 목소리에 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쑥스러워 유일한 친구인 효석을 대동했고 화단 식물들의 기억을 몇 번 보고서는 제라늄 화분 뒤편에 놓여있는 십자가 모양의 묵주 반지를 찾아냈다. 유라도 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세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됐다. 유라의 초능력이 높은 IQ와 뛰어난 기억력이라는 걸 알게 된 란주는 그 능력이 유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유라가 소초모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신이 나서 그 의견에 제일 먼저 동조한 것도 란주였다. 하지만 유라는 란주나 효석, 현우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렸다. 친구끼리 오가는 스킨십을 싫어하는 점도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다. 효석과 현우 역시 그런 점을 느꼈지만 성격의 차이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란주는 그것이 못내 서운했다.

며칠 유라와 란주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도는 바람에 괜히 연희까지 심란했지만 계속 거기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장서윤에 대해 조사해야 했으니까. 집에 돌아온 연희는 가방을 구석에 던져놓고 침대 위에 엎드렸다. 미래 여고를 중얼거리며 페이스북에 접속했을 때 같은 중학교를 나와 미래 여고로 진학한 한 후배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중학생 때 연희가 좋다며 졸졸

0: 쫓아다니고 편지와 함께 간식거리를 곧잘 주곤 했던 후배였다. 연희는 그 후배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열었다.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글이 장서윤을 찾습니다였다. 친구 언니의 이야기니 많이들 공유해달라는 짤막한 글이었고 고맙다는 댓글이 하나 달려있었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1: 장하윤!
0: 이거다 싶은 연희는 후배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5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 개보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에선 바다 안개 낀 곳이 있겠고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2에서 6m, 오후 동래지 남동풍 3에서 7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동래지 남동풍 오전 4에서 8m, 오후 4에서 9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5에서 8m, 오후 남동래지 남풍 6에서 9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6에서 9m, 오후 남동래지 남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7에서 11m, 오후 남동래지 남풍 7에서 12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4에서 7m, 오후 남동래지 남풍 6에서 9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동래지 남동풍 오전 7에서 11, 오후 8에서 13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6에서 11, 오후 남동래지 남풍 7에서 11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동래지 남동풍 7에서 14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동래지 남동풍 오전 8에서 12, 오후 9에서 14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동래지 동풍, 오후 동래지 남동풍 3에서 8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남동래지 남풍 4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동래지 남풍 4에서 9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후에는 남동래지 남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남동래지 남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동래지 남동풍 3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동래지 남동풍 4에서 8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선해지 북서풍 4에서 10m로 물결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4m로 물결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3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내지 남서풍 9에서 14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남풍 2m 1006헥토파스칼 12도, 대치에 북서 1m 1012헥토파스칼 5.8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8m 1013헥토파스칼 9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012헥토파스칼 12.2도, 청진 바람 없고 1012헥토파스칼 10.8도, 김책 바람 없고 1013헥토파스칼 11.8도, 신의주 남동 1m 1012헥토파스칼 15.5도, 원산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15.7도, 평양 북서 1m 1012헥토파스칼 17.4도, 해주 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17.3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13.9도, 백령도 남동 1m 1010헥토파스칼 14.7도, 강릉 바람 없고 1012헥토파스칼 15.7도, 동해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14.5도, 서울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18.8도, 인천 북서 2m 1012헥토파스칼 18.4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3m 1013헥토파스칼 15.9도, 서산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16도, 울진 남풍 2m 1012헥토파스칼 15.2도, 포항 북서 1m 1013헥토파스칼 16.6도, 군산 남동 1m 1012헥토파스칼 16.7도, 부산 남동 2m 1012헥토파스칼 19도, 통영 북동 2m 1012헥토파스칼 18.6도, 목포 남동 3m 1011헥토파스칼 19.8도, 여수 동풍 3m 1012헥토파스칼 19도, 제주 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0.5도, 서귀포 북동 1m 1012헥토파스칼 22.2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북동 1m 1013헥토파스칼 11.9도, 삿포로 남동 2m 1013헥토파스칼 12.8도, 네모로 남풍 4m 1017헥토파스칼 8.6도, 아오모리 남풍 1m 1014헥토파스칼 12.5도, 센다이 북서 3m 1016헥토파스칼 12.6도, 와지마 남풍 1m 1014헥토파스칼 16도, 도쿄 북서 1m 1016헥토파스칼 16.7도, 사이고 북서 1m 1014헥토파스칼 16.7도, 마쓰에 남동 1m 1013헥토파스칼 18.9도, 오사카 북풍 2m 1014헥토파스칼 19.4도, 이자하라 남서 1m 1013헥토파스칼 18.7도, 후쿠오카 북서 1m 1012헥토파스칼 21.7도, 가고시마 북동 2m 1012헥토파스칼 23.7도, 시미즈 동풍 2m

1014헥토 파스칼 22.5도, 낮에 남풍 1m 1100헥토 파스칼 24.2도, 미나미다이토 섬 서풍 1m 1100헥토 파스칼 24도, 나하 남서 4m 1900헥토 파스칼 26도, 지치지마 남풍 3m 1012헥토 파스칼 2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은 현지 시간 24일 아직 공식적인 합의에 서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다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관련해 미국이 중대쟁점으로 여겨온 사안들은 추후 협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수행 중인 미국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북과 충남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합니다. 민주당 정철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정읍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엽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이어 전북대 일대에서 후보자 유세를 지원하고 이후 충남으로 이동해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와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영남권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도보 유세를 벌입니다. 이어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찾아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쯤 경기도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B씨를 폭행하고 제지한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SNS에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4사의 착수해 작성 및 유포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문기사 형태로 만든 5.18 관련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한국-캐나다 해군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과 3,100톤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현지 시각 23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키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려져 남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남부에 5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수도권은 50에서 100mm가 내리겠습니다. 5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팔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 동맥이 막히면서 나타나는 위험이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 경화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을 보이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진단을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말초 동맥 질환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어떤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치료는 약물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하하의 너는 내 운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관 안에 쌓인 콜레스테롤이나 염증은 심장 혈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팔다리의 동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으로 불리는데요. 말초 동맥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심장 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말초 동맥은 어떤 혈관인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초 그러면 되거든 얘기하잖아요.
0: 네.
1: 나무로 치면은 큰 나무가 있고 이제 중간에 가지가 점점 떴잖아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제일 중요한 그 혈관의 시스템이고 심장에서 이제 피를 내뿜으면은 머리, 팔, 다리로 가는데 우리가 뇌로 가는 거는 말초라고 안 그러고 그냥 뇌혈관이라고 그러는데
0: 네.
1: 팔이나 다리, 복부로 가는 거를 되게 말초혈관이라고 그러죠.
0: 아. 네. 그럼 말초동맥 질환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우리 협심증은 이제 심장의 혈관이 기름이 끼거나 해서 좁아지고 이제 이게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묻는 건데 똑같은 이유로 그 이 팔다리나 복부 동맥도 기름이 끼고 좁아져서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게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0: 네. 그럼 말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이라고 하면 동맥 경화인 거네요.
1: 그렇죠. 동맥 경화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0: 네.
1: 그 심장에도 오르지만 팔다리도 똑같이 기름이 차서 막힐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팔다리 그러면 에이 뭐 심장도 아닌데 뭐 별거 있겠어 그러는데
0: 네.
1: 이 말초 동맥 경화 있는 분들은요 한 5년 내에 30%가 사망을 하세요.
0: 아.
1: 굉장히 무섭죠.
0: 그러니까
1: 즉 예 말초 동맥까지 동맥 경화 생길 정도면은
0: 네.
1: 다른 기관도 다 안 좋기 때문에 아. 이렇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0: 네.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1: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다리거든요.
0: 예.
1: 이제 팔에도 이런 게 오세요. 근데 팔은 뭐 많이 막혀서 자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0: 예.
1: 다리가 이제 허벅다리 쪽부터 해서 뭐 무릎 쪽, 발가락 쪽이 막히게 되면은 심지어는 절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예.
1: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제일 흔한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
0: 예.
1: 아니면 허벅다리가 아프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아주 막힌 경우는 발이 많이 들어오세요. 원장님 저기 왜 제 발가락이 이렇게 파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그만 혈관들이 완전 100% 막힌 거죠.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 온 거는 심근경색이고 다리에 온 거는 걸어는 다니지만 이걸 빨리 방치를 치료를 안 해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발가락을 자르거나 발목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죠.
0: 네. 말초동맥 질환 증상의 원인이 혈관 문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1: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진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일단 보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무릎 뒤에 만져보면 동맥이 탁탁 뛰는 게 느껴져요. 그 발 등에도 동맥이 또 하나 있고
0: 네.
1: 그리고 왼쪽 우리 그 발목이 왼목 옆으로도 만져보시면 펄떡펄떡 뛰는 게 있는데
0: 예.
1: 이 세 군데를 만져봐 보면은 아 이분의 동맥이 막혔는지 아니면
0: 예.
1: 좁아져서 약해졌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로도 찍는데 그냥 제일 쉬운 거는 CT를 찍습니다. 조영제를
0: 예.
1: 넣어서
0: 예.
1: 그러면은 이 아래 그 배꼽부터 해서 발가락 끝까지 다 촬영돼서 나오고 경비 얼마 안 해요. 우리 보면 다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더 쉽게 하는 거는 이제 ABI라 그래서 그냥 팔다리에다가 이렇게 혈압 재는 것 같은 하고 혈뇨 재는 건데 이거는 작은 혈관들은 안 나오고
0: 네.
1: 이 다리나 팔에 큰 혈관들이 좁아졌을 때는 거기서 이제 나타나면 그 다음에 CT 찍고 이제
0: 네.
1: 다른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0: 네.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허벅지의 혈관은 심장의 관상 동맥보다 더 굵지 않나요? 이렇게 굵은 혈관이 막힌다는 건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은 아니겠어요?
1: 네. 우리 관상 동맥 심장 혈관은 제일 커봐야 뭐 3.5mm 보통 이제 중간쯤 되면 2.5mm밖에 안 되는데
0: 네.
1: 이 다리 혈관은 한 8mm, 10mm 굉장히 커요. 1cm 큰 거죠. 여기 이제 무릎 내려오고 그러면 5mm, 7mm,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3mm, 굉장히 큰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한 80%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며칠 안 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10년 이상, 15년에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진행되는 거죠.
0: 네. 아, 10년, 15년 이상 그렇게 동맥경화가 오래 진행되는 동안 아무 증상 없이 모르고 지낼 수도 있는 건가요?
1: 대개는 모르고 지내시고 아주 심해졌을 때 오세요. 그리고 이제 되게 다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선생님 저는 왜 왼팔하고 오른팔 혈압이 이렇게 30씩 차이가 나요? 그래갖고 이제 CT 찍어보면 왼팔로 가는 그 혈관의 입구가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그냥 만져봐도 압니다. 우리 팔목에 맥을 잘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자꾸 본인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만져만 봐도 벌써 맥이 저기 압력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무시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럼 다리만 이렇게 막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다리가 이제 한 70, 80% 막혀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시술을 하면서 심장혈관도 같이 찍어봅니다. 근데 해보면은 이 심장 동맥도 한 50% 같이 막혀 있고 뇌혈관도 한 30% 막혀 있으세요. 거꾸로 또 뇌혈관이 막힌 분들을 다리를 해보면은 또 이렇게 한 20, 30%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혈관이 한 군데만 막히는 게 아니라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심증이 있으시면은 내 다리도 조금은 좋아졌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는 한 30, 40% 좋아지신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놔둬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말씀드린 걸을 때 아프거나 쉬면 괜찮을 때는 한번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0: 네. 다리가 막히면 뭐 심장 혈관, 뇌 혈관도 막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초 동맥 질환인 분들은 다른 혈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쓰는데 대개는 그 뇌 혈관, 심장 혈관에 쓰는 약이 다리도 거의 다 같이 들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든 낮든 콜레스테롤 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다른 다리에는 또 다른 아스피린 계통약이 있긴 있는데 그런 약 쓰시고 혈압 당뇨 있으면 잘 치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있고 당뇨 있다 제일 무서운 게 담배 핀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그 다리 혈류 검사도 반드시 해보시고

0: 근데 이제 그 다리에까지 피가 안 가니까 평소에는 괜찮던 분이 심장 약화되면은 다리도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세요. 다리에 산소가 안 가고 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이 허혈 증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한 10m만 걸어도 아프고 뭐 예전에는 뭐 잘 걷던 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아프다. 그러면은 이 그때는 심장과 다리를 거의 동시에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심하게 좁아진 분들 한 번쯤은 다리도 같이 선생님한테 해서 다리 검사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CT가 싫으시면은 초음파로도 갈 수 있으세요.
1: 네. 네네. 뭐 색이 변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상태가 심해지면 다리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썩는 거죠. 제일 쉬운 말로. 그러니까 색이 변한 건 아주 위험해요. 응급 상황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 조용실에 모시고 가서 다리 찍어 이제 혈관 조용술 해가지고 스탠트나 이렇게 풍선을 넓힐 수 있으면 높여드리고 또 그 약을 쓰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발가락이 다섯 개가 다 이 파랗게 이제 까맣게 죽잖아요. 그러면은 좀 불행한 거는 발가락만 절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발가락 훨씬 위를 절단을 해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그 발목이 또 발목부터 파랗게 다리가 그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럼 발목 훨씬 위에 무릎 아래를 절단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발목이 피가 안 갈 정도면 이미 발목 위에 있는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담배 못 끊고 그냥 이 다리를 절단하는데 담배를 두 갑씩 피는 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그 무릎까지 완전히 허벅지까지 수술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당뇨가 있는데 담배를 잘 안 펴도 당뇨 심한 분들이 오거든요. 발가락 색깔이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빨리 그 담당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1: 절단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이 말초동맥 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0: 모르세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일단 색깔이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색깔이 뭐 괜찮다 하더라도 예전에 괜찮았는데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한 거는 쉬면은 또 금방 좋아져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 다리에 오는 말초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요거는 일반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이렇게 조용술이 가능하고 또 말초혈관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검색을 하셔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뭐 혈압, 당뇨, 흡연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말초동맥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0: 제일 문제가 당뇨고요. 두 번째가 흡연인데 세 번째는 의외로 신부전증, 콩팥. 콩팥이 안 좋아서 혈액투석을 하시거나 굉장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이 다리 혈관이 동맥경화 굉장히 빨리 오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혈액투석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몇 년을 하시다가 의뢰가 옵니다.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면은 좁아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외로 치료가 잘 되는 게 이제 빨리 오시기 때문에.
1: 아, 그렇겠네요.
0: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하시니까 그때마다 선생님들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그 이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하여튼 내가 담배를 많이 피는데 당뇨가 있다 할 때는 뭐 언젠가는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세요. 제일 나쁜 게 흡연이죠.
1: 그럼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은 흡연하신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상에서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0: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름이 제일 나쁘거든요. 우리 잘 튀긴 거 있잖아요. 튀긴 거 뭐 맛있는 치킨, 돈가스, 햄버거, 탕수육 같은 거 좀 덜 드시고 이렇게 맛있는 게 더 몸에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렇군요.
0: 젊은 사람들 많이 먹는 감자튀김. 그리고 빵, 과자, 국수, 라면 이런 것도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줄이시고 야채는 뭐든지 다 좋습니다. 호흡만 괜찮으시면은 혈관에 제일 좋은 야채가 과학적으로

0: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0: 십자가까지 해서 브로콜리는 한국은 잘 안 드시니까 양배추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네. 껍질 벗기면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온 가족이 매일 드시는 게 좋고
1: 네.
0: 마늘 같은 것도 뭐 볶아 드셔도 되고 구워 드셔도 되고 위장 좋으면 슬라이스 내서 드셔도 되고 고기 드실 때도 식당에서 더 달라면 더 주니까 네. 그때는 한 20일씩 구워서 드시고 네. 그런 평소의 습관을 드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1: 네. 네. 참 보행도 그렇고요. 이게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보행이 이상하거나 그 제일 많은 증상에 장딴지가 아프다 그래요. 무릎 아래.
1: 네.
0: 그래서 그 한쪽만 아픈 분이 많습니다. 한쪽만. 왜냐하면 네. 양쪽 다 동맥경화 오지만 한쪽이 더 심하게 오면은 오른쪽만 더 아프고 왼쪽이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이때는 이제 이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하세요. 검사 굉장히 간단하고 네. 경비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네. 약물 치료도 진행이 되고요.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술이나 수술로도 진행이 되나요?
0: 수술은 거의 안 해요. 네. 예전에는 뭐 한 20, 30년 전에는 다 수술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텐트가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심장에 넣는 거는 뭐 15mm, 20mm 아주 짧은 걸 넣는데 여기는 막 7cm, 8cm짜리 길고 군 스탠트도 많이 나옵니다.
1: 네.
0: 허벅다리에도 넣고 종아리도 넣고 이제 많이들 넣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병원에만 가시면 되는데
1: 네.
0: 환자분들이 그렇게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딱 시술하고 그 다음날 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도 안 아프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하던 운동 다 하고 뭐 치시던 골프도 치는 분 많고 등산도 다니고 그러세요. 그리고 재발을 가끔 하지만 또 재발하면은 또 풍선으로만 갖고 그냥 풍선이 할 거기 약을 묻혀갖고 동맥경화 막는 약을 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만 빨리 가시고 진단만 빨리 가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을 되게 놓쳐가지고 색깔이 변할 때 되면은 그때는 스탠트를 넣어도 재발을 잘 하고 좋지가 않지요. 네.
1: 네. 그럼 시술이 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건가요?
0: 이게 이제 그 콜레스테롤만 껴서 기름만 껴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1: 네.
0: 심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동맥경화 오래되면은 혈관벽에 칼슘이 차기 시작해요.
1: 네.
0: 우리 흔히 석회라 그러죠.
1: 네.
0: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하얗게 그 CT 찍으면 보이는데 석회가 많이 찬 분들은 이 스탠트를 넣기 전에 풍선으로 혈관을 넓혀놓고 스탠트를 넣어야 되는데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저희도 굉장히 애를 먹는데 아주 불행한 경우는 이거를 이제 일단 펴야 스탠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풍선을 무리해서 막 안정하다 보면 혈관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경우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때는 이제 응급 수술 같은 거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스탠트에다가 특별한 헌겁을 이렇게 대놔가지고 이 딱 그걸 넣으면은 터진 혈관이 안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누구나 다 연세가 저기 70 넘고 그래서 60 넘어서 찍어보면은 대개는 혈압 있는 분들은 석회가 다리에 다 있어요.
1: 네.
0: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석회가 다행인 거는 혈관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시술이 어려워지죠.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술할 때 문제점은 너무 오래돼서 석회가 많이 찬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뭐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해서 갈가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시술 전에도 확인해야 하는 건강 상태들이 좀 있겠네요.
0: 그럼요. 이게 하지만 이제 시술할 때 조영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리로 이제 그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혈압 당뇨 있고 이런 분들이 콩팥도 안 좋고 심장 뇌도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술은 잘 됐는데 여러 가지 그런 출혈이 되거나 이런 조영제가 많이 들어가서 또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회복기에 또 이 혈액 투석을 하거나 또 아주 위험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 연세가 많으실수록 시술의 위험 부담자나 치료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게 되면 꼭 하셔야 되죠.
1: 네. 치료 후에도 관리는 필요한 걸 텐데요. 동맥 경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당뇨 잘 조절하시고 혈압약 잘 드시고 반드시 콜레스테롤약.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담배 끊는 분 제발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탠드 놓고 나면은 걸어도 좋아요. 많이 걸으면 재발을 덜 하십니다.
1: 네. 네. 걷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초 동맥 질환인 분들에게 운동도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0: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가 혈관이 좁아졌는데 운동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하시면 그 좁아진 부위 옆으로 새로 혈관이 생기세요. 그래갖고 이제 고구를 이렇게 빗겨나가서 아래 종아리에 피를 주 그런 게 있거든. 심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면서 반드시 운동을 해가지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초 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선 70대 남성이 주는 사연부터 들어봅니다.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2: 요새 지금 불편한 건 다리, 발바닥, 엉덩이 쪽, 그쪽이. 좀 약간 감각 이상이 있어요. 뭐 한 1년 이상 됐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통증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발바닥이 감각 이상이 있다니까요. 아니, 느껴지긴 한데 하여간 이상이 있어요. 이상해요. 근데 하여간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발등도 조금 그렇고. 약은 지어주는데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몇 달 먹어도 안 낫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뭐 신경, 이거 아무래도 신경계통 같아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걷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종아리 같은 것들이 좀 아프고. 처음에 엉덩이 쪽이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0: 네. 발바닥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상을 느끼는 부위가 종아리, 엉덩이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감각이 없다는 말을 하세요. 병원에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신경계 이상을 의심하셨나 봅니다. 이 발의 감각 이상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다양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여러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0: 네.
1: 대표적으로는 그 말초신경 문제라든지 허리에서 내려오는 좀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이제 혈액순환 문제까지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발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근육통인 경우에는 그냥 둔하다, 그냥 남의 발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의 문제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증상입니다.
0: 네. 말초 신경의 문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병원에도 다녀오셨고 약을 복용하셨다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신경계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초 신경 병증일 수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이제 말초 신경병증은 이제 충분히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0: 네.
1: 그러니까 말초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손과 발처럼 우리 몸의 그 말단 부위에 있는 감각을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은 발바닥에서부터 이상 감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양쪽 발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종아리 쪽으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면은 이제 말초 신경병증의 좀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0: 그러니까
1: 통증보다는 좀 저리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중심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0: 네. 그럼 말씀 주신 말초 신경병증과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1: 이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원인으로 생기는 좀 포괄적인 좀 개념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경우를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0: 네.
1: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큰 그 범위 안에 있는 한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혈당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당뇨 외에도 뭐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약물 때문에도 이런 좀 말초 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이제 당뇨병성 이제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거는 그 말초 신경병증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말초 신경병증은 많은 분들이 저리다, 뭐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증상은 비슷한가요?
1: 증상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0: 네.
1: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발바닥이 저리다든지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발이 화끈거린다든지
0: 네.
1: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표현을 하시고요.
0: 네. 그러니까
1: 특히나 이제 밤에 좀 더 불편하거나 걸으실 때 발바닥의 감각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진행 속도라든지 이제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범위는
0: 네.
1: 원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양쪽에서 또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거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지 확인하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뭐 감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엉덩이 쪽까지 감각이 좀 떨어지나 봅니다. 증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1: 그렇죠. 이런 감각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점점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말초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발에서 시작을 해서 뭐 종아리라든지 무릎 위쪽까지 올라오는 형태가 굉장히 흔하고요.
0: 네.
1: 이거를 이제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분포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0: 아, 네. 네.
1: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이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말초 신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까지 문제가 있는 걸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증상이 너무 넓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그 말초 신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인지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감각 이상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은 보통 저리고 아프고 감각이 없는 상태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셨는데요.
1: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는 표현은 실제로는 이제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이상하다, 뭐 둔하다, 남의 말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0: 네.
1: 그 말초신경병증에서는 뭐 저리다든지 화끈거리다든지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통증은 없다고 하십니다. 통증이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나요?
1: 네, 이 말초신경병증에서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화끈거리는 통증이라든지 뭐 찌르는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0: 네.
1: 다른 경우에는 통증 없이 그냥 감각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령에서는 통증보다는 그러니까 둔하다든지 아니면 감각 이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신경 문제가 아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각 변화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예, 사연 주신 분이 힘들어하시는 건 감각이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발바닥과 다리, 엉덩이 쪽까지 증상이 이어지면 앉았다 일어설 때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발하고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0: 네.
1: 움직임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왜 그러냐면 이제 발바닥 감각은 특히나 이제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이쪽에 감각이 둔해지게 되면은 걸을 때 조금 불안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체중 이동이 또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0: 네.
1: 불편함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단순하게 감각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이런 걷는다든지 일어선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안정성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0: 네. 발바닥 감각은 균형을 잡을 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균형감이나 일어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감각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균형하고 이제 낙상 위험을 함께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0: 네.
1: 특히나 이제 고령에서는 이 작은 균형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일어설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자세를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잡고 지지할 수 있는 좀 환경을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라든지 주변 환경 정리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 감각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0: 네. 약을 몇 달 복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증상이 가라앉진 않나 봅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가요?
1: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증은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신경이 좀 손상이 되면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약을 몇 달 복용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그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0: 네.
1: 특히나 이제 원인이 이제 교정이 안 되고 지속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증상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 목표를 잡을 때도 이걸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0: 네.
1: 증상이 좀 진행하는 걸 억제하고 그러니까 환자분의 그 불편을 줄 드리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약을 복용해도 이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해서 이게 이제 치료가 실패한 건 아니고
0: 네.
1: 그냥 경과를 보면서 이제 조절하는 질환으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의 원인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라면 당뇨병의 합병증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이게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거든요.
0: 아, 네.
1: 그러니까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 신경 손상에 좀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함께 좀 신경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감염이 생기는 거를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혈당 조절에는 이제 운동하고 체중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3: 제가 나이는 26살이라서 젊은 편인데 근데 혈압을 재면은 한 150, 수축기가 150 정도로 나오는 고혈압이어가지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고혈압은 고등학교 정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짠 거를 좀 적게 먹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근데 제가 크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은 뭐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라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가끔씩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을 먹지 않더라도 단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을 교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될까요?
0: 네. 이분은 나이가 26살인데 고혈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고혈압도 늘고 있다면서요?
1: 최근에는 이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중장년층 질환으로 이제 고혈압이 인식이 됐지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식습관 변화라든지 운동 부족,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영향으로 20대, 30대에서도 좀 발견되는 경우가 좀 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은 어떤 특정 연령대의 질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령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20대이신데 혈압 수치가 고혈압 전 단계를 넘어서 고혈압 수치거든요. 보통 고혈압을 중년 이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고혈압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어릴 때부터 지속되는 이제 높은 혈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기 발병 고혈압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좀 고혈압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고혈압보다 더 신경 쓰고 더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 짚어주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가족력을 의심을 하셨는데요. 가족력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많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고혈압에 있어서 가족력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짠 음식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뭐 체중이 좀 증가돼서 뭐 과체중이나 비만이시거나 그다음에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거나 뭐 술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커피, 그러니까 카페인 섭취가 너무 많으신 분들도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고혈압이 오고 안 오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청년층부터 이제 일찍 고혈압이 진단되면 그만큼 고혈압의 관리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초고령 사회에서 유병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시작이 되면은
0: 네.
1: 그 혈관에 노출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될수록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콩팥 같은 그러니까 주요 장기에 좀 부담이 좀 누적이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방치하기보다는 초기부터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질환을 오래 가지고 가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향후에 합병증 예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네. 그래도 사연 주신 분은 혈압 측정을 하셨는데요. 청년층에서는 자신의 혈압 수치를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혈압을 안 재시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네.
1: 청년층에서는 이제 본인의 혈압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0: 네.
1: 근데 이제 혈압이라는 거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높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시고 측정을 안 하시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연령대에서는 이 고혈압 발견이 더 늦어질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0: 네.
1: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적인 혈압 확인이 굉장히

0: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1: 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 자체로 의심 증상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죠?
0: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가 침묵의 질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진짜로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두통이라든지 뭐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지만
1: 네.
0: 이런 것도 좀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압이 정상이다라고 네.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혈압이 높고 고혈압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고혈압은 이제 증상이 아니라
1: 네.
0: 수치로 확인하고 수치를 보시고 관리하는 질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 네. 뭐 젊은 층의 고혈압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연 주신 분처럼요. 고등학생 시절 10대부터 고혈압인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10대나 20대에서도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가체중이나 이제 비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나쁜 식습관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젊은 연령에서도 이제 고혈압이 좀 증가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1: 네.
0: 뭐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콩팥의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고혈압은 뭐 원인이 어떤 건지 평가를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뭐 앞으로 특히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방치가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건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1: 네.
0: 그러니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라든지 중요한 장기에 어떤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그다음 콩팥 기능 저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시작이 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노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 네.
0: 훨씬 더 좀 누적되는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고혈압은 증상이 없을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1: 네. 그렇게 합병증의 위험이 커지는 건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덜 짜게 드셔야 되고요.
1: 네.
0: 체중을 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평소에 유산소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1: 네.
0: 뭐 음주도 좀 줄이고 수면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1: 네.
0: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혈압이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1: 네. 약 복용에 대해서는 망설이는데요. 이것도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0: 약 먹기 되게 싫어하시죠.
1: 아,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좀 약 드세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든 제가 해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그러니까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일단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으시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게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이럴 때는 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면은 혈압을 또 쉽게 안정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복용을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잘 교정을 하고 지키시다 보면은 약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약을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이라는 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선체 상태에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선희의 불꽃처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5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상의 파도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기개황입니다. 오늘 점차 저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 많아지겠고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울산과 경남 내륙,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충청 내륙,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전남권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방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0도의 분포라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선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밤부터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서 파도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서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남부지방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해안은 시간당,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50mm 내외,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2,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전남 해안과 부산, 경남 해안, 제주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00mm 이상, 수도권에는 30에서 100mm, 충청권, 강원도, 그 밖의 남부지방 30에서 8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새벽까지 중서부지방 비가 내리겠고 오전까지 남부지방, 이른 오후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후 차차 맑아지겠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수원, 파주 29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춘천 29도, 대관령 24도, 강릉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오후에는 내륙지방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30도, 충주, 대전 29도, 세종 28도 예상입니다.

전라북도. 저녁에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내륙에서 소나기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전라남도. 남해안은 비가 내리겠고 저녁에 전남권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권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9도, 광주 27도, 목포 26도 예상입니다. 경상북도.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에 내륙에서 소나기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경남권. 부산과 남해안 오후까지 한때 비가 내리고 울산과 경남 내륙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 서부 늦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28도, 부산 25도, 울산 창원 26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26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은 구름 많이 끼겠고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9도, 습도 83%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잔금매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폐기와 호르무즈 재개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1: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오늘 민주당은 전북과 충남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과 충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벅스 비판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스타벅스 사태가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1: 충남 서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 양평군에서는 노부부가 탄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7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종전을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며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전쟁 명분이자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 미국과 이란이 이 문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원칙적 합의에 접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현지 시각 24일 아직 공식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합의를 위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수일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등은 추후 협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 또한 이란이 합의를 이행한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3: 물론 이는 이란의 전면적인 수용과 이후의 이행이 있어야 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도 필요합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미국 편이라며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막바지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 등은 여전한 핵심 쟁점인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핵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미국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란 측 입장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 파리스통신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통행량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통행 시간과 방법, 항로 등은 여전히 이란이 관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하고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사 군사 고문
4: 해협 개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핵심 쟁점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를 통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에 담겨야 한다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협상의 결과물을 두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중동전쟁 전까지는 사실상 공해로 여겨진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이란과 오만 두 나라가 자유항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협상 카드로 이용된 데 대한 걸프국들의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오만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재개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 외무부는 확대 회담도 열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원칙을 점검했다며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논의한 자유항행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중동전쟁 전까지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사실상 공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요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협상 카드로 인정받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란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해협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해협 통행권은 국가 안보 등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제한될 수 없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
6: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에 없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를 지고 더 대담해지면서 앞으로 중동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 수출길이 막힌 걸프국들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에도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 전통적 텃밭인 전북과 영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이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전국에서 유권자 표심 잡기를 시작합니다. 정읍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전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이후 충남 곳곳을 돌며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무소속, 진보 성향 야당 후보의 흔들리는 표심 단속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8: 담양이 발전하려면
3: 성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정대위원장
8: 민주당을 찍어줘야 된다.
7: 국민의힘 투톱은 오늘 각각 영남과 충남으로 향합니다.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대구와 구미를,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충남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공주 산성시장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류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문제만은 민주당 후보, 대통령의 죄지우기를 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할 거로 보입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8: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7: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연휴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는 나라고 한 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사태가 선거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비판하고 또 정부까지 불매운동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냐며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한 분노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는 2년 전 4월 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 머그컵을 출시한 걸 직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라니 조롱 코드 감춰 희생자 모욕했다면서 금수 같은 행태,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사이렌은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인어로 스타벅스가 로고에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타벅스가 잘못하긴 했지만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이렌은 스타벅스 로고일 뿐인데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다면서 지지층 선동하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0: 커피까지 정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 스타벅스가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9: 이제 좀 적당히 해라. 독재 정권의 인민재판 같다. 혐오 마케팅, 선동 정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당연한 상식을 정쟁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했습니다.
11: 5.18이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붕괴하시겠지만 국민들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변해서 대통령께서 마땅히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9: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오세훈 후보를 향해 스타벅스 인증샷이라도 올리겠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거전이 뜨거운 지금 일부 지역엔 단일화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에서 단일화 여부에 따라 판세가 어떻게 다른지 KBS가 여론조사로 알아봤습니다. 또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의 단일화 진행 상황도 짚어봅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12: 진보, 보수 진영에서 두 명씩 현재 4파전인 울산시장 선거.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를 찍을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37, 국민의힘 김두겸 32, 진보당 김종훈 15, 무소속 박맹우 3%로 김상욱,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진보진영 단일화를 가정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 시 김상욱 45, 김두겸 32, 박맹우 4로 김상욱 후보가 13%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로 단일화하면 김두겸 32, 김종훈 34, 박맹우 6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마무리 예정이던 진보진영 단일화 여론조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고 논의가 중단된 보수진영 단일화 여부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여전히 단일화가 변수로 꼽힙니다. 유이동, 황교안, 보수진영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진보진영, 민주당과 혁신당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 대부업체 차명 운용 의혹에 사실상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보수단이라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사흘간 울산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0: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0: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또 카센터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검게 그을린 공장 외벽을 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닥 곳곳에는 새까맣게 탄 잔해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을 끄던 소방관 2명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나섰는데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카센터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 영월군의 카센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엔 경기 양평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엔 사전투표도 진행되는데요. 주말에 이어 오늘 대체 공휴일까지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집중 유세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면 거창한 구호와 복잡한 정치 공방들이 넘쳐나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동네를 묵묵히 돌볼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점일 텐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정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뭐 주차 문제, 쓰레기, 안전 문제까지 이런 게 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죠. 요즘 시민들도 거대 담론보다 내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감정적인 대립보다 시민들의 이런 기대와 삶의 변화에 맞닿아 있는 공약 경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살기 좋은 동네와 안전한 우리 일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공약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유권자로서 참 기분 좋게 투표할 맛이 날 것 같죠? 중요한 한 주가 될 벌써 5월도 마지막 주에 들어섰네요. 5월 2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요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에는 국내외 변동성을 키울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려야겠죠. 더위가 찾아들면서 여름철 대표 메뉴들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대두나 검은 서리태를 곱게 갈아 만든 고소한 국물에 면을 말아 먹는 이 음식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이 음식은 여름 한철 장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유명 맛집들 가보면 긴 줄이 늘어서곤 하는데요. 여의도에도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관식이에요. 냉면과 함께 해마다 가격 인상 이슈가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 음식이란 점까지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세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0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0: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가뭄과 폭염 같은 환경 스트레스가 잦아지면서 농작물 생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작물이 스스로 환경 변화에 더 잘 견디도록 하는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작물들이 받는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와 관련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식물은 가뭄이나 염분, 고온 같은 환경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 에피시스다, 즉 ABA라는 식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ABA가 수용체와 결합하면 식물 안에서 스트레스 대응 신호가 켜지고 식물은 물 부족이나 염 스트레스에 적응하려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가뭄과 고온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기존 작물의 자연적인 대응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물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조절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바로 그 신호체계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ABA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수용체가 작동한다고 알 수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ABA가 없어도 스트레스 대응 신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용체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물이 위기 상황에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식물 내부에 비상 대응 스위치를 새롭게 설계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동물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식물들도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군요. 새롭게 저는 알게 된 사실이었네요.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또 결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벼에 있는 에피시스사 수용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 수용체의 다양한 돌연 변이를 유도한 뒤 효모를 이용한 분석 시스템으로 어떤 변이가 스트레스 신호를 활성화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ABA가 없는 상태에서도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와 결합해서 스트레스 대응 신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용체를 선발했습니다. 즉 호르몬이 직접 결합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수용체의 단백질 안에서 특정 아미노산 장기 두 개가 신호 활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특히 이 두 장기를 동시에 변이시키실 때 신호 활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ABA가 없어도 작물의 스트레스 대응 신호를 켤 수 있는 수용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핵심 단백질의 기능을 새롭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0: 그렇군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스위치 ABA 호르몬이 없어도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작물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1: 네, 농촌진흥청은 이렇게 설계한 수용체를 더 많이 발현하도록 만든 벼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기존 벼 품종보다 가뭄이나 염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율과 생체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뭄 처리 후 다시 물을 공급해 회복시키는 단계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실제로 가뭄 저항성이 뜻하게 개선됐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가뭄이나 염 스트레스에 강한 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의 환경 저항성을 높이는 연구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기후변화 문제에서 유의미한 생존율 상승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여름철 시설 원예 농가에서는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작물 생육도 나빠지고 냉방비 부담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차광도포제 활용 기술이 개발됐다면서요?
1: 네. 차광도포제는 말 그대로 온실에 들어오는 햇빛을 적절히 줄여주는 도포제인데요. 온실 피복제, 즉 비닐이나 유리 같은 외부 표면에 뿌려주면 햇빛

0: 이 유입력을 줄여 온실내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름철에는 온실량이 외부보다 더 뜨거워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작물은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고 착화가 잘 되지 않거나 생육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차광도 부재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온실 온도를 낮추고 작물의 고온 피해와 냉방비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는 고온기 대응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이 새로이 개선된 차광도 포재 사용했을 때 효과가 어땠습니까?
0: 네, 농촌진청은 민간과 함께 국산 차광도 포재를 개발해서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이 차광도 포재는 석회와 전문 등 친환경 조성물을 주성물로 한 제품으로 2015년도에 개발됐는데요. 실험 결과 차광도 포재를 온실 피복제에 뿌렸을 때 원 적외선을 13%에서 49%까지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1: 예.
0: 그 결과 차광하지 않는 온실과 비교해서 내부 기온이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용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차광도 포재 18kg 한 통으로 약 990제곱미터에서 1650제곱미터를 처리하실 수 있고요. 또한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약 1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저렴하고 흑색 차광목을 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비용을 7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기온 1도를 낮추는데도 어마어마한 전기료가 들 텐데요.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든든한 기업 실적이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스피 지수가 8,000피 또 1만 피, 1만 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변동성에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에 다양한 시장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점검해 볼게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소장님, 오늘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무로 쉬는데 네. 미장도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요?
2: 예, 오늘 뭐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현충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쉴 때 미국 시장이 되면 쉬는 분들이 그 이제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실 텐데 예. 오늘은 그냥 편안히 쉬셔도 되지 않을까. 일본 증시만 조금 신경 쓰셔 좀 살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예, 오늘 모처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예.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요즘 백악관 인근에선 총격 사건도 자주 들리더라고요. 먼저 글로벌 거시 경제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2: 예.
1: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그러니까요. 뭐 조금 전에 저희 6시 뉴스에서도 이걸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일단 60일 휴전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완전히 종전이 아니라 이제 휴전 60일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여부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이 말이 다른 게 이제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로 이제 종결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명분 쌓기에서 그 핵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완전 폐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3국으로 반출한다라는 거 그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란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란 측에서는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일단은 서로 출구 전략들을 저는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제 출구 전략을 내세울 때는 약간의 명분들이 서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명분도 좀 살려주고 내 명분도 좀 살려준다라면 결국 뭐 싸움이라는 것이 모든 싸움이라는 것이 끝날 때 서로 간의 명분을 조금 살려주면서 끝나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이라든지 호르무즈 협 개방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핵도 지금은 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얘기를 100%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미국도 이란 얘기를 100% 들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농축우라늄을 반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IAEA 시찰을 받겠다라든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서로 간의 명분을 좀 쌓아주면서 그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중간선거 시간에 쫓기죠. 근데 네. 이란도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그 마이너스 한 20% 30%씩 GDP가 수직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전쟁을 그 올해 끌고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왜 시작됐는지 모를 이 전쟁 뭐 네. 서로 이겼다 아니다 뭐 전쟁이 합의됐다 아니다 계속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어떻게 좀 끝날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든 끝나긴 할 텐데 네. 시장에서가 네. 어떻게 끝나는 걸 기대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2: 근데 이제 끝날 때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을 끌면 글로벌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1: 일단은 빨리 끝나야 빨리 좋겠군요.
2: 이제부터는 네. 지금 빨리 끝나야 돼요. 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이제 비축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조금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맨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이제 버텨왔었던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좀 더 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것은 이제 앞서 오는 걸 드렸고 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일 정도의 비축류가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지금 약간의 이제 호르무즈협이 열려서 하루에 한 30척씩 통행이 되니까 그럼 것들이 그런데 그게 올려면 한 두 달 걸리니까
1: 네.
2: 그것도 그런 시간도 있는 것이고 또 막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버텨왔던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유 소비가 여름이 성수기예요. 휴가철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1: 네.
2: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곧 성수기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석유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는 석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타결,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구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름을 넣으니까 요즘은 기름 넣으면 한 1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뭐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1: 이제 네.
2: 뭐 거의 빈 상태에서. 근데 그전엔 그 뭐 한 7, 8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0만 원이라고 치면 제가 7, 8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한 2, 3만 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1: 예, 25%, 30%가
2: 늘어난 거죠. 근데 네. 저는 제가 뭐 그렇다고 소비를 그만큼 늘린 게 아니라 단순하게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소비가 20, 30% 늘어난 걸로 보이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잡힙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잡히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가도 올라가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그러면 글로벌 금리 인하보다는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불안정성을 낮추고 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도 빨리 끝나는 게 제 1 원칙이다.
2: 네.
1: 네,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도로 인해서 유가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변동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근데 또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말이죠.
2: 그렇습니다.
1: 그건 아무래도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면서요.
2: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70%씩 성장하는 일취월장하는 이제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급 같은 게 이번에 하이닉스도 우리가 영업이익이 한 78% 되었는데 엔비디아도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을 팔면 75 정도가 남는 겁니다.
1: 와.
2: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죠. 더군다나 무슨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차세대 칩이라고 하는 블랙웰도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업황 그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업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두 긍정적으로 현재 지금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실적을 발표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도 일어난 성장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가이던스를 잡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다시 잦아드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2: 네.
1: 이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일까요?
2: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버블이 버블에

0: 대한 어떤 시각들을 놓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챗GPT를 쓴다라든지 예. 제미나이를 쓰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과연 돈을 버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덜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3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 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3월 이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이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IT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낮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에 달하고 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MBTI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아직까지 이제 몇몇 기업들이 중동 전쟁 이후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건 사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체감하는 게 납품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버블이라는 확실히 좀 잦아든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데 엔비디아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 이유는 뭔가요?
0: 이게 이제 보통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한 날 그 우리가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면들도 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드리면 그들이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식을 사기도 하고 추천을 또 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반영이죠. 선반영된 거고 일단 그 선반영이 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내 실적 발표하면 우리 이제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시장에서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AI 훈풍 덕분에 우리 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커지고 네.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네. 뭐 잠정 합의문에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내부적인 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반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노사가 합의를 한 거고요. 이거 이제 노조원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투표율이 70%가 넘었다 그래요. 그런 상태 연휴에도 계속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70% 넘은 것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제 요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1: 과반의 찬성이
0: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일단은 그 노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일각에서는 조기 타결될 거란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니까 이 사업부 간의 성과급 격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부결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죠. 이제 선거함을 열어봐야 투표함을 열어봐야 이게 부결인지 찬성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 찬성이 되면 뭐 별 문제 없겠죠. 우리가 노사가 합의한 대로 어찌 됐던 사업부별로 성과급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적자 사업부에게도 성과급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뭐 이런 그 시각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찬성이 되고 나면 어쨌든 그걸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이제 부결입니다. 이게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정부도 우리가 이제 그 중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압박을 좀 가하면서 좀 쉽게 타결 못할 것 같았던 부분들이 빠르게 타결이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예. 그 이것을 좀 오래 끌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파업까지 들어갔다가 타결하는 거하고 지금 만약에 부결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네. 노조가 파업이 들어갔을까? 21일 날 파업이 들어갔을까라는 거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성상 파업이 들어가게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루에 얼마나 손해를 볼 텐데 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결되고 나면 노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 멈춰야 되죠.
0: 그러니까 네. 이러면 네. 이게 이제 기존 합의안을 또 보다 더 강한 안을 들고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양보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더 큰 걸 양보하자니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1: 명분이
0: 거죠.
1: 명분이 사라지는
0: 명분이
1: 거죠.
0: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 시간을 끈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와가지고 이거 부결이 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좀 싫은 일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되겠죠. 냉각기를 좀 갖고 다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노조원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부결시켰는데 자신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노 갈등이라서 사업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각자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챙기려고 들게 될 것이고 글쎄요 뭐 저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부결된다라면
1: 예.
0: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과급 내용을 또 보니까
0: 예.
1: 기존에 주어지던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0: 예.
1: 뭐 새로이 신설되는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고 해서 이거를 예. 주식으로 준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 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예.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불가능한데 이 성과급은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바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바로 매각이 가능하고 일부는 이제
1: 나중으로
0: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퍼센테이지가 이제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우리 회사랑 이제 처음에 그냥 돈으로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을 주는 거 하고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주는 거 하고 물론 당장 돈이 필요한 뭐 이사를 가야 된다라든지 뭐 아이들 학자금 뭐 삼성전자는 학자금을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팔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올라가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내 노후를 노후 때까지 주식을 또 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가 수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매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준다라는 의미는 장기로 우리가 경영 성과를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봐요. 원래 삼성전자는 2025년서부터 임원들에 대해서는 그 임원들 직급에 따라서 뭐 상무는 한 50%,
1: 네.
0: 부사장 같은 경우는 80%까지 그 주식으로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이익을 바라나기보다는 우리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따라서 보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하고 있는 뭐 이 형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저는 볼 때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런데 한편으론 주주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과급 체결이 주주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요?
0: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것은 이제 나서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이익을 난 걸 갖고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는 배당과 네, 또 다른 형태다.
1: 예.
0: 그러니까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총 결의 사항이고 배당은 주총 결의 사항인데 이건 주총에서 결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노조 측에서는 이건 배당이 아니고 경영 성과에 대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사의 결의 사항이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첨예하게 이제 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저것 이제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고 인공지능에도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1: 예.
0: 되느냐 그랬더니 과거 사례를 좀 놓고 보면 우리나라 법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를 놓고 보면 이건 이제 경영 활동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주주들이 소송을 건 것처럼 배당으로 보는 것이냐 이 시각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경영 활동으로 본다라면 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배당으로 본다라면 요거는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회사 측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금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법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1: 예, 그런데 이렇게 삼성하고 SK하이닉스처럼 수십조의 성과금을 연간 고정비용처럼 부담해야 된다면 이게 기업의 성장률에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들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던데요.
0: 네.
1: 삼성, SK하이닉스 말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없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네.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이면 그 매출에 들어가는 이제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비용이
0: 원가가
1: 빠져야죠.
0: 비용 뭐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그게 한 뭐 70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30이 남죠. 요게 영업이익이에요.
1: 예.
0: 요게 30이 영업이익이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이자도 내고 그러나면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세금을까지 내고 나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은 단기 순이익 갖고 주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 갖고 주는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내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서 그 우리가 성과급을 준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또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고정비성으로 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단기 순이익에서 그것을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주식을 이제 몇 년 동안 못 팔게 그리고 남한테 양도할 수 없게 하는 어떤 그 조건이 걸린 주식들을 주는 것들은 일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주는 형태에 대해서 배상은 좀 많이 주는데 영업이익을 고정적으로 나눠줘라.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전례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주주분들의 조금 원성을 사고 있는 우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영업이익에서 일정 부분 주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테슬라도 반도체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옆에 있는 그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상 체계를 만든 상태인데 삼성전자만 보상 체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걸 이제 지금 노조도 내세우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걸 받아들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빅테크 간의 치열한 고급 인력들에 대한 그 스카우트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보상 체계가 다른 기업에 저조하다라면
1: 그럼 인재를 뺏길 수 있다.
0: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당장 30이 중요하냐 앞으로 요 30을 조금 나눠준 상태에서 더 큰 50, 60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50, 60을 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아니야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 지금 당장 30이 더 중요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시각이 엇갈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바라보는 시각차에 따라서 이 현상이 어떻게
0: 그렇죠.
1: 해석될지가 달라질 수가 또 있겠네요. 예. 이런 상황에서 외국계 증권가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일본 노무라 증권이 코스피의 전망치를 최대 11,000선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0: 예.
1: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해외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저도 지수가 만 정도 이상은 갈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0: 당연히 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간다 그래서 내 주식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반도체 위주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야,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투자 인사이트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여전히 30만 원 부근, 하이닉스가 200만 원 부근이지만 이게 더 올라가야 그러니까 만이면 삼성전자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뭐 30만 원대 최소한 중반은 가 있어야 되겠고
1: 그쵸.
0: 하이닉스도 거의 뭐 200만 원대 후반은 가 있어야 많이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 8,000포인트 부근이니까. 뭐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직 살만한 거고 근데 지금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겁이 나. 라고 본다라면 지수 ETF를 사는 거죠. 지수를 사는 거죠. 지수가 이제 7,500에서 만까지 갈 거니까. 그 대신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인사이트를 좀 얻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번 주 투자자들 관심이 쏠린 뉴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 주가를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또 인버스 ETF 16종이 동시 상장했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상장을 하게 된 상장을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제 두 배로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 올라가면 10% 버는 것이 아니라 20%를 벌게 되고 10%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가 떨어지는 네. 거죠. 그렇지만 그 변동성을 이용한다라면 나름대로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런 고위험 상품 투자를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0: 예.
1: 3주 만에 8만 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사전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ETF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좀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0: 저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 사전 교육은 좀 받아놓은 상태고 이게 예. 다른 ETF를 통해서 이제 받아놓은 상태인데 조금 이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파생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제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이 났을 때 좀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사전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예. 단순하게 우리가 10% 올랐다가 10% 떨어지면 그냥 뭐 원금이 되는 건데 20% 올랐다 20% 떼어지면 원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1: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0: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마이너스가 되고요. 또 20% 떨어졌다 20% 올라가면 원금 되는 거 아니야? 라는데 20% 떨어졌다가 20% 올라가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 10%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에서 110 가는 건 이제 10%가 올라간 거고 100이 되기 위해서는 9.09%가 빠집니다. 그게 이제 이 그 원래 그 ETF 같은 경우는 예. 10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가 빠지는 게 아니라 10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9.09%가 빠져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20% 그 이제 똑같은 10%가 움직여도 레버리니까 20%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빠질 때는 18.18%가 빠집니다. 두 배가 빠지니까. 그러면 원금이 120에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98.18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꾸 횡보하게 되면 예. 계좌가 녹아버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빠졌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20% 빠지면 80이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20% 올라가면 96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시간상 설명 깊게 설명 못 드리지만 이런 가능성을 알고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만 ETF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실제로 그 상품의 주가는 그대로인데 내 계좌는 녹아 있을 수 있다는
0: 그렇죠.
1: 점.
0: 그렇죠. 계속만 예를 들어서 7,500에서 막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금 그냥 현금으로 투자하면 7,500이 계속인데 계속 7,400, 7,300 내 계좌는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0: 온라인 강의로 건가요? 진행되니까요. 예. 협회 가서 신청하시고 수강료 내시고 들으시면 되니까요. 그거는 뭐 지금 오늘 만약에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네.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양날의 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상품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변동성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 투자용이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수익이 뭐 옆에 있는 뭐 우리 동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벌써 수익을 냈는데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못 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빠르게 그 수익률을 따라잡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투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고 단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지 내가 ETF 레버리지 두 배의 ETF 레버리지를 사서 뭐 6개월 1년 투자하겠다. 그래서 옆에 동료보다 빠르게 수익률을 회복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수요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고 예.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고 하는 변동성만 키우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인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강유진 님께서 직접 투자보다 주식 하수들은 ETF 투자가 더 괜찮으려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원래 이제 그 ETF 상품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까지 내가 주식을 잘 못했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낀 분들이 포모 현상이 느껴서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ETF가 저는 적극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레버리지 ETF가 아닌 정상적인 ETF를 투자하시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수가 올라간다면 지수 ETF를 투자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반도체 ETF를 투자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섹터별 ETF가 되든 지수 ETF가 되든 그러면 이제 약간의 수익률이 조금 옆에 누구 20% 벌었는데 난 18%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ETF는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예, 섞여 있으니까. 분산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ETF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요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 관심 많고 또 증권계좌 네. 만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고하시면 네. 좋겠네요. 이번 주 변동성 커질 것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자들이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수가 우리가 5천에서 8천 올 때 굉장히 빠르게 오면서 굉장히 뭐 하루에도 뭐 20% 30%씩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0: 기회였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서 잦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달에 내가 한 10%, 한 달에 5% 정도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톤다운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B2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저는 축소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B2는 좀 상환을 좀 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변동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계좌의 리밸런싱을 조금 하시고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주식시장의 이슈들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0: 감사합니다.
1: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뭐 2059번 쓰는 분은 밀면, 뭐 7818번 쓰는 분 막국수 얘기도 해주셨는데 둘 다 참 맛있고 좋습니다만 오늘 퀴즈 정답은 콩국수였습니다. 5455번 쓰는 분 하루 시작을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요. 4334번 쓰는 분도 어머니가 해주신 콩국수 먹을 때가 그립다고, 친정엄마 또 어머니 말씀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설탕파, 소금파 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요. 저는 소금을 부려 먹는 걸 좋아합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휴일 시원한 모닝커피로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에 밤새 내린 눈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아니하여서 눈이 쌓인 그대로 있는 눈판을 생눈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전인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답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음이라는 뜻이죠. 전인미답이라는 말에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함이라는 뜻과 이제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어본 일이 없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인미답의 비경, 전인미답의 원시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표현으로 전대미문도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이라는 뜻이고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우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다 같이 씁니다. 또 드물 희자를 쓰는 희대미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드물어 좀처럼 듣지 못함이라는 뜻이고 희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다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미증유도 있죠. 여기서 증은 일찍 증자를 쓰고 역사일의 미증유의 사건이라든지 미증유의 파문을 일으키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전이 29도, 세종과 대구가 28도로 예상되고 광주 27, 강릉, 제주 26도, 또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낮 기온 보이는 곳이 대부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는 거의 모든 지역에 매우 높은 단계, 색상으로는 붉은색 단계 예상됩니다. 또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대부분 지역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전망이고요. 자외선 지수는 이렇게 높겠지만 대기질은 내일까지 청정하겠습니다. 한편 평일로 돌아가는 내일과 이후로 모레 사이에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오늘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량이 상당한데요. 중부지방으로 30에서 100, 남부지방은 최고 150에서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은 현지 시간 24일 아직 공식적인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 다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관련해 미국이 중대쟁점으로 여겨온 사안들은 추후 협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로저 워커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이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진행 중인 미국 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고 이란과의 합의 추진으로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저 워커 위원장은 이어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한 뒤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의 영내 영향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현재의 대이란 협상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2026년 평가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란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신뢰할 만한 민간상의 정당성 없이 핵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실패는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지난 22일 평가회의를 마치며 NPT 체제의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및 이란 등의 핵 문제와 관련한 대립 속에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도 삭제되면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북과 충남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정읍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를 엽니다. 정선대위원장은 이어 전북대 일대에서 후보자 유세를 지원하고 이후 충남으로 이동해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와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6.3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영남권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 공동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도보 유세를 벌입니다. 이어 경북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찾아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실시된 지 사흘째인 어제 투표율이 85%에 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의 투표율은 85.1%를 기록했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81.3%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찬반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려져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수도권은 내일까지 50에서 100, 전북과 경북, 강원, 충청, 제주 북부는 30에서 80mm가량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전했는데 이란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6.3 선거 사전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면서 야권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용진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품격 토론에서 양당 입장과 쟁점을 놓고 토론해봅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인터뷰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미국과 이란이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 예, 일단 미국 그 매체 악시오스가 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유효기간 60일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의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요. 해협에 설치된 기뢰도 제거해 선박의 항행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고 기뢰 제거 속도에 따라 봉쇄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풀기로 했다는 일단 보도 전언입니다.
0: 네. 60일간 휴전이 연장된다면 미국과 이란 본격적으로 핵 협상 시작하겠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양국은 60일 휴전 기간에 이란의 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제 핵심 의제로 한 이제 종전 협상에 나서는 건데요. 그러니까 합의문 초안에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중단,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이 이제 포함됐다고 미국 매체는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네. 또 공습 재개 가능성이 아직 50% 남아있다고 하거나 이란 지도를 성조기로 덮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특유의 또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해협의 통제권과 주권은 계속 이란이 유지하고 이 선박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제한 등 핵심 핵 문제는 이란이 현재 수용하지 않았다고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시도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만에 또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네, 현지 시각 23일 오후 6시쯤입니다. 이 백악관 본관과 200여 미터가량 떨어진 이 아이젠하워 행정동 인근 교차로에서 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백악관을 향해 세 발 발사하자 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에 제압을 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이 지나가던 행인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백악관 진입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정신건강 문제로 강제 입원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당시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백악관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사했지만 백악관은 일시 폐쇄됐고요.

0: 사건이 벌어진 워싱턴 DC 한복판 그런 백악관 주변 도로도 일제히 이렇게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FBI와 이 비밀 경호국은 함께 구체적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지방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스타벅스 논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향해서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0: 네.

0: 밤 SNS에 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인용해서 이 세이렌 논란이 또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신화 속 요괴인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 16일에 스타벅스가 이벤트에 사용했는데 이 세이렌은 스타벅스의 로고 인물이긴 하지만 이 4월 16일에 이런 짓을 한 건 천인 공노할 악행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추모일에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행 같은 행사를 한 것이라면서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4년 4월 16일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이 새로운 머그잔으로 출시한다고 홍보했는데 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사진을 이 자신의 글에 인용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비판한 바 있고요. 이어 이 대통령은 또 어제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계속 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지층 결집을 하려는 것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어제는 이제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이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 징벌적 배상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1: 네. 스타벅스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뛰어드니까 야권에서 거센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다면서 이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으로 평범한 신제품 출시 공고였을 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무안공항 참사 일주기인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참사 추모일에 이사하며 희생자를 모욕했던 거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나섰는데 스타벅스 분명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 정도 때렸으면 됐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의 이런 불매운동과 또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인데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집권 여당 후보가 직접 나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건 권력을 활용한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네. 자,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스타벅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내일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갖죠.
0: 네,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이제 내일 오전 서울 조선 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매운동과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자 이제 직접 수습에 나선 겁니다. 신세계 그룹은 또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자, 지방선거로 가보면요. 울산에서는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 진행되던 시장 단일화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는데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의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 이렇게 이유를 내세웠죠.
0: 네,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이제 그 진보당 김종훈 후보 사이에 이제 단일화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김상욱 후보 측이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 진행된 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중단한다고 어제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그제부터 이제 어제까지 이제 진행돼서 오늘 사실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김상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 중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매우 변칙적 흐름이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세력이 어떻게 개입한 걸로 의심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좀 취재를 해서 알아보니 예. 김 후보 쪽은 신천지 신도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개입해 지금 역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자, 진보당 김종훈 후보 측 반발했죠.
0: 예, 김종훈 후보 측은 이 김상욱 후보의 여론조사 일방적 중단 선언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김상욱 후보가 여론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조성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단일화를 하기 위해 특이한 흐름을 어떻게 해석 보완할지를 두고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단일화 자체가 결렬되거나 포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주말 새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배당받았다. 이런 의혁이 제기됐는데 조국 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 김 후보를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죠.
0: 예, 민주당 평택을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이 농협회사 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는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지만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이 가

0: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돕기 위해 2020년경 인수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 대부 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고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해명을 내놨습니다.
1: 네. 자,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측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측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0: 예, 경쟁 중인 일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평택을 선거뿐만 아니라 이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 문제를 굉장히 질타했고요.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는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조승래 민주당 선대본부장 언론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좋겠다고 후보에게 요청했고 일단 소명 내용을 당에도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월요일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아직까진 도로 흐름이 좋지만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이 되겠습니다. 정체는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겠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는데요. 밤 11시쯤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많이 막히겠는데요.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 양양부터는 4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과 여주 부근에서 가장 많이 막히겠고요. 이후로 경기권에서 길게 밀리면서 여주 분기점부터 30km 이상 막히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는 동흥천에서 춘천까지, 이후로 강촌부터 화도까지 가장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 시장, 미국 증시도 오늘까지 휴장이죠. 지금 흐름은 어떻을까요?
3: 예, 지난주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강한 랠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4%, 나스닥 0.2%, 다우 지수는 0.6% 상승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큰 폭인 2% 상승했습니다.
1: 이번 상승장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뭘까요?
3: 예,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입니다. 시장은 단순 휴전이 아니라 이런 일시적 휴전이 장기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을 했고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1: 그런데 이란은요, 아직 합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입장이죠?
3: 예, 맞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직 미국과의 합의에 가까워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측 방문 역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핵심 목표는 전쟁 종료 자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3: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증시가 3일 연휴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오히려 포지션을 줄이지 않고 매수 포지션을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월가에서는 투자자들이 평화 배당금 랠리를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을 평화 배당금 랠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 네. 이번 미국 증시 상승장이 얼마나 강한 흐름인지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3: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2023년 이후에 가장 긴 주간 상승 기록입니다. 이 전쟁 충격으로 급락했던 저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약 18%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0: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다음 금리 결정이 인하만큼이나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1: 네네.
0: 이에 따라서 머니마켓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반영을 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1: 네. 채권 시장 흐름도 좀 정리해 주시죠.
0: 단기 채금리가 특히 크게 움직였는데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bp 상승하면서 4.12%를 기록했는데 이게 2025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1bp 하락한 4.56, 30년물 금리는 3bp 하락한 5.06을 기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반영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가능성도 동시에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1: 예. 연준의 내부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고요?
0: 네.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월러 이사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서둘러 움직이기보다는 전쟁 영향이 경제에 얼마나 오래 남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월가에서는 연준의 매파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경제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 지표가 나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0: 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5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크게 악화됐고요. 이 전쟁 그리고 높은 유가가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다만 시장은요. 현재의 소비 심리 악화보다도 전쟁 완화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네. 자, 엔트로픽 관련 뉴스도 눈에 띄네요.
0: 네, 엔트로픽이 신규 투자 유치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 기업 가치는 무려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인 오픈 AI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AI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AI 산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지난주 우리 증시도 정리를 해 주시죠.
0: 예, 지난 금요일 한국 시장은 코스피가 0.41% 오르면서 7,84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4.99% 상승하면서 1,16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힘이 빠졌는데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강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내부의 온도차가 벌어졌습니다. 이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는 동안 자금이 AI, 로봇, 바이오 같은 중소형 성장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 네, 지난주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폭등했는데 금요일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0: 네. 그 목요일 시장이 공포 이후의 안도랠리였다면 금요일은 그 반등 이후에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드러났던 하루였습니다. 목요일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전체가 급등을 했었고요. 금요일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성장주로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지수 장세보다는 좀 테마 그리고 종목 장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흐름은 뭘까요?
0: 네, AI와 연결된 중소형 성장주 흐름이 가장 강했는데요. 특히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 관련 종목들로 자금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 정부의 AI, 반도체, 로봇 투자 확대 관련 발언도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고요. 이 시장에서는 정책 자금이 실제 코스닥 성장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반영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걸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변동성이 워낙 커졌거든요. 이런 급등 흐름 속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다시 발동될 정도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사이드카 발동이 단순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몰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급격히 살아났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반도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는 뭘까요?
0: 네, 이미 최근에 시장 급등을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과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대형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동안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 차례를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 자금이 코스닥 성장주로 이동을 한 건데요. 시장은 반도체에서 중소형 성장주로의 단기 순환매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 자,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0: 네, 외국인들이 금요일도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10거래일 이상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긴 매도 흐름 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버틴 이유를 보면 개인과 기관 자금이 그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냈거든요.
1: 네.
0: 예, 지난 금요일은 외국인 없이도 국내 자금이 시장을 끌어올린 하루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 네. 최근 우리 증시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실제로 시장 내부에서는 과열 신호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최근에 변동성이 좀 극단적으로 커지면서 하루에도 급등, 급락 종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이 시장이 강한 건 맞지만 지금은 상승장이라기보다는 고속해서 회전하는 장세에 가깝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정리해 주시죠.
0: 예, 반도체가 쉬어가자 시장의 유동성이 곧바로 코스닥 성장주로 폭발적으로 이동한 하루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순 상승장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하루였습니다.
1: 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때려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오늘이. 네. 근데 날씨가 여전히 덥다고요.
1: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원주, 청주가 30도, 전주가 29, 대구는 28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 정도 웃돌아 덥겠습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때이른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0: 네. 오늘까지 연휴라서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 네. 비 소식은 어떨까요?
1: 네. 오늘은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는 중국 중부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울산과 경남 내륙, 밤에는 그 밖에 전라도와 경남 내륙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은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습니다.
0: 네. 아, 벌써 내일이면 연휴 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네.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지금 예보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은 모레 수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그 사이 제주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퍼붓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 내일 오전부터는 경남 서부 해안에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 호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0: 네, 오늘 밤부터 제주도 전남 해안에 계신 분들은 비도 그렇고 네. 바람도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선거지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주말에 유사전이 한창이었는데 영상을 보

0: 하니까 주말 첫유세에 김문수 전 장관,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셨고 어제는 장동혁 대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당에서 인천을 반드시 지켜야 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1: 네. 저는 인천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줄곧 강조해 왔고요. 당에서도 인천을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승부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6년 전에 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이 승리해야만이 브레이크 없는 권력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도 인천 선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후보님 어제 지원 유세에 나섰던 장동혁 대표라든가 이 당 지도부 지원 유세 후보님이 직접 좀 요청을 하신 건가요?
1: 제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중앙당에서는 지역별 뭐 선거 유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런 차원으로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그 선거 와중에 그 스타벅스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라서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인천 유세 현장에서 이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서 6월 3일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선택적 분노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만약에 스타벅스 사태에 분노하려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들여 모독한 곳에도 똑같이 분노하고 사퇴를 시켜야 균형 잡힌 모습이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을 갖고 자신들 진영이 허물에만 집착하면서 특정 사안에만 선택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앙조치 소모적 진영 논리보다는 저는 오직 300만 인천 시민 민생을 살피고 지역 발전을 완성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0: 네. 자, 관련한 질문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현장에서 유세하시면서 민심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1: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세 현장에서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즉 시민들의 관심이 정당 바람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즉 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그 투표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좌우할 인물 즉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그쪽으로 판단이 옮겨가고 있음은 느껴지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300만 인천 시민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될 인물 중심의 정책 중심의 그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서 지금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사전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네. 이 흐름의 변화가 확실하게 더 굳어지게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1: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 않습니까?
0: 네.
1: 선거는 그 분위기, 흐름, 추세 이런 부분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당에 따른 그 분위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제가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 즉 유정국을 뽑고 누굴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인천시장 관련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네. 조금 더 많아 보이거든요.
1: 네네.
0: 여론조사하고 현장에서의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1: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어느 당에 누구, 어느 당이 누구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 지지율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전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보게 되고 특히 각종 이제 정책 발표를 통해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허황된 말꾼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그 소위 말하면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꾼, 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후보 이 부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제가 비교 불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해오고 있는데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0: 네.
1: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0: 네.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와 후보님 스스로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우월하다,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 우선 객관적으로 나타난 그동안의 그 행정 역량, 능력, 경험 이건 뭐 너무나도 확연한 대비가 되죠. 저는 그동안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을 거치면서 수많은 일을 해본 경험자입니다. 인턴도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고요. 이건 단순하게 경험뿐만이 아니라 저는 인천시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1위 도시를 만들었고 인구 증가율 1위, 경제 성장률 1위,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 압도적 1위를 모두 이뤄낸 그런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비교 불가능한 얘기가 확실하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더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진정 인천 시민을 위한 시장이냐 아니면 권력자에 기대어 있는 정치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권력자에 기대어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인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하는 등 이런 시민의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오다가 최근에 선거에 임박하니까 나도 반대다 하는 진정성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단적으로 인천보다는 오직 권력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인천에 앞으로 개발 사업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단적인 예죠.
0: 네.
1: 이것은 당군의 최대의 비리 사건인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모두가 다 최고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즉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지 시민은 바라보고 있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0: 네. 지금 박찬대 후보가 대장동식 모델 도입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 후보는 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폈더니 손톱 밑에 때만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링키지 방식과 다르지 않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1: 억지 주장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천하가 다하는 최대의 비리 사건이고 이 사업은 결국은 개발 이익을 그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일당들에게 몰아주기 한 7,8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당이득이 일부 일당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현실인데 억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을 잘 알지 못하죠. 박 후보는 이 사업은 반면 인천에서 제가 한 뉴스테이 간 사업 같은 건 전혀 반대로 소위 말하면 주민하고 공공이익에 1조 3천억이 돌아가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주민을 약탈하고 개발일자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일관된 대장동 사업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을 치적으로 만들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거에 다름이 아닙니다.
0: 후보님, 그 민주당 쪽에서 그 제기한 의혹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 네. 부부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를 했고
1: 네.
0: 네, 경찰에 고발했고 뭐 시민단체에서는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김대엽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두 차례 보도자를 통해서 상대방 주장이 선거를 앞두고 한 일탈자가 정치세력과 야합한 공작 정치인이 밝혀진 만큼 이 부분은 그야말로 선거 때 흔히 나오고 있는 이런 명백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아니 이런 문제는 명확한 증거 즉 이 송금 영수증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을 놔두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고 끄면은 제보자의 말에 근거한 정치 공작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저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이미 고발했고요.
0: 네.
1: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든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0: 예. 후보님 쪽에서는 지금 박찬대 후보의 고액 정치 후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1: 후보가 검증받아야 될 것은 능력의 문제, 그다음에 도덕성의 문제 이런 부분인데요. 뭐 2016년도 총선 때 금품 선거 의혹이라든가 측근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지역사업가를 사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부정체육 의혹 등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는데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거는 대장동 사업을 창의적 아이디어라면서 인천에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박 후보의 위험한 인식이거든요.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0: 네. 자, 공약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선에 도전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신 것이 인천국제자유특별시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왜 인천에 지금 필요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지금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고 앞으로 부산 대구 대전도 모두 주변 시도하고 통합이 되는 이런 형태로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특별시가 아닌 곳은 인천시 하나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시도 통합은 제가 보건대는 졸속 통합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저 시와 도를 통합하는 부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은 정말 독특한 통합이 아니다. 특별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과 경제 자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천 국제자유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인천의 발전은 물론이지만은 대한민국을 한번 글로벌 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키고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천 국제자유특별시인데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다 시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우선은 인천의 기존의 송도 청라 영종에 국한된 경제적 구역을 인천 전역에 필요한 산업, 문화, 관광, 벨트화 시켜나가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데는 인천 전체가 아마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전해 갈 것이고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즉 제3개항과도 같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1개항이 제1포항 개항, 2개항이 인천국제공항 개항이었다면 이 제3개항을 통해서 인천의 혁신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바로 인천국제자유특별시입니다.
0: 네, 행정통합특별법 지금 전남 광주 전남 사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시장으로 지금 일을 하시면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를 느끼신 적이 여러 번이 있으셨던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토균형발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국토균형 발전의 한 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쪽을 규제하고 다른 쪽을 더 배려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각종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각종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을 억지로 막아나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도권이 갖고 있는, 특히 인천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경쟁력, 공항을 살리고 항만을 살리고 그다음에 경제자유력을 더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천만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도권 규제를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0: 네. 자, 교통공약을 봤는데 광역철도, 도시철도, 원도심 재생을 결합한 대규모 교통혁신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통에서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1: 저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인천발 KTX를 구상해서 실현시켰고, 7호선 청라 연장을 이루어냈고, 또 GTX-B를 착공시켰고, 뭐 검단까지 1호선을 연장하고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0: 네.
1: 이를 통해서 분명히 성과를 보여준 사람이고, 지금 많은 인천의 교통정책, 특히 철도정책은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거나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거나 진행형으로 다 돼 있습니다.
0: 네.
1: 이 진행형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전역을 역세권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인천 시내는 지하철로 연결하고 3호선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GTX로 연결되고 전국은 KTX로 연결시키는 이런 아주 혁명적인 교통 정책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완성하겠다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도시철도 중에서는 도시철도 지금 3호선을 인천 도시철도 그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서
0: 네.
1: 저기 검단에서부터 청라, 동천, 송도를 잇는 3호선을 완성을 할 것이고
0: 네.
1: 또 GTX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B노선을 조속한 시일 내 개통하고, 이외에 GTX-D노선 또 2호선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 등, 또 제2경인선 문제든가 인천발 KTX를 올해 말에 개통이 된다만 이것을 영동까지 연결시키는 등 그야말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여기에 경인전철 지하사업, 이 모든 것이 제가 수년 동안 정말 땀 흘려서 이렇게는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 상황을 완성을 하겠다 하는 네. 것이 저희 기본적인 공약이요, 또 약속입니다.
0: 네. 후원님, 그 인천의 현안으로 늘 언급되는 게 송도, 청라 같은 신도시하고 원도심의 이 차이 문제, 격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0: 자, 두 번이나 시장을 재임을 하시면서 왜 이 문제는 다 해결이 안 됐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뭐 수십 년 동안 다 그런 문제 제기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0: 네.
1: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전철 지하화를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 아마 올해 내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인천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됩니다. 지금 원도심을 가로막았던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의 그 각종 장벽 공격이 다 흘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중구동구를 통합해서 제문포구로 만들고 제문포 레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천역 이론이 일체가 다 흘립니다. 지금 이미 철거가 시작됐고 또 내항 18부도 재개발 사업이 지금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들을 통해 갖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정복의 정책이고, 다만 이런 사업이 1년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이것을 이어서 가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연임을 해야만이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원도심과 국제도시 간의 어떤 균형적인

0: 도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후보님이 시장이 되면은 이재명 정부와 협력이 과연 원활하게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0: 힘 있는 여당 정치인 좋습니다.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시장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만 제가 야당이라서 지역 일을 갖다가 뭐 그런 얘기 이게 없어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의 국비도 확보하고 또 회사 법인도 유치하고 아니 대통령이 와서 인천 시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당 대표가 와서 시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힘 있는 여당 정치인이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인천 시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항공사 통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라든가 인천의 대장동 사업을 도입하겠다든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힘을 쏟을 때 그것이 힘이지 권력자에게 힘을 주는 힘은 시민에게는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자기의 능력에 부족함을 힘 있는 여당 정치를 둔갑시켜서 얘기할 뿐이지 진실은 지역의 발전은 시장의 능력과 역량이 어떠냐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고 이것은 제가 이미 민선 6기 때 그렇게 인천시 발전을 다 하였던 것이 민선 7기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고 시민은 여당이었지만 모든 지표가 민선 7기엔 전부 곤두박질 쳐갖고 후퇴했던 것이 아주 이 증명되는 사안입니다.
1: 네.
0: 힘은 시민에게 쏠 때 힘입니다.
1: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은 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0: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이 부당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도 그야말로 최고의 경쟁력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끌어내려서 국가가 도움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가 바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과 함께 논리적으로 당연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막아냅니다. 그러나 박찬대 후보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시민들을 선동한다고 오히려 해갖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인천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선동입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민 규탄대회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한 바가 없어요.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도저히 이것만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만 보이지 시민은 안 보이는 겁니다.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저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지 박찬대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거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가깝다면 지금 대통령한테 이런 일은 절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1: 네.
0: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심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오만한 일이거든요.
1: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그 어제 후보님 측의 김태훈 대변인이 박찬대 후보의 세월호 4시 16분 알람 SNS 게시물을 두고 11년간 이어진 보여주기식 알람 정치다. 참사 마케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자 알람을 설정한 것인데 이걸 공격한 건 또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우리 캠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을 정치적으로 뭐 과도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1: 네.
0: 앞으로 오직 인천 시민 그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8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2: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4: 여행 떠나요.
5: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4: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5: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보다 1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겠고 대전이 29도, 세종, 대구 28도, 광주 27, 강릉, 제주 26도 등으로 대부분 전국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돼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은 오늘 오후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남 경남 제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평일로 돌아가는 내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적인 비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 남부지방과 제주 30에서 150, 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200mm 이상, 제주 산지는 300mm 이상으로 양이 매우 많아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대부분 모레 수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전까지, 그 밖에 동해안과 산지 중심으로 수요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오늘 29도에서 30도 사이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대부분 25도 이하로 꺾여서 내일 하루 정도 불볕더위 주춤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방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네. 뭐 TV, 뭐 케이블, 유튜브 할 것 없이 진짜 뭐 선거의 계절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아니게 이제 스타벅스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의 이 사이렌이라는 스타벅스 로고 인물을 활용한 이 마케팅 이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1: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5.18이란 말이죠.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한 5.18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그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헌법전문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넣자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아직도 세월호 피해자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제가 그때 앵커할 때 앵커 멘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맹크 멘트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물이 나요. 그 목소리만 듣고 그 장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슬픔을 안겨준 게 세월호란 말이죠. 근데 이 5.18과 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희생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상업적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돈벌이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5.18 이런 세월호. 세월호도 결국은 뭐냐면 행정력이라든가 그 당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미연에 방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까? 그럼 국가 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란 말이죠. 그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했는데 이거를 어떤 기업들이 상업적 광고로 해서 자신들의 수익적 구조를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누가 여야가 있고 정치권의 해석이 뭐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상업적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질타도 못하고 매듭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광고로서 활용하고 반복되고 또 SNS에서 활용하고 기업의 회장 이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부분 상징성이라고 하는 부분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뭐 우선 뭐 어떤 경우든 신세계 스타벅스 입장에서 네. 5.18 또 역사에 흐르는 참사 아픔 이런 걸 가지고 조롱 마케팅을 만들어낸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떤 경우든
0: 네.
2: 그걸 제가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신세계 이제 정용진 회장도 뭐 그동안 자체적으로 기업 내적인 조사까지 마치고 내일 이제 26일 이제 그에 따른 입장 발표 아마 통찰 뭐 철저한 뭐 사과를 포함한 그런 입장 표명이 될 것 같은데
0: 네.
2: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스타벅스 저 논란은 이제 우리 시민 사회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 어떤 인식으로서 저런 기업들이 저런 우리 역사의 아픈 그 대목이라든지 상처 이런 걸 가지고 기업 마케팅을 갖다 일삼았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구매 내지는 소유를 하지 않으면 소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2: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단이 돌아가게 되지. 문제는 이걸 기업의 어떤 그런 역사적 사회적 감수성의 어떤 그런 의무를 대통령이 이제 한계했다는 그런 측면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도를 지나친 이제 대통령이 특정 사격을 직접 개량해서 그럼 그게 이제 뭐 사과 뭐 모르겠습니다. 26일 사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0: 네.
2: 또 뭐 저도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그냥 국민 정서를 아우르고 추스리는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지 그것도 지켜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시장 경제에 대한 그런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자 또 정치적 선동이라는 그런 비판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는 그런 사회적 갈등 구조로 이게 악화됐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딱 그러기 좋은 상황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9.15 이후에는 6.3 선거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0: 네.
2: 이게 이제 선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져 버리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갈등 반목 대립 때문에 이 선거가 여전히 내란 청산이고 내란 세력 척결이고 이런 고를 내걸고 있는데 국민 통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1: 저는 그냥 그 뭐
0: 네.
1: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한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란 말이에요. 10주기.
0: 네.
1: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광고로 사이렌 그게 배의 난파를 상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걸 머고잔 출시를 하면서 기업 광고를 썼고 이번에 5.18 관련해서는 탱크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마케팅 논란이 있는데
0: 네.
1: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있는 거고 또 정영진 회장의 SNS 내용들을 보면 분명한 의도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방치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기업의 회장은 자신들의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그냥 기업 마케팅이니까 이것은 어떤 사적 영역이다라고 해서 놔둘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SNS에서 글을 쓰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성을 잃었더라고요. 조롱과 혐오로서 언어를 쓰고 극단의 언어를 쓰면서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이성을 되찾길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그 지금 행안부 그리고 법무부 국방부 스타벅스와 관련한 그 다양한 뭐 상품권 사용하지 않겠다던가 또 장병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든가 이게 일종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관가로까지 확산됐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시민사회나 또 국민들이 분명히 신세계 스타벅스의 그런 올팔 그런 조롱 어떤 그런 마케팅 이걸 갖다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스타벅스를 불매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부분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대가를 갖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야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정부가 나서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권력이 지나치게 동원되고 또 개입돼 버리면은 시장 경제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비례의 원칙이 이제 상실될 수도 있는 건데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 이후에 이제 정용진 회장도 이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심각하게 판단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즉각 해임하고 또 그에 따른 대국민 사과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제가 봐도 그 정도로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기업의 그런 조롱 마케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대통령의 반복되는 그런 강경 발언과 또 경찰 수사 또 그리고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내에 이제 뭐 상품 제한 조치 이런 게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또 지나친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이제 또 국제사회에 뭐 이런 비춰지는 그런 대한민국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부분이 좀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
0: 네.
2: 근데 그런 얘기죠.
1: 네. 또 저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김성태 대표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업 마케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매듭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전선을 치고 기업을 옹호하고 그 신세계 자체의 기업 광고라고 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아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실제 경고한 목소리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극우 정권이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이 이러한 극우적 발언을 언제든지 했단 말이에요. SNS에서. 그것을 기업 광고로 활용해왔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이 원하는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극우적 발언들을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라든가 시민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 광고를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본적 언어는 극단의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 SNS 쓰는 거 보면 조롱과 혐오의 언어예요. 저는 보면은 야당의 대표가 이 정도 언어를 썼던 기억이 있는가 정도로 아주 극단의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 SNS 보십시오. 우리 김성태 대표님 야당 대표가 예전에 보면 묵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어를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롱과 혐오로.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왔냐면 정용진 회장도 그런 언어를 써왔단 말이죠.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0: 네.
1: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0: 두 가지 질문이 연이어 지금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이거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가서 또 일부 시민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또 그 보도를 이제 X에다가 SNS에 공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른바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하거나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과징금을 같은 이런 조치를 엄격한 조치 아래 조건 아래 허용하자. 여기에 대한 공론화 실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그 일베 그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죠. 그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동상에 있는데 그 일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할 정도의 이제 정치적 전선을 치고 선전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아픔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극우화 노선을 치고 극단과 조롱과 혐오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것을 조정하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보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건 뭐가 뭐 문제가 있나요? 예.
0: 또 이제 장동욱 대표가 한 말을 또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찬양 사이트를 거론을 하면서 여기는 왜 그냥 두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조롱 해모 이런 사이트에서 대체적으로 허위 가짜 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 그런 자신들의 상업적 돈벌이 수단으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혼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무분별하게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은 일정 동의를 합니다.
0: 네.
2: 이제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 이제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첫 번째 타겟이 그 일간 베스트 주장소 일베
0: 네.
2: 허리 마른 극우 사이트라고 네, 네.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폐쇄라든지 징벌적 배상 조치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흔히 말은 이게 이제 양진영의 그런 극단적인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양쪽을 같이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쪽에 특히 해모 조롱 그런 극단적인 해모 가짜뉴스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해서 사회 전반을 이 해모 조롱 어떤 그런 상업적 그 사이트에 그런 문별한 어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그 방식으로 갔다면은 저는 좋지 않았겠냐.
0: 네. 네
2: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0: 내일 사과를 한다고 지금 뭐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신세계 얘기인데요. 정영진 회장이 이미 그 대표를 경질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를 내놔야 좀 국민들이 설득
1: 저는 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사회의 공적 기여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사회 기부 활동도 하고 또 공익적 활동에 대한 것들도 기업을 하게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사회 공동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업은 그러면 이익만 창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이 신뢰도로 가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가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큰 동력으로 또 활동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기업이라고 네.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신세계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극우적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정용진 회장이 그래서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과거에 보면 기업들이 오너가 잘못해서 그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지금 신세계가 전형적으로 정용진 리스크에 의해서 저렇게 기업의 위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용진 회장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과 사과의 발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0: 네.
1: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시민들이 바라보고 그 시민들의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뭐 관에서 뭐 개입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시민사회 영역이라는 것이 매우 커졌고 그 시민사회에서의 정화 활동이라고 할까요? 실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들이 다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만큼 성숙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거의 내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도 아니겠습니까?
0: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사과나 대응 이제 조치가 이후 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남양유업부터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그걸 잘 초기에 대국민 사과 내지는 또 기업이 새로운 뭐 그런 개선책을 가지고 국민적 그 공분을 갖다 불식시키면서 다시 이제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만들어가지 못하면은 상당히 큰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트라든지 이런 상당히 고용 그 사업장이 고용이 많이 유지되는 사업장이에요. 그 많은 이제 종사원들이 또 피해를 보죠. 스타벅스 종사원들, 이마트 종사원들 이런 신산매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뭐 따가운 그런 차가운 시선들 괜히 그 뭐 신세계 관련 직원들의 그 어려운 입장 이런 것들을 정용진 회장이 생각해서 저는 내일 있을 그런 대국민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그런 다짐 또 이참에 뭐 좀 전에 저 박 의원께서도 저는 잘 지적을 했는데 오늘 리스크가 그 구체화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유지되는 부분 이게 바람직하죠. 쿠팡도 봅시오. 결국은 우리 국민들 정보 유출된 사건이지만 또 미국의 이런 증가를 갖다 이렇게
0: 네.
2: 로비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하고 다르게 인식되어지니까 그 증가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얼마나 큰 압박이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됩니까?
0: 네.
2: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트럼프 아들하고 또 신세계 정용진 회장하고는 각별한 그 관계가 있어요.
0: 예?
2: 또 이 양반은 또, 또 신앙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용진 회장이 이제 자각하고 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오늘 리스크가 기업에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지 않게끔
0: 네.
2: 잘 판단하고 처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근데 참 우리나라의 기업 회장들이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았거든요. 정치 전선의 최선봉장에 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기억나는 분이 없는데. 근데 정용진 회장만 사실 SNS로 SNS 글을 통해서 극우적 전선의 선봉장 같은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기업의 회장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5.18 마케팅 논란과 과거의 세월호 이 참사 10주기의 이 마케팅 논란 이것들이

0: 충남을 가신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셨어요?
1: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만큼 지금 이번 6.3 선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구 달성군 그 사제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에서 노를 보내고 있는데 그 보수의 심장 특밭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구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말년을 대구 달성해서 보내는 게 얼마나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선거를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뭐 진영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뭐 청계천에서 MB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거닐면서 뭐 청계천을 만들어내고 서울을 변혁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경북은 뭐 차치하고라도 대구뿐만 아니라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유경수 여사의 이제 그런 친가가 있고 하니까 또 중부까지도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치적 입김이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충북이라도 좀 우리가 탈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이걸 뭐 숨길 수가 없겠죠. 그런 현실은 현실입니다.
0: 네, 표심 자극이 많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건 좀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건데 그것은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한 카드죠. 그러니까 확장성보다는 보수 자체도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손을 어디서 내미는 거냐면 우리가 정치를 할 때 현재형 정치인이 있고 과거형 정치인이 있고 미래형 정치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됐든 뭐 충남지사 대전시장이 됐든 자신들의 결과의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손을 연대를 해서 그나마 있는 표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이제 보수 결집의 마지막 카드로서 쓰는 건데 그게 유효할 수 있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중도 확장뿐만 아니라

0: 시민들을 나의 표로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끌어올려고 하면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형 지도자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밭만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안간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뭐가 있을까 싶어요.
1: 그걸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그렇죠. 정당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미당 후보를 갖다가도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잘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거라서 사실상 김용남 미당 후보보다는 조국 핵심당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적해 줘야 돼요. 우리 박 의원께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자기 미운하고 오나 자기 당의 후보를 또 안 그러면 셧드마우스를 하든지.
0: 그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의 뭐 제가 그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전선에 나오는 게 양당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냐면 이미 이제 역사적 평가가 좀 끝났단 말이죠. 그 평가가 끝났는데 그 후보들에게 그 전직 대통령이 가서 과연 얼만큼 확장성 있느냐에 대한 거는 저도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드립니다.
2: 지금 그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해서 조금 연결지어서 질문을 네네. 드리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토요일에 한동훈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부산 북구갑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최대 격전지인데요. 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후보에게요.
1: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 김현철 김영삼 네. 그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본고향이 부산입니다. 그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YS만큼 위대한 정치가가 부산에서 나온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YS 다음에 이제 YS의 그 맥을 잇고 있는 무대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이런 정도 이런 건데 그다음에 큰 정치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YS의 아들 이제 김현철 이사장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그도 한동훈 캠프까지 가가지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산 시민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영향 때문인지 뭐 오늘 아침인가 어제죠.
2: 네, 어제죠.
1: 어제 뭐 조선일보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앞지르는 그러니까 굳이 단일을 하지 않더라도 앞지르는 그런 양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야. 꽤나 그 지금 파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고 박 의원님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왜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후보를 지지 안 하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건가요?
1: 그러면 김현철 이사장이 이제 네. YS 정신이라는 게 대도문문이고 또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 정치 현대사에서 근대사에서 몇 안 되는 인사예요. DJ YS 뭐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근대 정치에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부산 그 부마항쟁 같은 경우도 5.18과 네.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엄청난 희생과 헌신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항상 연결되어지는 이제 YS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라는 건 남다르죠. 그렇게 그런 지원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지원을 받은 겁니다.
2: 네.
1: 그러니까 김현철 이사장이 뭐 한동훈이 요구한다고 저거 해주겠습니까? 나름 부산 정치의 근간 뿌리를 와이스 이후에 지금 뚜렷한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다음에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그런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김현철 이사장이 뭐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죠. 사람에 대한 투자.
2: 하정우 후보 쪽에 타격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0: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 네.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윤석열 정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해요. 당시에.
2: 네네.
0: 검찰 정권이 진짜 칼날이 어마어마할 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황태자 역할을 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 정치사에 이 황태자 정치가 있었다. 내가 경고를 해요. 한동훈 장관에게.

0: 그 황태자 정치를 하지 마라. 검찰 정권 가지고 그렇게 칼날을 마구 휘두르면 그것이 칼날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 예를 누구를 들냐면 제가 박철원을 들어요. 박철원.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 박철원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의 정치적 전선에 완전히 올라오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게 누구냐면 박철원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에서의 박철원인 황태자가 검찰 정권을 이용해서 권력의 도구화 역할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1: 네. 여기서 1부를 마치고 날씨 정보 들은 후에 2부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가장 이번 연휴 기간 중에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3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대전이 29도, 세종, 대구 28도, 광주 27, 강릉, 제주가 26, 부산 25도 등으로 대부분 25도에서 30도 사이의 기온을 보이면서 낮더위가 여전하겠고요. 이에 따라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은 단계로 상승하겠고 특히 자외선 지수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는 곳이 많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은 오후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남 경남 제주는 오늘 흐리고 가끔 비 예보가 있고요. 내일은 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아 상당량의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과 모레 30에서 100, 남부지방과 제주 30에서 최고 150, 많은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00mm 이상, 제주 산지 300mm 이상으로 양이 매우 많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의 경우 대부분 모레 수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전까지 이어지고 그 밖에 동해안과 산지는 수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하루 정도는 불볕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4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3: 정치
4: 전격 시사
3: 뉴스
4: 전격 시사
3: 인터뷰
4: 전격 시사
3: 주식
4: 전격 시사
3: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4: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0: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앞서서 저희가 그 김연철 이사장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네. 한국 정치의 황태자 정치를 좀 소환해 주셨거든요.
1: 제가 그 2023년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 정치에서의 황태자 정치의 맥락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황태자 정치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 같다. 그 황태자 정치는 마지막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 그 예가 누구냐면 박철원 김연철을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에서의 황태자가 박철원이었고

0: 철원이었고 김영삼 정권에서의 황태자가 김현철이었다. 아들이었죠.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박철원은 정무장관 안기부 특보를 하면서 인사권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를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철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를 하죠.
1: 네.
0: 그 핵심에는 뭐냐면 인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김성태 대표님 잘 아실 거예요. 김현철 씨는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면서 진짜 황태자였고 인사를 다 좌지우지 했던 당사자였고 그 이후에 김현철도 역시 정치의 꿈을 대통령까지 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의 황태자는 누구였냐면 수사라고 하는 검찰 수사라고 하는 칼잡이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실제 칼잡이로서의 정치 행위를 하는 파트너십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또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해서 그 당시 민정수석실이 없다 보니까 인사 모든 관리를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차적인 관리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 산하에 있었어요. 그 역할들을 하고 검찰 정권의 이 칼잡이 정권의 최고의 실세는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길을 걷지 마라. 정치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의 정치를 보면 여전히 검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형 정치가 아니라.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과 장관 한동훈은 같은 배를 타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황태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황태자 정치론을 가지고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박철원 소환되고 또 YS 아들 또 김현철 이사장 또 소환되고
1: 네.
2: 그런 김현철 이사장이 한동훈 지선을 해봤자 하종우를 갖다 이기는데 별 이해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이제 또 정치 철학을 이야기한 건데.
1: 네.
2: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2: 이제 한동훈의 이제 일정 부분 그 보수 지정에서는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2: 네. 부산포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단일을 바라는 부산의 이제 현역의원들 네. 바람도 거의 제가 볼 때는 7, 80%는 단일을
1: 그 정도요?
2: 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입장이에요.
1: 예.
2: 부산 북구갑의 보수 진영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나마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싸우는 꼴 보기 싫다 이러고 그냥 투표를 안 하는 그런 층에서 만일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인 투표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승패가 갈려지게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한 표가 사표가 되질 않길 바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될 사람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서는 민주당 이제 하중우 후보의 정말 그냥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1: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울산의 김상욱 후보하고 진보당의 김종원 후보 이 단일화는요. 지금 이런 조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 스톱을 한 건가요?
0: 저도 이제 잘 뭐 거기까지 깊이 여론조사의 내용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좀
1: 네.
0: 언론 보도도 자세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 네,
0: 보니까요.
1: 자세한 설명을 일단 네,
0: 그래서
1: 네, 하지 않았습니다.
0: 저도
1: 않았습니다.
0: 그 뭐 제가 따로 뭐 김상욱 후보와 통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1: 네.
0: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표본 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이 표본 표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또 질문의 사항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1: 아.
0: 그래서 여론조사를 중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원래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로 네. 했던 거고 네. 이게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단일화가 되면 사실 김두겸 후보, 박맹우 후보와 이 3파전이 돼서 또 어느 정도 경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0: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항목을 쭉 보면서 역선택 같은 경우도 이제 방지조항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러면
1: 그렇죠.
0: 단일화인 경우에는
1: 네.
0: 뭐냐면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경선 후보의 이제 단일화 후보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도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1: 네. 네.
2: 제가 살다 보니까 네. 별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1: 네.
2: 원래 이 단일화라는 것은 거대 뭐 집권 세력이라든지 거대 뭐 좀 일당 뭐 좀 독주를 가고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견제로서 좀 약체인 후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응하는 마지막 수단이 단일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단일화는 이건 뭐 빠질 수 없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지금 김상욱 지금 집권당 미당시장 후보로 합니다. 이 미당시장 후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또 단일화를 해요. 그것도 이제 진보당 후보하고. 그런데 단일화 협상을 어떤 조건으로 해놨길래 이걸 집권당 미당 후보 기호 1번 후보가 이 단일화 이제 뭐 이 지금 여론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이제 중단을 하자 선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선언을 하면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벤칙적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지금 민주당 지금 전략선거기획단장이잖아요. 위원장이신 우리 박 의원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희한한 거예요. 대려 그러니까 1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게 이제 진보 그러니까 노동자 밀집 네. 지역이다 보니까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진보당의 일정 표가 있는데 대려 진보당 후보는 왜 단일을 중단시키냐고 이건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뭐 한마디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대려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울산 지역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2: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협상을 할 때 여론조사가 대부분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단위로 할 때도 여론조사 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지역인데 한 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여론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상우 후보 봤을 때 여러 질문 항목이라든가 제가 얘기하는 어떤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네. 방지 조항도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울산시장 경선은 그리고 선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평택은 지금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지금 당에서는 해명을 내놓아라 해명을 내놓기로 했다. 라고까지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유희동 후보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조국 후보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아니 이거 보통 보면 이제 선거 전에 네. 어떤 이슈가 뜨는데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이잖아요.
1: 네,
0: 공식
1: 그렇죠.
0: 기간 그렇죠. 내에서 네. 이런 공방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 그 이슈 제기가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롯이 그리고 후보가 이걸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지금 김영란 후보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이거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서 자신이 이거를 돌파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1: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범 여권 진영에서 집안 싸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점들이 많이 퍼지면 평택을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저는 이제 이강구도 하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뭐 중종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슈를 몰아가는 힘에 있어서의 구도가 설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 네.
0: 지금 선거는 평택을 같은 경우는 김용남과 조국의 치열한 싸움에 각축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 각축전에서 네. 각 후보가 그 후보에 대한 공격의 포인트를 어디다 둘 거냐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김영란 후보

0: 후보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전선을 쳤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정치적 전선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김영란 후보가. 그러면 김영란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면서 치고 나고 돌파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1: 그런데 그런 해명 돌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영란. 다른 이 김영란 후보 성격 같으면은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 친구라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사과할 뿐이면 사과를 해버리고 해명해서 이건 잘못된 억측 주장이다. 한마디로 선거 며칠 앞두고 이거는 뭐 마타도다. 이런 식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적거리고 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이 소유한 그런 농업회사 법인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 이름 그러니까 차명이죠.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챙겼다는 그런 오 아닙니까? 그게 2021년도에 김영란 후보가 이제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그걸 타인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은 배당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취지에 그런 반응을 함으로써 이게 결론은 자기 명의에 자기 명의로는 돼 있지 않지만은 자기 대부업체라는 걸 기정사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동생 녹취록이 지금 추가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정말 빼박이 돼버렸어요. 김영란 후보의 친동생이 2018년 지인에게 형은 정치할 사람이라서 대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게 자기가 이제 그걸 한다. 자기 이름을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상당히 또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동생도. 뭐 이걸 왜 하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인데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영란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익을 끌어가지고 저는 좋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2: 아, 네.
1: 빨리 진솔한 해명을 통해서 평택 유권자들이 뭐 올바른 판단이 이어지게끔 그렇게 본인이 조치를 해줘야죠.
2: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화 하자 그러면서 그 조건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당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라는 건데 또 유희동 후보도 그걸 수용하라는 건데 아니 말로 황교안 후보 그 지지율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본인이 뭐 당선될 그런 뭐 지점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괜히 대려 그거 봤다가 진짜 중도 확장성을 버려버리면 선거를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내용이죠.
2: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소속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짧게 남았다고 지금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관영 후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0: 김관영 후보가 급한 거죠. 뭐
2: 급하다.
0: 그 얼마나 급하면 대통령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겠어요. 대통령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2: 네.
0: 김관영 후보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2: 네.
0: 다급한 거고 네, 또 네. 하나는 네.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김관영 왜 네. 대통령을 언급합니까?
2: 네. 오늘은 네. 방송 연설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5월 25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열화당과 활례정을 찾아갑니다. 열화당과 활례정은 강릉을 대표하는 고택인 선교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열화당은 선교장의 큰 사랑채고요. 활례정은 선교장의 외별당입니다. 열화당과 활례정을 찾아가기에 앞서 선교장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장은 300여 년 전에 처음 지어졌는데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장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온정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소작인들을 주종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진 자의 배려를 직접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강원도 통천군수를 지낸 이봉구입니다. 그는 영동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선교장의 곡식 창고를 열어 이웃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선교장의 또 다른 이름이 통천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열화당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선교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열화당은 1815년에 지어졌는데요. 열화당이라는 당호는 중국의 시인 도현명이 지은 귀거래사의 열친척 지정화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친척 이웃들과 즐거운 정담을 나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열화당 지붕에는 동판으로 만든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소 어색해 보이는 이 차양은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장의 도움을 받았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환례정은 선교장 입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환례정이라는 당호는 중국의 유학자인 주자가 지은 관서 유감의 위유원두 활수례에서 따왔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샘이 있어 맑은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환례정은 여러 장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환례정 옆에는 월화문이라고 불리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월화문 양쪽 기둥에는 조숙 지변수 그리고 승고 월화문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주련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새는 연못가의 나무에서 잠자고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유명한 것은 퇴고, 즉 문장이나 단어를 여러 차례 고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고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시인인 가도는 제이응유거라는 글을 쓰던 중에 마지막 문장인 승고 월화문에서 글이 막히고 말았답니다. 두드린다라는 뜻의 고와 민다라는 뜻의 퇴 사이에서 적절한 글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가도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대문장가인 한유를 만났고요. 한유로부터 두드린다라는 뜻의 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퇴고의 유래가 된 일화입니다. 도현명과 주자의 시에서 그 이름을 빌린 열화당과 환례정 그리고 퇴고의 유래가 된 글귀가 쓰여진 주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교장에서는 집주인의 고아한 인품까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 환례정에서 듣는 빗방울 소리가 아주 듣기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열화당과 환례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입니다. 소프라노 안예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을 소프라노 아니에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대체 공휴일이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한 오늘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이 앞자리 수가 달라지면서 어제보다 1도 높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 29도, 세종 대구 28도, 광주 27도, 강릉 26도, 부산 25도 등으로 대부분 25도 이상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음 단계, 특히 자외선 지수는 붉은색인 매우 높음 단계가 나타나는 곳이 아주 많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9도로 출발해서 대부분 평년 이맘때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아침 기온 높았는데요. 고산과 서귀포가 21.6도로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막다가 밤부터 흐려집니다. 충청, 전북, 경북은 오후에 소나기가 약간 지나겠고 전남, 경남, 제주는 오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빗길이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30에서 100, 남부지방과 제주 30에서 150, 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 북은 200mm 이상, 제주산지 300mm 이상으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비는 대부분 내일 그칠 것으로 모레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로저 워커 미국 연방상원군사위원장이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진행 중인 미국 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고 이란과의 합의 추진으로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저 워커 위원장은 이어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한 뒤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현재 대이란 협상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한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선명하고 방해 없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밝힌 뒤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